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사각형 사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근데 추가된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사다리꼴.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 이 사다리꼴은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기만 한다면 그거를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대요. 왜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처럼 생겼으니까. 그다음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도 있었죠? 등변 사다리꼴도 있었죠. 아주 예쁘게 생긴 사다리꼴. 어쨌든 그런 사다리꼴이 있고, 그래서 사각형에서 사다리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려면 1번 동그라미라고 적혀 있지만 밑에 보이시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다리꼴이 다시 2번 동그라미, 다른 한 쌍의 대변마저 평행해진다면, 즉 여기 평행 안 하잖아요, 옆에. 요게 예쁘게 평행해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두개 사다리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쁜 이름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데, 사다리꼴에서 넘어오자면 다른 한 쌍만 평행해지면 되더라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막 성질들이 생기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았고요. 또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았어요. 또 대각선의 입장에서 봤더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요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고민할 게 생겼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됐었을까?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요. 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또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 더 있었죠. 한 쌍의 대변만 보되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은요, 약간 진화하는 느낌으로 어쩔 땐 직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불렸대요. 3번 동그라미죠? 뭐다? 한 내각의 직각, 즉 반듯하게 90도를 만들어 주거나, 또두 대각선, 대각선의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이 평행사변형이 언제 마름모란 이름으로 불렸냐면, 4번 동그라미, 변의 입장에서 이웃하는 두변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수직이거나, 요둘중 하나만 만족한다면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별한 성질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각각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장 반듯하고 예쁜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모자른 부분을 채워줘야 됐어요. 무슨 말이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름모의 성질을 채워줬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직사각형을 채워줘야 됐더라.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서 마름모의 성질 4번 동그라미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모자른 성질 직사각형 3번 동그라미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요 그림만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다면, 오케이. 너무도 깔끔하게 이번 단원은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열도 중요하지만 대각선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대각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평행사변형, 가장 기본이 되는 사각형이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그냥 이등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직사각형은 길이까지 갔다면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마름모는 길이가 아니라 수직이었죠. 각을 수직이다, 90도를 이룬다면 마름모라고 불렀고요.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이 되었는데, 결국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 길이도 같고요. 마름모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고요. 그래서, 아, 최종 끝판왕,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계속 비슷한 말들, 말장난 같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1번. 야, 이거 뭔가 되게 정보 시간 같지 않나요?

첫 번째, 두 대가 쓰니 서로를 이등분하는가? 예로 가면, 오, 오케이, 이거 평행사 변형 쪽이잖아. 아니오로 가면은, 그럼 뭐 일반 사각형이겠죠? 그 아니오 쪽부터 해결합시다. 쭉 내려와서. 근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그럼 예라면, 오케이, 얘는 사다리꼴이네. 만약에 그것마저도 아니래요. 그럼 일반적인 그런 사각형이 될 거고요. 또, 평행사 변형 왔습니다. 와서, 대각선을 봤더니 길이가 같대요. 같아요? 그러면은 예로 가면, 아, 이쪽 직사각형이네? 자, 아니오로 옵니다. 아니오로 왔어요. 만약 평행사 변형인데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얘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따라서 얘로 간다면 오케이, 이쪽은 마름모. 그럼 궁금해요. 아니라면 뭐예요? 평행사 변형인데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가 평행사 변형이죠. 평행사 변형. 자, 직사각형 쪽으로 가요. 그러면 두 대각선이 수직이냐? 얘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마름모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까지는 안 갔대요. 직사각형의 성질만 가지고 있대요. 아니오는 직사각형. 이렇게 약간 재밌는 놀이처럼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요? 자, 2번.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뭐냐 하고 봤더니 오케이 이거 직사각형이잖아요. 니은 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정사각형. 당연히 직사각형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리을도 포함해야 되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수직이다. 마름모의 성질이다. 끝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성질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평행사 변형 ABCD가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찾아라. 자, 한번 볼까요? AC랑 BD.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요. 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요.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딱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ABC가 90도. 얘도, 한 내각을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듯해지니까 얘 또한 직사각형의 성질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10번. 10번. 이 조건을 두 개나 줬어요? 그러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AC, BD. 길이가 같대요. 길이가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AC랑 BD가 수직? 수직? 수직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평행사 변형은 아주 특별하게 정사각형의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10번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답안을 쓰면 됩니다. 자, 14번에서 22번은 약간 좀 말장난 같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국어 지문 같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14번.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다. 마름모면 평행사 변형이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마름모가 이 평행사 변형의 일종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 돼요. 근데요, 이걸 반대로 하면 틀려요. 평행사 변형은 마름모예요? 질문을 드리자면 답변은 안 됩니다. 평행사 변형이면 마름모다. 그 말은요, 이 평행사 변형이 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마름모의 범주에 쏙 들어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마름모면 평행사 변형은 맞지만 평행사 변형이면 마름모다. 그 말은 틀립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마름모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그 말은 틀리다고요. 뭔가 이 느낌이 계속 오고 있나요? 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안 되죠.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건 된다고요. 자, 17번 볼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에 수식이 붙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진 마름모는 정사각형 맞죠? 자, 18번. 평행사 변형인데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수식이 붙어요. 얘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요.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불리죠. 합당합니다. 오케이. 19번.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 변형. 엥? 평행사 변형이면 이상하죠. 원래 한 쌍의 대각이 크기 같아요. 심지어 두 쌍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마름모가 아니라 얘는 그냥 평행사 변형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평행사 변형. 평행사 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얘 이거 누구 성질? 마름모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마름모라고 불려야 돼요. 라고 답변을 할수 있겠죠? 21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 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또 수직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하고서 답변을 하면 되고요. 22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분명 마름모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 아, 맞다, 맞다. 정사각형. 맞다. 요렇게 답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뭔가 말장난 같은 문제지만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문장의 순서도 바꿔봤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을 좀더 키워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자, 표를 채워봅시다. 각 사각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 자, 사다리꼴부터 정사각형까지 쭉 나가는데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누구의? 평행사 변형의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안 돼요. 근데 평행사 변형은 되고 그 뒤로 평행사 변형의 일종인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전부 가능하겠죠. 확인!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얘는요, 누구의 성질? 평행사 변형 중에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안 되고 평행사 변형도 안 되고 직사각형 되고 마름모 안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자, 대각선의 수직 말안 해도 알겠죠?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다리꼴 안 돼요. 평행사 변형 안 돼요. 직사각형도 안 돼요. 마름모 돼요. 정사각형 돼요. 정사각형 돼요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름모의 일종이니까 되더라.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각형 ABCD. 이거 평행사 변형처럼 생겼지만 이게 평행사 변형인지 몰라요. 문제에서 조건에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 24번. AB랑 뭐랑 같고 AD랑 뭐랑 같으면 평행사 변형이 된대요. 그럼 빨리 막 머릿속에서 평행사 변형이면 뭐가 나와야죠? 대변이 나와야죠. 대변의 길이. 그래서 AB라는 친구랑 DC라는 변의 길이. AD라는 변과 그 대변인 BC라는 변의 길이. 둘이 같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25번.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일단, BAD. BAD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랑 뭐랑 같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ABC. 얘랑 ADC. 얘랑 같대요. 아, 대각 차지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BAD는 B, C, D 요길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A, D, C 요 대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평행사 변형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추가돼야 직사각형이냐? 대각선이죠. A, C와 B, D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좀 문제가 많죠? 자, 사각형, 대각선의 성질. 이거 뭐 이제 눈 감고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행사 변형. 그럼 얘는 일단 2등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빨리 풀려면 평행사 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29번도 디귿이, 30번도 디귿이, 31번도 디귿이 전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 이거 다 평행사 변형의 일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인데 오케이 29번에 넣어야겠다. 30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아 31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마름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 보기 안 좋으니까 정리해주자면. 직사각형은 기역과 디귿이, 마름모는 니은과 디귿이, 정사각형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들어오는 이런 정답을 꾸려낼 수가 있겠죠. 자, 34번과 35번. 사각형에 이런 조건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다른 모양의 사각형이 된대요. 자,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마름모의 성질을 빨리 찾아볼까요? 기억! 오케이. 자, 저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또, 리을! 수직이다. 그래서 길이 같다, 수직이다. 나와야겠죠? 일단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에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찾아보세요. 아까 기억, 리을 빠졌으니까 사실 한 내각이 직각과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찾으면 너무도 쉽게 정사각형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 기역, 리을, 니은, 디귿을 조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요. 기역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기역과 디귿, 아니면 리을과 니은, 아니면 리을과 디귿. 요렇게 네 개의 세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직사각형의 성질 하나, 마름모의 성질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복 체크.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이 두 개라니까 우리는 두 개를 찾아야겠죠? 일단 보자마자. 이거 뭐야? 너무 쉽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빨리 찾아볼까? 하고 봤더니, 직사각형, 오케이, 2번 되고, 그 다음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부니까 4번 되고, 그럼 뭐야? 정답이, 3개예요. 1번? 3번? 5번.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되는데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세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뭘까요? 확실한 거 날려주면, 평행사변형, 이거 분명히 안 된댔어. 마름모 안 된댔어. 근데 갑자기,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이거 뭐죠?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인데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옆에 있는 요 길이가 같은 요런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 하거든요. 이 등변사다리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꼭 알아야 돼요. 얘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신기하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따지자면 직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외 일반적인 사각형까지 포함한다면 등변사다리꼴 또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머릿속에 좀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평행선과 넓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해요. 자, 우리 오늘 12번째 시간. 벌써 이제 10강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반 정도, 절반까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에는요, 유닛 3, 세 번째 유닛으로 넘어가고, 우리 세

번째 유닛에서 마지막 여기 있는 네 번째 주제가 Thoughts and Opinions의 소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들 가운데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가? 보시면 Values, Beliefs, and Attitudes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치, 가치관, 믿음, 신념과 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ttitude,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단어,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Belief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먼저 출발합니다. Faith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믿음이나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믿음이나 신뢰,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Belief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 단어. 신뢰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 단어를 갖고,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trust가 되겠죠. 신뢰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나 믿음, 그럴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과 상대적이고 반대적인 건? 그렇지. disbelief. 아니면 여기 있는 의혹, doub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불신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의심이나 의혹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죠. 이렇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거. 의혹하는, 의혹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doub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쓰이냐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Faith in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념, 믿음이 is important, 중요해요. When facing challenges and failures,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어. 영어 단어. 이럴 때 faith in yoursel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Faithful, F-A를 붙이게 되면 충실한, 충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Have faith in, 뭐뭐에 대해서 신념을 갖다. 여기도 in이라는 전치사 나온 것처럼 무언가를 믿다, 무언가를 신뢰하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에서 봤듯이 in이라는 전치사랑 보통 어울리는 단어가 faith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갑니다. religious. 여러분들 religion이라는 명사 먼저 보겠습니다. 종교라는 단어죠.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바로 religious가 되겠고 끝에 ous가 붙은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 혹은 그 종교에 있어서의 믿음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Those ancient buildings, 그러한 고대 건물들은요, were built, 지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express religious messages, 종교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거대하게, 아주 굉장히 크게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우리의 신앙심을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로 많이 종교적인 고대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세 번째 단어 가볼까요? Sacred. sacred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요거 여러분 scared라는 단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scared라는 단어는 우리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같이 볼게요. scared는 무서워하는, 겁먹은이라는 뜻인데 sacred는 얘는 무슨 뜻이요? 신성한, 성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두 단어의 차이의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에 대한 느낌은, 신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신성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이미지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경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sacred 그리고 scared라는 단어입니다. 이따 우리 daily practice에서 한번 두 가지 단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구분 한번 해볼게요. 신성한, 성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holy, 거룩한, divine, 신성한, 이란 의미의 단어와 비슷합니다. 일단 holy라는 단어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문 갈게요. This is a sacred place.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인데? Where people pray for love and peace. 사람들이 love, 사랑과 and peace,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신성한 장소입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뭐 회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렇게 종교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 이런 곳이 바로 sacred place가 되겠죠. sacred이라는 단어, ness를 붙여서 sacredness, 명사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갑니다. ritual. 그래, 맞아. 이 단어도 종교적인 부분과 좀 같이 연관시킬 수 있겠죠. ritual이라는 단어는 의식이나 의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상의 의식, 종교상의 의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한 사회에서 성인이 됐을 때 성인식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뭔가 행사가 있을 때 종교적인 행사나 조상을 위한 어떤 행사를 지낼 때, 이럴 때 우리가 ritual,

을 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나 의례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ceremo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꼴 넣고 하는 꼴 세레모니 있잖아요. 꼴 의식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Each tribe. Tribe는 여러분들 종족,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부족은요, has its own ritual. 자신들만의 ritual. 뭘 가지고 있다? 의식, 의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To show respect to their ancestors. 자신들의 ancestors, 조상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의식을, 의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ritual이라는 단어, 의식, 의례, ceremony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챙기고 넘어가겠습니다. sermon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특히 이제 어떤 교회에서 혹은 종교에서 보여주는 강론, 설교, 설법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 우리 선생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하셔라는 건 뭐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훈계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흥미롭진 않잖아요. 그죠? 지루한 훈계라는 의미가 된다. Sermonize, ize를 붙여서 동사 형태를 만든다. The priest. Priest가 가톨릭의 신부님들을 가리키겠죠? 그 신부님은 gave a moving sermon. 아주 감동스러운 강론을 하셨습니다.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Moving sermon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다. 감동적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란 의미의 moving이란 단어와 결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갈게요. Pray, pray. 자, 이거는 pray는 이거예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간절히 바라다, 바라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eg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청하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많이 안 보이는데 이 beggar, G를 하나 더 붙이고 ER에 붙이게 되면 간청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beggar라고 하면 거지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beg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간청하고 간절히 바래서 그걸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beggar라는 단어가 되겠고 beg는 바로 간청하다라는 동사입니다. pray라는 동사의 의미가 생각해 보면 신에게 아, 저희한테 이런 걸 내려주세요. 이런 걸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여기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Prayer라고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기도문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Pray for, 뭐뭐를 위해서 기도하다. 예문 한번 볼게요. We'll pray every day for.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뭘 위해서요?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Pray라는 단어, for, 뭐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for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리겠죠? 다음 단어, 일곱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behave, behave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behave라는 동사보다는 behavior라는 명사가 아마도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중간에 흔히 이렇게 you를 넣은 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서 같이 그냥 합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you가 들어가는 단어는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에서 you를 보통 넣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영어에서 이 유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식 영어로 쓰여진 글인지, 영국식 영어에서 쓰는 글인지, 그렇게 쓰여진 글인지에 따라서 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behavior, 행동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여기다 miss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 비행이라는 의미로 misbehavior,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도 되게 됩니다. 미스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다. 그러니까 behavior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동이라기보다는 behave라는 동사의 의미를 보시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바르게 처신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havior라는 단어가 단순히 중의적인 의미의 행동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바르게 처신하는 그런 행동을 behavior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ct는 행동하다. 역시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Remember that, 때리야를 기억해 주세요. You should always,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 Behave like a gentleman. Gentleman, 신사처럼 늘 행동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엔 여덟 번째 단어 가볼게요. Accept, accept. 두 번째 강세가 오고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단어죠.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특히 admit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나옵니다. 받아들이다, 수용한다라는 의미에서 receive라는 동사도 얘도 받다라는 의미니까 receive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그래서 받아들이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인정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의미와 반대.

많이 쓰입니다. 예문 볼까요? Please accept each other's different belief. 각각의 다른 사람들, 서로의 다른 신념이나 믿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뭘로? With an open and warm heart.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양한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의 신념,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Unify, unify. 자, 여러분들 이 uni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universe라는 단어 나왔을 때 보편적인이라는 단어 설명할 때 uni라는 단어는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uni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복 매일매일 학교에 입고 가면서 가지고 입고 가는 교복이라는 단어도 uniform이라는 단어죠. 하나의 형태, uniform. 그리고 상상의 동물 중에서 유니콘, 뿔이 하나인 동물. 유니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집단이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다. 즉, 통합하다, 통일하다라는 단어가 unify라는 단어가 돼요. 비슷한 의미라는 unite, combine.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 combine, 전전 시간에 8과에서 배웠던 단어입니다. 얘도 결합시키다 라는 단어였죠. 그러면 통합하고 결합한다 라는 의미와 반대가 되는 건 나누다가 되겠죠. divide, divide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반의어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unity, unification, 명사 형태가 의미가 좀 달라서 두 가지의 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문 볼게요. The president, 대통령은요. 그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대통령은 sincerely try to, sincerely,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unify the parties. party라는 단어가 파티를 열다라고 할 때 그때 party라는 의미의 단어, 파티, 잔치라는 의미도 되지만 party는 정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들, 당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진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 가볼게요. justify, justify. 그런데 just라는 건 옳은, right, 맞는, 옳은, 정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justify라고 하면 옳게 하다. 내가 나의 의견이 옳다라는 걸 보여주겠어. 정당화하다, 타당함을 입증하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 형태는 justification, I-T-I-O-N, C-T-I-O-N을 붙여서 만들게 되겠고 justice, 정의라는 단어도 같이 연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nothing can justify.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nothing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주어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말에서는 부정어가 주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nothing, no on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수로 부분을 부정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를? such violence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한 폭력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justify, 정당화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11번째, attitude. attitude, 요 단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attitude, 요 at는요, apt의 뜻입니다. 적합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도, 자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적합한 position 이란 의미로 태도나 자세라는 의미가 돼서요. manner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altitude와 aptitude가 같이 나왔었어요. aptitude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예요, 여러분. apt라는 단어도 역시 적합한, 나에게 적합한 것, 즉 적성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됐었죠. attitude, aptitude, altitude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예전에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구분해봐 라는 의미로 많이 고등학교 어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success, 성공은요. always depends on, 늘 뭐에 따라 달라져요? your attitude,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not on your money, 여러분들의 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라는 의미. 굉장히 좋은 의미의 문장입니다. Depends on your attitude.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단어 가볼게요. Honorable. Honorable. 일단 honor라는 단어가 명예라는 의미, 기본 단어를 먼저 챙겨주시면 훨씬 쉬워요. AB를 붙여서 honorable, honor 할 만한 이란 뜻이니까 명예로울 만한, 즉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을 만한 이란 뜻이니까

존경할 만한 고결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대말은 this를 붙여서 dishonorable를 만들게 되고요.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보시면 he is an honorable man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명예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whom the world will not easily forget. 세상이 쉽게 잊을 만하지 않은, 잊지 않을 그런 명예로운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honorable man.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째 단어 갑니다. precious. preciou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여러분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인물 중에 한 명, 골룸이죠. 그죠? 골룸이 늘이 절대 반지를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 반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My preciou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recious의 그 precious라는 표현이 아주 가치가 있는 이란 의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cious라는 단어가 귀중한, 값비싼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valuable, 가치가 있는 이란 의미에서 valuable 이란 단어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priceless가요, 여러분. 얘가 가격이라는 price잖아요. 가격이 없는 이란 뜻이 바로 뭐냐? 가치가 없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는 가격표가 없어. 어떤 그림에. 모나리자라는 이 대작에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죠. 왜? 그치. 가격이 없다라는 건 매우 매우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priceless, valuable, precious는 다 귀중한, 아주 아주 비싼 이란 의미, 값비싼의 의미가 될수 있어요. 가격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worthless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이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have shared many precious moments. 우리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공유했어요. 공유해 왔죠? 뭐에 대한? 행복한 많은 순간들.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해 왔습니다. preciously, ly를 붙여서 부사 만든다. 자, 그 다음 14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valuable.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precious와 비싼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valueless, LESS를 붙이면 가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소중한, 귀중한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precious와 비슷한 값비싼의 의미도 갖게 되죠. 자, valueless는 가치가 없는 의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in이나 on이나 this를 붙이면 낯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가치가 없는 이란 의미로 보여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invaluable 이란 단어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의 priceless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이란 뜻이에요. 매우 귀중한 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priceless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valuable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valuable보다 사실은 더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예문 볼까요? Helping neighbors. 이웃을 돕는 것은 provided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뭘 제공해줘요? Valuable experiences.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책으로, 지식으로 알수 없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준다. 뭐가요?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경험이. 자, 그 다음 15번째 단어. Admiration. Admiration. Admire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존경하다, 감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Admirable. 자,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형사임이니까. 그치. 존경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Admiration. 존경이나 감탄.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respect. 존경. 존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respect, admiration.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Glory. Glory. 영예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죠. 의미의 단어.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nor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영예. 영예. 혹은 영광이라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의 단어는 shame, shameful, 이 창피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shame이라는 명사 형태는 창피라는 뜻이 돼서 glory와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치나 아름다운 모습, 장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이 풍경이나 경치를 우리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glory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glorious. Y를 I로 고치고 OES를 붙여서 영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soldier bravely fought for. 군인들은요, 아주 용맹하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뭘 위해서요? For freedom and glory.
자유와 영예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glory라는 단어, 긍정적인 영광, 영예라는 단어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universal. 아까 우리 uni가 들어가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요? unify, 통합시키다, 하나로 만들다죠. 자, universal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 이 세계의 전체 우주, 한 우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universe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universal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 하나로 된 우주라는 의미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바로 universal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이라는 대표적인 의미의 단어가 general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유의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특정하고 특별한이라는 particular라는 단어는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면 Have you heard, 들으셨어요? That music in a universal language? 음악이 보편적인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해석이 됩니다. Universal language, 보편적인 언어, 이렇게. 전 세계 만국, 공통어, 이렇게 얘기할 때 universal languag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absolute라는 단어고요. 절대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과 상대적인 반대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보시면 relative, 절대적인 것의 반대의 의미는 상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의미는 완성된, 완전한이라는 complete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는 이때는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사는 ly를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다 absolutely, ly를 붙이게 되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 absolute power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 absolute value라고 하면 뭐겠어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가 되겠지. honesty, 정직이라는 건 has always been, 늘 뭐가 되어 왔어요? an absolute value for our community. 우리 공동체의 절대적인 가치가 늘 되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 정직이라는 honesty라는 이 그 우리의 가치를 나쁘게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honesty, absolute value.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째 단어입니다. vision. 자, 그런데 vis, vis가 들어가면 see, 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접두라기보다는 어근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우리가 vision이라고 하면 어떤 것의 비전, 나의 비전, 학교의 비전, 우리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어떤 시야나 시력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야나 시력, 일단 보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한 시야나 시력이라는 의미로 sight, see의 명사 형태가 sight죠. 그래서 우리 sight seeing이라고 하면 보고 보는 관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see의 어떤 명사, 이 동사의 명사 형태가 sight, 시야나 시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환상이나 상상이라는 의미도 vision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lurred my vision. blurred가 여러분들 흐리게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the dust, 먼지가 blurred my vision,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visual이란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각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각에, 즉 볼 수 있는 가시적인이라는 의미도 visual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비주얼상으로 완벽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visual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상으로는 vision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visual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거의 동사 형태 visualize라는 동사가 마음속에 그리다, 환상이나 상상이라는 의미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temptation. tempt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tempt가 유혹하다, 부추기다. 뭔가 누군가가 뭔가를 하도록 막 유혹을 하거나 부추기다 라는 의미가 tempt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temptation, at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들었죠. 유혹, 충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empting이라고 하면 유혹하는 이란 뜻이니까 야,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솔깃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Strong values, 강한 가치관은 can help people,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Overcome temptation, 뭘 이겨낼 수 있도록?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Make wise decisions,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확고하다면
뭔가 유혹이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어때?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현명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vercome temptation.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유혹을 이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opposite. opposite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1번째 단어인 opposite의 op는요,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 대항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posit 이라는 표현이 pause의 의미요.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위치에 대해서 반대에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과 정반대에 있는. 그래서 얘는 opposite 이라는 단어가 정반대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가 돼서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contrary. contrary도 정반대라는 뜻이죠. 대조적인 이란 뜻이에요. 반대는 same, 같은 이라는 의미, 아니면 similar라는 비슷한 의미, 비슷한이라는 의미나 same의 의미가 반대말이 되겠죠. 정반대라는 건 선생님과 정반대에 있다라는 건 맞은편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opposite이라는 의미는 맞은편에, 전치사로서 쓰여서 opposite이라고 하면 뭐뭐 맞은편에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명사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반대라는 명사로도 보여져요. opposite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반대되는, 뭐뭐와 상반되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When we saw the two cars, 우리가 두 대의 자동차를 보았을 때, they were driving in opposite direction. 그두 대의 자동차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opposite directions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다음 21번째 exception. exception이란 단어가 되겠고, except라는 요 전치사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except는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유명한 전치사예요. exception은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예외, 제외라는 의미의 명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lude라는 동사 의미 아시나요? exclude는 제외하다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ex 대신에 in을 넣게 되면 include, 포함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exclusion이라는 단어와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예외, 제외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exceptional이라는 단어는 예외적인이라는 except의 기본적인 형용사의 의미에서 출발한 예외적인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얘가 여러분, 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아주 뛰어난 의미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피아니스트가 아주 탤런트가, 재능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면 다른 피아니스트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 예외적인 재능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보다 예외적인 재능이 됩니다. 그래서 exceptional이라고 하면 아주 뛰어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his talent is exceptional이라고 하면 그의 재능은 아주 예외적이야. 아주 뛰어나. 이런 의미의 매우 매우 긍정적인 단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ith an exception of,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수거적인 표현 챙겨두시고요. 13번째 단어 갑니다. Complicated, complicated. 자, 같이 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로만 딱 단독으로 단순하게 있으면 굉장히 그냥 심플해 보이고 그냥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 개가 같이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Complicated. 이렇게 ed를 붙여서 굳어진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complicate라는 동사는 뭐냐? 복잡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형용사적인 표현이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complex, complex라는 단어입니다. 복잡한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complex라는 의미의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 나는 어디에 컴플렉스가 있어. 에 컴플렉스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말의 의미는, 단어는 simple 이란 단어가 되겠죠. complication, 복잡한 문제, 복잡한 상황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The process, 그 과정은요, was complicated,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it finished successfully, 그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complicated, complex,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단어. 24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pessimistic, pessimistic. 얘는 비관적인 이란 의미의 단어예요. 반대말은 낙관적인의 optimistic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근데 opt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최상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1회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시면 그 대장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그죠? 옵티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옵티멀이란 단어가 실제로 최상의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좋은 쪽을 바라보는 낙관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그것과 상대적인 반대 의미의 단어가 pessimistic 이란 단어예요.
비관적인, 비관주의적인 이란 단어가 돼서 negative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pessimism, 비관주의, optimism, 낙관주의, pessimist, 비관주의자, optimist, 낙관주의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끝에 이 전미사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비관주의랑 관련된 단어, 낙관주의랑 관련된 단어 이렇게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째, paradox, paradox. 우리말로도 파라독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설, 역설적인 것,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The novel explores. 그 소설은 탐구했습니다. 탐구합니다. 뭐를요? The paradox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society. 사회에서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 책임과 자유의 역설을 탐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 자유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의 역설을 탐색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째, enormous, enormous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색깔 표시가 이렇게 norm, 여기까지 돼야 될 것 같아요. N-O-R-M, 얘가 뭐냐면 정상이라는 뜻, 표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ormal이라고 하면 정상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 아닌가요? 그죠? normal, 정상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 norm을 어떻게? E나 EX는 out, 바깥쪽으로 벗어난다라는 뜻이요. 즉, 기준이나 표준을 벗어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정말 키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m를 넘지는 왠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막 한 2m 50, 3m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균적인 그 기준에 벗어나는 키가 되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막대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enormous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huge, massive. massive도 큰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tiny, 아주 작은, small보다 더 작은의 의미가 되겠고요.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 정도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a variety of. variety라는 단어 자체가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a variety of라고 하면 various,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I will show you. 저는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A variety of delicious recipes. A variety는 다양한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명사는 반드시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양한 아주 맛있는 recipe, 요리법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Variety, a variety of. 다양한의 의미로 뒤에 복수의 명사를 쓴다. 챙겨두시고 그 다음 28번째. Be likely to. Be likely to라는 표현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두 개 가겠습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고요. 뭐뭐일 것 같은 이란 의미의 형용사인 likely를 썼습니다. be likely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to 부정사의 형태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뭐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려면 be unlikely to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예문 한번 보시면 it is likely to rain soon.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나타낼 때 be likely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29번째 be crazy about. crazy라는 단어가 미친, 정신이 나간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정말 열광을 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열광하다, 어디에 미치다 라고 할 때 be crazy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be mad about 이라는 표현과 같이 crazy 대신에 mad를 쓰셔도 돼요. These days,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are crazy about smartphone games.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열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be crazy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hand down, hand down. hand라는 게 손이잖아요. 그죠? 손으로 어떻게 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물려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pass down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We must hand down an ancient traditions. 우리는 고대의 전통들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to the next generation. 다른 다음 세대예요. 라는 이야기예요. hand down이라는 표현, 물려주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면 오늘의 30개 단어도 완성이 되겠죠? 자, 이거 daily practice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문맥상 적절한 표현 한번 골라볼게요. 자, scared라는 표현이 겁먹은, 무서워하는, secret라는 표현이 신성한. 자, 신성한 무언가, 겁먹은 무언가, 무서운 무언가는 holy 하고 and deserve respect. 존경심을 받을 만합니다. 거룩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란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sacred, 신성한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자, 무언가는 is a strong desire.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 위한
아주 강한 바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강한 충동, 강한 유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temperature라는 단어는 온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exception, 예외, expectation, 기대라는 단어인데요. something that is not included in a rule, 어떤 규칙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외, 제외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exception이라는 앞에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게요. 두 단어의 관계. worthless,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precious, 소중한. 그러니까 반대 의미의 단어가 되겠구나. refuse, 거절하다라는 의미. 그러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absolute, 절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이라는 반의 관계입니다. simple, 단순한. 복잡한은 complex or 오늘 배웠던 단어 complicated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쓰실 때꼭 여기 ed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pessimistic, 비관적인. pessimism, 비관주의. optimistic, 낙관주의에 낙관주의, optimism. 이렇게 ism으로 끝나주면 되겠습니다. C 파트 영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다. 성공해 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태도라는 주어를 먼저 만들어 보시면 A, 긍정적인, positive, 태도, attitude. 이렇게 주어가 먼저 만들어지죠. 이것은 이란 뜻이니까 바로 요 is가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는 뭐다?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for, success,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일단 can이라는 동사가 먼저 조동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unify, 묶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뭐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 그래서 sports can unify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0개의 단어 문제까지 잘 풀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daily review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7강 국어의 새로운 단원 도전해보는 시간인데요. 국어 단원 한번 확인해볼게요.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어떤 낱말들의 다양한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한 낱말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해보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지문학습 1번부터 19번까지의 내용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럼 준비됐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요, 한 친구가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다리에 쥐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리에 쥐나 본적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막 몸의 한 부분에 뭔가 이렇게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면서 막 되게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되게 많이 아프죠. 선생님도 특히 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쥐 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헉! 진짜? 다리에 쥐가 나타났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쥐 났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친구가 한 쥐는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찍찍찍 동물 쥐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글자인 쥐인데도 이렇게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식사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뭔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이분은 시원하다는 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 남자분이 말하는 시원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뜨거운 음식을 먹었지만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국물이 뜨거울 텐데 시원하다고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친구는 시원하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적당히 서늘한 그 뭔가 상큼한 서늘한 시원한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여러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그림 1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낱말 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남자아이는 쥐 났어!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뭐? 쥐가 나타났다고? 라고 하면서 찍찍 쥐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낱말을 사용해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어때요? 지금 각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뿐이죠. 물론 이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하면서 찬찬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그림 1의 쥐와 그림 2의 시원하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쥐와 시원하다. 뭐, 그냥 낱말의 뜻상으로는 전혀 공통점이 없죠. 그런데 우리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어떤 거예요? 맞아요. 둘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낱말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뜻이 같은 낱말이다. 자,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표시해 보고요. 2번, 글자 수가 같다? 아니, 쥐와 시원하다의 공통점이 글자 수예요? 아니죠. 3번, 가리킬 때 사용하는 낱말이다. 우리 이 가리킬 때 사용하는 낱말 나중에 배울 텐데요. 뭐,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4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낱말이다. 그렇죠. 여기 4번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5번,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둘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각각의 뜻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정답은 4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3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요, 글을 읽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전하고 싶은지 그걸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봅시다. 지난 주말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앞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오,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 꽃 주위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친구가 속이 상했대요. 내가 꽃을 심었는데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으면 속이 상하겠죠?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친구의 생각이 담겨 있는 문장.

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꽃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꽃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꽃밭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이 무엇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다. 꽃밭의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함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글쓴이가 기억처럼 느낀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왜 속이 상했다고요? 왜? 맞아요. 내가 열심히 꽃을 심어놨는데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관련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친구와 다퉈서 아니죠? 2번 주말에 심은 꽃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도 없었죠? 3번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동생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 다음 4번 꽃에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아서 라는 말도 없었고요. 5번 꽃 주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전하고 싶은 생각 우리 아까 이렇게 문장에 표시했는데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맞아요.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자, 동형이의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별 표시 하나,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동형이의어, 여기에서의 동은 같다는 뜻이에요. 형태가 같아요. 형태가 같은데 다르다라는 뜻의 이와 의미라는 뜻의 의가 섞여서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낱말이라는 말이에요. 자, 옆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죠. 낱말의 형태만 같고 뜻이 전혀 다른 낱말. 자, 뜻이 다른 여기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물이 차다라는 말이 있고 공을 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다와 차다 둘 다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죠? 물이 차다에서의 차다는 뭐예요?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공을 차다에서의 차다는 뭐예요? 발로 뭔가 내어서 지르다. 이런 뭔가 공을 뻥 하고 차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낱말은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어요. 뭔가 공통점이랄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동형이의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러면 관련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그림 1에 차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의 물이 차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 맞아요. 온도가 낮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적어볼까요? 물에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제기를 차다라는 건 뭐예요? 제기차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발로 하는 거 있죠? 선생님은 잘 못하는데 제기를 차다에서의 이 차다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발로 받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기를 이렇게 발로 받아 올리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바람이 차다. 친구야, 오늘 바람이 차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가 라고 할 때 바람이 차다. 여기에서의 차다는 무엇과도 같아요? 맞아요. 이 물이 차다 할 때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사용된 문장은 2번이 됩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2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을 차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을 차는 모습 머릿속에 떠올려 봤죠? 그러면 그 모습을 설명한 보기를 고르면 되겠네요. 1번입니다. 다친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도와주는 건 아니죠. 공을 뻥 차는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 2번,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 아니고요. 3번, 찬바람을 맞으며 등교하는 거 아니고요. 4번,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낚시? 낚시도 아니에요. 5번,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발로 공을 차는 모습.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7번 함께 볼게요. 그림 2에 차다를 넣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의 공을 차다라는 건 뭐라고요? 발로 내어 지르거나 이렇게 받아 올리는, 제기를 차는,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을 만든다면 어떤 걸할수 있을까? 자, 선생님은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제기를 차다. 그런데 어디에서? 밖에서 제기를 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녹여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제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동형이의어에 대해, 자, 우리 이거 배운 낱말이요. 이제 어려운 낱말이라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만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에 그 낱말이야. 그 다음 민국이. 동형이의어는 낱말의 형태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낱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서로 다른 낱말이야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민국이가 됩니다. 그래서요, 국어사전에서도 보면요, 동형이의어에 대한 뜻을 풀이할 때는 예를 들면 뭐 G1, G2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만세가 설명한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할 다의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낱말인데 이 낱말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넓게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다의어라는 말이 있죠? 여기도 동그라미 하고 별 표시 하나, 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낱말이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 낱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는데 분명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 1번 장면을 보시면 눈을 깜빡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2번을 보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둘 다, 같은 뜻 아니에요? 비슷한 뜻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눈을 깜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물체를 볼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 몸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분, 이 눈을 의미하는 것과 이번에 눈이 나쁘다라고 할때이 눈은 뭐예요?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력이라고 적어 놓고 여기 1번에는 우리 몸의 한 부분, 그래서 신체의 일부라고 적어 볼게요. 신체의 일부. 이 둘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점점 넓혀서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예를 보면 안경을 안 가져와서 칠판 글씨가 잘안 보이네. 나 눈이 나빠졌나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동형이의어와 다이어 그 차이 이제 알겠나요? 그러면 9번 한번 볼게요. 그림 1의 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림 1에서의 눈, 눈을 깜빡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몸, 신체의 일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 눈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시력이 좋아. 되게 멀리 있는 거, 작은 것도 잘볼수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2번, 눈을 비비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이 몸에 있는 눈을 이렇게 비비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깜빡이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눈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첫 번째, 눈을 깜빡이다가 그림 1번이었어요. 이건 가와 나중에 뭐예요? 그렇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수 있는 감각기관.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림 1번을 이렇게 나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 2번에 나온 건 뭐였어요?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체를 알아보는 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의 능력이 안 좋아졌다,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쓰인 눈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소라는 말했어요. 눈은 하나의 낱말이 하나의 뜻을 가진다고 볼수 있어. 친구들, 이 눈이라는 말이 하나의 뜻만 가졌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이 신체의 일부 기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의 능력을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가진다고 볼수 없어. 자, 여러 뜻을, 적어도 둘 이상의 뜻을 가진다고 볼수 있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 우주는요. 그림 1과 그림 2에서 쓰인 눈의 뜻은 서로 관련성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뜻을 지니고 있어.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눈과 여기에 있는 눈, 둘다 뭔가 눈, 이 신체의 눈과 관련이 있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우주가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우주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한 낱말이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 낱말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다의어라고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장 구경이라는 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국어 사전을 같이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을 텐데, 함께 읽어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 상황에서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고 집에 돌아와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 먹다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을 먹다 무슨 뜻이에요? 골을 먹다. 뭔가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라는 뜻이죠. 이러면 되게 속상해 하겠죠? 채윤아, 시장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아서 손이 부족하네. 집을 나서면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고등어 구이 어때? 나는 어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었다. 고등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친구들, 배라는 낱말도 좀 주의 깊게 볼게요. 여기에 이 배는 뭐예요? 맞아요. 둥둥둥 이렇게 고등어를 잡으러 그 바다 위로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배,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먹고라는 뜻이 있죠. 낱말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축구팀에게 골을 먹었다. 골을 먹었다. 뭐라고요? 점수를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련한 것은, 그래요. 1번.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겁이나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되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음식을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여보낸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들 먹다와 관련된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채윤이가 니은과 같이 느낀 이유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 상황에서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고 집에 돌아와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다. 자, 친구들, 왜 속상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은 상황이잖아요. 동점에서. 그러면 이 경기에 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적기 때문이다. 이게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나도 볼게요. 배가 아파 시장 구경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다 바다에서 땀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디귿의 뜻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고등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고등어잡이 배 뭐예요? 맞아요. 고등어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가는 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배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도윤이부터 볼게요. 이 디귿은 배나무의 열매를 말해 이건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인 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준서. 디귿은 어떤 수나 양을 두번 합한 만큼을 말해 이건요 뭐두 배, 세배할 때, 그럴 때의 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거 지금 상황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시윤이 디귿은 사람이나 짐 등을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을 말해 이것이 고등어잡이 배에서의 배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윤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일 가게도 들렀다. 탐스러운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어릴 때는 과일을 직접 따서 먹기도 했단다. 그때를 생각하니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자, 과일은 채윤이가 고를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나요? 여기서의 먹다와 여기서의 먹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비교해서 대답해 보세요. 할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의 선택은 바로 윤기 나는 배! 자, 여기에도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과일 보는 눈이 있네요.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답니다. 여기에서의 배는 무슨 뜻일까요?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과일 가게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게 웃으셨다.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디귿에 나온 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배가 하나, 둘, 세번 나오죠.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 다 대답했나요?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채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과일 가게에 갔다. 그렇죠. 과일 가게에 가서 구경하고 있죠. 그 다음 2번. 살 과일로 배를 선택했다. 그럼요. 맛있는 윤기 나는 배를 선택했습니다. 3번. 어릴 적 배를 직접 따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맞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죠? 맞아요. 어릴 적 배를 직접 따먹었다는 얘기는 채운이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채운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라고 이렇게 가위표 해볼게요. 4번. 엄마와 배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시장 구경을 하고 싶었다.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알맞지 않은 것. 3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짜잔. 그다음 문제 갑니다. 17번이에요. 기억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했어요.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기억. 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 한 글자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찾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배, 앞, 뒷부분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저의 선택은 바로 윤기 나는 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배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 맛있는 배, 뭐예요? 배나무의 열매인 배를 뜻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의미 어떻게 찾았나요? 그래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글자 색과 글자 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자,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글자의 색깔, 글자의 모양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땡. 그다음 2번입니다. 문장 앞뒤의 내용을 연관지어 살펴본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이 배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앞과 뒤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낱말이 몇번 반복해서 나오는지 수를 세어본다. 배라는 말이 한번 나오면 이런 뜻이고, 세번 나오면 이런 뜻이고, 10번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 상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에? 그렇죠. 이렇게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배로 맛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두 배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답 찾아볼까요? 가. 배나무의 열매. 이거는 과일을 뜻하는 거니까 땡. 나. 어떤 수나 양을 두번 합한 만큼, 그렇죠. 두 배만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 다음, 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에 이 부위를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다. 배가 부르다. 무엇을 뜻해요? 그렇죠. 우리 몸, 신체의 일부분인 배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배에 힘을 주었다. 여기 힘을 빡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나왔다. 이런 내용도 할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코너, 잠깐 퀴즈입니다. 물이 차다와 공을 차다에서 차다는 다이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표현이라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과 함께 만나자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31강에서 만난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북2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오늘은 대상을 설명해요 7번째 시간이라서 북2가 필요하죠. 오늘은 핵심 복습 정리하고 쪽지 시험 10문제 풀어본 뒤에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야 되겠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만들어진 시대는 다르지만 색과 무늬는 같다. 정답은 X였습니다. 만들어진 시대도 다르지만 색과 무늬도 달랐었죠. 고려 청자는 푸른빛이 돌지만 조선 백자는 흰색이었고요. 또 무늬도 고려 청자는 섬세하고 화려하지만 조선 백자는 절제된 단순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었었죠. 공통점도 있지만 시대 그리고 색, 무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랐던 차이점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 단원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크게 세 가지.

대하여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했는데요. 무엇을 나열하죠? 그렇죠. 특징.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로 설명하게 되면 대상의 여러 정보를 이것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항목별로요. 항목별로. 항목별로.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어떤 모양의 특징일까? 소리의 특징일까? 이런 것들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가방이에요. 가방이 있을 때이 가방의 특징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이 가방은 어떤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별이라고 하죠. 크기, 모양 또는 무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열거 구조로 설명할 때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뭘까요?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고 있어요. 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는 이거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항목별로는 열거 구조였는데 이 구조의 특징은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죠?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 무조건 무슨 구조라고 해요? 순서 구조, 순서 구조.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여러분 특징을 나열했다고 해서 나열 구조 아니고요.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차례 구조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구조의 이름은 뭐예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이런 거 시험으로 나왔을 때 나열 구조나 차례 구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순서 구조로 설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때 이런 순서 같은 거 알려주죠. 첫 번째로는 물을 끓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을 넣습니다. 이런 것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례가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요리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드는 거, 우리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지문에서 읽어봤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미술 수업을 떠올려보면, 뭔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종이 접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자, 첫 번째는 무슨 색 색종이를 꺼내세요. 꺼냈으면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었던 것을 펴서, 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근차근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열거 구조나 또 뒤이어질 세 번째 구조를 사용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가 변해요. 시간이 변하거나 장소가 이동하거나 단계가 있어요. 또는 일어난 일이 차례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할 때는 순서 구조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이 구조는요. 뭐뭐 이상해. 자, 몇 가지 이상해입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것은 한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하죠. 비교와 대조. 물건을 살때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더 좋은가 비교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을 보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대조,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이상에서 공통점, 같은 게 뭐가 있나, 다른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 두 대상의 무엇과 무엇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같은 점, 공통점. 공통점. 차이점, 다른 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많이 불리기는 한데 각각의 뜻도 알아둬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공통점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는 5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같은 점이죠. 또 차이점은 뭐 전국의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사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키 같은 것들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의 뜻, 국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단어도 한번 알아 둡시다. 그래서 이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아주 알아보기 쉽게 적거나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마음먹으면 문제를 한 10문제도 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이 표의 내용만 머릿속에 꼭꼭 넣어둬도 걱정하실 것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 구조의 이름은 우리가 다 채워 보았는데요. 이런 구조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지? 큰 힌트가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들을 드러내는 말 한번 살펴보니까 열거 구조는 대상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열을 할 때는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특징을 잘 들어봐. 첫째, 이런 특징이 있어. 둘째,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구조가 열거 구조구나. 여러 가지를 나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하니까 순서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순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니까, 1, 2, 3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계나 순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열거 구조의 예시까지 먼저 보자면,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보통 무언가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열거 구조였었죠. 그리고 순서 구조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방을 내려둔다. 다음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뒤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거 순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예시로는 이렇게 쓰일 수 있네요.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그것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순서를 모르겠어. 차근차근 알려줘. 하는 거잖아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가 쓰이면 우리가 구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비교와 대조 구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막 대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구조 중에 가장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실 것 없는 게요. 공통점이라는 건말 그대로 똑같은 점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는 단어는 비슷하게, 같게, 모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비슷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 키가 비슷하다 이럴 때 쓰이잖아요. 그리고 같게 모두 똑같아요. 모두 그래. 우리는 모두 학생이에요. 이런 것들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은 뭐예요? 다른 말 그대로 다른 거. 너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면 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 본문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반면이란 단어가 나왔네 하면 그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설명한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아, 그래서 비교와 대조 구조일 거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소나무와 잣나무 일단 대상이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나무만 가지고 특징을 설명했으면 열거 구조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 잣나무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얘기를 하는 이런 예시에서 활용되는 것이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리에 넣고 실제로 본문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서 아, 확실히 이런 구조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요.

자, 그리고 틀로 그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려고 할때 열거 구조에서는 한 가지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열하는 과정에서 첫째, 둘째 이런 말이 쓰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는 여기 화살표 있죠? 선생님이 이걸 크게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것이 두 번째로 가면 안 돼요. 열거 구조에서는요, 둘째에 있는 내용과 셋째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 구조에서는 마지막에 있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로 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리고 쓰이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먼저 이런 말 쓰이고 다음으로 그 뒤로 난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런 단어가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순서를 알려주는 낱말이고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여기선 두 가지 대상인가 봐요. 두 가지 대상의 이 부분에는 같은 점 공통점이 오고 여기는 이제 다른 점 각각의 특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틀로 우리가 또 구조를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합니다. 자, 글을 쓰는 이것과 이것 사람을 정합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지 하는 거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목적. 무엇을 알려주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설명하고 싶은 이것이나 주제. 그렇죠. 대상. 선생님이 이 단원을 시작할 때이 대상이 최우수상 대상할 때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고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겠죠. 너로 정했어. 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그럼 너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내용을 떠올리고 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세 가지 배웠던 거, 글의 구조. 그렇죠? 구조를 선택하고 그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게 되겠죠. 사람 몸에 뼈가 있고 살이 붙는 것처럼 기본 뼈대 구조를 선택하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듯이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면 순서 구조가 좋겠고 특징을 나열한다면 열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온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쓰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일단 계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겠구나.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쓰고 이 과정이 있는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점검하기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목적에 맞는 단계 무엇이와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한다는 건 나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너희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설명해 줄게. 공유를 하고 나서 나의 글쓰기 과정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쪽지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무슨 구조요? 열거 구조. 나열 구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서술형 문제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가. 시간이나 절차 등을 순서대로 설명.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뭐였죠? 순서 구조였잖아요, 순서 구조. 나.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 아, 이게 열거 구조죠, 열거 구조.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요. 문제에서는 열거 구조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관계 있는 글의 구조를 쓰시오. 아, 틀을 보고 이게 무슨 구조게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대상이 있고, 화살표가 없는 거 보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동그라미 두개 있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특징을 나열하는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이렇게 틀의 모양만 봐도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이것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글은 순서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순서 구조의 특징 우리 핵심 복습에서 정리했었죠. 시간이나 장소가 이렇게 변해요. 또는 1단계, 2단계 하는 그렇죠. 단계에 따라. 1단계는 이것입니다. 1단계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다 순서, 차례가 있는 거잖아요. 빈칸에 올 것은 단계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구조가 중요하니까 무슨 구조인지 쓰세요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곳에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4번. 이번에는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거네요.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열거 구조거든요. 2. 소나무와 잣나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는데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죠.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여러분들도.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순서 구조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해도 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틀도 알고 그 구조의 특징도 알고 어떨 때 그런 구조가 사용되는지도 알고 구조를 드러내는 말들도 이제 다 안다고요. 그래서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알맞은 글의 구조입니다. 두 대상. 아,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두 대상.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말만 살짝 바꿨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아시나? 같은 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는 글은 뭐예요? 비교와 대조 구조죠. 자꾸만 선생님은 이 구조 이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집니다. 두 대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정답이고요. 6번. 자, 이 구조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여기도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아직은 모르니까 한 문장 더 읽어볼까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아,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네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 그리고 모두라는 것은 뭘할수 있는 단어였어요? 공통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고, 다른이라는 것은 차이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으니까 어떤 구조가 어울리나요? 비교와 대조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돼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만나는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내용은 다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될까? 이거 무슨 구조였지? 아, 맞아.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 여러분 손이 기억할 거예요. 물론 머리도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만점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해서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적으셔야 돼요. 안다고 해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손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예요. 7번. 글의 구조와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아, 이게 이 구조구나. 알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낱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모두 다르게 공통점, 차이점 나타낼 수 있는 구조는 비교, 대조 구조죠. 첫째, 둘째, 선생님, 이거 순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 있는 특징과 첫째 있는 특징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열하는 거죠. 대상의 특징을. 그러니까 열거. 먼저,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와 먼저, 마지막으로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쵸? 먼저는 가장 처음에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가장 끝에 해야 돼라는 거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8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할 때, 즉 고를 때 다음과 관계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아, 내용을 선정할 때 이것과 관계 있는 건 뭘까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단계인가요? 혹은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건가요? 구조를 뭘로 하지? 뭐두 가지 이상인가 특징을 나열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예요? 읽을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글을 읽을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유산에 대해 내가 한번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이것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되겠죠. 왜그 글을 쓰는데? 아, 국가 유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9번.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알맞게 선택한 친구. 자, 구조를 선택하는 거네요. 현수.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면 열거구조가 적절한가요?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하는 거니까 열거가 아니라 순서구조가 와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해요.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비교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 그대로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라오니가 알맞게 선택한 거죠. 과정, 단계 이런 것은 무조건 순서 구조예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글쓰기, 점검하기, 계획하기, 공유하기.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가장 처음에 뭐예요? 글부터 쓰나요? 다안 했는데 점검부터 하나요? 계획하기, 공유하기 중에서 뭐죠? 자,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아, 나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보겠어 할때 계획표를 짜기도 하잖아요. 무엇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문제에선 아니지만 순서를 적어보자면 계획하기 첫 번째.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마지막에 잘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순서였죠. 순서를 적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봤어요. 정답은 계획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만점 문제 풀수 있어요. 준비가 정말 다 되었거든요. 북투의 24쪽 펼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둘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글의 아주 처음 부분은 아니네요. 첫째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플루토는 건강과 창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각각이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단이네요. 셋째,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깊은지 설명해 주겠죠?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십장생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열거 구조네요. 자, 나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여러분. 십장생 글 아니에요. 먼저라고 했으니까 구조가, 아, 순서 구조겠구나. 패연수막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빼낸 다음에 가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선생님, 다 읽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는 게 폐연수막을 분리하는 것 다음의 순서이고요. 그 다음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그뒤 어떤 순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모양을 종이에 그려서 틀을 만들고 위에 대고 잘라서 바느질 한다. 이런 것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도 다른 글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하는 거 보니까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쓰임새가 다르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송지는 이렇게 쓰고 송화가루는 이렇게 쓰는데 잣나무의 열매는 또 이렇게 쓴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글이네요. 자, 문제 빠르게 볼게요. 1번. 가부터 다의 글의 종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글의 종류는 뭐예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3번. 십장생을 설명하는지, 폐연수막으로 가방 만드는 걸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설명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2번.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건데요. 소나무는 고고한 성품을 상징한다.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 산과 돌, 달은 생명이 없어서 십장생에서 빠졌다.
예술 그림이나 조각 등에서 십장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정통 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알맞은 거 보여요, 여러분? 일단 2번의 내용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이 맞죠, 그쵸?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전통 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번과 5번 알맞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의 나에서 설명하는 게 뭐였죠? 무엇을 하는 방법? 그렇죠. 태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어서 순서구조가 사용됐었습니다. 4번. 그의 다에서 할수 있는 소나무에 쓰인 두 가지예요. 잣나무 아니고 소나무니까 일단 3번 뺄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 2, 4, 5를 보니까 소나무의 열매 고소하고 영양가 높다. 이건 잣나무에 대한 설명이고 송화가루 다식 먹는 데 쓰인다. 오, 이건 맞았어요. 소나무는 조각하고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아니었고요. 송지는 현악기의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한다. 아, 여기에 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잣나무니까 3번은 틀렸고 알맞은 것은 2번과 5번이었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 가는 뭐였어요? 십장생에 대한 거였죠? 특징을 나열하는 거였고, 나는 우리 가방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 3과 이어질 수 있겠고, 다는 비교와 대조하는 거였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은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우리 거울과 렌즈에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굉장히 상세히 공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빛으로 바라보는 물체의 색깔,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대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 전에 배웠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파도는 해안을 침식시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안가에 가보면요, 이 파도에 의해서 직권에 있는 암석이 깎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면서, 파도가 생기면서 도대체 무엇이 전달되기에 이렇게 단단한 암석을 침식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물체의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백색광을 비출 때 빛의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럼 빨강색 풍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태양빛 혹은 우리 전등과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쉽게 사실 가시광선의 빛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는 색깔이 섞여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강색 풍선에 백색 광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빨강색 풍선은 빨간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색깔의 빛은 어떻게 되냐?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요, 빨강색 풍선에 백색 광이 들어왔더니 이 풍선은 무슨 색깔 빛만 반사시켰어요? 빨강색 빛만 반사시켰네요. 그럼 내 눈에는 이 물체를 봤을 때 빨간 빛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 물체가 빨강색으로 보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물체는요, 특정한 색의 빛만 반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의 빛은 모두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반사한 색인 거죠. 반사한 색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파란 물체는 그 물체가 파란 빛만 나한테 반사시킨 거고요. 저 멀리 있는 초록색 물체는 나에게 초록색 빛만 반사시켰던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백색광을 초록색 풍선에 비춰주었어요. 그랬을 때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 풍선은 초록색깔로 보이게 되고요. 파란색 풍선에 백색광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파란색 빛을 반사시키고 나머지 색깔의 빛은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아, 파란색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우리가 빨강색 조명을 비춰줄 거래요. 백색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빨강색 조명은 빨강색 빛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빨강색 풍선에 빨간 빛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빨간 빛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반사시킬 거예요. 그럼 내 눈에는 아, 이 물체는 빨강색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풍선이에요. 초록색 풍선은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는데 여기다가 빨간 빛만 보내준 거예요. 그럼 빨간 빛은 흡수해 버리겠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풍선은 초록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물체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는다. 내 눈에 그 물체를 봤더니 빛이 안 들어와요. 무슨 색깔이겠어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풍선은 파란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데 여기다가 빨강색 빛을 줬어요. 그러면 빨강색 빛을 흡수해 버리고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아, 검은 색깔로 보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빨강색, 초록색, 파랗색, 파란색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합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빛을 합성시켜서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 때요, 기본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색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빛의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림 보시면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보여요? 그렇죠.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이 빛의 삼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원색을 조절하여서 합성해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어떤 색이 나오냐면요, 바로 노랑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요, 어떤 색? 자홍색이 만들어져요.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초록색과 파랑색을 합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청색과 녹색이 같이 있다고 해서 무슨 색? 청록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빨강, 초록, 파란색 빛을 다 섞었어요. 빛이 다 섞이면 아까 앞에서 백색광이라는 말 했었죠. 바로 어떠한 빛이? 흰색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걸 빛의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많은 영상 장치, 뭐 T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광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상 장치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합성하여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영상 장치에 나오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니터 같은 거살때 몇백만 화소, 뭐 몇만 화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그이 영상에서 하나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이 모니터 부분을 확대했더니 사과를 확대한 부분은
빨강색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빨강색 사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리본을 확대했더니

파랑 색깔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리본은 파랑색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입부분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화소만 있으니 초록색 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부분을 확대했어요. 빨강색이랑 초록색 빛이 보여요. 빨강색 화소와 초록색 빛 합성시키면 무슨 색깔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시키면 노란색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아, 이 부분은 노란 색깔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식탁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번에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의 화소가 모두 다 섞여 있네요.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흰색이 나오잖아요. 아, 흰색 식탁보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빛에 대한 색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동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요. 잔잔한 물방울에 큰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잔잔했던 물결 위에 물결파가 만들어지고요. 딱그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우리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움직이는 것이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때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파동이 딱 하고 그 진동이 딱 하고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물결에서,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우리가 물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물결파에서는 그 물이 무엇을 파동을 전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파동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예를 든 물결파의 매질은 무엇이겠어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니까 물이 매질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소리는 어떠한 매질로 통해서 전달이 될까요? 우리 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나의 소리가 친구의 귀까지 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기, 기체 입자들이 있죠. 그러면 공기가 소리의 매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기만 매질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는요, 물, 땅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매질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파는 우리 직권에서 배웠던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꽝 하고 나오면은요, 그 지진파가 직권에서 전달이 됐었죠. 그럼 이 지진파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을 통해서 우리가 파동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요, 빛. 사실 빛이 전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빛과 같은 이 전파는 어떠한 매질을 필요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빛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태양빛은요, 지구까지도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우주는 진공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빛 에너지는, 이 빛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없이, 매질이 필요 없이 그냥 파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파가 매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 한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파의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린 다 뭐라고 하냐면 가장 꼭대기 정상이다라고 해서 마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있으면 낮은 부분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낮은 부분은 파에서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마루와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골과 골까지의 거리, 이 가로 길이를 파동의 길이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이때 파동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렇게 그으면요. 우리 이걸 진동 중심이라고 하는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이폭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이 골까지의 이 폭을 우리는 무슨 폭이라고 하냐면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은 파동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건 아까 선생님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마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혼자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은요.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 이 파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장입니다. 그리고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진동수와 주기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동수의 단위는요. 대문자 H, 소문자 Z 써서 우리가 HZ라고 쓰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헤르츠다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매질의 한 지점이 마루였다고 얘기를 할게요. 마루. 마루에 있었어요. 이 지점이. 그런데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게 뭐냐면 마루에 만약에 매질의 한 지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골로 갔다가 즉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골에 갔다가 다시 마루를 한번 돌아오면 그때 한번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인데 어떠한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고 또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는 두번 진동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 매질은 몇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헤르츠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초 동안 두번 진동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때 단위는 초단위를 씁니다. 즉, 아까는 1초 동안에 몇번 진동해? 라는 걸 물어봤다면 주기는 우리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에 매질의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마루에 있던 지점이 1초 동안 한번 진동하는데 5초 걸렸대요. 그러면 그때는 주기를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5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마루에서 골로 갔다가 다시 마루로 올라왔더니 5초가 걸렸다. 그럼 그때 주기는 5초야라고 읽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질의 한 지점이 움직일 때 팔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한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 저기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때 여러분들 이 진동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는 다시 진동수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알면 주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전파의 진동수가 50Hz였대요. 그랬을 때이 전파의 주기는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주기는 뭐분의 뭐로 계산하면 돼요? 진동수분의 1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진동수가 50Hz니까 주기는 50분의 1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초가 되겠죠. 아,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계산해낼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파동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우리 파동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동의 전달. 파동이 전달될 때요, 우리 이 매질은요, 파동을 따라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파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현재 지금 우리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은 물일 거 아니에요. 이 물입자는 위아래로 진동만 해요. 즉, 시간이, 지금 현재는 마루에 위치했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골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조금 있다가는 마루의 위치로 올 거예요. 즉, 위아래로 이렇게 골, 마루 이렇게 진동만 하지, 파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파를 따라서 물입자가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돛단배도 물입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해하실 때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경기장에서 혹시 파도 타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하면서 우리 파도 타기 하곤 하잖아요. 그때 파도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도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파도인가요? 아니죠. 파도는 계속 물결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만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주시면 아, 매질은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좋은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과 함께 이동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에너지와 그리고 정보가 같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가져왔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해안가에 절벽이 만들어졌죠. 뭐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단단한 암석이 깎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라고 하는 거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이 초음파, 파자가 그 파동할 때 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는요, 우리 몸에 이제 초음파를 우리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파동이라는 게 전달될 때는 에너지와 정보는 전달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파동의 종류의 하나인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요,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매질이 없으면 소리가 전달될까요?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질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므로 진공에서는 우리가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 소리는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리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리의 특성의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작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와 하고 정말 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색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맞추는 게꼭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소리의 높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음의 색깔이다라고 해서 음색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의 3요소는요,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리의 색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는 서로 소리의 색이가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소리의 색이가 다를까라고 봤더니요. 같은 시간에 진동한 횟수는 지금 같으니까 진동수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높이, 즉,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까지의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리의 세기는요, 진폭에 따라 달라지며 큰 소리는요, 작은 소리보다 진폭이 큽니다. 그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진폭이 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되겠어요? 작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요, 진폭이 왼쪽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소리? 큰 소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소리의 높낮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역시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가진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어떤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동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데요. 높은 소리는요, 낮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보다 진동수가 적죠. 그럼 어떤 소리예요? 낮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진동수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떤 소리예요? 높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소리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음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파형은 파의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세기의 소리라도, 같은 음의 소리라도 사람마다 각각의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악기라면 다른 파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파동의 하나인 무엇, 소리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 잘 모아 보았으니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상 장치의 두 지점, 가와 나를 확대했을 때 화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에서 표현되는 색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검은색은 지금 빛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빨강색과 초록색이 나오고 있네요. 빛의 합성에서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나오는 색은 무슨 색?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이 될것 같아요. 나는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화소가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다 합성하면 무슨 색깔이? 흰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배우가 무대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이 검은색으로 보여야 한대요. 지금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무슨 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빛을 우리가 비춰주면 될까요? 그렇죠. 초록빛을 제외한 빛을 비춰주면 이 옷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빨간색 조명 비춰줍시다. 빨간색 조명 하면 초록색 빛 반사 못 시키죠. 빨간색 빛은 흡수만 할 테니까. 따라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맞고요. 파란색 조명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조명 쏘여주면은 흡수만 하고 반사시키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될 겁니다. 디귿, 초록색 조명은요,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초록색 다시 반사시켜서 초록색 옷으로 보일 테니 답이 아니고요. 흰색 조명 안에도 초록색 깔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초록색 반사되므로 리을도 답이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동의 진폭과 파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이 거리, 즉, 이 높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몇 센티? 2센티가 되네요. 그럼 파장은요, 골에서 골까지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가로길이죠? 그러면 5cm에서 1cm 빼주면 몇 cm? 4cm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이요. 이 파동이 0cm 지점에서 4cm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린다고 할 때, 진동수와 주기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파의 파동에 길이, 즉 파장은 얼마예요? 4cm예요. 그런데 0cm에서 4cm 지점까지 걸리는데 2초가 걸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질의 한 지점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2초다. 그럼 주기가 2초인 파동이겠네요. 그러면 주기를 알면 진동수 계산할 수 있죠. 진동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의 역수.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요. 진동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0.5Hz, 주기는 2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와 나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와 나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파형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폭도 같아요. 파형이 같고 진폭이 같다라는 건 소리의 세기가 동일할 거고요. 또 뭐도, 음색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다른 건 뭐예요?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은 횟수가 지금 다르죠. 진동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진동수, 가와 나 중에 어디가 더 진동수 크겠어요? 네, 나에서 우리가 진동수가 더 커요. 진동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진동수가 크면 어떤 소리였나요? 그렇죠. 음이 높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는 진동수가 크니까 높은 소리고, 그리고 가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낮은 소리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답 바로 찾아줄 수 있네요. 우리가 가가 나에 비해 더큰 소리, 큰 소리도 하고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왜? 우리 소리의 색이 같으니까. 가가 나에 비해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라고 얘기했었고요. 4번. 가가 나에 비해 더 낮은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와 나의 세기와 높낮이는 같지만, 아니요. 지금 높낮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답안입니다.
자, 우리 대단원 서술형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호수 한가운데에 공을 빠뜨렸다. 공을 꺼내려고 한 학생이 돌을 던져 물결

돌파를 만들어 공을 밖으로 밀려나오게 하려고 한대요. 학생의 말대로 물결파로 공을 밀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공잘 받아. 알았어. 아, 공이 물에 빠졌어. 괜찮아.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 물결파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결파를 따라서 이 공이 이동할까요? 우리 파동의 전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지 파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물결파를 만들면 이 매질인 물이 이동을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공도 같이 이동할 거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즉,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공 역시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이에요. 모범 답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따라서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움직이기 위해 물결파를 발생시켜도 물결파의 매질인 물과 물 위에 떠 있는 공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같이 밀려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답안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합성에서 나온 그림이죠. 우리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을 각각 합성했을 때 나오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색깔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빛과 파동 단어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은 왕관 대신에 만점왕만 가질 수 있는 요 슬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만점왕 학교 시험을 받아라! 네, 이번에도 여러분이 왕관을 쓸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넓다. 발이 이만해. 뭘까요? 네.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그죠? 눈을 여기 이렇게 다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예. 사람이 많으면 눈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겠죠?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이건 발 빠르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코가 높다.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 이거 발을 디디다. 예. 그 다음,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바로 5번이죠. 네. 이렇게. 예. 나머지 것들도, 예, 관용어 속에 들어가는 그 몇몇, 예, 몇몇 그 말들, 그 말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발 빠르다가 있고요. 길을 재촉하다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재촉하다는 다른 말로 발걸음을 재촉하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요. 재촉이 뭐라고요? 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시를 기억할 거예요. 봄을 재촉하는 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봄을 재촉하는 비. 이 말은 봄이 빨리 오라고 조르는 거야. 누가? 예, 비가. 예, 그러니까 봄비란 얘기지. 예, 그렇게 재촉하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발 빠르다. 길을 갈 때에 빨리 서둘러 가다. 네, 요겁니다. 예, 길을 재촉하다. 뭐 발걸음을 재촉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화의 빈칸에 사용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뜻이 있잖아요. 머리를 맞대다. 자, 그래서 4번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용 표현을 잘만 사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말. 요 말, 요 말, 요 말, 요 말, 요 말. 요 말,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미술용 연필이 없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맞대면 될 거야. 이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입니다. 관용 표현은 그말 한마디에 뜻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써도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예, 문제 풀었고요. 다음 관용 표현 가운데 말의 중요성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중요성 계속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 말을 많으면 쓸 말이죠, 그거. 그치?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 실수도 그만큼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말 실수하는 거 무서워 이런 사람은 말수를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벼 이삭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 자, 여기 말, 말다 들어가네요. 기역과 디귿인데 기역, 디귿. 예, 요거네요. 2번. 네, 요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는 덩치가 이만큼 크지. 푹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새우가 있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약자와 아, 저 강자죠. 강자와 강자가 싸울 때그 사이에 낀 약자에게 손해가 갈 때. 예. 그때 이런 말을 쓰죠. 고래가 싸울 때는 새우는 약간 예, 비껴 서 있는 게 좋아. 다음 대화에서 밑줄 그은 속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산도 잃어버렸지.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아침부터 계속 일이 꼬여. 머리가 아파. 아, 너 오늘 정말 운이 안 좋았구나.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아,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자성어로도 쓸 수가 있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설상가상으로 말이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산도 잃어버리고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어.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산 잃어버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 숙제도 안 가져온 걸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대화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속담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다.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빈칸이 보이죠? 아, 제목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을 지나던 이방의 아들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 오라시는데 이 겨울에 어찌 구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따라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얘는 웃어. 아버지는 길이 저기 눈앞이 캄캄하고 앞일이 막막해서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이 아들은 실실 웃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뭐 이렇게 웃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이? 식은 죽 먹기가 뭘까요? 죽은 원래 막 뜨거우면, 아휴, 뜨거워, 뜨거워,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죽이 식었어. 맛있네. 예.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죠. 예.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날, 이방의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방의 아들을 본 사또가 말했죠. 무슨 말할것 같아요? 웬일로 왔냐? 아버지 대신에 내가 온걸 보니까 뭐 산딸기라도 가져왔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죠?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있느냐? 왔느냐? 그래, 산딸기 가져왔느냐? 오, 맞았어. 예, 그러자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그만 뱀에 물려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끼! 아니,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연히 대답했어요. 아,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아우, 아주 이방이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죠? 그렇죠. 아니, 이 엄동설 안에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이 겨울에 뱀이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예, 이런 논리죠. 예. 자, 그러면 뱀이 없으면 산딸기도 없다. 네, 이렇게까지. 뱀이 없으니까 산딸기도 없죠. 뭐 이렇게. 이거를 이 사또가 알아들은 거야. 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탁 알아챈 것이죠.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예, 산딸기를 찾아서. 왠지 다큐멘터리 제목 같지 않아요? 예, 산딸기를 찾아서. 자,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심술궂은 사또의 운명. 일단 이방의 아들이 주인공이죠. 예, 주인공을 제목에 넣는 것이 맞겠죠. 예, 이 사또는 누구예요? 이방과 또 이방의 아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 기역의 뜻은 무엇인지 짐작해 쓰시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네, 무엇이다?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아주아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요. 요거 없어도 돼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자, 이 손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손쉽다 이런 말도 되고요. 예.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이래도 됩니다. 뭐 요거. 예. 요거. 아주 없어도 선생님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방의 아들이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사또가, 그러면 그렇지. 흉내라도 냈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까? 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산딸기를 찾으러 갔다가 실제로 뱀을 본 사실을 전하고자 했을까? 사또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여 벌을 면하게 하려고 했을까? 산딸기를 찾으러 간 아버지를 대신해 사또에게 사과하려고 한 것일까? 사또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 겨울에는 뱀과 산딸기 모두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여, 즉 알게 하여서 사또가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요. 아니, 한겨울에 뱀이 없는 거 맞죠? 그래. 그럼 산딸기도 없어야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사또가 나중에라도 이 잘못을 깨달아서 참 다행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야. 이 등장인물은 사또, 이방, 그리고 이방의 아들이야.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효의 정신이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태민이가 정답이네. 태민이. 그러면 태민아, 태민이 넌 도대체 어떤 걸 읽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도대체 태민이는 뭘 읽고 이런 말을 했을까? 추측컨대 아마도 뭐 심청전? 뭐 이런 걸 읽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은 모둠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관용표현,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태수, 그 다음에 지연, 태수, 지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번 학급신문 만들기는 누가 취재를 맡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민지 어때? 새로운 소식에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 여기까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맞아. 1학년 때부터 뭐든 성실히 하는 친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이렇게 맞출까? 이상하죠?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니까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예, 그런 표현이 보이죠. 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그래서 니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울릴까요? 1학년 때부터 모든 성실히 하던 친구였대요. 1학년 때부터가 힌트야. 어릴 때부터. 아, 그렇지.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 요그 관용 표현을 썼다면 예, 딱 맞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견학 기록문 나와 있습니다. 견학 기록문 하면 3요소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여정, 견문, 또 감상까지. 여정, 견문, 감상.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부분이 뭐다? 여정 부분. 여정이 뭐의 그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젠지 확실하게 그딱 기억은 안 나지만 왜 장생포에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장생포는요, 이 1890년대에 예, 고래잡이가 있었던 곳이에요. 고래잡이. 그런데 지금은 예, 고래잡이가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예, 상업적으로 고래 잡는 것이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래를 안 잡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며 고래 전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고래 그 박물관 전에 뭐 처음에 제목이 뭐였지? 고래 문화 특구. 예, 고래 문화 특구가 장생포에 이제 생긴 거죠.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여기 나열되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예,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열거되어. 네, 그런 것들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열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늘여놓고, 예, 줄 맞춰서 딱 늘여놓는 거. 줄좀 비뚤어지면 어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놓은 것. 예, 늘어놓은 것. 이걸 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소개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제시되어 있다. 이런 말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거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여기선 생략할게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 아가미가 없어. 일반 그 어류들처럼 아가미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다가 한번 좀물 위로 떠올라서 푸 하고 이제 숨을 쉬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 고래 여기 요 머리 부분인 데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건 아니고 이게 숨 쉬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띄었다. 예, 이거 뭐예요? 관용 표현이죠. 예, 정신 팍.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어. 이런 말이죠. 브라이드 고래, 멸치 고래라고도 하죠. 네. 고래 종류가 진짜 많아. 그래서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래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진짜 공룡 좋아하는 친구는 고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특징까지도 다. 고래 좋아하는 친구는 또 고래 이름과 특징까지 다 외우고 다녀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진짜 이 고래가 지능이 높대요. 예, 그래서 약한 그 어린 고래가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렇다네요. 네. 자, 그 다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 종류를 소개하는 글이다. 고래 박물관을 견학하고 쓴 글이다. 고래를 보호하자고 설득하는 글이다. 고래 몸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고래 생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일단 아니야. 예, 기록문이죠. 견학하고 쓴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보래요.
자, 기호만 쓰면 되죠? 이거 일일이 다안 써도 돼요. 어휴, 다행이다. 예.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는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늘어놓아져 있었다. 자,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었다. 이 말은 제시되어 있었다. 소개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가와 나. 가, 그리고 나. 네. 이렇게 기호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1층 전시실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볼게요. 자, 1층 전시실에 갔어요.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없다는 것.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일반적인 어류와는 움직이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 무리와 의사소통하는 모습의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을 볼수 있다는 것. 뭘까요? 예, 바로 1번, 2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여기 그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 뼈, 뭐, 이 말은 있었지만 의사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 자, 글쓴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 겪은 일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항상, 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 그대로 차례대로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었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 자,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일단, 나가 가보다는 먼저였어. 그쵸? 확인해 보세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뼈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가 먼저죠. 자, 그래서 나가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 다, 가.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부분만 잘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더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나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이런 욕심이 나잖아. 자, 요거. 고래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예. 글을 읽어서 좋은 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딱 보면, 나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할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알아볼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나의 이 머릿속 지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글 읽기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더 읽게 되는 것이지. 예. 네. 한번 해보세요. 고래의 진화. 조사해보세요. 자,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봐요. 더 알고 싶은 내용. 선생님은 아까 고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라고 이제 추천해 드렸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예를 들면 저는요, 장생포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장생포에 고래 문화 특구가 만들어졌을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얼마든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장생포에 고래 박물관이 있는 까닭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거 조사하고, 더 알아보고, 예, 그걸 또 글로 기록하고, 이게 공부야. 예, 이게 공부예요. 이게 국어 공부도 되고, 사회 공부도 되고요. 그쵸? 예,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견학 기록문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견학 기록문 다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일단,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다.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생각하겠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 보고, 아, 그래, 나 그때 무엇을 배우러 어딜 갔었어? 이렇게 떠올려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보겠다. 제일 처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견학 기록문을 써야 되니까, 요거. 예. 아, 내가 A 장소도 가보고, B 장소도 가보고, C 장소도 가봤는데,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가장 재미있었어. 가장 배운 게 많았어. 뭐, 이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도 떠올려 보면서 견학했던 장소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견학 기록문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계획 단계가 되겠죠? 계획하기.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써야겠죠. 글을 다 쓰고 수정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도 생각도 또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요. 수정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이 수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제일 처음은 계획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수정하기 단계, 그 다음에 공유하기 단계, 점검하기 단계 있었어요. 문장과 문단을 다듬는다. 다듬는다 나옵니다. 뭐예요? 수정하기죠. 수정하기. 수정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글 전체 부분에서 글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좀더 좁혀서 문단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더 시야를 좁혀서 문장 수준의 글 고치기, 수정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글을 쓸지 정한다. 다양한 표현을 떠올려 쓴다. 글의 내용을 순서대로 조직한다.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정하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고쳐 쓴다. 또는 다듬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계획을 하고 글을 쓰고 수정한 다음에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가봐야 되겠죠? 요 가나다라마 그 차례대로 네,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대로예요. 계획하고 글 쓰고 그 다음에 고쳐 쓰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같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아, 내가 글을 잘쓴거 맞나?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지훈이는 글을 다쓴 뒤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했던 그 목적과 내용을 다시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읽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문장을 다시 읽어봤대요. 또 친구들이 지훈이의 글을 읽고 말해준 그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그것을 잘 반영을 했는지도 확인까지 했답니다. 어느 단계 같아요? 점검하기 단계죠. 그래서 마라고 써주면 되고요. 견학 기록문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견학한 까닭, 장소, 보고 듣고 한 것, 생각이나 느낌 나와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어요. 이것은 견학 장소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요.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글만 잘 읽어도 그냥 답이 다 나와. 그쵸? 네. 자,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 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여길 갔다니까. 자, 이렇게.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보고 듣고 안 것이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 아이씨,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열심히 읽다 보면, 꼼꼼하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을 나타낸 것인데요.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표 해보겠습니다.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견학 기록문을 쓰는 목적, 길이와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한다. 뭘까요? 목적이죠, 목적. 기록문을 쓰는 목적을 잘 정해야 되고요. 견학 장소, 견학한 까닭, 그 다음에 함께 견학한 사람, 여정 견문, 뭘까? 주장이 아니지, 감상이겠지. 예, 그것을 생각 그물에 쓴다. 견학 기록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 내용 조직이에요. 내용 조직. 이건 뭐예요? 바로 짜임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라면 문제예요. 매우 긴장된 상태를 뜻하는 말은 뭘까요?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돈을 쥐다, 손에 불을 쥐다. 제가 손에 돈을 쥐어 보겠습니다. 오, 긴장이 안 되는데? 긴장이 안 돼요.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긴장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답이 아니야.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세 번째 풀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독특하게도 문제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찾아내는데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고 그게 바로 15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 삼각형들의 닮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필요한 두 개의 삼각형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두 개의 삼각형을 골라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 그게 21번이다. 그두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6번 문제도요, 15번처럼 사각형의 성질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니까 혹시나 15번이 좀 낯설고 힘들었다 싶으시면 16번까지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이죠? 그래, 이거 직각 가운데 껴 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라고 이야기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90도?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 동그라미, 나머지 하나의 각 세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왼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6cm, 8cm를 보니까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를 거쳐갈 때 길이의 비가 6대 8, 3대 4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를 거쳐갈 때 길이의 비가 3대 4가 되어야 되니까 2대 선분 DB 이게 3대 4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이 3 곱하기 선분 DB니까 선분 DB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분의 8cm 하고 바로 구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여기 선분 DB나 선분 BD나 똑같은 거니까요. 선분 BD의 길이도 역시나 3분의 8cm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앞에서 풀어봤던 직각을 가운데 끼고 있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가 되는 형태의 구조인데 그림이 위치만 좀 뒤집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보았으니까 14번이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14번 말고 오늘의 구원픽으로는 15번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15번 문제 보세요. 평행사변형이 등장하고 있고요. 평행사변형 안에서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할수 있을까? 자, 우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까요? 각 B와 각 D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라는 생각 한번 해보죠. 그래. 평행사변형.

대통령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 크기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 나머지 하나의 각이 직각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세모 세모로 각의 크기 같아지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왠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 세 개의 각이 모두 크기가 똑같으니까 AA 닮음이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AA 닮음에서 변의 길이들을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는 같아야죠.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분 BE의 길이가 4cm야라는 걸알수 있고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F의 길이네요. 자, 여기는 선분 C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CF의 길이가 결국은 DF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를 X cm라고 미지수로 잡고 X를 구한 다음에 DC에서 X를 빼가지고 CF의 길이 구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CD의 길이 모르는데요. 만약에 반대쪽에 대변의 길이가 12cm니까 12cm에서 X를 빼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까지 오는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길이의 비가 12대 4, 3대 1이니까 3대 1의 비가 여기에서도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까지 오는 15대 x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값 5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분 CF의 길이는 12cm에서 5cm 빼면 되니까 선분 CF의 길이가 7cm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어때요? 지금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길이를 찾아내고 길이를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서로 같다라는 조건 활용했고요. 그렇죠.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는 선분 DC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 요런 얘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성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이렇게 사각형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16번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실제로 난이도를 따지면 15번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5번, 16번을 둘다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르고 싶었지만, 뒤쪽에 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 문제는 표시해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붙여놓고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좋아. 사각형의 성질 생각해볼 건데, 지금은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더라? 정사각형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사각형은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는 건 당연하지만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까지도 있고요.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와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자, 문제에서 BE가 2,5의 2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선분 BE의 길이가 2,5의 길이의 2배야라고 얘기하면서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BE의 길이는 2A가 되고 결국 OB의 길이가 3A가 되니까 OD의 길이도 3A가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닮음인 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위쪽에 요렇게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한번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그 삼각형과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삼각형은 서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엇각으로 너 동그라미야 생각할 수 있고, 너 세모라고 하면 너도 세모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맞꼭지각으로 똑같은 각을 네모라고 표시한다면 역시 AA 닮음이다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 A와 2A와 3A라고 썼던 길이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한 거,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한 거, 그 길이가 2A와 4A가 되니까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 닮음 비가 1대 2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렇다면 선분 BF의 길이 대 선분 AD의 길이도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네가 12cm구나라는 거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길이의 비가 2일 때 실제 길이가 12cm였으니까
길이의 비가 1일 때의 실제 길이는 절반 하고 쓰면 우리 선분 BF의 길이는

6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16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정사각형이라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더라. 그리고 서로 심지어 수직으로 만나더라. 거기에 주어져 있는 이 정사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아져야 된다. 또 엇각 사용해서 삼각형의 닮음까지 찾아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만합니까? 조금 난이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버겁다. 그럼 15번부터 확실하게 사각형의 성질들을 다지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그냥 붙여놓은 김에 구원픽 붙여놓고 같이 봤습니다. 오늘의 구원픽 15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각형의 성질 복습해야겠죠. 자, 좋아. 그다음 17번으로 가보자. 닮은 두 사각 기둥 AB의 겉넓이가 각각 36제곱센티미터와 64제곱센티미터다. 사각 기둥 A의 부피를 가르쳐 줬을 때 사각 기둥 B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식을 못 써서 틀리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식을 계산하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써드리고 계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건데, 아, 숫자가 커지면, 거듭제곱이 많아지면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거부터 생각하죠. 겉넓이를 생각했는데 두 개의 닮은 사각기둥의 겉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와 64제곱센티미터니까, 아, 길이에 비해 제곱비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 즉 길이의 비를 우리 a 대 b라고 얘기해 준다면 넓이 b를 생각했을 때그 넓이 b가 a 제곱 대 b 제곱이 되는데 그 a 제곱 대 b 제곱이 36 대 64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와 b에 관련된 식을 끌어내시겠습니까? 아니지. 지금 분명히 닮은 비가 존재할 거니까 36을 보고 아, 너 6의 제곱, 84를 보고 아, 너 8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 이걸 떠올려낼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선생님, 그럼 A가 6이고 B가 8입니까? 그래, 맞아요. 선생님, 6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의 제곱도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A, B는 길이의 B가 닮은 B가 된 거니까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보다는 직관적으로 아, A 대 B는 6대 8이야 라는 생각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6대 8은 결국은 3대 4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닮은 B가 3대 4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피를 생각해야 되니까 부피비를 봅시다. 부피비를 생각하면 부피비는 닮은 비의 3제곱이니까 3의 3제곱 대 27이라고 쓰겠습니다. 27대 4의 3제곱 6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27대 64가 54대 4, 닮은 사각기둥 B의 부피하고 같아지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좋아. 그러면 27이 54가 되면서 곱하기 2하고 쓰여졌으니까 64가 B가 되면서 아, 너 곱하기 2하고 쓰여지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라고 이야기하는 사각기둥의 부피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128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죠. 어때?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괜찮은데요.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복잡하게 간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여기 있는 이 부분. 아까 6대 8을 찾았는데 그걸 3대 4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식을 정리했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편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6대 8을 닮은 비, 길이의 비라고 생각하고 부피비를 6의 3제곱 대 8의 3제곱이라고 써버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난감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요. 8을 3제곱, 아, 힘들어. 그치? 하지만 이렇게 혹시 실수로 썼더라도요,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계산을 끌어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분명히 답을 구할 때는 아까 3대 4를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 두 배하고 그냥 넓이, 그두 배하고 부피 쓰는 거, 이게 제일 좋은 풀입니다. 하지만 혹시 방향을 잘못 갔을 친구들을 위해서 거듭제곱의 숫자가 커질 때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의 세제곱 대 8의 세제곱 당연히 부피의 비가 될 거고 그게 54대 b다라고 얘기하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8의 세...

세제곱도 큰데 54까지 곱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겠죠? 이럴 때는요, 계산을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자, 6의 세제곱 곱하기 b가 8의 세제곱 곱하기 54다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수 법칙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 6의 세제곱을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아니라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b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8의 세제곱은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겠죠. 자,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몇 제곱? 2의 9제곱하고 쓸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54를 생각해요. 54는 소인수 분해할 수 있죠. 27 곱하기 2 하고 쓸수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내가 무언가 식을 썼는데 숫자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계산을 끌고 나가는 게 유효령이다? 거듭제곱을 활용한다. 소인수 분해 활용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3의 세제곱, 여기 있는 3의 세제곱 날려버립시다. 여기 2의 세제곱과 여기 있는 2의 9제곱 나눌 거야. 그렇다면 2의 6제곱만 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B라는 사각기둥의 부피를 생각해 보면 2의 6제곱에다 2 곱하니까 2의 7제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8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결과를 써낼 수 있겠죠. 혹시나 이걸 잘못해서 복잡한 계산식으로 썼다면, 자,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처럼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럼 실수 안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중에 가면요,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경우들의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뭐 활용한다? 소인수 분해해서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하고 지수 법칙 사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하나의 포인트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18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 자, 선분 AB의 길이 구하려고 봤더니, 맞꼭지각이 눈에 보이면서 맞꼭지각 기준으로 5대 6 바로 눈에 보여. 그렇다면 여기서도 10대 12가 5대 6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5cm와 10cm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구나.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구나. 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죠. 괜찮니? 여기 있는 길이의 비 1대 2를 가지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ED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역시 1대 2의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다. 알수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7cm야. 라고 쓰는 건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알수 있을까?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9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BCD에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지금 표시를 해 놓고 있네요. 동그라미와 X로. 그랬을 때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9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이의 비왜 줬을까요? 그렇지. 길이의 비를 알아내라 라고 준 거겠죠. 그럼 넓이의 비는 4대 9니까 2의 제곱 대 3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길이의 비, 즉, 닮은 비가 몇대 몇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2대 3이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인데 길이의 비가 2대 3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대응하는 변을 찾아야 되니까 어때? 각들을 잘 표시하면 어떤 각이랑 어떤 각을 연결한 변인지 우리 좀 위치를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건 문제에서 제시된 동그라미와 X표라는 각,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각을 네모라고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각형 BCD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거 봤더니 어때요? 동그라미와 X표,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 동그라미, X, 네모라는 세 개의 각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는 걸 가지고 대응변들의 길이를 잘 찾아내 볼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먼저 X 값부터 구할게요. X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요, X는 하얀색 삼각형 ABC에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해 놓은 변의 길이네요. 그렇다면
X 대 무엇이 2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해 놓은 변을 생각하면 되겠지. 동그라미랑 네모 연결해 놓은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커다란 삼각형 주황색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6cm지. 그러니까 X 대 6이 2대 3이다라는 이 닮은 비를 이 길이의 비를 만족을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X값 생각해 보면 아, X가 4구나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Y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Y는 그래. 커다란 삼각형에서 X와 네모를 연결해 놓은 게 Y입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X와 네모를 연결해 놓은 것과 대응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 하얀색에 네모와 X를 연결해 놓은 6cm 대 커다란 삼각형에서 네모와 X를 연결해 놓은 Y cm. 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 2대 3과 같아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다. 결국 EY가 18이니까 Y가 9다라고 Y값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를 두개 더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3을 정답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어때? 할만하세요? 문제에서 대놓고 삼각형도 주고 있고요. 크기가 똑같은 각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그려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AA 닮음이구나라는 걸 아예 써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닮음인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9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라서 이걸 어렵게 느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할수 있겠지? 네. 자, 넓이의 비를 가지고 길이의 비, 닮음 비 구하고 직접 길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제가 볼게요. 20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인 두 변이 존재하고요.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 DBE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너 동의각으로 똑같고요. 너 공유하고 있는 각이고 너도 동의각으로 똑같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이죠. 닮음이에요. 닮음 비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9대 15하고 쓰여지니까 닮음 비가 9대 15, 즉몇 대면 3대 5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넓이의 비를 생각할게요. 넓이의 비는 9대 25가 바로 넓이의 비죠. 그 넓이의 비가 뭐하고 뭐다? 삼각형, 요 앞에 있는 작은 삼각형, DBE의 넓이와 또 커다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25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9대 25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렇지. 주어져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넓이의 비가 16에 해당되는 거여야겠지. 그래서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비를 생각하면 9대 16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9대 16이 18대 사각형 ADEC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어때? 9에서 18, 2배 했으니까 너도 2배 해주면 되겠다. 사각형 ADEC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32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죠. 이거 어때요? 앞에서 봤던 느낌 비슷하지? 삼각형 대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남아있는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의 비까지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는 문제고요. 우리 한 두어 시간 전쯤에 원뿔에 대해서 부피비들을 이야기해 보는 뭐 그런 문제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21번 오늘의 구원픽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나 삼각형의 닮음이 좀 여러 곳에 숨어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다라는 거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쪽 이 삼각형에서 우리 변의 길이 하나를 알아낼 수 있는데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요, 요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없고요, 하나의 변만 알수 있습니다. 두 개의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 심지어 합동이다라는 얘기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닮음이고 합동이지만 저걸 생각하진 않을 거다.

그럼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야 길이의 비를 적용해 볼수 있을 거니까, 그래요. 6과 8과 10으로 주어져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 요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 분명히 너랑 너 닮음이고 합동이지만 그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커다란 노란색 직각 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해 주어야겠지. 그럼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90도니까 너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너 직각이니까 너 세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아래쪽 삼각형을 선택한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BF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가 10cm이고 M이 중점이니까 선분 BM의 길이가 5cm인 상황에서 주황색과 노란색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인데 노란색에는 모든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요. 주황색에서는 한 변의 길이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비례식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대 X라고 쓴게 어떤 상황이냐? 직각에서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거쳐가는 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에서도요, 직각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거쳐가도록 식을 변을 잡아주면 되겠죠? 직각에서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거쳐가도록 잡으면 되니까 8대 10 하고 잡으면 되지. 5대 X가 8대 10이다라고 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8X가 50이니까 X를 생각해 보면 8분의 50이고 너 4분의 25다라고 X 값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분 BF의 길이니까 선분 BF의 길이가 4분의 25cm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괜찮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느낌이 오세요? 그래. 분명히 위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집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많이 봤으니까. 하지만 그게 알고 있는 길이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한 삼각형을 선택할 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삼각형과 내가 길이를 구해야 하는 변을 포함한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 주어야 된다. 이 필요한 삼각형들의 닮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이 21번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셨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2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2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수직인 조건 주어져 있고 변의 길이들 주어져 있다.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디선가 막 많이 보던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래.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른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들 중에서 각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서 심지어 선분 BD의 길이를 물어본 상태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BD라는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됐죠? 자, 근데요. BD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다른 이 직각 삼각형들과 무언가 각을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없죠. 아, 그럼 이 문제는 한번 비틀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B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 BC의 길이를 가르쳐 주면서 아, CD를 구해서 빼가지고 구하란 이야기구나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BD의 길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선분 CD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CD가 포함되어져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때 각 C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착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요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과정들을 지금 짚어드렸거든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두 개가 닮음이야 눈에 보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함정이 하나 섞여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너 직각 동그라미 노란색도 직각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으니까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자. 이거 세모, 여기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6에서부터 밑에 있는 선분 CD의 길이 X cm까지 자, 6대 X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으로 와야 되니까 8대 4하고 쓸수 있고 그렇다면 X가 3이구나라는 걸 바로 발견해 볼수 있겠죠. 자, 선분 CD의 길이가 3cm다라는 걸 알아낸 상태니까요. 이제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길이가 5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어때? 많이 보던 그림인데 구하라는 거 살짝 바꿔서 함정 하나 파놓은 건데 실제로 구하라는 변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니까 각이 공유되어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럼 함정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 mosquito. Shoot, shoot. I hate mosquitoes.

0: push them with me now.
1: Sunday, please.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R.E.D.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밖에서 달콤이랑 유유랑 젤이랑 놀았지.
1: 엄마가 너 예방접종했다고 오늘 얌전히 놀라고 했잖아.
0: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1: 너 예방접종 후 뛰어놀다가 쓰러진 세자이에 기억한다?
0: 아, 쓰러진 세자!
1: 아,
0: 기억한다! 아이고.
1: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0: 왜 자꾸 쓰러지지? 밥을 조금밖에 안 먹나?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코떡이의 건강을 위해 한 번 더 얘기해줄게.
0: 우와!

0: 예방 접종 후 왜 쉬어야 해요?
1: 그 이야기는 세자의 예방 접종으로 시작한다.
2: 세자 저하,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3: 어의의 말이라면 들어야지요.
2: 그럼 예방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0: 어이, 기세가 너무 큰 거 아니요?
4: 세자 저하, 맞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2: 예방 접종을 한 후에는 꼭 쉬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1: 하지만 세자는
5: 심심해.
1: 동생과 놀고 싶었다. 안 되겠다. 살금 살금.
6: 오늘 예방접종을 하셨으니 쉬셔야 합니다.
1: 그래. 어쩐다. 창문으로 나가면 되겠다. 깜짝이야.
4: 예방접종을 하셨으니.
1: 결국 세자는 몰래 나갈 방법을 고민했다.
2: 세자 저하. 세자 저하.

0: 좋아, 차 드실 시간이 옵니다. 세자 좋아. 응? 왜 안 계시네? 어딜 가셨나? 아이, 세자 좋아라. 어딜 가셨을까? 어딜 가셨을까? 똑똑똑. 아, 여기 계셨네. 차 드시지요.
1: 그러지. 안 되겠다. 동생아, 도와줘.
2: 맛있다. 이 느낌은? 오빠가 도와달라는 신호? 지금 갈게.
3: 세자 저하 들리십니까? 오늘은 절대로, 절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1: 살금, 살금.
3: 아, 고객님, 아, 그건 안 돼요.
1: 지금이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세자는. 방에만 있었더니 완전 심심했어.
2: 그래? 그럼 나 잡아봐라. 이리.
1: 너 거기 살아.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안 봐준다.
2: 살살해.
1: 하나, 둘, 셋. 야! 열심히 손바닥 밀기도 하고.
2: 여기까지 되겠어?
1: 할 수 있지. 도전! 심지어 높이 뛰기도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3: 세자 좋아. 세자 좋아 어디 있습니까?
2: 여기야, 여기.
3: 어? 저기 있다.
4: 어? 세자 좋아. 현상 씨 옵니다.
2: 잘 놀고 있었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더니 열도 막 나고 막 아파.
1: 결국 몸에 열이 나면서 아파 쓰러지고 만 것이다.
2: 좀 놀았다고 아파서 쓰러진 거야?
1: 평소 같으면 괜찮았겠지만 예방접종한 날은 그렇게 막 놀면 아파서 쓰러질 수 있어.
2: 근데 누나, 예방접종 후에는 왜 쉬어야 하는 거야? 예방접종 후에는 왜 쉬어야 하는 거냐고. 왜?
1: 그러니까 왜 쉬어야 하냐면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네.
2: 정말?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차가워.
1: 괜찮네. 아, 맞다. 우리한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예방접종 딱지. 예방접종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난 세자의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대장이다.
2: 면역세포 대장님.
1: 근데 많이 피곤해 보여요.
3: 왜냐하면 예방접종 후 세자가 쉬지 않고 뛰어놀았기 때문이다.
2: 네.
3: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힘이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
5: 뭐야, 쟤들? 본 적 있어?
6: 아니, 근데 뭐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위험해 보이진 않아.
7: 공격!
5: 왜 이래, 갑자기?
6: 뭐야?

0: 아우.
1: 무슨 일이냐?
0: 아,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1: 뭐라? 처음 보는 적들인데, 면역세포들은 적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음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한다. 자,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0: 예!
1: 당기고!
0: 당기고!
1: 발사!
0: 발사!
1: 당기고!
0: 당기고!
1: 그래서 예방 접종으로 이미 만났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0: 적이 너무 많습니다.
1: 겁먹지 마라. 훈련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다시 당기고
0: 당기고
1: 발사
0: 발사.
1: 다시 당기고
0: 당기고
1: 발사. 앞서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방 접종 후 쉬지 않고 뛰어놀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피곤하기 때문에
2: 아우 너무 피곤해. 아우
3: 아 쉬고 싶다.
2: 아이 얘네들 뭐야?
1: 예방 접종으로 힘이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다.
4: 아니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2: 뭐라?
5: 처음 보는 적들인데 아무튼 잘 살펴봐. 알았지? 난 좀 더 자고 올게.
1: 면역세포가 훈련을 제대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느 쪽이 예방접종의 효과가 더 좋을까?
6: 훈련을 제대로 했을 때요.
1: 그렇지.
7: 아, 근데 세자는 왜 열이 나고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1: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0: 당기고! 당기고!
1: 발사!
0: 발사!
1: 예방주사를 맞으면 보통 1, 2주에 걸쳐서 면역세포들이 훈련을 한다. 하지만
8: 우리 3일 안에 훈련을 끝내야 한다. 알겠나?
0: 예? 3일이요?
1: 당기고!
0: 당기고!
1: 발사!
0: 발사!
1: 100번 반복! 당기고!
0: 당기고!
1: 사람에 따라 2, 3일 만에 훈련을 끝내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난다.
2: 너무 힘들어요.
3: 아, 쉬었다 해요.
1: 힘드냐?
2: 나도 힘들어.
1: 그런데 이때 쉬지 않고 뛰어놀기까지 하면 몸이 더 힘들어져서 몸살이 날 수 있는 것이다.
6: 조심해야겠다.
1: 그렇다. 예방접종 후엔 제발
2: 좀 쉬는 것이 좋다.
6: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잘 쉬어야겠다.
7: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도 읽어도 되고 앉아서 놀아도 돼.
6: 그럼 책 읽기 전에 나 예방접종 딱지 주면 안 될까요?
7: 좋아, 대신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6: 우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7: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맛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있는 과학 공부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또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여러 가지 식물들을 배워보았잖아요.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양한 식물에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알아볼 겁니다. 또 오늘은 어떤 식물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요?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산, 강, 연못에 이어서 오늘은요, 바로 여기 사는 식물 배워볼 겁니다. 어디 사는 식물? 바로 사막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자, 사막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덥고요, 비도 잘안 오고 굉장히 건조하고요, 모래바람도 막 부는 그런 곳이에요. 자, 보면 사막은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요.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비가 적게 와서 물의 양이 적다, 건조하다. 그런 환경이고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 폭풍이 많이 분다.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도요, 우리 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선인장, 용설란, 바오바브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죠. 자, 이런 식물입니다. 바오바브 나무, 용설란, 알로에, 선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요. 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이 바오바브 나무는요, 딱 봐도 알수 있듯이 키가 어때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 뒤에 다른 식물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또 특징이요. 줄기가 굉장히 굵어요. 이 굵은 줄기에 이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오바브 나무는요. 건조하면 잎을 떨어뜨리는 또 특징이 있대요.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용설란인데요. 이 용설란, 알로에 모두요, 잎이 아주 통통하고 굵어요. 그러니까 이 바오바브 나무가 줄기에 물을 저장했다면 용설란, 알로에 같은 식물은 바로 이 굵고 통통한 잎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인장인데요. 이 선인장의 특징은요, 잎에 가시가 있습니다. 많은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해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요, 줄기가 굵은데요. 역시 굵은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바오바브 나무, 용설란, 알로에, 선인장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많은 식물이 나왔을 때이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다면 이 식물을 보고 아, 이 식물의 이름 또몇 가지 특징 정도는 꼭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왕 공부하는 거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들이 나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식물들의 이름만큼은 꼭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봤을 때 아, 바오바브 나무, 아, 용설란, 아, 알로에, 아, 선인장,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들은 꼭꼭 기억하고 가자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은요, 환경에 따른 식물의 모습 관찰하기입니다. 방금 보았던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 선인장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생김새부터 보겠습니다. 생김새를 관찰할 때는요, 바로 이 돋보기를 활용할 수가 있지요. 돋보기를 이용하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커 보이죠? 자, 보면 잎은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 모양이고요. 줄기는 굵고 통통하고요. 초록색이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선인장 줄기를 가로로 자른 면을 관찰해 볼 건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치 뭐 불가사리 모양, 별 모양처럼 생겼네요. 관찰해보니 줄기를 자른 면이요. 미끄럽고 촉촉하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그리고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데워보고 어떤 변화인지를 관찰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지를 이렇게 데워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지가요. 젖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면 화장지가 젖는다. 화장지에 물기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인장은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인장이 정말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다가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별을 많이 그려줄게요. 중요, 중요. 자, 이 실험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구나. 누가? 선인장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불의 옥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역시 생김새를 관찰해 보면은 잎은 초록색이고요. 뿌리는요, 마치 수염 모양입니다. 그리고 잇몸은 둥근 모양이고 잎자루는 볼록하게 부풀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잇몸이라는 것은요, 이 불의 옥점의 잎 부분 중에서 이렇게 넓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잇몸이라고 하고요. 잎자루는 잇몸 아래에 이렇게 통통한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바로 잎자루라고 하지요. 간혹 이 잎자루를 줄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줄기는요, 잎자루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옆으로 기는 듯이 자라는 것이 줄기고요. 이 통통한 부분은 줄기가 아니라 바로 잎자루입니다. 잇몸과 잎자루이지요. 자, 그렇다면 불의 옥점의 이 통통한 잎자루 속 모양을 관찰해 볼 건데요. 자, 가로로 자르면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보이나요? 동그란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따라서 동그란 구멍이 많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고요. 자, 세로로 잘라 보면요, 이래요. 자, 어때요? 공기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따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자, 이번 실험은요, 자른 불의옥점의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현상을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 속에 넣고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불의옥점의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누르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공기방울이 보이나요?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누른 손을 딱 떼면요, 잎자루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게 중요해요. 요 아래 요 문장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중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나만의 중요 표시. 선생님은 아까처럼 많은 별 그림을 그려줄게요. 중요, 중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불의 옥자는

는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에 떠서 살수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살아갑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불의 옥잠이 물에 뜰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통통한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요, 모두 공기주머니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 우리가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중에 잎과 꽃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이가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생이가래. 이 식물은요, 불의 옥잠처럼 공기주머니가 없지만 잎의 앞면과 뒷면, 양면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어서 이 물을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둥둥 물에 뜰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면 모두 공기주머니가 있다가 아니라 식물마다 다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의 옥잠은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뜰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우리는요, 생활에서 식물의 많은 특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도꼬마리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찍찍이 테이프입니다. 이 도꼬마리 열매는요,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의 끝모양이 마치 이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갈고리. 그래서 뭐 옷이나 동물의 털에 굉장히 착!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해서 빗물을 모을 수도 있어요. 이 느릅나무 잎은요, 이렇게 물을 모으기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이런 생김새를 이용해서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날개가 딱 하나뿐인 선풍기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단풍나무 열매가 이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특징을 이용해서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만들기도 하지요. 자, 계속해서 4번은요. 물에 젖지 않은 연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연잎은요. 잎의 표면에 아주 작은 돌기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잘 스며들기 어렵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은요. 태양을 향해 꽃이 피어 있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7번. 바람이 불면 쉽게 휙 떠올라서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열매를 이용해서 낙하산을 만들기도 하죠. 자, 8번. 가시를 가진 장미 넝쿨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철조망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요. 다양한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생활에서 활용되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짜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 설계하기인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는요. 이걸 생각했대요. 첫 번째. 물에 빠지지 않는 국자. 자,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주었습니다.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국자가. 자, 어떤 식물을 이용했냐면, 불의 옥잠의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물에 떠서 사는 불의 옥잠의 특징을 이용하였다.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두개다 생각해 보았는데요. 좋은 점은 국자가 음식에 빠지지 않아 편리하다. 보완할 점은 손으로 들었을 때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다. 보완할 점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미끄럼 방지 옷걸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생김새를 또잘 그려주었네요. 자,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진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했다. 여기 이렇게 끈적거리는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옷을 걸면은 이 끈적거리는 특징 때문에 옷이 잘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은 옷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좋은데, 보완할 점은 끈끈한 물체가 옷에 붙어서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방수 모자인데요. 자, 그림 이렇게 그려줬고요. 물에 젖지 않는 연잎의 특징을 이용했고, 좋은 점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머리가 젖지 않아요. 자, 보완할 점은 방수 소재로 인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벽면에 붙여두는 붓인데요. 이 털이나 옷에 잘 붙는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착 붙여두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점은 붓을 물 위에 띄울 수 있고 사용할 때 손에 쥐기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 좋은데, 보완할 점은 이 먼지가 잘 붙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워서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함께 생각해 본 예시이네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벌레잡이 도구인데요. 이런 생김새예요. 벌레를 잡는 벌레잡이 동풀의 특징을 이용했다. 좋은 점은 작은 벌레가 랄랄라 움직이다가 톡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다. 보완할 점은 페트병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통 안을 청소하기 어렵다라는 보완할 점이 있네요. 재미있는 벌레잡이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빠르게 개념하기 문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1번,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선인장과 알로에 사막에 사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인장은요, 잎이 가시 모양이지요. 또 알로에는요, 잎이 크고 두꺼워요. 용설란도 그렇고요. 선인장은요, 줄기에 물을 저장해 두고요. 이 알로에 용설란 같은 식물은 이 두꺼운 잎에다가 이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자, 2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인장은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고요. 3번. 불의 옥점의 잇몸 아래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은요, 줄기가 아니라 자루는 자루인데 바로 입자루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입자루. 자, 다음은요, 4번입니다. 불의 옥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가위표. 1번, 잎은 초록색, 뿌리는 소염 모양.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잇몸은 둥근 모양, 줄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입자루라고요. 가위표. 5번, 독고마리 열매,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 가시의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찍찍이 테이프. 6번,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은요, 무슨 특징을 이용했냐면, 바로 연잎의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작은 돌기가 무수히 나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이런 효과를 연잎 효과라고 합니다. 자, 7번인데요.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열매의 가시를 확대해 보면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 맞습니다. 2번. 그래서 털이나 옷 등에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기도 하지요. 자, 8번인데요. 이 젖은 상태에서는 오므라들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벌어지는 뭐의 특징? 바로 소나무 솔방울의 특징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의 특징을 이용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몸의 열은 잘 배출되는 옷을 만들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9번은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가위표예요. 1번, 연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방수 모자를 만들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불의 옥점의 특징을 이용해서 미끄럼 방지 옷걸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옷걸이는요, 바로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지요. 따라서 2번은 가위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하기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와, 친구들, 여기 사진 보세요. 모래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여기 모래바람이 막 부는 모습이 막 느껴집니다.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요. 자, 볼게요. 1번. 공기가 매우 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요. 5번. 비가 적게 와서 물의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1번 옳지 않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이 식물, 자, 딱 보면 이름 정도는 알아두자라고 했지요. 뭔가요? 선인장, 용설란, 알로에, 소나무, 바오바브 나무 중에서 나무는 나무인데 바로 바오바브 나무이지요.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요. 사막 식물이고요.
키가 크고 줄기가 매우 굵어요. 건조할 때는요, 잎을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진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자, 3번은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수 있는 까닭으로 오른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잎에 물을 저장하는 것은요, 용설란, 알로에 같은 식물이고요. 자, 2번, 키가 크고 꽃이 많이 핀다. 3번,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이게 맞죠? 4번, 줄기가 가늘고 아니지요. 잎과 줄기에만은 구멍 아닙니다.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선인장. 따라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이 식물도 우리 이름 알아야겠지요.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불의 옥잠입니다. 불의 옥잠의 뿌리는요, 이렇게 소엽 모양이에요. 그리고 잎의 넓은 부분은 잇몸. 잇몸을 받치고 있는 통통한 부분은 바로 뭐다? 그래요. 자루는 자루인데 입자루라고 했습니다. 입자루. 자,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물에 떠서 살지요. 뭐,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 옥잠 모두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죠. 2번, 잎은 초록색 맞아요. 뿌리는 굵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엽 모양입니다. 틀렸고요. 4번, 잇몸은 둥근 모양이다. 둥근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5번, 잎자루는 볼록하게 부풀어 있지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5번, 6번 보자고요. 자, 자른 불의 옥잠의 잎자루를 물이 담긴 수저에 넣고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위 실험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잎자루가 녹는다? 큰일 났죠? 2번, 잎자루가 단단해진다? 3번, 잎자루에서 물이 나온다? 4번, 잎자루가 물을 빨아들인다? 다음, 5번, 잎자루에서 공기방울이 나온다? 아까 실험 결과 기억하고 있나요? 눌렀을 때 여기서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잎자루에 있는 공기주머니 덕분에 불의 옥잠이 물에 떠서 살수 있구나라는 것도 정리해 보았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인데요. 알수 있는 사실. 1번, 불의 옥잠은 물이 없어도 살수 있다. 2번, 불의 옥잠은 물에 잠겨 사는 식물이다. 물에 잠겨 사는 식물은 뭐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이잖아요.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삽니다. 들렸어요. 3번, 불의 옥잠은 잎자루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저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4번이. 5번, 불의 옥잠은 잎자루에 양분이 아니라 공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 사실, 바로 4번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죠. 생활에서 식물을 활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배추를 활용해 김치 같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요. 다음, 2번, 허브를 이용해서 방향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3번, 어떤 치자 열매, 식물의 열매를 이용해서 옷에 물을 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4번, 학교 정원을 꾸미기 위해 장미를 심기도 하고요. 맞고요. 5번,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해 낙하산을 만들었다. 낙하산은요, 단풍나무 열매의 특징이 아니라 바람에 잘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바로 민들레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했기 때문에 바로 5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한 것은요, 우리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라든지 아니면 뭐 날개가 하나뿐인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한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8번과 9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바로 독고마리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고마리 열매의 가시를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갈고리 모양처럼 돼 있어요. 갈고리. 그래서 뭐 옷이나 동물의 털에 딱 붙으면요. 잘 떨어지지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물에 잘 뜬다. 2번, 털로 짠 옷에 잘 붙는다. 3번, 열매가 바람에 잘 날아간다. 민들레 열매. 4번,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말랑거린다. 5번, 돌기가 많이 나 있어서 물에 젖지 않는다. 연잎의 특징 따라서 독거마리 열매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2번, 털로 짠 옷에 잘 붙는다. 그래서 우리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기도 하지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인데요. 위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찍찍이 테이프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인데요. 식물과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를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연잎은요, 연잎 효과라고 하지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 2번,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해를 따라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3번,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빗물을 잘 모으는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10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1번과 12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생활용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미끄럼 방지 옷걸이가 있습니다. 요요요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특징. 바로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했지요.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의 특징.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한 식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끈끈이 주걱 3번에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한 식물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가볍다. 끈적거린다. 물에 젖지 않는다. 자석에 잘 붙는다. 바람에 잘 날아간다. 여기서, 여기 이름을 보세요. 미끄럼 방지 옷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옷걸이에 옷을 걸면은요, 쭉 미끄러져서 막쑥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끈적거리는 걸 붙여두어가지고 옷을 걸었을 때잘 떨어지지 않게 해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2번에 끈적거리는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정답은 2번 끈적거린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라면 나는 어떤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좋은 점과 보완할 점 함께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모두 공기 주머니가 있을까요? 둘, 연잎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요, 많은 식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할것또 있습니다. 내가 발명가가 되었다면 발명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이번 시간에 나온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식물들의 이름을 외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사진만 봐도, 아, 바오바브 나무, 아, 선인장, 아, 알로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식물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도 함께 꼭꼭꼭 기억해 두면 다른 문제를 볼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미리 풀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

0: 수준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저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죠.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그쵸? 계산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하고 중단원 서술형 대비 살짝 살펴볼게요. 뭐 미리 얘기하자면 서술형은 어떻게 보면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답이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뭐, 이 개념은 이제, 그쵸? 제가 무슨 말 할지 떠오른다면 잘 아셨어요. 개념 2.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실전책 22쪽입니다. 18번. 자, 어허.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의 단원에서 좀 등장하던 문제 형태입니다. 2, 3, 4, 5, 6, 7, 8, 9 쭉쭉쭉 연속하는 자연수들을 곱할 때의 어떤 소수들의 구성 상태,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은 6에서 멈췄지만, 루트 7, 루트 8, 뭐 루트 9,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을 곱했더니 A 곱하기 루트 5래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양변에 루트 5가 있으니까 나누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계산한 게 A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루트 4는 얼마죠? 얘는 2네요, 2.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죠. 그러면 6이네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루트 6, 여기 루트 6 있죠. 그렇죠? 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너는 2, 6에 10이네요. 그렇죠? A가.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생각보다 허무하죠, 그쵸? 네, 답은 12입니다. 원칙대로 풀어보자면 좌변을 근호 안에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2의 제곱, 그다음 5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의도인데 이제 적당히 루트 5 없애주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죠? 네, 이렇게도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이요. 하하. 이런 문제. 누구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누구는 굉장히 쉽게 푸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보세요. X와 Y는 양수래요. 근데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된대요? 12가 된대요. 그러면 뭔가, 그쵸, X와 Y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당한 값을 찾아서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의도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딱히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한 풀이대로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곱해서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시면 XY가 없죠? XY가 없어요. XY를 만들어 보자 이러는 의미입니다. XY. 둘이 만나면 12가 되거든. 둘이 만나게 식을 적당히 변형해 봐. 너가 배운 걸 이용해서. 뭐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자, 우리가, 루트 x분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 x분의 27y는 루트 x분의 루트 27y죠. 그쵸? 요렇게. 그리고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첫 번째 식이. 그러면 분모 분자의 루트

분자분모의 루트 y를 곱하면, 자, 여기 y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이제 표현법이 조금씩 진보하는 거죠. 그쵸? 좀 나아지죠? 이렇게. 근호안에. 보세요. 요 표현 써도 결국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도 좀 아름답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약분. 이렇게. 그쵸? 그러면 더하기 루트 12xy. 이렇게 되네요. 그쵸? 괜찮을까요?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xy가 1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는. 자, 보세요. 근호 안에 27이 있잖아요. 그럼 9는 나갈 수 있죠? 3으로. 그래서 먼저 3. 먼저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xy. 근데 xy가 12잖아요. 여기 36이죠. 이렇게. 아, 얘는 6이 되겠구나. 그렇죠? 일단 기다리고. 자, 여기 4가 나가면 2루트 3xy. 그쵸? 여기도 36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다른 풀이 잠깐 보여드리면요. 다른 풀이 자, 여기 적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솔루션 2. 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지금 안에 보시면 근호 안과 밖을 들락날락 했던 이야기 있죠? 그걸 적용해 볼게요. X가 나도 들어갈래? 이렇게는. Y가 나도 들어갈래?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근호 안에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요. 분모를 딱 약분하면서 분자에 X가 생겨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X제곱 들어가면요. 루트 27XY. 바로 나오죠. 그쵸? 더하기, 자, Y가 들어가면 Y제곱, 루트 12XY.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그 이하의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풀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19번이었습니다. 답은 30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라지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좌변, 우변 적당히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4분의 3 루트 3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자. 그러면 역수, 그쵸? 역수 조심해야 돼요. 부호는 그대로 두고 6루트 2가 통째로 내려가네요. 그쵸? 요렇게. 곱하기 라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일단 부호를 먼저 맞춰줄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 뾰족이, 그쵸? 없을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위험하니까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여기? 이제 순서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 3, 2, 그죠? 그럼 2루트 2가 먼저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좌변을 먼저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8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라지 A는 2분의 루트 3. 그죠? 조금 가까워지니까 또 보이는 게 하나 생기네. 자, 어떻게 있습니까? 먼저 루트 3. 루트 3도 약분. 그죠? 1, 1. 그죠? 그리고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8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라지 A는 2분의 1에다가 8루트 2를 곱한 것이다. 그러면 4루트 2가 나오겠죠, 그쵸? 네, 20번의 답은 4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 분모의 유리화를 했는데. 그쵸? 지금 루트 2가 분모에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잘 보세요. 분모의 유리화를 해놨더니, 역수를 곱하잖아요, 양변에. 그쵸? 양변 역수. 그러니까 오히려 그대로 뒀다가 분자분 양변에 이제 역수를 곱해줘서 탁 사라지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너무 섣불리 하면 조금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0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21번. 자, 요거 학생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풀어본 학생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일단 당황스럽지 않나요? 아니 루트 2랑 루트 20이면은 오케이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게 있잖아요. 뭐 200이라든지 뭐 2만이라든지 뭐 0.2라든지 그쵸? 이런 2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가 루트 5분의 1이네. 그죠? 조금 네, 당황스럽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2나 20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얘를 좀 변형을 해줘야겠네요. 분모의 유리화? 또 있지만 얘를 그냥 루트 5분의 1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는 루트
0점이었네, 0점.

아이고 참나. 그죠? 얘를 요렇게 바꾸고 한번더 바꾼 거예요. 그죠? 두번 변형을 해줬네. 이렇게. 그래서 잘안 보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얘네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이 문제에 추가된 내용이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0.2네요. 0.2. 그러면 루트 0.2는 루트 2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2 곱하기 얼마예요? 네,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러면 아 얘는 안 되겠다. 그쵸? 아, 루트 10분의 1은 우리가 근호 없앨 수 없으니까 넌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루트 0.2를 루트 20으로 표현해 보자. 그죠? 루트 20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네,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 너구나. 그쵸? 루트 20 곱하기 10분의 1로 표현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4.472 거기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줘라. 그러면 0.4472 요게 답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쵸? 네, 요런 경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네, 연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2번. 자, 이거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쵸?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뒷단원 배우면 학생들이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4-2루트 3의 제곱과 루트 3 빼기 3의 제곱을 계산하더라. 그쵸? 물론 좋은 훈련인데요. 지금은 제곱근의 성질 입장에서 우리는 4 빼기 2루트 3과 루트 3 빼기 3의 부호를 조사해야 된다. 그쵸?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4는 루트 16 빼기 2루트 3은 자, 근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루트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양수네요. 양수.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너 플러스. 그렇죠? 그럼 그대로 나오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루트 3에서 3을 뺀 거는 3은 루트 9니까 얘는 바로 음수가 나오죠? 너 마이너스네. 그럼 반대로 나오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부호를 체크해 주는 거고요. 이제 요런 파트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아, 근호 안에 저 제곱으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에 부호를 조사해서 그대로 반대로 나오는지만 조사하면 되겠구나. 그죠? 요게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4 빼기 1루트 3 더하기 근데 뒤에 건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 줄까요? 4 더하기 3은 7. 그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답입니다. 22번의 답은 7 빼기 3 루트 3.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조금 무난하게 풀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곱근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소관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까지 들어가 있죠? 세 가지 개념이 복합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23번. 자, 2루트 6 있어요. 근데 루트 96이 있네요. 얘좀 바꿔야겠다. 그렇죠? 여기도 바꿔야겠고. 그죠? 그리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힌트가 있네. 보세요. 적당히 더하거나 뺐더니 A 루트 6과 B 루트 7이 됐단 얘기는 이 96과 175가 6 곱하기 얼마 또는 7 곱하기 얼마로 표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 안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게요. 뭐막 쉬운 숫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6은 6으로 표현하면 6 곱하기 얼마죠? 6 곱하기 16이네. 오케이, 찾았고. 그렇죠? 찾았고. 175는 7로 표현이 되려나? 보통 5로 우리가 나눠보겠죠, 그쵸? 나눠보겠지만, 7로 접근을 해보면, 7 곱하기 7이 14. 그쵸? 75, 35. 됐네. 그쵸? 보세요. 저 이번엔 175를 보자마자 25 곱하기 7 떠올리지 않았죠? 문제 우변에 보고, 아, 적당히 6 곱하기 어떤 제곱수? 7 곱하기 어떤 제곱수로 되겠네. 둘 중에 하나. 그죠? 6으로 해보고 안 되면 7로 했겠죠, 그쵸? 요렇게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거. 그러면 다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 96은 요렇게 되니까 얘는 4루트 6, 그쵸?

사루투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175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25니까 5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여기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저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자, 2 루트 6 더하기 루트 96은 4 루트 6이고요. 루트 175는 5 루트 7이고, 그 다음 마지막 빼기 3 루트 7입니다. 자, 끼리끼리. 그래도 순서가 잘 맞네요. 이번에는 계산해보면 6 루트 6, 그 다음 더하기 2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와 B에 대하여 A는 6, 그리고 B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23번의 답은 8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24번인데요. 자, 소수 부분입니다. 그쵸? 자, 루트 3은 1. 얼마 얼마였고, 그럼 A를 바로 표현해보면, 원래 수인 루트 3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 것이 소수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3 빼기 루트입니다. 그쵸? 3에서 1. 얼마 얼마를 뺐기 때문에, 그러면 1.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쵸? 여기도. 그러면 B는 원래 수인 3 빼기 루트 2에서 얼마를 뺀 거다? 네, 1을 뺀 거다. 그러면 2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small a, small b 구했고요. 그럼 저기 원하는 거 구하면 되겠죠. 루트 3a, 자, 쭉쭉 적어볼게요. 루트 3a, 루트 3 빼기 1 더하기 루트 2b, 루트 2 곱하기 2 빼기 루트 2. 마지막 더하기 루트 3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분배 하면서 적어볼게요. 분배. 그쵸? 얘네. 그리고 여기 또 분배. 너는 잠깐 기다려, 루트 3. 이렇게. 그쵸? 그러면 3 빼기 루트 3 더하기 2루트 2 빼기 2 더하기 루트 3이죠. 그쵸? 그러면 좀 끼리끼리 사라지는 게 있나?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지고. 그쵸? 그럼 3 빼기 2. 자, 계산해 볼게요. 1 더하기 나머지 2루트 2. 그쵸?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답이죠. 1 더하기 2루트 2. 끝! 괜찮을까요? 네, 2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25번. 아, 이 대소관계, 그쵸? 대소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서술형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풀이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속 편하게 두 개씩 빼보는 게 편합니다. 그냥 답을 내기에는. 그냥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봤을 때 3루트 2가 있고요. 6 빼기 루트 2가 있고요. 5 루트 2 빼기 3이에요. 그래서 다 일단 루트 2가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가운데 B에 루트 2를 좀 없애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 루트 2를 더해볼게요. A 프라임은 4 루트 2. 그죠? B 프라임은 6. C 프라임은 6루트 2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쵸? 다 루트 2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일단 A 프라임과 B 프라임 보세요. A 프라임은 루트 16 곱하기 2라서 루트 32. 그죠? 그다음 B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6이니까 루트 36이죠. 그죠? 둘 중엔 누가 더 크다? 예, B 프라임 쪽이 더 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좀 크기 관계를 얼추 봐야겠죠. 그쵸? 그런 상태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지금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둘씩 빼봐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아, C'과 A' 빼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서술형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C'에서 A' 빼면, 자, 6루트 2 빼기 3에서 4루트 2를 빼겠습니다. 2루트 2 빼기 3이고요. 얘는 루트 8 빼기 루트 9입니다. 그쵸? 그러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쵸? 아,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자, 음수가 됐기 때문에 A 프라임이 더 크다. A 프라임이랑 C 프라임 중에는 A 프라임이 더 크고. 그쵸? 근데 A 프라임보다 아까 누가 더 크다 했죠?

했어요? B 프라임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 B, A, C 순으로 답을 적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었다면 조금, 그죠? 적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 뭐 이렇게 다 루트 1을 더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푼 거예요. C 프라임 빼기 A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저니까 되게 이렇게 수려하게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적으면 좀 뭔가 그쵸 엉성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맞는데 풀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원래 풀이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빼주는 거예요. 일단 얼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냥 B랑 A를 빼볼게요. B 빼기 A는 6 빼기 루트 2 빼기 3 루트 2죠 그쵸? 계산을 해보면 6 빼기 4 루트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36 빼기 루트 32죠, 그쵸?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B랑 A 중에 보세요. B 빼기 A가 양수이므로 누가 더 크다? 네, B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계속 그냥 둘씩 계속 골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A랑 C를 빼봤죠, 그쵸? 이번에는 C에서 A를 빼보자. 그러면 5 루트 2 빼기 3 빼기 3 루트 2가 되니까요. 2 루트 2 빼기 3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8에서 루트 9를 뺀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에서 A를 뺀 것이 음수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렇죠? 그러면 C랑 A 중에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상황을 요약해보면 가장 큰건 B네요. 그쵸? B가 A보다 큰데 C는 A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따라서 가장 작은 걸 왼쪽에 적어볼까요? C, 그 다음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순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 풀이라는 건 괜히 깎일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소관계니까, 또 세수의 대소관계니까, 둘씩 빼봐서, 그쵸? 누가 더 큰지 찾다 보면 결국엔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적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풀이 좀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거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중단원 서술형 대비입니다. 24쪽이고요. 오늘 레벨 1, 네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네모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쵸? 부담 없어요, 그래도. 자, 루트 72는 A 루트 2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72는 2 곱하기 36이잖아요. 밑에 잘 나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적고, 그러면 6루트 2가 된다. 그쵸? 그러면 A는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루트 5를 이제 루트 b로 나타내는 두 번째 문제는 2루트 5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루트 20이죠. 그쵸? 그러니까 b는 2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은근히 계산할 때는 빨리빨리 하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적자니 조금 어려워요. 뭔가 달리던 길을 갑자기 걸어가라 하는 기분이라서 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6이랑 20을 더하면 2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모의 유리화일지. 그쵸? 일단 문제 사항을 살펴보면요. 자, 분자 분모의 루트 10을 바로 곱하려 하지 말고 약분이 되니까요. 일단 요렇게 적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풀이가 꼭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전이 상태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텐데 지금은 네모를 채우는 문제니까요. 그쵸? 네모를 잘 따라가 봅시다. 원칙은 이렇게 분모의 루트 10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의 얼마를 곱한다? 루트 10을 곱한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분모는 10분의 분자는 3 루트 몇십? 네, 5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근데 루트 50은 5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 3과 곱해져서 15 루트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해서 2분의 3 루트 2임으로. 그쵸? 그럼 A가 얼마입니까? 2분의

0: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루트 75분의 4인데 여기는 그렇죠. 분모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죠. 5루트 3분의 4로 바꾼 뒤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루트 3을 곱해주고 그러면 분모는 5, 3, 15.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4루트 3이므로 자, 이게 3입니다. 3. 그리고 그러면 b는 1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는 2분의 3. 그리고 b는 15분의 4. 그러면 약분해줄까요? 약분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1은 2, 2, 2, 4. 자, 그 다음은 3, 1은 3, 3, 5, 15. 답은 5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곱하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럼 막 뒷내용 보면 분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렇죠. A, B, 계산하자 이거죠. 그쵸? 루트 3이 5개, 7개, 거기서 4개를 빼라. 뭐, 요런 과정이잖아요. 그쵸? 라지 A를 보겠습니다. 5루트 3 더하기 7루트 3 빼기 4루트 3은, 자, 요렇게 뭐 적어주는 건데요. 뭐, 실제로 풀이해서는 생략되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5 더하기 7 빼기 4죠. 그쵸? 그러면 8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라지 B 계산해 보면 4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5루트 2가 되겠죠. 그쵸? 5루트 2. 그러면 따라서 얘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8루트 3 곱하기 5루트 2니까 근호 안과 근호 밖을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40. 그쵸? 그래서 답은 40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뭐 당황하지 말고 이 정도는 그냥 미리 연습장에 풀고 그 다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옮겨 적는 거 이렇게 풀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죠? 대소 비교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 어림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고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되 그게 잘안 된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하면 원래는 둘을 뺐었잖아요. 그죠? 빼서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했었는데 또는 0이냐. 근데 서술형 입장에서는 이게 명료하다는 거죠. 물론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한 서술형 문제란 모를까? 지금처럼 뭔가 복작복작하잖아요. 그죠? 뭐 더하기 뭐 빼기 이런 거에 대소 비교할 때는 그냥 빼세요. 그죠? 웬만하면 빼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있어요. 2루트 5 더하기 2 빼기 9 빼기 루트 5입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9 더하기 루트 5로 바뀌니까요. 끼리끼리 계산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은 여기 있고요. 멸 루트 5, 3루트 5가 되겠죠. 3루트 5. 자,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은근히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많이 멈추거든요. 자, 3루트 5는요. 루트 45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요. 아, 루트 45에서 루트 49를 뺀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걸 뺐네. 음수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음수란 얘기는 뒤에 게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1단원에서 처음으로 실전책 사용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숙제 검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단원 정리학습 잘 공부했다면 선생님이 뚫어놓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크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학교시험 만점왕 문제를 드디어 풀어보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교과서 내용학습은 운동으로 치면 연습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단원 확인평가는 내가 정말 이거 잘 아는지 평가, 마치 뭐 경기에 임하는 거였고, 그러면 학교시험 만점왕은요, 정말 내가 단 하나도 실수를 안 해서 그 경기에 최우수 선수가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푸는데 학교시험 만점왕 같은 경우는 시간도 한번 재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시험 볼 때는 언제까지 이제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도 조금 연습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필기도구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리 앉으셨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그는 환경운동을 계속해서 뭔가 진행하는 느낌의 단어 뭘까요? 추진했다입니다. 그는 환경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밀어붙이고 진행시켰다, 이런 의미죠. 다른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행 간 지 너무 오래됐다 하시면서 여름방학에 갈 여행을 추진하셨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또는 뭐 반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럴 때도 사용을 하고요. 정답은 추진했다 였습니다. 자, 오늘의 낱말 퀴즈는 뭐가 나올지 기대하시고요. 그럼 우리 드디어 숙제 검사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핵심과 복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절로 복습이 되는 거겠죠. 숙제 검사, 여기 들어갈 단어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강의 듣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핵심 짚어볼 부분은요,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작품이라고 했는데, 시인지 이야기인지에 따라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시의 상황과 비슷한 이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거 먹어봤어, 가봤어, 들어봤어 하는 거 두 글자로요? 경험이라고 하죠. 경험을 떠올려 보고,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무엇이 가요? 공감이 가는 내용 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선생님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쉬운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이라는 시 기억나나요? 월요일이 오지 않게 하려고 막 했던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달력이랑 시계도 서랍 속에 넣고 막 일요일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막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경험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 시를 읽으면 선생님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비슷한 노력을 했어요. 깜찍한 노력. 어렸을 때 이제 사촌 언니가 선생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열밤을 자고 간대.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사촌 언니였거든요. 잘 놀아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손꼽아서 이제 가지, 올라를 기다리고, 제발 왔을 때는 가지 마라 하면서, 아, 벌써 하룻밤 잤네, 벌써 이틀밤 잤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야 되는 날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시계를 숨긴 것이 아니라 시계바늘 이렇게 돌려서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 언니가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오후 6시다. 그럼 그 시간이 점점 막 다가오는 게 너무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후 1시 아니면 아침으로 이렇게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시계바늘을 그렇게 돌려놨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거나 이전으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막 붙잡고 싶었던 거죠. 이 친구도 일요일에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 나도 그랬었는데, 제발 일요일이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뭔가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경험 한적 있는데, 공감이 가네? 이런 생각들 할수 있겠죠. 시간은 정말 멈출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공부 시간도 흘러가니까 빨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리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낱말이나 마음에 드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마치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내 앞에 그 모습이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린 낱말을 찾아볼 수도 있죠. 와사삭 하면 정말 내 귀에 대고 옆에서 누가 과자를 먹는 그런 소리일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고요. 울긋불긋하다 그러면,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 이런 게 그려지잖아요. 또는 마음에 드는 이것. 생각을 글로 드러낸 것 뭐라고 하죠? 표현. 마음에 드는 표현을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시의 이것이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제라고 하죠.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 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속상했으면, 마음이 부러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까. 어떤 그런 속상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할 수도 있고요. 말은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이런,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인상적이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적기 전에 여러분 대답하셨나요? 네, 대답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전기문입니다. 글의 종류 중에서도 어떤 글이었죠? 실제 인물의 삶을 이것에 근거하여 쓴 글입니다. 여기 들어갈 내용은요? 사실이었죠.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의 바탕을 두고 쓴 글입니다. 꾸며내거나 상상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주몽 이야기 기억나나요? 나중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되는 주몽. 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유아의 배를 빛이 비추니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다 뜯으리만한 큰 알에 나왔고 거기서 주몽이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신화라는 글의 종류였고 꾸며내고 상상하고 과장한 건데 전기문은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말 있었던 인물,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둔 그런 글이죠. 글에 담긴 이 상황과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야기 속 인물의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셔야 돼요. 글에 담긴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적 상황. 이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야기에서. 그러면 그한 말이나 행동을 관련 짓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였는데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거구나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의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비슷한 말로는 인생 한 글자인데 삶이죠. 삶이라고 발음하지만 리을 미음 받침이죠. 이야기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막 목숨을 잃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또 나가서 참여한 것을 보면 그 인물의 삶,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바랐는지, 용기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핵심 내용은요,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 1번의 내용은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이었다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글의 특성을 조금 떠올려 보면 되죠. 시보다 훨씬 더 길고, 등장인물도 많고, 사건도 막 나오니까, 그렇게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이것에 남는 부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나의 기억에 남네. 사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와, 이런 말을.

그랬어? 대단한데, 멋진데,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 되고요. 이야기를 읽고 나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알게 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니까 기억에 남네 할 수도 있고요. 어우, 깨닫거나 느낀 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까닭을 들어서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면 무엇이 좋으냐. 뭐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했었는데, 아, 그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까닭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도 함께 살펴봤었지요. 자, 네 번째로는 서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서평에 들어갈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우선 어떤 글인지부터 볼까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이것이나 평가를 밝힌 글입니다. 자, 우리가 평가 하니까, 이것은 뭐지? 헷갈릴 수 있어요. 힌트? 우리 단원명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의견이요. 무엇에 대해 갖는? 생각, 책을 읽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의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도 적는 글을 서평이라고 했어요. 평가. 서평에 들어갈 내용,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읽을 사람의 관심을 끌고 책에 이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돼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제목은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죠, 핵심 내용. 우리 그 출판사에서는요, 책을 발간하기 전에, 아, 제목을 뭘로 지을까 이 고민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뭐 아무렇게나 고르는 게 아니라, 뭐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님의 책을 고를 수도 있지만, 뭐책 표지도 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제목이 뭐지? 제목을 보고 뭐 대충 내용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흥미로운데? 한번 사서 읽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읽을 사람, 독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을 잘 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내면서도 관심을 끌수 있어야 한다. 책 소개입니다. 책의 제목, 작가, 대상 독자, 주제, 특징 등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 책은요, 뭐,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요. 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골라 차례대로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책 소개랑 약간 다르죠. 왜? 책 소개는 정말 간단히 소개였다면 이것은 그 중요한 일을 골라서 정리하는 거니까. 세 글자로 뭐요? 줄거리죠, 줄거리. 줄거리. 책 소개랑 줄거리를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둘다 뭐, 간단히 소개, 간단히 정리니까 책 소개 줄거리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 잘 되라고 한번 예시를 얘기해 볼게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4학년 1학기 때 진짜 소원. 아, 진짜 행운이었죠. 행운. 진짜 행운이라는 글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책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이. 진짜 행운이라는 책은요, 김성훈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지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책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줄거리는요, 중요한 일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등장인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바닷가에 살던, 하늘이 집에 이라크인 마람 언니가 가서 한 달만 살수 있겠냐고 새를 줄수 있겠냐고 물어본 뒤에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람 언니가 자신이 램프의 요정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늘이에게 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람 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늘이가 걷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소원을 빌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줄거리겠죠. 중요한 일을 골라서 차례대로. 그러면 이제 진짜 행운이라는 글을 안 읽은 친구들은 뭐야? 진짜 소원으로 뭘 빌었는데?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또 읽게 되기도 하겠죠. 선생님 설명 잘하지 않았나요? 그 서평에서 우리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고 쓴 서평에서는

검은 모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해서 정말 궁금했었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줄거리를 듣고 누군가 또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소개와 줄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그 중요한 일과 차례를 설명하는 게 줄거리입니다. 인상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이 드러나기도 하죠.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표현을 고르고 왜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까닭을 함께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선생님, 독서 감상문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마지막 걸 보세요. 책의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씁니다.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도 함께 씁니다. 책에 대한 무엇이라고 하죠? 평가라고 하죠. 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좋은 점을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도 써도 돼요? 책 이미 출판되었는데, 이거 아쉬운 점 내가 감히 써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평가를 밝힌 글을 쓸수 있다. 그것이 들어간 것이 서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아까 진짜 행운, 오늘 예시로 선생님 책 소개랑 줄거리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상적인 부분이랑 책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하늘이가 이게 원래 제 모습인 걸요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다.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상적인 부분과 인상적인 까닭이 드러나죠. 그럼 평가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뭐 좋은 점을 쓰고 추천하는 대상은 우리 언니. 뭐, 신체적으로 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뭐 언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평가를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시로 같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죠. 서평에 들어갈 내용, 구성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 여러분이 서평과 독서 감상문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책을 읽고 느낀 감동이나 재미, 궁금한 점 등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입니다. 책의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제시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독서 감상문이고 이게 서평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저 평가를 밝힌 글이니까 이게 서평이 되겠군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이잖아요. 내가 읽고 느낀 점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독서 감상문이죠. 독서 감상문.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서 방학 숙제나 아니면 학교 활동으로 독서 감상문을 조금 더 자주 써봤을 것 같은데 서평이라는 글의 종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핵심 내용 복습했는데요. 잘 대답하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쪽지 시험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쪽지 시험은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풀고 나서 만점왕을 풀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내가 잊고 있었던 거, 아, 이거였지 하면서 준비가 됩니다. 볼까요? 다음 기억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쓰시오. 자, 기억이 크레파스입니다.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했을까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나랑 비슷한 점이 있는 너가 좀 도와줘! 하는 거잖아요. 크레파스가 누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쵸, 말이었죠.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다. 그래서 조심조심 색칠해야 하고, 조심조심 말해야 돼.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크레파스, 말도 색깔이 있다 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 비유했었죠.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했냐? 말을 크레파스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말이네요. 2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말에도 이것이 있지. 빨강 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 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 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선생님, 색깔도 나오고 빛깔도 나왔는데, 저 빨강, 노랑, 파랑 할때 1연에서는 말에도 색깔이 있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이말저말 섞으면 알록, 아,
알록달록 울긋불긋해지지라고 했었잖아요. 울긋불긋은 빛깔이

때 모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1련에서는 말에도 색깔이 있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면 색깔이었습니다. 3번. 다음과 같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은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아, 시구나.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 크게 막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보는 거예요. 이 말, 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 인상적인 부분이죠.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되었어. 우리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아, 나도 그거 겪었는데 하면서 공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겠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다. 물론 시의 주제를 생각하거나 마음에 드는 표현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험을 떠올려서 찾았네요. 4번. 다음 시에서 눈물이 나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눈물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어딨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는 소리 똑똑. 자, 여기에 있네요. 이런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어, 인상적이었어 할 수도 있겠죠. 뭐 재미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똑똑이니까, 슬프니까. 재미보다는 나도 거기에 공감이 되었어,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 이렇게 할까요? 네, 눈물이 나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 똑똑, 여기에 동그라미입니다. 5번. 다음 시에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자, 무엇이 다가오고 있어요?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정답, 월요일. 너무 쉬운가요? 월요일. 자, 만약에 시의 내용을 조금 바꾸면, 만약에 월요일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냥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의견을 나눠보자면. 월요일은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로 바꿨으면 좋을까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 뭐라고요? 개학? 아, 개학. 방학이 좋으니까 뭐 개학이 다가오고 있다고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또는 내가 무슨 요일에, 예를 들어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럼 아, 너무 긴장되는데 수요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도 지금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누구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막 못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6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대 상황. 우리 오늘 필기 하나도 안 했죠? 자, 연필 들어보세요. 시대 상황이라는 건 무엇이냐?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시대 상황 또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글 읽어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유관순에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여기까지는 시대 상황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한 까닭이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뭔가 배움으로써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해. 우리는 지금 나라의 힘이 약해서 침략을 받고 있거든. 하면 어떤 시대 상황을 알수 있어요?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필기하셨죠? 시대 상황 굉장히 앞으로 국어 과목에서 자주 나옵니다. 7번.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읽고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떠올린다. 그러면 내가 뭘 배웠어, 뭘 느꼈어 하면서 이 부분이 좋아 할수 있어요. 이야기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장면이나 고른다? 아니죠. 내용을 생각하면서 뭔가 배운 점, 느낀 점을 떠올리고 그래야죠.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떠올린다. 아, 말, 행동 중에서 이거 잊히지가 않네 하는 것들,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8번.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 전기문이라고 했죠. 이제 서술형으로도 이렇게 전기문이 이런 글이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번. 서평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책 속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하며 보고 들은 거 아니에요. 여행 아니고. 인상적인 부분과 왜그 부분이 인상적인지는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번. 독서 감상문과 서평의 차이점. 우리 연습했던 거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과 평가를 밝힌 글이니까 2번이 서평이고 1번이 독서 감상문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만점왕 되러 가 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만점왕 문제인데요. 우리 여러 번 읽어봤던 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보름달을 통째로 부숴먹는다, 반달을 나눠먹는다. 이거 사실은 뻥튀기를 먹는 거였죠. 그런데 동그란 통째로 먹는 뻥튀기는 보름달, 반으로 뚝 잘라 먹는 것은 반달, 그 다음에 조금 더 사각사각 떼어 먹는 것은 초승달이다 하면서 뻥튀기와 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알맞게 풀었는지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시에서 아이들이 뻥튀기를 먹는 모습은 무엇과 비슷해요? 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1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다양한 달의 모습이에요. 달이 구름에 가리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은 초승달, 뭐 보름달, 그다음에 반달처럼 다양한 달의 모습이었죠. 1번. 2번. 이 시에서 구름은 무엇을 삼켰어요? 꿀꺽 삼킨 거. 달 뻥튀기. 달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달이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3번.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 밤하늘 달뻥튀기가 삼켜진다는 표현에서 구름 한점 없는? 구름이 꿀꺽 삼킨다고 했으니까 구름 나타나야 하죠. 자, 이런 뻥튀기를 먹을 때 나는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야. 표현 재미있어.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경에는 반으로 뚝 반달로 나눠 먹고, 아, 나도 그렇게 먹는데 경험을 통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죠. 구름 한점 없는이라고 잘못 말한 하얀이가 정답이네요. 4번. 기역, 니은, 디귿과 뻥튀기 먹는 모습. 우리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사삭. 통째로 먹는 모습 할때 와사삭이란 표현이 있었죠. 뚝! 반으로 뚝! 나누는 거니까 조금씩 떼어 먹는, 반으로 나눠 먹는, 여기 있네요. 반으로 나누는 거. 그다음 사각사각 떼어 먹는 거 2번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5번.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을 통해 인상적인 부분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거. 아, 난이 표현이 인상적이야 하는 자유롭게 쓰되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까닭과 함께 써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만점왕 문제 5개만 풀어봤는데요. 다음 강에서는 더 많이 풀어볼 거니까 한 문제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낱말 퀴즈요. 자, 준비, 시작! 자, 이 단어는요,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손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기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 이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불러요. 반대말은 조상, 선조 이런 말이 반대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의 역사는 이것들에게 기억된다고 할수 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반대말까지 알려줬으니까 더 확실하게 정답 알수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만점왕의 나머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최우수 선수가 되어보자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보카중학 기본강의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Day 32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Travel,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World Mission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설명에 알맞은 스포츠 종목을 적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I hit a ball with a bat. 방망이로 저는 공을 칩니다. 이 종목은 바로 베이스볼, 저 야구가 되겠죠? 야구. 자, 두 번째는 I hit a shuttlecock with a racket. 저는 셔틀콕을 라켓으로 쳐요. 이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 바로 여러분과 선생님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Where do you want to travel?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빈칸에 그 여행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travel to blank. 저는 이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국내 또는 해외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한 가지를 정해서 써주세요. 자, 선생님도 한 다음 시간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바로 travel. 자, 발음해 볼까요? travel. travel 동사로 장거리를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행하다라는 동사인데 보통 장거리를 여행할 때 우리가 travel이라는 동사를 써주죠. 자, travel 명사로는 여행 또는 이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다시 발음해 볼까요? travel, travel.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travel abroad. I like to travel abroad. abroad가 해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ravel abroad, 해외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관련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raveler, traveler, 여행하는 사람, 즉 여행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 이때는 전 세계를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trip. trip, trip. 마찬가지로 여행, 명사인데요. 보통 좀 짧은 여행을 의미할 때 우리가 trip이라고 씁니다. 자, 예문에 보면 우리는 수학여행을 갔다라고 하네요. We took a school trip. school trip. 수학여행을 의미하고요. 지금 took이라는 동사가 쓰였죠. took은요. take의 과거형입니다. take, took 이렇게 되죠. 자, 보통 여행을 가다라고 할때 우리는 take a trip, take a trip, take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우리는 수학여행을 갔다라고 할때 we took a school trip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리고 현장 학습은 field trip, field trip이란 단어를 써요. 자, travel 여행하다 또는 여행이고요. trip도 마찬가지로 여행, 좀 짧은 여행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tour. 자, 발음해 볼까요? tour, tour. 자, 동사로 관광하다 또는 명사로는 여러 곳을 방문하는 여행 또는 관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예문 보면 우리는 그 도시를 함께 관광했다라고 하죠. 자, tour, 관광하다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 보겠습니다. We tour.

있죠. 인생은 긴 여행, 긴 여정이다.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journey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죠. Life is a long journey. Life is a long journey. 인생은 긴 여정이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vacation. 자, 발음해 볼까요? vacation. vacation. 바로 방학이죠. 방학 또는 휴가이고요. 유희어로는 holiday가 있어요. holiday. 자, 아래에 있는 설명을 좀 볼게요. 원래 holiday는 공휴일이란 뜻이에요. 공휴일. 그런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그냥 휴가나 방학처럼 쉬는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vacation, holiday 둘다 휴가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자, 예문에 보면 나는 나의 여름 방학을 즐겼다라고 하죠. I enjoyed my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호텔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Hotel. 자, 따라해 볼까요? Hotel. 호텔, 호텔. 자, 예문 보면 우리는 호텔에 묵었다라고 하죠. We stayed at a hotel. We stayed at a hotel. 우리는 호텔에 묵었다 또는 stay, 머무르다란 동사예요. 그래서 호텔에 머물렀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호텔을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예약하다는 book이란 동사를 씁니다. Book, book a hotel, book a hotel. 호텔을 예약하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공항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Airport. 자, 따라 해볼까요? Airport. Airport. 공항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They arrived at the airport. They arrived at the airport.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자, 다음은 station입니다. Station. 자, 발음해볼까요? Station. 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정거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어디서 어디 소가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래에 있는 단어부터 볼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경찰서는 뭐라 할까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그래서 이때 station은 이제 요 서라는 의미가 되죠. Police station, 경찰서. 자, 그럼 소방서는요? 그렇죠. Fire station. Fire station입니다. 이때 statio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문 한번 볼까요? 역에서 만나자. 이때 station은 이제 역이란 뜻이죠. Let's meet at the station. Let's meet at the station. 역에서 만나자. 자, 지하철역은요. 우리가 station 앞에 subway를 붙입니다. Subway,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표 입장권이란 명사가 나옵니다. Ticket. 자, 발음해 볼까요? Ticket. Ticket. 티켓이죠. 표 입장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피터는 기차표를 샀어요. Peter bought a train ticket. A train ticket. 기차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아래 보면 매표 명사로는 재끼랭. 재끼랭. 네, ing를 붙여서 재끼랭이라고 하고요. 매표소는 ticket office, ticket office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view예요, view. 자, 발음해 볼까요? view, view. 자, 명사로 전망, 경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유희어로는 scenery, scenery. 마찬가지로 전망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view, 견해란 뜻도 있어요. 나의 견해라고 할때 우리가 view라기도 합니다. 자, 동사로는 세심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게요. 그 방은 멋진 바다 전망이 있다. The room has a wonderful ocean view. Ocean view. 네, 바다 전망이 되는 거죠. 자, 아래 보면 view 앞에 re가 붙었어요. Review. Review. 검토 또는 복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viewer. Viewer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 즉 시청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 티켓, 표, 입장권, view, 전망, 경관. 뭐, 견해, 동사로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assport입니다. passport. 따라 해볼까요? passport. passport. 여권이란 뜻이에요. 여권. 자, 예문 볼까요? 제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될까요?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passport. 여권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popular.

자, 따라 해볼까요? Popular. Popular. 형용사로 인기 있는. 자, 이 식당은 매우 인기가 있다. This restaurant is very popular. This restaurant is very popular. 이 식당은 매우 인기가 있다. 자, 명사 형태도 볼게요. Popularity. Popularity. 이때는 인기란 명사가 되고요.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be popular with. Be popular with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예문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이 노래는 This song이라고 하죠. 이 노래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어요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This song is popular. 그냥 popular이라고 쓰면 인기 있다가 되는 거고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is popular with teenagers. 이렇게 쓸수 있어요. This song is popular with teenagers.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란 뜻이죠. 이 노래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guide예요, guide. 발음해볼까요? guide. guide. 명사로 안내원, 안내서란 뜻이 있고요. 또 동사로는 안내하다, 인도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유형으로는 lead가 있죠, lead. lead,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그 안내원이 우리를 구경시켜 주었다라고 하죠. 안내원은 the guide. The guide showed us around. The guide showed us around. 자, guide 뒤에 book이 붙었어요. 그러면 guidebook. guidebook. 안내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lan. 발음해볼까요? plan. plan, 명사로 계획, 동사로는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We made a travel plan. We made a travel plan. A travel plan, 여행 계획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계획표는 planner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세우다라고 할 때는 make a plan. make a plan, make란 동사를 써주는데요. 우리가 예문에 봤듯이 make의 과거형 made가 쓰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 plan to, plan to인데요. plan to 뒤에는 그쵸,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할 계획이야라고 하면 I plan to travel. I plan to travel. 나는 공부할 계획이야. I plan to study. 이렇게 동사를 써서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ack. pack. 자, 따라 해볼까요? pack. 동사로 짐을 싸다, 포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ack. 자, 그리고 이것의 반의어는 on을 붙여서 unpack. unpack. unpack은 짐을 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문 볼까요? 너는 내 가방을 쌌니? Did you pack your bag? Did you pack your bag?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자, 팩이 들어간 다른 단어들 좀 볼게요. 첫 번째는 backpack. backpack. 배낭입니다. 배낭 또는 책가방을 우리가 backpack이라고 하고요. 또 소포나 포장물을 package. package라고도 하죠. package. 소포, 포장물.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stay. stay. 동사로 머무르다란 뜻이고요. 이것의 반의어는 떠나다. leave에요, leave. stay, 머무르다, leave, 떠나다. 자, 예문 보면, 그녀는 자신의 이모와 함께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네요. She will stay there. She will stay there with her aunt. She will stay there with her aunt. 자, 이때 stay, 머무르다란 뜻인데요. 어디에 머무르다라고 할 때는 at란 전치사와 같이 씁니다. stay at. stay at, 어디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도착하다와 떠나다 같이 볼게요. 먼저 도착하다는 arrive. arrive,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는 at이란 전치사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arrive at, arrive at, 어디에 도착하다예요. 자, 예문 보면 너는 그 역에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라고 하죠. You should arrive at the station.

지금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 애시 같이 쓰였죠? You should arrive at the station on time. On time. 제 시간에란 뜻입니다. You should arrive at the station on time. 제 시간에 역에 도착해야 한다. 자, arrival. arrival. 이건 이제 명사로 도착이란 뜻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arrival. 도착. 자, 다음은요. 떠나다라는 동사예요. 떠나다는 leave. 자, 발음해 볼까요? leave. leave.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죠. 나는 7시에 집을 떠날 것이다. 자, I will leave home. I will leave home at 7. I will leave home at 7. 자, leave라는 동사의 3단 변화형 한번 볼게요. leave, left, left. 과거형, 과거분사형 같은 형태죠? 자, 읽어볼까요? leave, left, left. leave, left, left. 자, 지금 이 left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래 있는 설명 좀 볼게요. leave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형용사로는 왼쪽의 라는 의미도 있죠. 이때 왼쪽의 반대말로 오른쪽은 right입니다. 이때 left, right은 이제 오른쪽, 왼쪽이란 뜻이 되겠고요. 이때 left, 동사로는 그렇죠. leave의 과거형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leave for 이란 표현도 볼게요. leave for 이라고 하면 어디로 떠나다요. leave for, 어디로 떠나다. 자, arrive 무슨 의미라고요? 도착하다. leave는 떠나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은 tip. 자, 발음해볼까요? tip. tip. 자, 첫 번째는 tip. 봉사료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라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팁과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팁을 남겨주는 겁니다. 약간의 봉사료를 남긴다라고 해서 이때 첫 번째 의미의 팁은 이제 그 봉사료의 팁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조언. 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언이나 정보. 자, 그리고 뾰족한 끝 같은 걸 우리가 팁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웨이터를 위해 팁을 남겨두었다. We left a tip for the waiter. 자, 이 팁은요, 방금 첫 번째 의미의 그 봉사료라는 의미의 팁이 되는 것이죠. 웨이터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팁을 남겨두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rent입니다. rent. 발음해 볼까요? rent. 자, 사용료를 내고 단기간 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반의어로 lend가 있죠. lend. lend는 빌려주다라는 뜻인데요. 빌려주다의 lend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야. 내가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준다. 이때는 lend라는 동사를 쓰고요. rent는요. 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여행을 위해 차를 빌렸다. 자, rent 뒤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We rented a car for our trip. We rented a car for our trip. 자, rental. rental. 이건 이제 명사로 사용료, 임대료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experience예요. experience. 자,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experience, experience. 동사로 경험하다, 그리고 명사로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Dave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Dave likes to experience new things. Dave likes to experience new things. 이때 experience는 경험하다란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은 visit입니다. visit. 자, 발음해 볼까요? visit. visit. 동사로 방문하다. 명사로는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요일마다 조부모님을 방문한다. We visit our grandparents on Sundays. We visit our grandparents on Sundays. visit 뒤에 OR이 붙으면요. visitor. visitor. 네, 방문객이란 명사가 되죠.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세 단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look입니다. look. 자, 발음해 볼까요? look. 동사로 보다 찾다이고요. 명사로도 있어요. 명사는 보기 또는 외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지도를 보아라. 이때는 look, 보다라는 동사가 쓰인 거죠. Look at the map over there.
Look at the map over there. 자, look at. at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이면 무엇을 보다입니다. Look at. 무엇을 보다. 자, 다음은 return이에요. Return. 자, 발음해볼까요? Return. 동사로 돌아오다. 그리고 반납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돌아오다의 유예어로는 come back 있어요. come back. come back. 돌아오다. 그리고 반납하다의 반의어는 borrow이죠. borrow. 빌리다. 그래서 책을 빌리다. borrow a book. 책을 반납하다. return a book. 이렇게 반납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자, 돌아왔다. 과거형이죠. they returned home safely. They returned home safely. 자, 아래 보면 그냥 turn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냥 turn이라고 하면 그쵸, 동사로 돌다 또는 돌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 기억, 추억이란 단어예요. memory. 자, 따라 해볼까요? memory. memory. 기억, 추억이고요. 복수 형태는 memories. 네, memories.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우리는 많은 좋은 기억 또는 추억을 공유한다. We share many good memories. 이때는 많은 기억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써주는 거죠. 자, We share many good memories. 자, memorize. memorize. 이때는 동사로 뭔가를 암기하다란 뜻이에요. memorize, 암기하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말을 합니다. have a good memory. 자, 이렇게 우리 오늘 travel, 여행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오늘의 철자를 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쓰는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airplanes. airplane은 뭐죠? 비행기죠. 그치, 비행기는 take off and land가 있는데요. take off, 이륙하다란 뜻이에요. 자, land는요, 착륙하다가 되죠.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을 합니다. at the blank. 자, 이곳에서 어디일까요? 그쵸, 바로 공항이죠. 우리 공항은 airport. 네, airport라고 합니다. airplanes take off and land at the airport. 자, 2번. The song is very blank. 노래가 매우 빈칸하다. So many people lik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노래는 어떤 거죠? 인기가 있는 거지. 인기 있다는 popular입니다. popular. This song is very popular. So many people like it. popular, 인기 있는. 자, 3번은요. How long? 얼마나 오래란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 will you blank here? 너는 이곳에서 빈칸할 거니?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야. 자, 그러면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얼마나 오래 너는 이곳에 머무를 거니? 라고 질문하면 되죠. 우리 머무르다. stay입니다. stay. How long will you stay here? For a week. 아, 일주일 동안 머무른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What will you do during winter blank? 너는 겨울 빈칸 동안 무엇을 할 거니? I will rest and travel to other cities. 나는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할 거야. 나는 쉬면서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할 거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바로 방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winter vacation. 자, vacation, 방학 또는 휴가라는 의미가 있었죠. What will you do during winter vacation? 자, 다음에 5번은요.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비가 대답을 하죠. I want to blank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를 이것 하고 싶어. 자, 그림을 볼까요? 어떤 그림 같아요? 네, 여행하는 그림 같죠. 아,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라는 답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I want to travel.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You need your blank to enter a foreign country. A foreign country. 네, 외국입니다. 당신은 외국에
enter이라고 하면 들어가다. 여기서는 입국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당신은 왜

0: 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It shows your nationality. Nationality, 국적, age, 나이, photo, 사진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권이 되겠죠, 여권. 여권은 passport. passport. You need your passport to enter a foreign country.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memory, 기억이죠. 단수 형태고요. 기억들, 복수 형태는 그렇지. Y를 I로 바꾸고요. 이 S를 써줍니다. memories가 되죠. memories. memory, memories. 자, 2번. leave, 떠나다요. 떠났다. 과거형은 left죠. 그치. 동사의 3단면화. leave, left, left였습니다. 자, 3번의 짐을 풀다. unpack. 그럼 짐을 싸다는 그치. 앞에 on을 빼고 그냥 pack이다. pack. unpack, pack. 자, 4번의 scenery. 경치예요. 이곳의 유의어로 전망, 경관. 어떤 단어가 있었죠? 그렇지. 바로 view가 있었죠. view. view. 자, 5번의 lead, 이끌다. 이곳의 유의어로 안내하다, 인도하다. 어떤 단어가 있었죠? G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guide입니다. guide. lead, guide.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우리 이제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겨울 방학입니다. 방학은 vacation이 되죠. vacation. winter vacation. 겨울 방학. 자, 이번에 서울을 여행하다입니다. 이때 여행하다는 그렇죠. travel이란 단어가 있어요. travel to Seoul. 자, 3번. 현장 학습의 날이에요. 우리 현장 학습은 field trip 이란 단어로 봤었죠. 이때 들어갈 말은 그렇지. trip입니다. trip. A field trip day. 현장 학습의 날. 자, 4번. 지하철 역에서 우리 역이라는 단어 station입니다. station.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 역에서. 자, 마지막 5번. 친절한 관광 안내원인데요. 관광은 그렇지. tour이었습니다. A kind tour guid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C로 가서 문장을 같이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그것은 긴 여정이었다. 우리 여정이란 단어. journey예요, journey. It was a long journey. 그것은 긴 여정이었어요. 자, 2번은 너는 호텔에 머무를 것이니 머무르다. stay. Will you stay at a hotel? 자, 3번. 우리는 함께 여행을 계획하자. 우리 계획하다라는 동사. 그렇지. plan이에요. plan. Let's plan a trip together. 함께 여행을 계획하자.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당신을 위한 작은 팁이 있습니다. 자, 팁은 말 그대로 팁이 되겠죠. 팁. Here is a small tip for you.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 자, 방문하다라는 동사. visit이죠. visit. We will visit a museum today. 자, 이렇게 우리 10번까지 열심히 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바로 Where do you want to travel?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서 I want to travel to blank 이한 문장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단어 잘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복화 노트도 잘 완성하고 계시죠? 네, 잘 복습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했어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art and music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림 그리는 거 또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나요? 이 미술과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죠. 오늘은 이렇게 미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8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는데요. 우리 여기서부터 미술관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미술 관련 단어 먼저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첫 음절에 일강세를 두고요. artwork. 자, artwork 하면 예술 작품, 미술품을 말합니다. 우리 art가 예술, 미술이잖아요. work는 작품이란 뜻이 있어서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을 artwork이라고 하고 어떤 그림, 조각 또는 벽화 같은 거 모두 artwor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The curator is displaying. 큐레이터가 전시하고 있다. 그 작품을 갤러리에 라고 할 때 the artwork in the galle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image. 자, image 하면 말 그대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컴퓨터의 이미지 파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우리 이 단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imagine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imagine 하면 이건 상상하다 라는 동사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 단어의 파생어 몇 가지 더 알아보면요. imaginative. imaginative 하면 이건 상상력이 풍부한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imagination. 션으로 끝나면 명사잖아요. 그래서 imagination 하면 상상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죠. portrait. 자, portrait 하면 초상화. 인물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런 게 바로 초상화인데 어떤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초점을 맞춘 그런 그림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요 인물 사진 모드 있잖아요. 그 인물 사진 모드를 portrait mode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뒤에 풍경을 뿌옇게 처리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상황 묘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portrait 앞에 self를 붙이게 되면 이건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니까 self-portrait, 자화상이란 뜻이 된다. 우리 자화상 중에 또 유명한 것으로 반 고흐의 자화상이 있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sculpture. 자, 발음 주의해 주세요. sculpture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각, 조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 로댕의 작품이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된 어떤 조각품을 sculpture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유의어로 statue도 있어요. statue는요, 조금 더 좁은 개념입니다. 이건 조각상 또는 동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statue 하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그런 조각상, 동상을 얘기하고요. 한편 sculpture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조형물도 조각품 해서 sculpture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sculpt 하면 이건 조각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sculptor 하게 되면 이건 조각가라는 명사입니다. 우리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frame. 자, frame 하면 틀, 액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나무 액자라고 할 때 wooden fra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뼈대나 구조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structure, 구조와 또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frame이라는 단어는 동사 의미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로 틀에 끼우다, 액자에 넣다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서 확장되어서 어떤 누명을 씌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frame은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어떤 사람을 거짓된 틀 안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예문 보면 He was framed for the crime. 그는 그 범죄에 누명을 썼다. 누명을 썼다라는 표현으로 He was frame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 단어는 너무 익숙하죠? Gallery. Gallery 하면 미술관 또는 화랑을 얘기한다. 여러분 휴대폰의 앨범도, 휴대폰 앨범도 영어로 Gallery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의어로 Art Museum, 마찬가지로 미술관입니다. 인사동에는 많은 미술관들이 있대요. There are many art galleries.

place in 인사동.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발음 주의해 볼게요. 우리 2강세 그리고 1강세 표시에서요. exhibition, exhibition입니다. exhibition 하면 이건 전시회 또는 박람회를 뜻합니다. 전시를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 미술관에서 하는 그런 전시를 exhibition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a special exhibition 하면 특별한 전시예요. 뭐 기획전 같은 거 있잖아요. A special exhibition is being held on the first floor. 1층에서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이다. 우리 exhibit이라는 단어, 동사로 전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준 거, exhibition 하면 전시회,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master. 자, master 하면요, 일단 명사로 대가, 명인이란 뜻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 최고인 사람을 얘기하고, 반대말로는 초보자 할 때는 novice라는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초보자, novice, 대가나 명인 하면 master입니다. 또 주인이나 소유자, owner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 master는 또 동사로도 쓰이죠. 숙달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제 영어를 숙달하고 정복하고 싶잖아요. We want to master English. 이렇게 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의 대가이다라고 할 때, 우리 대가라는 뜻의 단어, he is a master at playing the piano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master 관련 합성어들 좀더 알아보면요. master는 주인,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 합성어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masterpiece 하면 이건 대가의 작품 해서 걸작이고요. mastermind 하면 이건 주도자, 배후 인물을 얘기해요. 어떤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mastermind라고 합니다. 그다음 masterwork. 이건 masterpiece와 비슷하게 어떤 작가의, 어떤 대가의 대표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masterclass 하면 대가의 강의, masterplan 하면 이건 최고 수준의 종합 계획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masterkey 하면 이제 어떤 건물의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만능 열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용적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genius. genius 하면 천재 또는 천재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s로 끝나니까 복수형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면 es를 붙여서요. geniuses가 되고요.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도 또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너 천재다. you're a genius. 이렇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famous. famous 하면 유명한, 잘 알려진 이란 뜻이죠. 우리 유의어 같이 알아두세요.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진 해서 famous의 유의어가 되겠고, 그리고 반대말로는 이 known 앞에다가 on을 붙여줍니다. 알려지지 않은이라고 할 때는요, unknown이에요. 이 famous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fame 하면 이건 명사로 명성, 어떤 유명세를 말합니다. 해서, 아, 이걸 이제 형용사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famous 하면 유명한. 그리고 이 famous는 be famous for라는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무엇무엇으로 유명한이라고 해서 이 for 뒤에다가 이제 유명한 이유를 덧붙여 주면 됩니다. 그는 그의 예술 작품들로 유명하다. He is famous for his artworks.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admire. admire 하면 존경하다, 또 감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경하다라는 뜻. 우리 유의어로 respect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다가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 단어 보시면요. inspire.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 보시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주변 사물이라든지 사람 또는 어떤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술가한테 영감을 주는 거죠. 또 예문 보면요. The teacher's words. 그 선생님의 말씀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할때 inspired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teacher's words inspired many students. 자, 이때는 어떤 동기나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inspire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 두고 classic. 자, classic 하면 이건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란 뜻이 있고요. 또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typical 하면 전형적인, 이것과 유의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classic이라는 단어는 classical 이란 단어랑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인데 여기 모카 플러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classic이라는 단어는 대표적, 전형적인 이란 뜻이 있고 또는 명작을 언급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문 보면 It was a classic mistake 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흔히 하는 실수였다 이런 뜻이 돼요. 한편 That movie is a classic 이렇게 되면 그 영화는 명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명작을 얘기할 때 우리 classic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편, classical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주로 문학 작품이나 고전 음악을 언급할 때 쓰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고전주의에, 고전주의에라는 어떤 장르를 언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She studies classical literature. 그녀는 고전 문학을 공부한다. 고전 문학이라는 장르. 그리고 he enjoys classical music 하면 그는 고전 음악을 즐긴다. 우리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클래식 음악은 사실 classic music이 아니죠. classical music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해서 여러분, classic 하면 명작. 많은 사람에게 오랜 세월 사랑받는 것. 한편, 클래시컬 하면 고전주의라는 장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 보겠습니다. create. create 하면 이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반대말로 destroy 하면 파괴하다가 되겠고, 이 create의 파생어 몇 가지 더 보면 creation. 이렇게 션으로 끝나는 건 명사죠. 해서 creation 하면 창조, 창작물을 얘기합니다. creative. creative 하면 이건 형용사로 창의적인 이란 뜻이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creative idea가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예요. carve. carve 하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무 같은데 어떤 무늬를 새기는 그런 공예를 wood carving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carving 하면 또 조각, 조각품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반의어를 외쳐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novice. novice 하면 초보자였는데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뭔가요? 정답은 master. master 하면 대가, 명인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unknown 하면 알려지지 않은 이잖아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요? famous. famous 하면 유명한이란 뜻이었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destroy. destroy 하면 파괴하다잖아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뭔가요? 정답은 create. create 하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공연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script. script 하면 대본, 각본을 얘기합니다.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들의 대사나 또는 지시문 같은 것을 써놓은 글 있죠? 대본을 script라고 하고 또는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어를 적어놓은 그런 script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단편 영화 대본을 썼다. I wrote a script. for a short film. 자, 우리 다음 단어 보면요. cast. 우리 cast 하면 이건 출연진을 얘기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출연진. 또는 완전 다른 의미도 있어요. 깁스란 뜻도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하는 깁스를 또 cast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cast는 또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동사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배역을 정하다, 캐스팅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배우를 어떤 역할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역을 정하다라는 의미도 된다. 이 캐스트는요, 3단 변화가 같아요. 캐스, 캐스, 캐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관련 단어 캐스팅하면 이건 배역 선정, 그러니까 배역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일상적으로도 우리 그 영화 캐스팅이 되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뮤지컬을 보러

가면요. 이렇게 today's cast라는 이런 전광판 같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오늘 이 뮤지컬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배역으로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아, 이때 cast는 출연진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음악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자, 이 단어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compose, compose입니다. compose 하면요. 어떤 곡을 쓰다, 작곡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것을 구성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동상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딱 보면 딴딴딴딴 하는 이런 음이 떠오르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도 음악을 작곡했다. Beethoven composed music even after he became deaf. 그래서 이때 compose가 작곡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er 붙여서 composer 하게 되면 이건 곡을 쓰는 사람, 작곡가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musical. 자, 뮤지컬 하면 말 그대로 뮤지컬이란 뜻이 있죠. 어떤 춤, 연기, 노래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뮤지컬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건 형용사로 쓰여서 음악적인, 음악에 재능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그 여자아이는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할 때, The girl has musical tal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단어 보시면요. musician. musician 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번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instrument. 자, instrument 하면 원래는 도구, 기구라는 뜻이 있어요. tool, 도구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앞에 musical을 붙여서 musical instrument 하게 되면 그때는 음악을 하는 도구다 해서 악기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instrument만 써도 악기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문 보면, We own a variety of musical instruments. 우리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harmony. 자, harmony 하면 조화, 화합을 얘기해요. 어우러지는 거. 또는 음악에서의 화음, 하모니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합창단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노래했다 할 때, The choir sang in perfect harmony.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고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살다라는 표현은 live in harmony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다음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tone. tone 이렇게 오 발음을 해주는데요. 자, 이 단어는 뜻이 많아요. 일단은 어조, 말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보면요. Her calm tone made me feel comfortable. 그녀의 차분한 말투는 나를 편하게 느끼겠다. 우리 차분한 말투라고 할때 calm tone이고, 그러면 친절한 말투라고 할때 kind tone, 화난 말투, angry tone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음색, 음조라는 뜻도 돼서 어떤 노래라든지 가수의 음색을 얘기할 때 tone이란 단어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음색이 마음에 들어. I like his tone of voice. 목소리의 음색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색조라는 뜻도 됩니다. 톤이 밝다, 톤이 어둡다 할때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 톤이란 단어 세 가지 뜻으로 기억해 두세요. 말투, 그리고 음색, 색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volume. volume 하면 이건 음량, 소리 크기를 얘기하죠. 볼륨.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이고요. 유의어로 loudness 하면 이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volume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책. 권을 얘기하기도 해요. Volume 1, Volume 2, 1권, 2권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또는 어떤 것의 용적이나 부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음악 소리의 볼륨을 높이다, 줄이다 표현 알아두세요. Turn up, turn down을 사용해서 Turn up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Rhythm. 자, Rhythm 하면 말 그대로 하는 리듬, 박자를 얘기하죠. 유의어로 beat가 되고요. 또는 규칙적인 어떤 반복, 주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단어는 쉬운데 이제 철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다가 박자를 놓쳤을 때 lose라는 단어를 써서

lose the rhythm입니다. 나 박자를 놓쳤어. I lost the rhythm이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발음 tune, tune이에요. 아까 전에 나온 단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tone이란 단어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우리 tone이란 단어 세 가지 뜻 있었잖아요. 말투라는 뜻이 있고, 또 뭐였죠? 어떤 것의 음색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색조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tune이라는 단어는요. 자, tune하게 되면 이건 어떤 곡 또는 선율을 나타냅니다. 멜로디와 유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특히 어떤 선율이 아름다운 그런 곡, 노래 자체를 얘기할 때 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명랑한 선율, 어떤 명랑한 곡조가 들려왔다. A cheerful tune came from the radi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조율 또는 조율하다란 뜻도 돼요. 악기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악기는 정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을 조율하다, tune the violin, 또 피아노를 조율하다, tune the piano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 rehearse. rehearse 하면 리허설 하다, 예행 연습하다이죠. rehearsal 하게 되면 이건 리허설, 예행 연습을 말한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audition, audition입니다. audition 하면 오디션, 시험 무대를 얘기한다. 또는 오디션을 보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She prepared the dance for her audition. 그녀는 오디션을 위해 춤을 준비했다. 우리 오디션에 통과하다라고 할 때는요, pass the audition이 되겠고, 오디션에 떨어지다 하고 싶으면 fail the auditio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가볼게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perform. perform 하면 공연하다, 연기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문 보면 The band will perform at the stadium tonight. 그 밴드는 오늘 밤 경기장에서 공연할 것이다. 우리 파생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명사형으로는 performance, performance라고 하잖아요. performance 하면 공연, 수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하는 사람은 er을 붙여서 performer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audience. 자, audience 하게 되면 이건 관객, 청중을 얘기합니다. 어떤 공연을 보는 관객 또는 어떤 책을 읽는 독자층이나 TV를 보는 시청자를 나타낼 때쓸 수도 있어요. 우리 예문 보면 the audience cheered. 관객들이 환호했다. during the curtain call. 무대 인사 때. 해서 관객, 청중이란 뜻의 단어 audienc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어떤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pleasant. 자, pleasant 하면 즐거운, 유쾌한, 기분 좋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enjoyable이 있고, 그래서요, 또이 단어는 호감을 주는, 상냥한 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예문 보면, 하늘이 맑은 즐거운 하루였다 라고 할 때, it was a pleasant day with clear skies. 해서 즐거운이라고 할 때, Pleasant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유의어를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Loudness. 이 단어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Harmony, audience, volume. 정답은 3번, volume이죠. 둘다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였고요. harmony 하면 조화, audience는 청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melody의 유의어를 찾아보세요. tune, rhythm, rehearsal. 정답은 바로 1번, tune이죠. 둘다 어떤 멜로디, 선율을 의미한다. rhythm은 박자, rehearsal은 리허설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tool의 유의어를 찾아보세요. cast, instrument, script.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둘다 도구를 뜻하는 단어다. cast는 출연진, script 하면 대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64페이지 A번입니다. 자, 1번의 관객이란 뜻의 단어는요, audience.

게스트가 되겠고요. 우리 게스트는 출연진. 이번에 예행 연습하다 할 때는요. rehearse입니다. carve는 조각하다, 새기다 였죠? 다음 우리 3번에요. 어조 또는 음색 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tone입니다. 우리 sculpture 하면 이건 조각품이고요. 다음 리듬, 박자 하면 말 그대로 rhythm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frame 하면 이건 액자란 뜻이 있었고요. 다음 우리 5번에 즐거운, 유쾌한 이란 뜻의 단어는 pleasant입니다. famous 하면 유명한이죠. 우리 다음 B번으로 가볼게요. 문장에서 알맞은 단어 골라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에 The actors will 뭐뭐 on stage tonight. 자, 배우들이 오늘 밤 무대에서 뭐할 것이다? 공연할 것이다 해야겠네요. 우리 공연하다 할때 perform입니다. create 하면 만들다, 창조하다이죠. 다음 2번에요. A 뭐뭐 is the written text. 자, 이것은 쓰여진 글이래요. of a play. 어떤 연극에서의 쓰여진 글은 뭐예요? 대본이잖아요. 우리 대본이라고 할 때 script, portrait 하면 이건 초상화였습니다. 다음 우리 3번에요. He tried to. 그는 뭐 하려고 노력했다. 뭐뭐 a new piece of music. 어떤 새로운 음악 작품을 작곡하려고 노력했다 해야겠네요. 우리 작곡하다 할 때는 compose이고요. admire 하면 이건 존경하다이죠. 다음 4번입니다. She went to on 뭐뭐. 자, 그녀는 어디에 갔다? To show her talent. 그녀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오디션에 갔다 해야겠네요. She went to an audition입니다. Exhibition, 이건 전시회이죠. 다음 5번입니다. The painting is displayed. 그 그림은 전시되어 있다. In a, 어디에? 갤러리에 해야 되니까 in a gallery가 되겠고요. rhythm은 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C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한번 완성해 볼까요? 1번에 소리를 줄여주세요. 그것은 너무 커요. 라고 할 때, please turn down the volume. volume 해야 이제 소리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들은 조화롭게 함께 산다. 조화를 이루어 라고 할 때, in harmony 쓸수 있죠. They live together in harmony. 다음 3번입니다. The director chose. 그 감독은 선정했다. The mama for the movie. 그 영화의 출연진을. 우리 출연진이란 뜻의 단어 cast 써주시면 되겠네요. The director chose the cast for the movie. 다음 우리 4번입니다. This novel. 이 소설은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진다. is considered a. 자, 고전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 classic이라는 단어잖아요. This novel is considered a classic of literature. 많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작품이요. 다음 우리 5번에요. We saw a beautiful 뭐뭐. 우리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았다. 시립박물관에서. In the city museum. 우리 조각상이란 뜻의 단어로 sculpture가 있었죠. We saw a beautiful sculpture in the city museum. 이렇게 완성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 또는 노래 소개하기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 My favorite artwork is 뭐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곡, My favorite tune is 뭐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만들어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포텐수학 7번째 시간 제곱근의 대소관계 생각해 볼 겁니다. 대소관계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를 구별하는 이야기죠.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개념은요. 근호가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루트 9와 루트 25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면 루트 안쪽에 있는 수가 크면 더 큰 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음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음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만, 음의 부호를 제외한 부분만 한번 보신다면 루트 7과 루트 13을 비교했을 때는 루트 13이 더 크니까 음의 부호를 붙여놓으면 반대로 더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대소 비교를 할 때의 방법, 이게 우리 앞에 배웠던 유리수의 대소 비교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유리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도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렇지, 절대값이 큰 게 컸고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게 작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이에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유리수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더 크면 아, 더 큰 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더 클수록 작은 수가 될 겁니다. 유리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개념은요, 근호가 있는 수와 없는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둘 다 근호가 있다면 너무 편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이 근호가 존재하지 않는 루트 5와 3과 같은 것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근호가 있고요. 하나는 근호가 없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둘 다 근호가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3을 루트 9로 바꿔놓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루트 5보다는 루트 9가 크죠. 그러니까 3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결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꼭 근호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 있는 수를 동시에 제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호가 사라지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될 것이고요. 3을 제곱하면 3의 제곱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9가 5보다 크다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곱하기 전에 있었던 3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실수들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비교할 거니? 이거 고민해 볼 텐데요. 여러분, A와 B가 실수일 때 그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한 실수에서 다른 실수를 빼보는 거예요. 만약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뺐는데 0이 나오면 두 수를 빼서 0이라면 두 개의 수가 완벽하게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겠죠. 결국 뺐는데 0이라면 두 수가 같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라면 뒤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단 이야기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야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7 마이너스 루트 7, 두 번째, 4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할 때 우리는 7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하나의 수에서 다른 수 4를 빼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7에서 4를 빼니까 그 결과가 3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루트 7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7의 부호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3은 루트 9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9에서 루트 7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겠고 뺄셈을 했을 때 결과가 양수니까 앞에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복잡해 보이는 세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이야기했네요. 도대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자고요? 빼서 비교하자. 그래, 2 더하기 루트 5라는 하나의 수에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는 다른 수를 빼서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뺄셈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처리해 주어야 될 테니까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정리합시다. 루트 5와 루트 5가 사라질 테니까 이 결과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2가 루트 4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결국 양수니까 앞에 있었던 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2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보다는 더 크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의 수도 대소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5에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앞에 있는 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대로, 자, 마이너스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3으로 식 정리되겠네요. 자, 루트 5하고 루트 5가 사라지면서 2 루트 3 하고 쓰여지는데 2 루트 3도 그 결과는 그렇지 양수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양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2 플러스 루트 5가 제일 크고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제일 작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마지막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루트 5에서 루트 3을 더한 것과 루트 5에서 루트 3을 뺀 걸 비교하니까 아, 뭐 더한 값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때만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빼서 비교한다가 우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곱근의 대소관계 생각해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 정리하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수의 곱셈, 지난 시간까지는요, 소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잖아요. 자신감 많이 키웠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고요. 또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4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훌라후프 돌리기를 40분, 줄넘기를 55분 했습니다. 해나가 훌라후프 돌리기와 줄넘기로 소모한 열량은 모두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 지금 운동은 1분당 소모한 열량 킬로칼로리로 나누어서 운동과 각각의 1분당 소모한 열량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답니다. 운동 훌라후프 돌리기 줄넘기 1분당 소모한 열량은 각각 1.95kcal와

3.5kcal예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훌라후프 돌리기는 40분을 했고요. 줄넘기를 55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진 것은 1분당 소모한 열량이기 때문에 훌라후프 돌리기 소모한 열량은 1.95의 몇 배일까요? 그렇죠. 40배. 요렇게 해서 1.95 곱하기 40을 계산해 주면 되죠?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합니다. 그럼 0, 5, 4, 2, 20, 9, 4, 30, 6, 1, 4는 4. 이렇게 표현하고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서 나타내 주면 되겠죠? 따라서 78kcal이고 줄넘기로 소모한 열량은 1분당 3.5kcal씩 55분. 그럼 여기 이렇게 55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어야죠. 그랬더니 5, 25, 3, 5, 15. 다시 5를 곱해서 써주고 이들을 일단 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는 소수점이 어디?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모두 몇 킬로칼로리를 소모했을까요? 78에 192.5를 더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5, 10, 그리고 여기는 17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가 2, 소수점 여기에 찍어서 나타내 주어야죠. 따라서 270.5 킬로칼로리 이와 같이 소모된 열량을 구하여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 15번은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8 곱하기 3.3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연수의 셈처럼 해결하세요. 8 곱하기 3.3, 83, 24, 83, 24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8 곱하기 33이 아니라 8 곱하기 3.3이니까 소수점을 여기에 찍어서 26.4로 나타내요. 15 곱하기 0.5는 15 곱하기 5를 이용해 볼게요. 이거 75니까 15 곱하기 0.5는 7.5입니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 나타내 볼수 있죠. 4 곱하기 1.7, 그럼 4, 7에 28, 4, 1은 4, 2를 더하면 6이고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서 표현하니까 6.8로 나타낼 수 있어요. 11에 2.6을 곱합니다. 그러면 6, 6, 2, 2 더해서 계산하고 이건 자연수의 셈처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야죠. 왜냐면 곱하는 수가 26에서 2.6으로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28.6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16번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알맞게 식을 세워 표현해 줘야겠죠? 감자를 수진이는 14kg 수확하였고, 지호는 수진이가 수확한 무게의 1.3배를 수확하였습니다. 지우가 수확한 감자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러면 수진이는 14킬로그램을 수확했다 라고 했고, 지우는 수진이가 수확한 무게의, 즉 14킬로그램의 1.3배를 수확하였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14의 1.3배는 14 곱하기 1.3, 요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 자연수의 곱셈 이용할까요? 14 곱하기 13은 4, 3, 12, 1, 3은 3, 4, 1은 4, 1, 1은 1. 따라서 이걸 더해서 182인데, 13에서 1.3으로 이렇게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 그러니까 18.2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므로, 지우가 수확한 감자는 그 무게를 구하여 18.2kg으로 나타내 줍시다. 이어서 1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16 곱하기 0.54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0.54가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 100분의 54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이때 분모 100은 그대로 두고 16과 54의 곱을 분

남자 부분에 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분모는 100 그대로 두면 되죠? 16과 54를 곱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소세 곱셈을 잘하려면 자연수의 곱셈을 잘해야 합니다. 6, 4, 24, 1, 4는 4, 5, 6, 5, 30, 1, 5는 5, 더해서 864, 100분의 864이므로 분모가 100이면 소수 두 자릿수로 나타내야 하니까 8.64예요.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의 곱셈인데,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계산의 결과의 분모가 10, 100, 1000과 같은 수가 되도록 해서 계산 결과를 소수로 쉽게 바꾸기 위해서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다라는 것도 한번더 짚어두자고요. 18번. 어림하여 계산한 결과가 5보다 큰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7에 0.69배라고 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림하여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0.69라고 하는 건 0.7에 가깝죠. 그래서 7에 0.7을 곱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4.9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7의 0.69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로 표현해 주는 거랑 같죠? 여기서 우리 표현했을 때 자, 7의 0.69배는 7 곱하기 0.69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랑 같고요.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아도 0.69가 0.7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4.9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 계산의 결과가 5보다 클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6의 0.93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6 곱하기 0.93인데 어림에서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0.93이라고 하는 것이 0.9에 가까우니까 6 곱하기 0.9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5.4죠. 그러면 0.93이 0.9보다는 크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는 5.4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계산의 결과는 5보다 크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5의 0.89배는 5 곱하기 0.89인데 0.89는 0.9에 가까워요. 따라서 5 곱하기 0.9를 계산해 보세요. 4.5잖아요. 그런데 0.89는 실제로 0.9보다는 작지요. 그러니까 4.5보다는 작은 값이다. 결과가 5보다 작구나. 그러므로 결과가 5보다 큰 것을 찾게 되면 바로 6의 0.93배 여기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된답니다. 어림한 계산의 결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군요. 자,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수 써넣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보니까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것도 자연수 곱하기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3.16과 52 곱하기 1.7을 계산할 건데 세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볼까요? 46에 24, 41은 4, 43, 12, 소수점 여기에 찍어줘야죠. 따라서 이 경우는 12.64입니다.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2 곱하기 1.7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2, 7에 14, 5, 7에 35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2, 1은 2, 5, 1은 5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네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서 표현해 주어야 한답니다. 따라서 88.4입니다라고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계산할 때는 4 곱하기 3.16보다는 3.16 곱하기 4가 좀더 편안하게 느껴지죠? 6, 4, 24, 1, 4는 4, 3, 4, 12 소수점 찍기. 계산의 결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자연수 곱하기 소수나 소수 곱하기 자연수나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더 살펴둡시다. 빈칸에 알맞게 수 써넣기 해결되었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자연수 곱하기 소수네요. 그래서 기억을 봅시다. 15 곱하기 0.57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15에다 7을 곱하고 15에다 50을 곱한다. 자연수의 계산처럼 생각하세요. 57에 35, 17은 7, 3과 더해서 10 써주고, 5, 25, 15는 5, 2를 더해서 7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55, 이건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소수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수점은 어디? 여기에 찍어주어야 합니다. 57이 아니라 0.57로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을 내려 찍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8.55가 되겠고요. 또 니은을 보니까 36 곱하기 0.21이네요. 그럼 우리 36 곱하기 21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6, 3, 6, 22, 3, 2, 6. 더해 주세요. 됐죠? 그런데 21이 아니라 0.21을 곱하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는 7.5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의 결과가 더 작은 건 7.56이니까 기호 니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준이가 5.4 곱하기 12는 5.4를 12번 더하여 구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맞나요? 맞죠? 왜냐면 우리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2를 한 번, 두 번, 세번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4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건 5.4를 쭉 더한다. 몇번 더할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5.4를 모두 12번 더해주는 거랑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5.4를 12번 더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곱셈을 알고 나면 사실 곱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쉽죠. 민서, 14 곱하기 3.68은 14 곱하기 368의 계산 결과의 10분의 1배야. 14 곱하기 368, 14 곱하기 3.68. 어떤 관계가 있죠? 곱해지는 수는 같은데,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잖아요. 이럴 때 계산의 결과도 역시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 결과에 10분의 1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 설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 쓰기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예준. 이렇게 선택해서 답해야 한답니다. 곱셈의 원리를 잘 알면 이런 문제에서 옳은 거, 틀린 거, 바른 거,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게 된답니다. 이어서 만나볼 22번. 곱이 1보다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곱이라고 하는 건두 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19 곱하기 0.05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9에다 5를 곱하면 9, 5, 45, 1호는 5에서 95죠. 그런데 5를 곱한 게 아니라 0.05, 100분의 1배인 수를 곱했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 0.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이 1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거 이렇게 찾아줬어요. 니은과 디귿도 확인해야죠. 자, 24 곱하기 0.06이니까 24 곱하기 6을 이용해 볼까요? 46에 24, 26, 12, 144인데 6이 아니라 100분의 1배인 수 0.06을 곱했으니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44로 표현된다. 따라서 곱은 1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41 곱하기 0.03이에요. 41 곱하기 3은 123이고요. 3이 아니라 100분의 1배인 수 0.03을 곱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23. 그럼 이건 1보다 크다라고 표현되죠. 곱이 1보다 작은 것을 찾아서 기호 쓰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기역입니다라고 표현해야 한답니다. 문제 해결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23번 문제 도전해 볼게요. 준우의 몸무게는 46kg이에요. 금성과

0: 체중에서 준호의 몸무게는 각각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세요. 우선 금성에서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약 0.91배야. 그럼 지구에서 잰 무게보다는 더 가볍겠네요. 수성에서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약 0.38배야. 오, 이것도 역시 1보다 작은 수인 0.38을 곱해서 무게를 구할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무게보다는 무게가 더 가볍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각각 몇 킬로그램인지, 약몇 킬로그램인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준우의 몸무게가 46킬로그램. 이거 지구에서의 무게잖아요. 몸무게지요? 그래서 46킬로그램인데 금성에서는 약 0.91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0.91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어림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 약46 곱하기 0.91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46에다가 9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64, 69, 54, 49, 36 이렇게 표현되고 더해서 나타내 줬어요. 그런데 91이 아니라 100분의 1배인 수 0.91을 곱했기 때문에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금성에서 준호의 몸무게를 구해 주었더니 약 41.86kg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성. 그럼 수성에서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 약 0.38배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46 곱하기 0.38. 0.38이 0.91보다 작으니까 계산의 결과는 41.86보다 더 작은 값으로 표현되겠죠. 수성에서 더 가벼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46에 38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에 48, 48에 32, 63, 18, 4, 32 더해서 나타내 주고요. 38이 아니라 100분의 1배인 수 0.38을 곱했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7.4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성에서 잰 몸무게는 약 17.48kg입니다 라고 답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들 잘 보면서 알맞게 식을 세워가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24번 볼게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두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수 구하기. 그럼 네모가 48 곱하기 1.76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해라. 48 곱하기 1.76을 계산해 볼게요. 86에 48, 46에 24, 87에 56, 47에 28, 81은 8, 41은 4, 더해서 8, 14, 그리고 14, 여기는 8.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네모는 84.48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할수 있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니까 1부터 84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답은 84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서 정리하여 조건에서 이제 이 가장 큰 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84로 답하는 문제, 이렇게 정리까지 해두자고요. 다음은 교과서 속 응용 문제입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 구하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요구르트를 0.3리터씩 7일 동안 마시려고 합니다. 1리터짜리 요구르트를 적어도 몇개 사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몇 개를 사야 할까? 뭐, 많이 사면 좋겠지만, 적어도 몇 개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마시는 요구르트의 양을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하루에 0.3리터씩 7일이니까 0.3 곱하기 7을 해서 2.1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리터가 필요한데 지금 1리터짜리 요구르트를 산다라고 했으니까 뭐 많이 사면 좋겠죠. 5개, 6개, 7개 다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개를 사면 안 되고 부족하니까 3개는 사야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해야죠. 따라서 요구르트는 적어도 3개 사야 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통밀빵 1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0.55kg 필요합니다. 통밀빵 18개를 만들려면 1kg짜리 밀가루를 적어도 몇 봉지 사야 하는지 구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통밀빵 1개를 만들 때 0.55kg이 필요한 거고요. 통밀빵은 총 18개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확인해 봐요. 0.55에 18을 곱해 줘야죠. 58에 40, 58에 40. 5일은 5, 5일은 5. 더해서 0, 9, 9 이렇게 표현하고 소수점 이렇게 찍어줘야죠. 따라서 18개를 만들기 위해서 9.9kg의 밀가루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kg짜리 밀가루를 적어도 몇 봉지 사야 하냐라고 했으니까 9봉지를 사게 되면 9kg이라 0.9kg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봉지는 사야 하는구나. 뭐 그보다 더 많이 사면 문제가 될게 없죠? 여기서는 적어도 몇 봉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0봉지는 사야 한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희는 1g당 가격이 9.7원인 고구마칩을 300g 사려고 합니다. 고구마칩을 사려면 1000원짜리 지폐가 적어도 몇장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1g이 9.7원이라고 했습니다. 9.7원. 그런데 사려고 하는 것은 300g이라고 했어요. 300배네요. 따라서 9.7 곱하기 300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자연수의 셈처럼 해결해 보세요. 97에 3을 곱하면 73, 21, 93, 27, 291이죠. 거기에 0두개딱 붙이면 되죠. 즉, 97 곱하기 300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9.7 곱하기 30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야겠죠. 소수점 오른쪽 끝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2910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1000원짜리 지폐 두장 내면 될까요? 910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는 적어도 세 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세 장. 즉, 3,000원을 내야만 내가 요거를 살수 있겠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1,000원짜리 지폐가 적어도 세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1,000원짜리 지폐는 적어도 세 장은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된답니다. 또, 여기서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민진의 고양이는 하루에 0.25kg의 사료를 먹습니다. 고양이가 12일 동안 먹을 사료를 준비하려면 한 포에 2kg짜리 사료를 적어도 몇포 사야 하는지 구해 보세요. 뭐 넉넉히 많이 사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몇 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필요한 양부터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0.25kg을 먹는다. 그런데 12일 동안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0.25 곱하기 12 해서 이 계산한 결과가 정확하게 필요한 양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해요. 즉, 25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5에 2를 곱하고 25에다가 10을 곱하면 250이죠? 끝에 0은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항상 소수 곱하기 자연수나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서는요. 맞습니다. 소수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 곱하기 자연수,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25 곱하기 12가 300인데 25가 아니라 0.25로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료는 3kg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포에 2kg짜리 사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포를 사면 1kg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 포를 산다라고 답해야 한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사면 부족하지 않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어도 몇 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포는 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 문제나 연습했던 문제들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을 구하기 했을 때 이렇게 문장에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었음을 한번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아까 어림하여 계산한 결과 알아보기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7에 0.69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림하여 계산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림할 수 있다. 7의 0.69배는 0.69가 0.7에 가깝다 보니까 7의 0.7배라고 생각할 수 있고 7의 0.7배가 4.9니까 실제로 7의 0.69배는 4.9보다 작다라고 어림한다. 6의 0.93배는 0.93이 0.9에 가깝기 때문에 6의 0.9배로 5.4. 그런데 그거보다는 큰 값이다라고 어림해 볼수 있겠고요. 5의 0.89배, 그럼 0.89가 0.9에 가까우니까 5의 0.89배는 5의 0.9배인 4.5보다는 작다. 왜 작죠? 0.89가 0.9보다 작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어림하여 계산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림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면서 그 값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어떤 값보다 작겠구나, 크겠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예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한번더 꼼꼼하게 직접 계산해 보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의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깜찍깜찍한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최유쌤입니다.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 지난 시간에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비의 성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봤고 비례식을 알아볼까요? 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으니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8번부터 진행할게요. 조처신의 선생님! 이라는 우리 기특한 친구들은 쭉 풀고 많이 틀려도 돼요. 그리고 또 몰라도 되니까 일단 먼저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선생님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풀고 그 다음 만나주세요. 자, 그럼 8번부터 이어가보도록 하죠.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0.73 대 0.56 소수 두 자릿수네요. 그러면 각각 뭘 곱하면 될까요? 일단 소수 두 자릿수니 바로 100을 각각 곱해볼게요. 그럼 0.73에 100배를 하면 73입니다. 아, 따라서 이 네모 안에는 100, 73,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73 대 56은요. 공약수가 어때요? 1 위에는 없으니까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겠죠. 9번.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둘다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분수네요. 그럼 분모를 보고 18과 9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18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18분의 5, 네, 9분의 7에서는, 자, 18분의 5에다가 18을 곱하면 5가 되죠. 그리고 9분의 7에다가 18을 곱하면 약분해서, 자, 2가 되니까 2, 7, 14가 되네요. 따라서 5대 14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140대49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몇십, 몇십이기 때문에 각각을 10으로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나누기 10을 하면 14. 자, 후항에도 나누기 10을 하면 49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요. 14대 49는 또 7로 나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여기 14대 49를 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같다라고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14대 49를 각각 7로 나눠보죠. 그럼 2대 7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대 7.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10번은요, 7.2 대 4.5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7.2 대 4.5를 일단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각각 10을 곱할까요? 그럼 72가 되고요. 4.5에 10을 곱하면 45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간단해질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공약수가 1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9가 있습니다. 그래서 9로 나눠보면요. 자, 72 나누기 8입니다. 그 다음에 45 나누기 9를 하면 5가 되므로, 아, 8대 5와도 이제 비율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8대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분수예요. 5분의 3대 5분의 4. 둘다 분모를 5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각각 5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3이 되고. 5분의 4에도 5를 곱해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2대 5분의 2에는요, 3과 5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15를 곱해줄게요. 그럼 약분해서 5가 되니까 2, 5, 10. 5분의 2 곱하기 15는 약분해서 2, 2, 3은 6이 되겠네요. 근데요, 우리 10대 6은 한번 더, 각각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2는 5가 되겠고, 6 나누기 2는 3이 되므로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5대 3으로 따라서 5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1.5대 1과 5분의 3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경이는요, b의 후항을 소수로 바꿔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낼 수 있어. 후항이 1과 5분의 3이니까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후항 1과 5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1과 10분의 6이죠. 그러니 1.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전항이 1.5였고요. 후항이 1.6이니까 1.5와 1.6의 전항과 후항의 10을 곱하면 둘다 소수 한 자릿수죠? 15대 16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으니 15대 1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경이의 방법으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호의 방법. 전항 1.5가 소수니까 이것을 분수로 바꾸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전항

1.5를 분수로 바꾸면요, 10분의 15가 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약분을 해도 되고, 그냥 10분의 15로 나타내도 됩니다. 10분의 15이고, 그럼 10분의 15대 1과 5분의 3에,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1과 5분의 3은 가분수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5대 5분의 8의 전항과 후항에 뭘 곱할까요? 분모 10과 5의 공배수 중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면요. 10을 곱하면 15 대 5분의 8 곱하기 10, 16이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 두 사람의 방법이 처음에 출발은 달랐는데 결과는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20분의 9대 1.8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입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20분의 9하고 얘는 소수니까 우리 친구들 선택. 20분의 9를 소수로 할까요? 1.8을 분수로 할까요? 아무래도 1.8을 분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1.8은 10분의 18이 되겠네요. 그럼 20분의 9대 10분의 18이니까, 물론 약분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20과 10의 우리 공배수인 최소공배수 20을 곱해 볼게요. 여기도 20을 곱하면 9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20을 곱하면 얼마? 약분해서 36이 되죠? 그래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9대 36에는 이번에는 공약수 9로 나눠볼게요. 자, 9 나누기 9, 1이고요. 36도 9로 나눠보면 4가 됩니다. 9대 36과 1대 4? 비율 같죠? 따라서 1대 4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 서윤이와 민주는 레몬차를 만들었는데요. 레몬차를 만들 때 각각 사용한 물의 양과 레몬청의 양을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입으로 나타내고 두 레몬차의 진하기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서윤이는 물 280g과 레몬청 120g, 민주는 물 10분의 7컵과 레몬청 0.3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르죠? 몇 그램에 몇 그램, 몇 컵에 몇 컵이기 때문에, 자, 어떤 친구가 만든 두 레몬차 중에 어떤 것이 진할까라는 게 여기 설명만 보고 알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알아봐야 되니까. 자, 먼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전항과 후항을 뭘로 해야 될지 문제를 다시 잘 봐야 돼요. 각각 사용한 물의 양과 레몬청 양, 그러니 물의 양대 레몬청 양. 간단하게 물이 전항이 돼야 되는 거고 레몬청이 후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물 280g 대 레몬청 12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10으로 나눠볼까요? 네, 28대 12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뭘로 나눌까요? 4로 나눌까요? 그럼 7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7대 3. 그 다음에 민주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자, 물 10분의 7컵. 대 0.3.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0.3을 뭘로 바꿀까? 그래요. 분수로 바꿔볼게요. 10분의 7대 10분의 3. 각각 10을 곱해보면 7대 3. 7대 3. 어머? 설명은 달리했는데 B로 나타내보니까 같은 B죠. 그 말은 비율이 같죠. 그 말은 두 사람이 만든 레몬차가 물론 전체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진하기는 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요. 두 비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두 레몬 차의 진하기도 어떻게?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모와는 알맞은 말이나 기호를 보기에서 찾아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비율, 비례식, 같다, 기호가 있는데, 자, 무엇은 무엇이 같은 두 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비율은 이상하죠? 비례식은 이 맞죠? 같다는 이상하죠? 그래서 비례식 먼저 여기다 써줄게요. 그럼 비례식이라는 뜻은 무엇이 같은 두 비예요? 비율이 같은 두 비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같다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비례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알긴 아는데 내가 좀 말하기가 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뜻을 정확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을 때, 아, 진짜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례식의 뜻, 간단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꾹 저장하기입니다. 그 다음 16번은요, 주어진 비의 비율이 모두 같을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4대 1.2, 16대 기억, 니은 대 25인데 비율이 다 같대요. 그럼 전환과 후항이 다 나와 있는 앞에 있는 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 볼까요? 일단 전환 후항에 자 2.4고 1.2는요. 각각 10을 곱하면 24대 12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각각 어때요? 12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공약수 중 가장 큰 수, 12로 나눠보면 24대 12는 2대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비율이 다 2대 1이구나. 즉, 16대 기억의 비율이 바로 기억분의 16인데 이것이 2대 1이 되려면 이 값은 1분의 2, 즉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억은 8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2대1이라는 거는 후항이 전항보다 어때요? 나누기 2, 반이다. 또는 전항이 후항의 두 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니은 대 25에서 비율이 또 2가 되려면 니은은 25의 두 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은은 5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을 더해보면 8 더하기 50이니까 58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8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율을 알려면 이렇게 둘다 분수일 때는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2분의 1대 8분의 5 같은 경우에는 자, 분모가 2하고 8이니까 각각 8을 곱해볼게요. 2분의 1에다가도 8을 곱해보면 4. 8분의 5에 8을 곱해보면 5가 되니까 4대 5가 됩니다. 그럼 4대 5, 여기 6대 9. 자, 6대 9는 간단하게 3으로 나누면 2대 3이죠? 그렇기 때문에 4대 5, 4대 5 비율이 같은 2분의 1대 8분의 5랑 4대 5가 오면 되겠어요. 따라서 2분의 1대 8분의 5는 4대 5와 같습니다. 근데 4대 5를 앞에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는 4대 5는 2분의 1대 8분의 5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둘다 답이에요. 18번은 두 비율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보고 비례식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요. 32분의 4는 분수인데 이것을 비로 바꾸어 보면 기준량 대 비교하는 양이 여기서 4죠. 그리고 기준량이 30입니다.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분수로 비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시 비로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비교하는 양 4대 기준량 3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8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1대 8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례식으로 나타내야 되니 4대 32는 1대 8 아니면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4대 32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3분의 2대 9분의 1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3분의 2 대 9분의 2. 뭘 곱할까요?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3하고 9의 최소 공배수는 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9를 곱해볼까요? 여기에 9를 곱하면 약분해서 2, 3은 6. 9분의 2에 9를 곱하면 2가 됩니다. 아, 그러니 6대 2가 되는데, 이 6대 2도 마찬가지로, 자, 또, 뭘로? 각각을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 나누기 2는 3이고요. 2 나누기 2는 1이니까 3대 1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는 3대 1이죠. 그래서 3분의 2대 9분의 2는 3대 1과 비율이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반대로 3대 1과 3분의 2대 9분의 2는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둘다 정답이 되겠어요. 자, 20번은요. 준영이와 승현이가 비례식 5대 3은 15대 9를 보고 한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어요. 준영이,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 비례식 5대 3은 15대 9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했네요. 맞아요? 네, 친구들. 자, 5대 3의 비율은 3분의 5. 15대 9의 비율은 9분의 15입니다. 그런데 약분하면 3분의 5. 같네. 그럼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네. 그러니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바로 맞습니다. 뭐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승현이. 비례식 5대 3과 15대 9에서 내항은 3과 9이고 외항은 5와 15야라고 했어요. 내항은 안에 있는 항인데요. 3과, 어머! 9가 아니라 3과 15가 내항이고요. 그리고 5와 9가 외항이죠. 지금 우리 승현이는요. 3과 9가 후항이고요. 그 다음에 5와 15가 전항이니까 내항하고 외항, 전항후항을 좀 헷갈린 모양이에요. 나의 생각. 자, 우리 승현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항은 3과 15이고 외항은 5와 9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써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속 응용 문제는 어떤 문제로 나올까?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비율의 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비율이 7분의 2인 비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비와 비율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에요. 자, 네모 대 세모의 비율은 세모분의 네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수로 나타낸 비율을 보고 몇대 몇이라는 비로 거꾸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율이 7분의 2라면 비는 2대 7인 거죠. 자, 이렇게 2대 7과 비율이 같은 거 찾아도 되고 아니면 나와 있는 비들이 다몇대 몇으로 나왔으니 비율을 분수로 바꾸어서 약분을 해서 기하 분수가 7분의 2랑 똑같은지 를 봐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10대 42는 42분의 10이에요. 2로 약분하면 21분의 5니까 7분의 2와 비율이 달라요. 12대 42는 42분의 10이에요. 그럼 일단 2로 약분하면 21분의 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번더 3으로 약분하면 바로 7분의 2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6대 20 할게요. 비율은 20분의 6이에요. 2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니까 달라요. 따라서 B는 12대 4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22번은 전항이 12이고 비율이 17분의 4인 B의 후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항이 10이니까 후항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네모라고 한다면 비율로 나타냈을 때 네모분의 12가 되는데 이것이 17분의 4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친구들 17분의 4에 자, 12가 분자가 되려면 각각 분모와 분자의 3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크기가 같죠. 17 곱하기 3은 51이고 51분의 12이니까 아, 네모분의 12에서 네모가 51이 되겠구나. 따라서 후항은 51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은요, 비율이 3분의 2인 비 중에서 후항이 100보다 작은 수중 가장 큰 비를 찾아 그 비의 후항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비율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비는 2대 3입니다. 그럼 2대 3에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전항 후항을 계속 큰 수로 뻥뻥뻥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비율은 다 같겠죠. 근데 후항이 100보다 작은 수중 가장 큰, 그러니까 여기에서 3에다가 후항이 3이잖아요. 3에다 몇을 곱했을 때 100보다 작으면서도 가장 큰 수가 될까? 그러니 우리 친구들 3에 뭔가를 자연수를 곱하면 3의 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3의 배수 중에 100보다 작으면서 가장 크다? 99 아니겠어요? 바로 3에다가 33을 곱하면 99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2에다가도 어때요? 그렇죠. 33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66대 99가 되겠구나. 아, 비율이 같아요. 그때 그 비의 후항을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어진 비율의 비를 찾아봤는데요. 비율이 분수로 나왔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분수를 보고 비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비를 보고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양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은요. 이제 도형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도형에서 길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24번은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높이와 밑변의 길이니까 높이 대 밑변, 높이가 전항이 되겠죠. 여기서 높이 바로 5와 5분의 1, 밑변 6과 2분의 1로 볼까요? 5와 5분의 1대 6과 2분의 1.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요, 일단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분수 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6 대 2분의 13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5분의 26, 2분의 13에다 뭘 곱할까요? 그렇죠. 분모, 5와 2의 최소공배수인 10을 곱해보죠. 자, 그럼 5분의 26에 10을 곱하면 약분해가지고, 자, 2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52가 되겠고요. 2분의 13에다가 10을 곱하면 2로 약분하면 5가 남으니 13 곱하기 5, 6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52대65 비율이 같은데 얘는 어때요? 또뭘 곱할까? 뭘 곱하면 커지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52와 65에 우리 친구들 뭘 찾아줘야 되냐? 바로 공약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막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해도 돼요. 52하고 65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13. 13에 우리 친구들 4배를 하면 바로 52가 되죠? 13의 5배가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그러면 4하고 5가 되겠네요. 즉, 둘다 전항과 후항을 뭘로 나누자? 그래요. 13으로 나눠봅니다. 그럼 4가 되겠고, 65에도 13으로 나누면 5가 되기 때문에, 아, 4대 5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는 4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 사다리꼴에서 아랫변의 길이에 대한 윗변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아 아랫변의 길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죠? 그래서 27 대 34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두 직사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넓이를 구해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8 곱하기 5, 40제곱센티미터고, 나의 넓이는 4 곱하기 7, 2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넓이의 비는 40대 28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을 몇으로 나눌까요? 그렇죠. 4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40 나누기 4는 10이고, 28 나누기 4는 7이니까 10대 7이 되겠다. 따라서 10대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응용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플러스 개념만 있다. 자, 비례식이냐, 아니냐. 몇대 몇은 몇대 몇이다. 라고 나타내면 무조건 다 비례식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무조건 비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꼭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 1대 3의 비율은 3분의 1이고, 3대 2의 비율은 2분의 3이니까 비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므로 주어진 식은 비례식이 아니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만 턱하니 비례식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깜빡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례식과 비례배분, 다음 시간에는 비례배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죠. 이제 대단원 1단원을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곱근, 루트, 이제 그런 게 드디어 끝이 나요. 저는 좀 슬프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속도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비록 지금 끝이 나지만 여러분들은 그쵸 개인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살펴보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죠, 그렇죠? 우리 많이 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앞에 또 다른 하나의 중단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마무리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냥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레벨 3 보시죠. 37쪽입니다. 29번.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왜냐면 A와 B가 일단 양수래요. 그렇죠? 이걸 봤을 때 그렇죠? 둘 다 양수라는 거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A와 B는 양수인데 곱해서 16이 된다. 오케이. 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푸는 첫 번째 풀이는 적당히 A랑 B에 4랑 4를 대입하는 거. 근데 그거는 올바른 풀이 아니에요. 올바른 풀이 아니고 좀 더 제 풀이대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곳의 값을 구해라 이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자 이겁니다. 하던 대로. 자, 무슨 소리냐면 곱해서 16이 된다는 건 일단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식을 적당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a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네, 근호 한 번에 써져 있던 걸 분자 분모 따로 분리한 거고요. 두 번째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b분의 루트 4a 이렇게 쓸 건데 루트 4는 2잖아요. 그럼 2 루트 a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뭘 해줬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분자 분모의 자, 루트 A를 먼저 곱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B를 곱해 볼게요. 그러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가 되죠. A? 약분을 할수 있겠네, 약분. A랑 A로 약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약분이 되면 앞에 뭐만 남죠? 루트 AB만 남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죠? 약간 이렇게 퍼즐 푼 느낌으로. 그다음 두 번째도 보시면,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B라서요. 이렇게 되죠. 그죠?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적어보면 2루트 AB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루트 AB가 하나 있었는데 두개더 했죠? 그럼 몇 개죠? 세 개입니다. 세 개. 3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B가 얼마니까? 16이니까. 루트 AB는 얼마예요? 여기가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죠? 3, 4, 12. 그쵸?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답은 12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때 이 값을 써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A와 B에 적당히 4를 대입하는 풀이는 그 모든 가능한 그 경우 중에 하나를 딱 대입해서 푸는 경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든 풀었다라는 건 칭찬하지만 이렇게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x가 루트 5일 때 2x는 x분의 1의 몇 배인가? 하하, 이거 참, 그쵸? 산 넘어 산이네요. 요 유형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무슨 소리냐면, 아니, 이게 이거의 몇 배인가를 어떻게 나타내지? 식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EX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EX는 X분의 1의 몇 배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끝. 다시 보세요. EX는 X분의 1의 몇 배인가? 두 배인가? 세 배인가? 네 배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네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곱하려면 애초에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상관이 없죠? 그러면 2x 제곱은 네모 이렇게 되는데요. 허무하죠? 네모는 2x 제곱이에요. 근데 x가 루트 5기 때문에 x 제곱은 5잖아요. 그렇죠? 여기 5네. 그럼 네모는 얼마예요? 2 곱하기 5니까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배네, 10배. 30번의 답은 4번이죠. 따단.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나온 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자, 이걸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렇죠. 제곱근의 성질. 절대값 맞아요. 그리고 그대로 반대로. 이 얘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건데 지금 여기요. 그렇죠? 원래는 문자가 들어갔던 자리에, 그쵸? 지금은 무리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요렇게. 둘의 부호를 파악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제곱근의 성질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쵸? 중요한 내용 중에 첫 번째. 그래서 보겠습니다. 5-2√3의 부호는 이거죠. 자, 여기서 루트 3은 1. 얼마 얼마니까 두배 하면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선생님, 우리 어림값 구할 때, 루트 3이 1. 얼마 얼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루트 3은 루트 3의 2배니까 2. 얼마 얼마 아닌가요? 아니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 얼마 얼마가, 물론, 루트 3 정도는, 소수점 아래 몇 자리도 알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3이었다면, 두배 하면 2.6이니까 2. 얼마 얼마인 게 맞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좀더 커지면, 좀더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 이 정도면 어떻게? 1.9, 1.9면 두배 하면 3.8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순환하지 않은 무한수수, 근사값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두 배, 세 배, 네배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아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얘는 5 빼기 루트 12. 그렇죠?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이래야 명료해지죠. 그러면 루트 12는 대략 얼마죠? 3. 얼마 얼마죠? 그럼 얘는 1. 얼마 얼마네, 그렇죠? 사실 정확한 값은 궁금하지 않고요.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궁금하죠. 그렇죠? 아, 5 빼기 2 루트 3은 양수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대로 5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해결했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 위쪽에 적어볼게요. 루트 3 빼기 루트인데요. 2는 루트 3 빼기 2. 그럼 루트 3 빼기 루트 4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음수죠, 그렇죠? 더큰걸 뺐으니까.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또 있죠? 빼라는 기호가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어휴, 복잡해라. 자,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이 제곱근 성질 문제에서 반대로 뒤집을 때 앞에 빼기가 있는 경우, 보세요. 부호를 뒤집는데 또 뒤집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호를 뒤집을 건데 또 뒤집네. 그렇단 얘기는 뒤집을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앞에 빼기가 있는데 반대로가 되는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조금 응용 지식이라서 예,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5 빼기 2루트 3에서 루트 3 마이너스 2를 더한 것. 그죠? 이렇게 되니까 끼리끼리 더해주면요. 5 빼기 2는 3.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3 빼기 루트 3입니다. 31번의 답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선 아주 많은 내용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반대로 문제 아니에요?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다음에 이거 크기 관계 별로 안 어려운데요? 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면 끓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설거지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계란 후라이 하면서 라면 끓이면서 설거지 하면서 하면 계란 다 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이유 당연한 거니까요. 차근차근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배운 내용들 되짚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의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 지난 시간에 다뤘죠?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원래의 수에서 이렇게 쓸게요. 원래의 수에서 뭐를 뺀다? 예, 정수 부분을 뺀다. 요 얘기였죠, 그렇죠? 이것이 소수 부분이다. 그러면 루트 x의 소수 부분 저것이 f(x)인데 하나씩 구해보죠. f12 구해볼게요. 즉 얘는 루트 12의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소수 부분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기 때문에. 그죠?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루트 12에서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자 이거죠. 정수 부분은 3. 얼마 얼마니까 3이죠. 3. 3 빼기 3. 이렇게 되면 이게 소수 부분이죠. 이 표현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얘가 3. 얼마 얼마인데 3을 뺐으니까 얘가 0. 그 얼마 얼마 그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요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F48 구해볼게요. F48도 루트 48의 소수 부분이니까, 원래 수인 루트 48에서 정수 부분을 빼줄 거다, 이거죠? 근데 얘는 77에 49. 그죠? 7보다는 조금 작죠? 6보다는 크고요. 그래서 6. 얼마 얼마니까 6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을 더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F12 더하기 F48은 루트 12 빼기 3 더하기 루트 48 빼기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작복작한 근호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 루트 3이죠. 얘는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루트 3 더하기 4루트 3은 6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1번. 네.
6루트 3 빼기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끝은 아니고요. 그렇죠? 서술형으로 중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이 단원, 이 두 번째 단원의 서술형 포인트는 뭐냐? 1단원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아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렇죠? 그거였는데 이 계산 쪽은 그냥 답을 맞추는 것. 답을 맞추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세세하게 적지 말 것. 무슨 소리냐? 이 계산 과정 보세요. 이게 해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그 과정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적지 않고 보통 옆에 연습장에 풀고 옮겨 적어요. 그럼 옆에 푼 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져요. 뭐 마이너스를 잘못 적는다든지 루트를 빼먹는다든지 그런 소소한 실수들로 괜히 그 채점, 그 감점 당할 표적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답만 띡스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과정을 생략하는 걸 많이 해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긴 네모 채우기니까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분모가 루트 3이기 때문에 분모의 유리화죠.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했어요. 그럼 3분의 2 루트 18이네요. 그렇죠? 근데 루트 18은 3루트이기 때문에 6루트2로 바뀌는 거죠. 약분을 해주면 2루트2이므로, 그렇죠? a는 2가 되겠죠. 요 얘기입니다. 3, 18, 6, 2, 2 이렇게 들어가죠. 네모 안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도 저였다면 약분했을 거예요. 약분을 먼저 이렇게 약분을 하면 루트 3분의 이렇게 돼서 3분의 2루트 3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일단 이 네모를 채워본다면 분모의 유리화에 충실해 본다면 분자 분모의 루트 15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15분의 2 곱하기 근호안을 계산하면 그렇죠? 75.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75? 75는 2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5루트 3이에요. 그 앞에 2가 있죠? 그러면 10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약분해 주면 3분의 2 루트 3이므로 b는 3분의 1 아니고요.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네모 얘기해보면 15, 75, 10, 3,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b분의 a네요. 그죠? 여기선 또 어려운 지점이 있네. 바로 b분의 a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b분의 1. 즉, a 곱하기 b의 역수가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3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과정 여러분들 이렇게 풀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아까 여기도 말했죠. 저는 약분했을 텐데 그래서 보통은 이것은 만 요 정도? 요 분모의 유리화 하는 것 정도 보여주고 만 요 정도 바로 어느 정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자기가 약분하고 이 과정을 꼼꼼히 이 여기를 보세요. 루트 75 아니고 여기서 바로 5 루트 3인 걸로 이 둘 곱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의 방식대로 먼저 얘는 약분을 할 것 같아요. 자, 루트 54분의 루트 3은 약분해주면 루트 18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3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 유리화 해주면 자, 여기 연습장에서는 이 빨간색을 쓰겠지만 보세요. 이걸 쓰겠지만 그냥 안 써도 괜찮죠.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하고 적어볼게요. 6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A는 얼마다? A는 6분의 1이다. 제일 중요한 건 A가 맞는지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잘 드러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루트 7분의 21은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쓴다는 거죠.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때 7분의 21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고 약분 정도 해주면 되겠죠. 3 루트 7. 그죠? 그러면 b는 3이다. 그래서 a, b는 둘을 곱한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을까요? 네. 스텝 2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루트 2.9를 주고 290에 대한 루트 값을 찾아라. 그러면 네, 100을 곱한 거네. 그렇죠? 근호 안에. 그럼 실제로는 10을 곱한 거고. 요 자주 봤던 유형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290은 2.9에다가 100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네, 근호가 필요했죠.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1.703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아, 10배 한 거네. 그럼 답은 17.03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구해라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3 입장에서는 17이 가까울까요? 18이 가까울까요? 17이겠죠? 답은 17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더 멀리 있는 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의도한 풀이 이거고요. 조금 질문할 것 같은 풀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네. 루트 290은 루트 17의 제곱인 289보다 조금 커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7.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아, 참신하게 잘 풀었는데. 그렇죠. 숫자가 좀, 290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좀 허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감점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칸으로만 보기엔 이게 근호, 즉 제곱에 대한 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가깝다는 걸요 값으로 마냥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가까우니까 17이 맞긴 한데. 그래서 요렇게 풀수 있어도 의도한 풀이 아시겠죠, 그죠? 서술형은 이제 채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독창적인 풀이로 풀어도 좋지만 그만큼 조금이라도 틀리면 채점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한 풀이도 항상 떠올리는 습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계산 문제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분배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2루트 10 빼기 루트 5, 그다음 더하기. 자, 여기도 연습장에 쓰고 결론을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습장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루트 90이잖아요. 그죠? 루트 90 빼기 루트 20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루트 9 곱하기 루트 10. 그러면 3 루트 10이죠? 그래서 여기 적는 거예요. 이렇게. 3 루트 10. 그죠? 그리고 여기 루트 20이죠? 루트 4, 루트 5니까 2루트 5입니다. 빼기 2루트 5.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답안지에는. 그죠? 연습장 지워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어라 라고 의도하지 않으면 요 정도. 여기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5루트 10 빼기 3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5입니다. 5쪽. 루트 5쪽이니까 A는 마삼. 그리고 B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2번의 답은 2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라.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부피랑 건널비를 구분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는 그래요.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구하기 쉬운 거. 값은 크지만 공식은 마음 편하잖아요. 다 곱하면 되니까. 그게 부피고요. 겉넓이는 말 그대로 겉넓이예요. 겉넓이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의 넓이를 다 더하는 것이 겉넓이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겉넓이가 좀더 계산하기는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차근차근 해보죠. 자, 그냥 면을 6개 다 구해서 더해도 좋고요. 아니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을 라지 A라고 쓰고요. 이쪽을 라지 B라고 쓰고 이쪽을 라지 C라고 써볼게요. 그냥 A랑 B랑 C를 구해서 두배 해도 되겠죠. 왜냐면 C가 위에도 있지만 아래에도 있고 B가 오른쪽에도 있지만 왼쪽에도 있고 A가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좋겠고. 됐죠? 아니면 사각 기둥임을 활용해서 잘 보세요. 사각 기둥에 대한 우리가 보통 넓이 어떻게 하냐면 밑면이 만약에 여기 라지 A다. 여기 아래쪽이랑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 그럼 요거 두 개를 구하고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전개도 입장에서 자, 전개도. 사각 기둥 전개도. 요렇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거든요. 둘레의 길이에다 높이를 곱한 요거를 한 번에 구하고 A랑 A'.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답이 중요하다는 거죠. 답을 맞춰야 되고요. 저의 풀이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방금 마지막 방법으로 할 건데, 보세요. 여기랑 여기 더했더니 얼마예요? 그쵸. 뭔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3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두개 더한 게 루트 6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 두개 더한 것도 루트 6이겠네요. 그럼 여기 다 더한 게2 루트 6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됐죠? 그래서 이쪽을 밑면으로 생각하고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서술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A를 밑면으로 한 밑면으로 한 사각기둥 생각하자.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설명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사각기둥을 생각하자 했을 때 그러면 A의 넓이, A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여기 적어줄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3. 그러면 루트 18. 그럼 3루트 2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옆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는 자, 밑면의 둘레의 길이. 아까 얼마라고요? 네, 2루트 6. 근데 여기는 2루트 6 곱하기 높이가 루트 6이죠? 옆면이 쉬워져서요. 그럼 2, 6에 12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개 더하면 답은 아니고요. 답은 밑면 두 개. 답은 밑면 두 개, 6루트 2 빼기 6에다가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6루트 2 더하기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단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단위는 없네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풀이가 흔한 풀이는 아니거든요. 여기 더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채택해본 풀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매길 때 뭐 하는 거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부가 설명을 해주자면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적어줄 때 밑면의 둘레라고 써주면 되겠죠. 앞에 추가 설명으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 이렇게 구한 거야? 오, 참신한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추가돼서 답을 작성할 수 있다. 아, 선생님, 저는 그냥 속 편하게 괜찮아요. 그냥 여섯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하면 해서 다 쓰면 됩니다. 답이 중요한 얘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왔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 부분을 파악할 때는 3루트 3이라는 대상을 루트 3의 3배라고 파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루트 3의 3배가 아니고 얘는 헤쳐 모여! 다시 근환으로 모여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27이 되겠죠. 그렇죠? 루트 27은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죠. 5, 5, 25. 그렇죠? 5보다는 조금 크죠? 5. 얼마 얼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서술형에서는 이런 표현 좀 자제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오케이. 연습장에 적어놓고 이제 풀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루트 3은 옆에 적어볼게요. 이렇게 지우개 여기 두고 3 루트 3은 루트 27이고 그리고 루트 27은 5와 6 사이에 있으므로, 그죠? 요렇게 부등식 표현. 이거 임으로. 그러면 정수 부분을 정할 수가 있죠. A는 얼마다? A는 5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요게 서술형 버전이고, 그 다음 줄, 이제 B를 구해야 되잖아요? B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죠? 소수 부분은 원래 수인 3루트 3에서 뭘뺀 거다? 정수 부분을 뺀 거다. 이렇게. 그냥 5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죠? 소수 부분 구했어요. 그럼 답을 내보겠습니다. 구해야 되는 것은 루트 3a 더하기 b.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a의 루트 3 곱하면 5 루트 3이죠? 5 루트 3 더하기 그 다음에 b는 3 루트 3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8 루트 3 빼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기서 요 정도 풀이면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서술형 문제에 또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정기시험,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라고 말하는 그 시험 안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와 그냥 수행평가로서 어떻게 서술형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둘을 좀 구분하셔야겠어요.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수행평가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 이거죠. 이 논술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편히 먹고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고 답안지에 옮겨 적고 제발 한번더 본인이 읽어보는 거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정기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시험 내에서, 객관식도 있는 시험에서의 서술형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 평가에서는 거의 풀면서 옮겨 적어야 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꼼꼼하게 옮겨 적는, 한 번에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서술형 평가라면 연습장에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고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까지, 내가 읽었을 때잘 읽히나까지 확인해 보는 게 맞고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서술형 평가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한 번에 제대로 풀면서 옮겨 적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고생 많았어요. 드디어, 루트 안녕! 그죠? 루트 보내고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곱셈 공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좀 쉬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중이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찬찬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그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은 컵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마셔? 누가 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컵을 보고 우와,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컵을 보고 똑같은 물의 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게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이 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같은 사물이나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바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말했던 관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이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관점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이 물이 반쯤 든 컵을 보고 에게라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이왕이면은 내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을 보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 번 더 정리해 봤고요. 자, 정리한 김에 빠르게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해도 봤는데요. 자, 먼저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먼저 봤어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겠다 짐작도 할수 있고요. 또,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쓴이가 글에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때는요, 내 관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또이 글쓴이의 관점이 어떻겠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의미를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글을 자세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은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선입견,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생각 같은 것들을 수정하고, 이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토의도 배웠는데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으로 우리 토의 절차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한번더 살펴볼까요? 자, 토의 절차는요. 먼저 토의 주제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따른 의견을 마련해보고요. 그리고 의견을 나누어보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토의 절차였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 절차였는데요. 토의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다? 토의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관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주어진 글을 읽을 때, 이왕이면 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보고 또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 등을 보면서 이 글쓴이의 관점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첫째 문단에서 우리는 이 글쓴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알 수가 있죠. 둘째 문단부터 보니까 먼저라고 해서 이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라고 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낙을 한번 볼까요? 첫째 문단,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가글은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고 했지만, 이 나글은 첫째 문단에서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좀더 부정적인 관점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자,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과와 나는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나의 첫째 문단에서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가글과 나글 모두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또 문제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1번에다가 세계 문화 행사라고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만나봅니다. 글과와 나에 어울리는 제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제목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아요. 글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제목이어야 되겠죠. 자, 글가는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보다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가 어울릴 겁니다. 글가는 2번으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글나는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이렇게 2번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글 나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복습해 본 것처럼 중요한 낱말, 표현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기 마련이죠. 자, 기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것은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표현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는 좋은 점에 가깝기 때문에 기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니은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디귿, 재미라는 껍데기입니다. 예, 원래 껍데기의 의미는 조개 껍데기처럼 겉을 감싸는 단단한 물질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재미라는 껍데기라고 했죠. 어떤 가짜, 거짓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걸 껍데기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재미라는 껍데기, 즉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자, 릴, 비용이 많이 든다. 미음, 자원도 많이 나.

낭비된다, 낭비라는 자체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세계 문화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디귿과 리을과 미음 세 가지를 잘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두 글을 읽고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진호부터 보죠. 글 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다. 세미. 글 나를 읽고 나니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좋아요. 주영. 글 가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답답해하는 세계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넣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더잘 될까요? 글가는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사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영이라고 적어주고요. 바르게 한번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글가에는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뭐 그림도 좋고요. 사진으로 넣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이 글가는요, 이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바르게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잘 떠올린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죠. 자, 1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2번.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여러 관점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3번 볼까요? 글쓴이의 관점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보자고요. 자, 먼저 가글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나왔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역시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첫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둘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글의 글쓴이는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요.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인가요? 그래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마지막 문장,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만 봐도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번엔 나글입니다. 자,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역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난, 고장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고요.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도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도 줄어든다. 역시 부정적인 표현.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어떤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니은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자, 나글의 글쓴이는요. 똑같이 가글처럼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떤 관리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 1번 두 글의 관점은 같지 않지요. 2번 글 가는 공공자전거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글 나는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기역과 니은이 어디 있는지 글 속에서 찾아볼까요? 자, 먼저 기역은 여기 있었습니다.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무엇을 방해한다? 지나다니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 배출은 기역에 들어가야 하겠고요. 지나다닌다라는 뜻을 가진 통행은 니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인데요. 글 가의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글 가의 글쓴이의 관점은 이 공공자전거의 긍정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2번과 3번처럼 부정적인 사진 그림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긍정적인 사진 그림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글 나를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글 나는 어떤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었죠. 재현이는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해결 방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알맞습니다. 소라, 고장난 공공자전거를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 수리하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지. 공공자전거를 타면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글 가에 어울리는 말인데요. 새로운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재현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도 보죠. 글 나의 제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묻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관리의 필요성. 지속 가능할까? 자전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에게 유익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로 발생하는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글 나는요, 어떤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4번은 유익한 교통수단이라고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글 가에 어울리지, 글 나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

하는데요. 가부터 보죠. 자, 친구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 해보는 건 어때요? 친구 3,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친구 1이,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토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 4가요, 필통을 만지다가,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친구 1, 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번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1, 사회자지만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킵니다. 발언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권리, 발언권을 사회자니까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 2,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이렇게 동의 표시도 해주고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친구 4는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친구 1이 이게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3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네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라고 막 짜증을 부리고 있는 친구 3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글 가와 나의 토의 단계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토의 단계 배웠잖아요. 자, 먼저 토의 주제를 정해보고 의견을 마련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모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가는요.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은 4번으로 그리고 글나는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 나누기 1번으로 이렇게 각각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 1은 사회자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나요? 말했었죠. 틀렸고요. 친구 3은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이죠. 친구 4는요,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주제였죠? 되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억과 같이 토의하면 좋은 점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친구의 말을 경청하며 좋은 생각이에요. 동의 표시까지 해주면 어떤 점이 좋냐면 부드러운 분위기,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5번.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죠. 따라서 1번과 5번 두 가지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니은과 관련된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아까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의견을 들었을 때저 의견이 좀 토의 주제와 알맞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비판이라는 뜻은요. 장점과 단점을 따져 묻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토의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언권 부여하기, 토의 절차 안내하기,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친구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판하기, 비판, 비판, 비판하기. 이것이 정답이죠.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하기. 자, 다 좋지만 여기 니은에 어울리는 것은 비판. 바로 선택지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 모두 머니 지켜야 할 토의 규칙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모두 먼들. 이런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필통을 만지다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슨 주제라고 했죠? 이렇게 다시 나중에야 되묻는 거, 뭘 하지 않았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경청하며 토의에 참여합니다. 라던가, 또는, 토의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친구의 의견을 들었을 때좀 토의 주제에 어울리지

0: 한 가지만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한 가지 더 남았죠. 그래요.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문제를 풀며 토의 이야기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냥 토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협력하며 토의를 해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뭐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이런 주제로 이렇게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또는 그때 저는 이런 의견과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처럼 우리 친구들의 협력하며 토의를 해본 경험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16번부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모두 또 봐요.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에나쌤이에요. 자, 우리 비와 비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는데요. 자, 처음 배우는 개념이었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네, 선생님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어지는 비와 비율 단원평가 내용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모두 선생님 따라올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 단원평가 문제는 모두 20 문제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필통한 개에 연필을 세 자루씩 넣으려고 합니다. 연필수와 필통수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식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연필이 몇 자루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루 있네요. 필통은 몇 개 있나요? 네, 필통 3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필수와 필통수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뺄셈으로 비교를 할 때에는 9 빼기 3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6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 바로 연필이 필통보다 6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9 나누기 3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몫은 3이 되니까 아, 연필수는 필통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냉장고에 진열된 우유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딸기맛 우유. 진짜 맛있겠다. 몇 개 있어요? 딸기맛 우유. 그렇죠. 6개가 있습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몇 개 있나요? 바나나맛 우유는요? 8개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자, 딸기맛 우유에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B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바나나맛 우유의 개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럼 기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기준량을 써야 하니까 바나나맛 우유의 수 8개.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딸기맛 우유의 수니까 바로 6개. 그래서 6 그리고 8을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6 대 8. 그 다음 6과 8의 비.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죠. 3번 기준량을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보고 나서 기준량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준량에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기억입니다. 11 대 7이에요. 기준량은 기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니은 11에 대한 7의 비래요. 그럼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11에 대한 바로 11이 기준량이 되죠. 디귿 11 대 7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 7이 기준량이 되고요. 리을, 11과 7의 비? 자, 그럼 이거 11대 7이라고 비로 쓸수 있잖아요. 바로 7이 기준량이 됩니다. 자, 기준량을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는 바로 니은이 됩니다.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우리 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과 같이 7대 1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4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에 비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에 비를 쓰라는 거죠? 그럼 기준량은 뭐예요? 전체죠, 전체. 전체 칸의 수, 색칠한 부분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를 쓸 때에는요, 기준량을 오른쪽에 써야 해요. 전체 몇 칸인가요? 6칸이에요. 그럼 색칠되어 있는 칸은요? 네, 하나, 둘, 셋, 세 칸이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3이다. 다음과 같이 3대 6이라고 비를 써줄 수가 있겠네요. 5번, 13명의 학생 중 남학생 수가 8명일 때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를 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13명의 학생이 전체 학생 수예요. 남학생 수가 8명이라고 하는데요. 남학생 수가 바로 무엇무엇에 대한 기준량이 되니까 우리 비를 쓸 때에는요. 남학생의 수를 바로 기호의 오른쪽에 써줘야겠죠. 비교하는 양. 여학생의 수이니까요. 아, 비교하는 양, 여학생 수. 기호의 왼쪽에 쓰자. 그러면 남학생 수는 8명이죠? 여학생의 수는요? 13에서 8을 빼야 되니까요. 그렇죠. 바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8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13대 8, 8대 13, 5대 8. 그렇죠. 바로 수진이가 비를 바르게 말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됐죠? 6번, 비를 보고 비율을 분수한 소수로 각각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율이라고 하는 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죠.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바로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었습니다. 12대 20이에요. 여기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준량,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럼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12 나누기 20이니까 20분의 12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약분을 해보면 10분의 얼마? 그렇죠. 바로 6이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약분을 한번더 해보면 5분의 3이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분수 형태로 쓸 때에는 기약분수 형태로 5분의 3이라고 쓸 거고요. 소수 형태로 쓸 때는 10분의 6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0.6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율이 1보다 작은 비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을 보고 나서 이 비를 보고 우리 비율을 구해 볼 거예요. 비율을 구했는데 이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3대 6이에요. 자, 비를 써보면 3대 6 이렇게 쓸수 있죠. 비율을 구하면 3 나누기 6이니까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요. 다음 니은. 6대 5예요. 그러면 바로 나눠 볼게요. 6 나누기 5로 비율을 구할 수 있죠. 5분의 6이 됩니다. 다음 디귿. 20에 대한 18의 비래요. 20에 대한 바로 20이 기준량이 되죠. 그럼 비를 썼을 때 18대 20이 됩니다. 그럼 나누었을 때 20분의 18이 된다. 리을. 7의 3에 대한 비. 3에 대한 3이 바로 기준량이죠. 그러면 7대 3 이렇게 비를 쓸 수가 있는데 비율은 7 나누기 3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3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율이 1보다 작은 비를 찾아볼 거예요. 2분의 1 어때요? 2분의 1은 그렇죠. 1보다 작아요. 자, 5분의 6은 어때요? 이거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보다 큽니다. 자, 20분의 18은요? 그렇죠. 1보다 작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잖아요. 자, 그 다음 3분의 7은 어때요? 3분의 7은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것은 2와 3분의 1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따라서 1보다 작은 비를 찾아라. 바로 기역과 디귿 두 가지를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찾았죠? 8번입니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밑변의 길이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죠. 높이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밑변의 길이는 6cm예요. 이것이 기준량이 됩니다. 그 다음, 높이는 비교하는 양이죠. 그럼 4예요. 비로 나타내면 4대 6인데요. 자, 비율을 구할 거예요. 4 나누기 6이죠. 그럼 6분의 4가 되는데 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 기약분수 형태로도 잘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3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3분의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6분의 4라고 써도 됩니다. 9번, 한 반의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이 1.2일 때 이 반의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을 기하학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을 먼저 나타냈대요. 그럼 여학생 수가 기준량이 되고 남학생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여학생 수 분의 남학생 수. 다음과 같이 비율을 구했을 때 비율이 1.2라잖아요. 1.2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남학생 수에 대한, 그럼 이번엔 남학생 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 수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을 구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남학생 수 분의 여학생 수. 이렇게 분수 형태로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12가 분모가 되고 12 분자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12죠?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려면 약분해야 되니까 6분의 5다. 그래서 6분의 5라고 구해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남, 남녀라고 식을 한번 세어본 다음에 답을 구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10번, 새 친구가 달려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걸린 시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 간 거리는 비교하는 양이죠. 그럼 걸린 시간, 바로 이것이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간 거리가 분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건아는 집앞 마트까지 150m를 가는데 25초 걸렸어. 그러면 25분의 150이다 라고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고, 25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1, 그리고 6이 됩니다. 그래서 6이죠. 둘이 320m 떨어진 놀이터까지 가는데 40초 걸렸어. 그러면 40분의 320이죠. 4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 8에 30이니까 바로 8이 됩니다. 380m 떨어진 친구 집까지 50초 걸렸어. 자, 그러면 50분의 380이죠. 자, 먼저 10으로 약분을 하면 5, 그리고 38이 되는데요. 38을 5로 나눠볼게요. 38 나누기 5, 5, 7에 35, 뺐더니 3.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바로 5, 6에 30. 아, 그래서 7.6이구나. 자, 그러면 이것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6, 8, 7.6. 그렇죠. 8인 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 건하는 25분의 150은 6이다. 그리고 둘이는 40분의 320이고 이것은 8이다. 체리미는 50분의 380인데 이것을 구했더니 7.6이 되더라. 따라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둘이가 되는 거죠. 정답, 바로 둘이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술형 풀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푼 다음 말로 설명만 하세요. 1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이나 기호를 써놓으시오.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이것이라 하고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이래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바로 백분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호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생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퍼센트라고 읽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백분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12번 그림을 보고 모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모눈 전체가 몇 칸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가로 10칸, 세로로 10칸, 10 곱하기 10, 100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인 모눈 전체는요, 바로 100이 됩니다. 색칠한 부분은 몇 칸만큼 색칠하면 좋을까요? 한번 볼게요. 비교하는 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자, 그럼 32칸이에요. 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거예요. 100칸 중에 32칸 색칠되어 있다. 100분의 30이다. 백분율로 나타내면

하면 아, 32%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32%라고 나타내어 주세요. 다음 13번.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비율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것은 분수, 어떤 것은 비, 어떤 것은 소수, 어떤 것은 백분율로 나타내 있죠. 그러면 하나의 형태로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백분율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5분의 3이에요. 그럼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분자분모에 20을 곱합니다. 100분의 60이죠. 그럼 백분율로 60%다. 니은. 자, 7대 10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구했을 때 10분의 7이다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요. 그럼 100분의 70이니까 70%네. 자, 디귿은 그대로 두고 리을은 0.75죠. 0.75는 100분의 75다. 그럼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75%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비율이 낮은 것부터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55%가 가장 낮죠. 디귿, 그 다음 60%가 그 다음으로 낮아요. 기역, 그 다음으론 70%인 니은, 마지막으로 75%인 리을을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14번입니다. 넓이가 40제곱미터인 텃밭에 고추와 오이를 심었습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추밭의 넓이는 24제곱미터예요. 그 다음 오이밭의 넓이는 1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했죠? 4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비율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고추밭 넓이와 오이밭 넓이의 비는 24대 16입니다. 고추밭 넓이 24, 그 다음 오이밭 넓이는 16이니까, 오, 어때요? 비 제대로 나타냈죠? 그 다음 2번, 오이밭 넓이에 대한 고추밭 넓이의 비는 3대 2입니다. 자, 오이밭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오이밭의 넓이가 바로 기준량이 되죠? 그러면 16. 고추밭의 넓이는 바로 24이니까 24대 16인데요. 선생님, 3대 2랑 다르네요. 자, 여러분, 비율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6분의 24잖아요? 그러면 8로 약분을 했을 때 2분의 3이죠. 그 다음 3대 2도 비율을 구했더니 어때요? 2분의 3이죠. 그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전체 텃밭 넓이에 대한 고추밭의 넓이는 5분의 3입니다. 자, 전체 텃밭의 넓이가 바로 기준량이 되니까 40이 기준량, 고추밭의 넓이는요, 24예요. 24대 40인데요. 자, 그러면 비율 구했을 때 40분의 24다. 8로 약분을 하면 5분의 3이 된다. 어때요? 맞죠? 옳은 설명. 자, 4번. 텃밭 전체 넓이에 대한 오이밭의 넓이의 비율은 0.6입니다. 자, 텃밭 전체의 넓이가 40이고 오이밭의 넓이는 16이니까 다음과 같이 비를 쓸 수가 있는데 비율을 구해보면 40분의 16이다. 8로 약분을 하면 5분의 2인데 어때요? 이것은 소수로 나타냈을 때 0.4잖아요? 그러니까 0.6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죠. 5번, 텃밭 전체 넓이에 대한 고추밭의 넓이의 백분율은 60%입니다. 자, 고추밭의 넓이의 비가 바로 5분의 3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10분의 6이고 백분율로 구하면 60%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바로 4번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차분하게 비와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15번. 전체 넓이가 200제곱미터인 바닥에 80제곱미터 넓이만큼 타일을 깔았습니다. 무릎에 답하시오. 전체 바닥 넓이에 대한 타일을 깐 바닥 넓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체 바닥의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바닥 넓이 기준량. 타일을 깐 바닥의 넓이는 비교하는 양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바닥 넓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2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분의 타일에 깐 바닥의 넓이는 바로 80제곱미터니까 80이다라고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백분율로 비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기준량이 10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누었을 때 100분의 40이 되겠구나. 그럼 100분의 40은 40%라고 백분율로 나타내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6번입니다. 전체 바닥이 다음과 같을 때 타일을 깐 바닥의 넓이만큼 색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 타일 몇 퍼센트만큼 깔았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40%만큼 깔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몇 칸인지 한번 볼게요. 5칸, 5칸. 총 25칸이거든요. 얼마만큼 색칠해야 할까요? 전체 25칸 중에서 40%,

즉, 100분의 40만큼 파이를 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가 되고,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10이 되니까, 아, 10칸만큼 타일을 깔았겠구나. 자, 이렇게 한번 10칸을 색칠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40%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칸만큼 색칠을 해주세요. 다음 17번입니다. A마트에서는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400원에 판매하고, B마트에서는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800원에 판매합니다.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마트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분의? 그렇죠. 원래 가격분의 할인한 가격의 비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A마트를 살펴볼게요. A마트는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원에 판매를 하니까 할인한 금액은 2,000 빼기 1,400. 그래서 6,600이 되는 거죠. 2,000분의 600 곱하기 100을 계산을 합니다. 자,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25로 약분을 해주면 1 그리고 30이 되니까 30%가 되는 거죠. 그다음 B마트도 한번 볼게요. B마트는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800원에 판매한대요. 그럼 원래 가격 2,500원인데 1,800원에 판매하니까 할인한 금액은 700원이죠. 2,500분의 700 곱하기 100을 계산합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자, 25로 약분을 해주면 1이 되고 47에 28이니까 28%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율은 어디가 더 높은가요? 30%, 28%. 30%인 A마트가 더 크죠. 따라서 A마트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8번. 전교회장 투표에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가 후보의 득표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투표수에서 어떤 후보가 득표한, 그러니까 표를 얻은 것, 이 득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한 거거든요. 가 후보를 볼게요. 가 후보는 275표를 얻었어요. 전체 투표에 50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기준량은 500이 되고요. 가 후보는 275표를 얻은 거니까 다음과 같이 비율을 구한 다음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00으로 약분을 했을 때 1과 5가 되고,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5, 5, 25, 5, 5, 25이니까 55가 돼요. 가 후보의 득표율은 바로 5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득표율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비커와 나비커에 담긴 소금물 중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 더 높은 비커는 어느 것인지 구하시오. 소금물 양이 바로 기준량이 되고요. 소금량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첫 번째, 소금 40g을 녹여 만든 소금물 250g이에요. 자, 그럼 비율 구해볼까요? 소금물이 250g이고 소금은 40g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하자. 10으로 약분해주고 25로 약분을 해주면 1 그리고 4가 남으니까 4, 4, 16이죠. 다음, 나비커는 120g의 물에 소금 30g을 녹여 만든 소금물이래요. 그러면 물이 120g, 소금은 30g이니까 소금물의 전체 양은 150이 되잖아요. 여기에 소금은 30만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비율을 쓰고 100을 곱해줍니다. 35로 약분하면 1과 5가 되고, 5로 약분을 하면 20만 남으니까 20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이 더 높은 비커는요, 바로 나 비커가 되는 거죠. 나 비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원이의 일기를 보고 서원이가 처우 중 성공률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000몇 년, 몇월 며칠, 날씨, 햇빛 쨍쨍. 오늘 청우와 함께 공차기 연습을 했다. 나는 공을 16번 차서 골대에 10번 넣었고, 청우는 공을 20번 차서 골대에 14번 넣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원이의 성공률을 구해 볼게요. 서원이는 16번 차서 10번을 넣었대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2로 약분했을 때 8, 2로 약분했을 때 5, 그 다음, 4로 약분을 하면 2, 4로 약분을 하면 25인데요. 2분의 125가 되니까, 우리 이거 소수로 구하면 얼마가 되나요? 62.5가 되죠. 자, 이번에는 청우예요. 청우는 20번을 차서 14번 골을 넣었대요.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20으로 약분을 해주고, 14 곱하기 5는 바로 70이 되니까, 아, 70%구나. 서원이의 골 성공률은 16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62.5. 그래서 62.5%이고, 그 다음 청우의 골 성공률은 20분의 14 곱하기 100이니까 70. 그래서 70%이므로 누구의 골 성공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청우의 골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청우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문제 1번입니다. 바구니에 바나나 8개와 귤 2개가 있습니다. 바나나 수와 귤 수를 뺄 셈과 나눗 셈으로 각각 비교하시오 했습니다. 뺄 셈으로 비교할 때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겠죠? 8 빼기 2는 6. 자, 그래서 뺄 셈으로 비교한다? 8 빼기 2는 6이므로 바나나가 귤보다 6개 더 많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눗 셈으로 비교하면 어때요? 8 나누기 2는 4죠. 따라서 8 나누기 2는 4이므로 바나나 수는 귤 수의 4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두 비를 비교하여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4대 7이 있죠? 그 다음 4에 대한 7의 비가 있어요. 4에 대한이니까 4가 바로 기준량이 되고 7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비를 다시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이 비를 쓸 수가 있어요. 어때요? 두 비는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바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4에 대한 7의 비는 7대 4이기 때문이에요. 4대 7의 기준량은 바로 7이고 7대 4의 기준량은 4이므로 두 비는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준량을 두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3번이에요. 수학여행에서 주연이 모둠과 보아 모둠은 서로 다른 방을 사용했습니다. 표를 보고 어느 모둠이 한 명당 방을 더 넓게 사용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한 명당 방을 더 넓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방의 넓이를 분자에 두고 계산을 했을 때그 비율이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연인의 모둠을 한번 볼게요. 주연인의 모둠은요, 학생 수는 7명이고요, 방의 넓이는 56이었대요. 그러면 7, 8에 56이니까 8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보안의 모둠도 한번 볼게요. 보안의 모둠, 사람 수는 5명인데 방의 넓이가 45제곱미터래요. 5분의 45니까 바로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안의 모둠은 9이니까 8보다 9가 더 크죠? 그러니까 한 명당 방을 더 넓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는 이렇게 쓸게요. 학생 수에 대한 방의 넓이의 비율을 각각 구하면 주연이 모둠은 바로 7분의 56, 즉 8이고 보아 모둠은요, 5분의 45, 즉 9입니다. 라고 쓰고, 따라서 보아 모둠이 방을 더 넓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쓸수 있고요. 답에다가는 보아 모둠이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명당 방을 더 넓게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기준량은 무엇이고 비교하는 양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기준량은 학생의 수, 비교하는 양은 방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4번입니다. 진서와 민우가 꿀물을 만들었습니다. 더 진한 꿀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더 진한 꿀물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전체 꿀물의 양에서 꿀 자체가 차지하는 이 비율, 이 비율이 더 크면 더 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진서는 꿀 180g에 물 180g에 꿀 20g을 넣었어라고 했어요. 그럼 꿀물의 전체 양은 얼마일까요? 180 더하기 20이니까 바로 200이 됩니다. 여기에서 꿀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분자에 20을 써서 200분의 20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20으로 약분을 해주면 바로 10분의 1이 되잖아요. 그 다음 민우 볼게요. 꿀 24g을 넣어 꿀물 200g을 만들었대요. 그럼 꿀물 전체의 양이 이미 200이 된 거예요. 꿀은 24죠. 자,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2로 약분을 하면 100. 그다음 2로 약분을 하면 12가 되죠. 자,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똑같이 100으로 맞춰주자고요. 그러면 100분의 10이 되네요. 자, 누구의 꿀물이 더 진한가요? 그렇죠. 바로 민우의 꿀물이 100분의 10이니까 더 진한 거죠. 진서의 꿀물의 진하기는요, 20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이고, 민우의 꿀물의 진하기는 200분의 24 곱하기 100. 그래서 12가 돼요.

0: 12%죠. 따라서 누구의 꿀물이 더 진해요? 바로 민우의 꿀물이 더 진하다. 정답은 민우.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진한 꿀물을 만든 사람, 다음과 같이 전체 꿀물의 양을 기준으로 두면 여러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죠. 만점왕 문구점에서 5,000원짜리 샤프를 4,0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훈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비하 비율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5단원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5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정리해 보았고요. 그다음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해결해 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 문제 9번부터 20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채점 해봤는데요. 아,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에 꼭 정답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문제를 대체 왜 푸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틀리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강의 함께 하면서 여러분 국어 실력 쑥쑥 키워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만점한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교재 17쪽에 있는 바로 9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몸 한번 풀고 우리 오늘 남은 문제들 모두 다 해결해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말차례를 지키며 말해야 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해요. 말차례 무엇인가요? 그래요. 말차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순서였죠. 선생님이 무엇에 비유했었나요? 그래요. 우리 대화하는 건 마치 공놀이 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내가 공이 너무 좋아서 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대화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계속 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럴 거면 혼자서 공놀이 하지. 아니 저럴 거면 혼자서 집에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차례 우리 공놀이 할 때처럼 서로 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말차례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알맞은 까닭 두 가지 골라볼게요. 1번,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대화 빨리 끝내는 게 좋은 대화예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대화가 재미있고

있고 자연스럽고 흥미가 있으면 대화가 점점점 길어지겠죠? 빨리 끝내는 건 아마도 대화가 재미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대화를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대화를 말차례를 지키면서 잘 하다 보면요. 더 재미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3번. 서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선생님, 원활하게가 뭐예요? 원활하다는 건요, 여러분. 막힘이 없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술술 풀린다. 막히는 게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너무 즐겁게 잘 막힘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말차를 지켜야 하겠죠. 여기 정답 하나 있습니다. 4번.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말차를 지켜야 할까요?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차례를 지키는 것보다는 쓰면서 듣기, 적으면서 듣기가 더 도움이 되겠죠? 알맞지 않습니다. 5번,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말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화하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말차례를 지키며 말해야 하는 까닭,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른다면 3번과 5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말차례 잘 지키면서 대화하다 보면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또는 어른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질 거예요. 10번 문제예요.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에 맞도록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왠지 틀린 친구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는 짝꿍이 되는 것들이 딱 하나씩만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모두 골라서 이으래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개 또는 세 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보죠. 왼쪽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말을 하고 있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번,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차례네. 그럼 내가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죠. 말을 시작해요. 귀 기울여 들어요.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요. 자, 여러분, 정답 찾았나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라는 건 상대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 상대가 말할 때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요. 상대가 말을 할때내말 시작하면 안 되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죠. 그다음,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말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야겠죠. 자, 그다음.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말을 시작해야죠. 1번과 이렇게 이어주고 4번.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요. 내 말차례가 되어서 내가 말을 할 때에는요. 꼭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4번과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연결했나요? 이야, 이거 정답 맞췄다면 진짜 훌륭한 어린이에요. 11번부터 14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두 개의 글이 있는데요. 먼저 가 한번 볼게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한 글 기억나죠? 이번에는 나를 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색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글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모두 무엇을 하는 글인가요? 그래요.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개하는 글 살펴보았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어요.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서준이 한번 볼게요. 서준이는요, 먼저 이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저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좋아하는 것을 소개했네요. 서준이는 이름, 좋아하는 것두 가지 있었어요. 하윤이의 글도 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이름 소개했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모습을 소개한 거죠.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잘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윤이는 네 가지나 소개하고 있네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자, 여러분, 둘 중에서 소개하는 글을 조금 더잘쓴 친구는 누굴까요? 마음속으로 정답 알고 있죠? 11번 문제 볼게요. 그 가와 나를 바르게 비교하여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두 친구의 글, 바르게 비교한 친구 누구일까요? 먼저 명준이에요. 글 가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야. 서준이의 글이요. 쉽고 간단하게 썼기 때문이야. 여러분 생각 어때요? 쉽고 간단하게 쓴건 맞는데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희야 볼게요. 그 나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야. 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야. 어때요? 그래요. 글 나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죠. 왜냐하면 서준이에 비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더 알찼거든요. 그러니 바르게 비교하여 말한 친구는요, 바로 희야가 됩니다. 희야.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보죠. 12번입니다. 글 가를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하네요. 글 가는 서준이가 쓴 글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이렇게 쓴 것이 전부였어요. 어떤 내용을 썼나요? 먼저 저는 김서준입니다. 이름 썼고요. 저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것 썼네요.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 중에서 알맞은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이름 알수 있나요? 네, 이름 알수 있어요. 나이는요? 나이는 알수 없습니다. 장래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알수 없었고요. 잘하는 것? 알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5번, 좋아하는 것,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5번은 알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무엇인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그리고 5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서준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이라면 서준이의 모습 소개하고 싶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잘하는 것도 소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추가한다면 더 좋은 글을 쓸수 있겠죠? 13번이에요. 글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글 나는 하윤이가 쓴 글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내용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알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했죠? 자신의 이름 알수 있고요.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하윤이의 모습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모습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키라던가 얼굴형, 눈의 모양, 머리의 모양,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자주 짓는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도

잘 드러나 있고요. 처신이 잘하는 것, 그림을 잘 그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 맞네요. 4번, 자신이 좋아하는 것, 무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 바로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어때요? 이 글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도 함께 알아볼게요.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글 대체 어떤 글이죠? 맞아요.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어떤 내용이 알맞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1번, 소개할 내용을 자세히 씁니다. 자세히 쓰는 거? 그래요.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죠? 당연히 대충 간단하게만 쓰는 것보다 자세히 쓰는 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2번,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어때요? 소개하는 글이든 뭐 일기를 쓰든 편지 글을 쓰든 전부 다 글을 쓸 때에는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하니까 쓰는 방법으로 알맞죠?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씁니다. 한 가지만 쓰는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쓰면요. 아까 서준이가 쓴 글처럼 이렇게 짧은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글 여러 가지를 써주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요. 4번. 자신의 성격이나 취미를 소개합니다. 오, 성격이나 취미 드러나는 거 당연히 좋죠.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5번.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요. 읽을 사람이 잘 몰라서 알고 싶은 내용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예요. 다음은 친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는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어떤 친구가 썼나 봐요. 자, 이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 걔는 우리 반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올때 만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소개하는 글인 것 같은가요? 아, 선생님이 듣기에는 소개하는 글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글이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게 썼나요? 아니요. 맞지 않게 썼어요. 왜일까요? 자, 일단, 소개하는 글인데 어머니께서 지금 이 글을 쓴 친구의 친구, 이름 아실까요? 아니요. 이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친구도 이름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예상이죠? 그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지 확인 안 해봤죠? 집에 올때 만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거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실까요? 아니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건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왜 맞지 않을까? 왜냐? 소개하는 대상에 무엇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특징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의 이름이나

특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6번부터 19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글을 쓰는 까닭. 아, 나를 소개하려고. 아, 소개하는 글을 쓸 건가 봐요. 읽을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이에요. 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을 읽게 하고 싶구나.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이 아래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쓸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소개하는 글 쓰려고 쓸 내용 정리해 둔 것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을 정리했을까요? 이름, 김윤승. 기억, 얼굴이 둥글고 항상 웃는 얼굴이다. 좋아하는 것, 코알라, 귀여운 동물. 잘하는 것은 역할놀이.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니은하고 비어 있네요.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쓸때이 친구처럼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해두면 글을 쓸때 조금 더잘쓸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무엇을 정리한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정리한 글이었죠? 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소개할 내용을 정리한 거였잖아요? 1번, 오늘 일기에 쓸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번, 친구들의 소개를 듣고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나요? 아니요, 친구의 소개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3번, 자신이 쓴 글을 읽고 고쳐 쓰는 방법? 아니죠, 그것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쓴 글과 친구들이 쓴 글을 비교한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정리하고 계획을 해둔 내용이었죠. 알맞은 것, 바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기억 어디에 있었죠? 기억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 김윤승 하고 기억 비어 있는데 옆에 얼굴이 둥글고 항상 웃는 얼굴이다 라고 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웃는 얼굴이다 표정 설명하는 것, 우리 이거 무엇이라고 불렀죠? 두 글자예요. 맞아요. 바로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말이죠. 18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니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 여기 있었네요.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니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더 소개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는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친구들이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일단 그 내용은 나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고, 내가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친구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미리 정리가 되죠?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코알라는 호주에 사는 동물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알맞을까요? 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아까 이 친구 윤승이가요, 코알라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더 소개할 내용에 코알라가 어디에 사는 동물인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글의 주인공은 윤승이가 아니라 코알라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이 글은 윤승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알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알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굳이 코알라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면 윤승이가 왜 코알라를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괜찮겠죠? 2번. 내 동생도 나처럼 얼굴이 둥글다? 여기 동생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 알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글은 윤승이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3번. 역할과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때요? 네, 여러분. 우리 윤승이가 잘하는 것 무엇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역할놀이가 있다고 했어요. 본인이 역할놀이를 잘 하는데 이걸 계속 잘 하기 위해서 역할과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써준다면 친구들이 윤승이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맞은 내용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번 윤승이의 소개를 듣고 물어볼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윤승이의 소개를 듣고 물어볼 내용 어떤 것이 알맞을까요? 가, 이름은 무엇이니? 윤승이의 이름 이미 알고 있는데요? 물어볼 내용으로 알맞지 않죠? 나, 얼굴은 어떤 특징이 있니? 윤승이의 얼굴에 대한 내용, 설명 있었죠? 모습에 대한 설명 있었어요. 알맞지 않아요. 다, 코알라를 왜 좋아하게 되었니? 그래요. 이런 것은 알맞은 궁금증이라고 했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를 듣고 나서 더 알고 싶은 점들을 질문하는 순서니까요. 바로 알맞은 것은 다가 됩니다. 여러분, 소개한 내용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한 까닭 같은 거 질문해주면 윤승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소개를 풍부하게 할수 있겠죠? 20번 문제예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혹시 있나요? 네, 여러 친구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인물의 이름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인물을 존경하니? 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고 다른 설명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듣는 사람은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인물의 이름 꼭 들어가야 하죠. 인물의 성격도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고요. 인물이 한 일은 어때요? 한 일도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아요. 왜냐하면 인물이 한 일을 바탕으로,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4번. 인물을 존경하는 까닭도 있죠?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5번. 인물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은 어때요? 아니요.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을 설명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내가 이 인물에게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우리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짜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보너스를 알려줄 게 있습니다. 바로 소개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 학교, 우리 가족,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또는 내 친구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을 소개해야 할까요? 선생님과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 학교를 소개한다면요. 아, 우리 학교 이름 먼저 소개해야겠죠. 그 다음 또 무엇을 설명하면 좋아요? 우리 학교의 위치라던가, 또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꽃, 교화라고 하죠. 교화라던가, 대표하는 나무, 교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고요. 또는 우리 학교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면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누가 있는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적어주면 좋겠죠.

0: 있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2 실전책 문제로 만나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6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6단원의 제목은 비판적으로 읽어요입니다. 우리가 6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건데 비판적으로 읽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를 공부했고요. 이 기준대로 주장하는 글한편 읽으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봤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주장하는 글한편더 읽어보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볼 건데요. 자,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에는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죠? 자, 이때에 주장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장하는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이 말이 되는지, 이치에 맞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주장하는 글인데요. 지금 제목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주장하는 글은 대부분 제목에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 주장을 알수 있겠죠? 주장을 파악하면, 아, 이러한 제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모든 제품에는 제품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낱말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제품에는 제품 정보가 있구나. 지금 제품 정보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품 정보와 관련된 주장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죠. 자, 지금 앞에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즉, 서론에서는 상황과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목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 그런 제목이 어울리겠죠? 자, 그러면 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본론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자, 식품 유형의 정보, 이런 게 바로 제품 정보입니다. 자, 제품 정보에는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품 유형이냐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아니면 뭐 소비 기한이나 제조 일자를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아니면 용량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제품 정보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

에서 식품 유형의 정보를 예로 들었어요.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아,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지금? 그렇죠. 이유가 되죠.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대요. 읽어봅시다.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고 제품을 골라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식품 유형이 나오는데요.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 비슷한 말 같지만 다 다른 겁니다.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와 같이 식품 유형이 구별되어 있는데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대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내가 먹는 음료에 과채즙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이 들어있으면 과채 주스, 10%에서 95%가 들어있으면 과채 음료, 10%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대요. 아, 그렇다면 내가 과채즙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식품 유형에 어떤 글자가 적힌 음료를 먹어야 할까요? 그렇죠. 과채 주스라고 적힌 음료를 먹어야 내가 과채즙을 많이 먹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식품 유형의 정보, 즉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고 주장인데, 일단 주장,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어우,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문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9번입니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두 번째 문단은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힌 문단이죠. 자, 무슨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첫 번째 문장 적어주면 됩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도 제품 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자, 과채 주스, 혼합 음료. 자, 글에 나오죠. 과채즙이 95% 이상 들어 있으면 과채 주스. 그러니까 과채 주스는 과채즙이 95% 이상. 자, 그리고 혼합 음료는 뭐라고 했어요? 10%보다 적게 들어 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혼합 음료는 과채즙이 10%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제품 정보, 식품 유형의 정보 보면서 음료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음료에 과채즙이 얼마나 들어 있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어서 21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에는 주장이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이 글쓴이의 주장은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지식을 쌓자? 아니고요. 식품 유형을 확인하자. 물론 식품 유형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것을 제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의미잖아요. 다른 제품 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일자라든지 이런 제품 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넓은 의미의 말을 사용해야죠. 식품 유형은요, 제품 정보 중에, 수많은 제품 정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쵸? 자, 따라서 알맞은 제목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가 되겠어요? 자,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자 아니고요,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본론 또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겠죠. 좋은 점. 용량을 확인하면, 자, 용량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용량도 제품 정보죠.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나요? 제품의 용량, 양을 확인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용량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로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맞아요? 거짓 아닌가요? 우리 용량이 적은 우유는 1년 동안 상하지 않아서 신선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지금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제조 일자나 소비 기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죠. 용량과 신선도는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거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나요? 타당하지 않죠.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쵸?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를 확인할 때의 좋은 점이겠죠? 자,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사용 연령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죠. 자,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제품 정보 확인하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유죠. 그럼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용 연령과 같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관련성 있죠?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고를 때에는 사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구체적으로 예 들고 있어요. 장난감에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 그러니까 제품 정보, 사용 연령을 알려주는 제품 정보를 잘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친구들 우리가 근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라고 하면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말했을 때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근거 자료를 사용하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요, 이런 사실 자체도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을 구체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서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즉,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이런 사실 자체도 초등학생 수준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근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거도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 부분은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내용이 타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중심 내용 찾아볼게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었고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이기는 했죠. 하지만 내용이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지식이 더 풍부해진다. 아니었고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낱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하더라도 대상을 자세히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고를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사용 연령. 그래 나옵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사용, 연령. 자, 이어서 2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사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보기에 있는 낱말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이겠죠. 자, 그럼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두어도 되는지? 두어도 되는지? 이상하죠?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아니죠? 몇 살부터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죠? 몇 살부터 제품을 지켜도 되는지? 지켜요? 사용이랑 다릅니다.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부터 제품을 이용해도 되는지 어때요? 괜찮죠? 의미가 변하지 않죠? 즉,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 이용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 문단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품의 정보를 확인했을 때의 좋은 점이겠죠? 그 좋은 점을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자,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친구들, 제품의 용도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 제품을.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유죠. 자, 그럼 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뒷받침하죠. 이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뒷부분도 읽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밴드를 예로 들고 있어요. 상처에 붙이는 밴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밴드가 있고요. 방수 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밴드와 방수 밴드. 자, 두 제품 모두 상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수 밴드를 사용하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방수 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밴드와 방수 밴드의 장점이 달라요. 방수 밴드의 장점은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게 다친 곳에 물이 닿으면 따갑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쳤는데 물을 계속 만날 때, 몸에 계속 물이 닿을 때는 어떤 밴드를 붙이는 게 좋아요? 방수 밴드를 붙이는 게 좋겠죠. 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방수 밴드보다는 공기가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는 일반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즉,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내가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거나 손을 자주 씻을 때는, 자, 이때는 물이 자주 닿을 때잖아요. 이때는 어떤 거 써요? 방수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자, 평소에는 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밴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수 밴드에는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방수나 물에서 보호 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제품 정보죠. 즉, 제품의 용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밴드와 방수 밴드의 예를 들어서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네, 관련이 있죠. 자, 따라서 이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단은 타당한 문단입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방수 밴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수 밴드의 장점은 뭐예요? 이제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가격이 싸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상처의 흉터를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자,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준다 아니죠? 일반 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해요. 오히려 일반 밴드가 공기가 더잘 통하죠. 자,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이게 방수 밴드의 특징입니다. 정답 5번. 이어서 26번입니다. 방수 밴드를 사용하면 좋은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방수 밴드는요, 물에 젖지 않게 해주죠, 상처를. 따라서 물이 닿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방수 밴드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수영장에 가거나 자주 씻어야 할 때, 이때는 물로부터 우리 상처를 보호해야 하니까 방수 밴드 사용하면 좋겠고요. 자, 상처 부분에 자외선 차단이 필요할 때는 아니죠. 자, 상처에 공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할 때는 방수밴드보다는 일반 밴드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자,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 부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제품 정보예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살피는 소비자는 더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런 정보를 잘 살필 때의 좋은 점, 그게 바로 똑똑한 소비자라는 거예요.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핀다면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장 강조하네요.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자,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8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살핀다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이 낱말들을 넣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는 낱말로 선택해 줄게요. 자,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익힌다면? 익히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랑은 다르고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외운다면 아니죠. 더 관심 있게 보호한다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살핀다면? 보살피는 것은 약간 케어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자,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핀다면, 들여다본다면 어때요? 의미가 변하지 않죠. 괜찮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9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무엇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되자고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죠. 제품 정보.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30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글쓴이는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 가치 있고 중요한가요? 내용의 타당성, 우리 아까 평가했을 때 얘기했는데요. 네, 중요하고 가치 있죠. 소비자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주장하는 글 읽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광고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우리 친구들 공익 광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이제 사라고 이야기하는 광고, 상업 광고 그런 것들 봤을 텐데요. 이 광고의 광은요, 넓게라는 뜻입니다. 넓게. 넓게. 그리고 고는요, 알리다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입니다. 자, 그런데 광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광고는 글, 사진이나 그림, 배경, 화면 구도와 색감, 배치, 소리 등의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내용을 전달해요.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광고라는 것은요, 글과 시각과 그러니까 그림, 뭐 화면 구도, 색감, 그리고 소리, 청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에서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금 지저분한 광고가 될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광고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사용하는 광고이기에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광고의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자, 그리고 광고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광고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 광고도요,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을 전달하고 이런 행동이나 가치관을 갖자, 우리 모두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설득하는 거죠. 또 어떤 물건의 상업 광고도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즉, 광고의 목적은 정보 전달도 있지만 설득의 목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볼때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자, 거짓된 표현.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자, 그리고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자,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을 부풀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품을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자, 그리고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내용을 감추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수 없겠죠. 즉, 우리는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고 하나 보면서 표현의 적절성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광고하고 있냐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입니다. 보송보송이 뭐예요?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은 상태, 눅눅하지 않은 상태, 굉장히 가볍고 마른 느낌? 그런 느낌을 보송보송이라고 하죠. 자,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 어때요? 자, 비판적으로 본다면? 자, 친구들, 물놀이 할때이 물놀이용 신발 하나만 있으면 준비가 끝나요? 그거밖에 안 필요해요? 아니죠. 수영복도 필요하고, 물안경도 필요하고, 튜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이거 과장된 표현이죠. 그쵸?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 필수품이 뭐예요? 꼭 필요한 물건이 필수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이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이것은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자, 필수품이다.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물놀이용 신발을 크게 확대했어요. 자, 물 빠진 구멍 70개가 있어서 1초 만에 물이 빠진대요. 그래서 보송보송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신발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것은 물 빠진 구멍 70개를 잘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어떻게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과장된 표현이죠. 그리고 물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물속에 있는데 보송보송할 수 있어요? 물 안에 있는데? 그건 거짓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쓰시오. 무엇을 광고하고 있어요? 물놀이용 신발.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죠. 자, 32번입니다. 기억의 표현이 적절한지 바르게 판단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 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모호하진 않아요. 글쓴이에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맞죠? 자, 글과 그림이 어울리지 않아서 광고를 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자, 기호, 나. 33번입니다. 그림 2에서 신발의 바닥을 크게 보여준 까닭은 뭐겠어요? 자, 왜? 크게 확대했죠? 그렇죠. 신발 바닥에 물 빠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의 바닥을 크게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전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광고를 비판적으로 볼때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었는데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1: 아.
0: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0: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1: 아.
0: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근데
1: 예.
0: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큰일
1: 그렇죠.
0: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1: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2: You
1: 배고파.
2: have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2: 아하.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Cooking video make me hungry.

0: Oh, starving.
1: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Huh?
1: I agree with you.
0: Yeah.
1: But they're so satisfying.
0: Oh, satisfying.
1: Hungry but still.
0: Oh, yeah. So fun. Yeah. yeah, yeah,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1: Diet.
0: Diet.
1: We need a diet.
0: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1: That's so, the reason.
0: Yeah, fail. Diet fail.
1: That's it.
0: Eh?
1: I'm cooking ramyun.
0: Huh?
1: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Ramyun?
1: I can't resist.
0: No,
1: it looks so delicious.
0: I have to lose weight.
1: I'm cooking ramyun.
0: Ramyun? 맛있겠다. 두 개 끓여. 맛있겠다.
2: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3: 아, 그렇죠.
2: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3: 아,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2: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3: 네.
2: 또 만족도 됐다가
3: 맞아요.
2: 또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3: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2: 대리 만족.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3: 그렇죠.
2: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3: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건 거죠?
2: 아니,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3: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나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2: Right.
3: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2: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3: Yes.
2: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3: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 입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3: hungry, hungry.
2: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3: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2: 오.
3: 알죠? 근데 starve예요?
2: 네.
3: 그러면
2: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3: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2: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3: 아, 그래요?
2: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3: 아.
2: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3: 네네.
2: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3: Starving.
2: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3: 네.
2: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3: Me.
2: 형용사는
3: hungry.
2: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3: 그러네요.
2: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3: 네.
2: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3: 예.
2: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3: Don't make me sad.
2: 그렇죠. Don't make me sad.
3: 예.
2: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네.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3: 아, 맞아요.
2: 라고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떻게 해요?
3: She makes me happy.
2: 어,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3: She makes us happy.
2: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아, 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아.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3: 맞아요.
2: Something like that. All 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3: 네.
2: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3: Don't make me sad.
2: She made us happy.
3: She made us happy.
2: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3: 네.
2: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3: 뭐요?
2: 이 소고기를 오. 가지고. 이 ASMR 있죠? 아,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3: 써는 소리
2: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3: 맛있겠다.
2: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3: 오.
2: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3: 에이.
2: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네, 그런데 자, 볼게요.
3: 응?
2: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3: 그러니까.
2: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3: 바로 대리만족.
2: Yes.
3: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2: 만족스러운 거.
3: 근데 이게 또 품사가
2: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3: Satisfy.
2: Okay.
3: Yeah.
2: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3: 네.
2: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쵸?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3: 아!
2: ing가 들어갔습니다.
3: 네.
2: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네.
2: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3: 아까 그거 쓰면 되죠?
2: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3: 아,
2: 주세요.
3: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이렇게.
2: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3: 네.
2: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3: 네.
2: So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3: 아.
2: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3: 그러네요.
2: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3: 데이?
2: 사람들인가요?
3: 아니요, cooking videos.
2: 맞아요.
3: 예.
2: cooking videos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3: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아,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3: 너무, 완전.
2: 아,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3: 아주.
2: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Alright? So 뒤에 형용사 넣어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3: 네.
2: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3: 네.
2: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3: Humid.
2: Humid. H-U-M-I-D.
3: Yes.
2: 네?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3: 네.
2: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럼 그냥 humid이 아니라
3: so humid.
2: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3: Complicated.
2: Complicated.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3: so complicated.
2: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3: 네.
2: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엄청 습해.
3: Today is so humid.
2: 그렇죠. Today is so humid.
3: Mm-hmm.
2: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3: The question
2: 과거로
3: was so complicated.
2: 그렇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3: Uh-huh.
2: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3: 그러게요.
2: Alright.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3: Today is so humid.
2: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3: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2: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하는 게 뭐예요?
3: 동의하다.
2: 동의하다.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3: disagree. 예.

0: Disagree. 앞에
1: 아,
0: dis 붙여주면 되는 것
1: 오케이, 정답.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2: Yes.
1: 학창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0: 아유,
1: 네.
0: 열심히 또
1: I like that.
0: 공부했어요.
1: 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0: 네.
1: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0: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1: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0: 어, 그래요?
1: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0: 도플갱어 스타일.
1: 하,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갔다 오는 길에 피터집을 같이 들려요.
0: 아.
1: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네. 말할,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0: 그쵸.
1: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0: 학교 다닐 때 다 똑같나 봐요.
1: 아, 그래요?
0: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1: 아, 미국도 똑같습니다.
0: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1: 아, 그게 이유야.
0: 어,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1: 네.
0: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1: 실패하는 거.
0: 실패하는 이유야.
1: Yes.
0: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1: 오, 오케이.
0: Okay. Yeah.
1: F-A-I-L, okay?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0: 그쵸.
1: 그쵸.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 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 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0: 그렇죠.
1: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0: 예.
1: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 실패.
1: 오늘 기회에, 실패.
0: 어, 이거 뭐냐면,
1: failer?
0: No. 실패도 똑같아요. Fail.
1: 거예요?
0: 깜짝 놀랐죠.
1: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0: Failure.
1: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근데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요.
1: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0: I'm a failure.
1: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0: 아.
1: 오케이.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0: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0: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1: 그럼요.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 라고 했어요.
0: 네.
1: 그때 why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0: 그쵸.
1: 이유라고 했습니다.
0: 그래서
1: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0: 네.
1: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0: 아,
1: 이런 느낌입니다.
0: 바로 그거야.
1: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0: 감사해요.
1: 아, 감사합니다. 미리 그게 얘기가 나왔을 때
0: 네.
1: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0: 그죠. That's why.
1: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0: People watch this program.
1: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본인이
0: 네.
1: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0: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1: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0: 네.
1: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0: 네.
1: 자, 한번 연기해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0: Aha, that's the reason.
1: That's the
0: reason.
1: reason.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0: Yes.
1: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0: 네,
1: 해요.
0: 이게...
1: 근데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0: 그쵸?
1: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0: 어떻게 되죠?
1: 없어요.
0: 뭐 먹으러 가나요?
1: 아유, 나 라면 끓인다.
0: 아유. 아,
1: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0: 네.
1: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0: 두 개 하나에
1: 이어지죠.
0: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1: 오.
0: I am making 라면.
1: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0: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1: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0: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 좀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0: 다
1: 것
0: 있는데.
1: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0: 네.
1: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0: 쿠킹.
1: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0: cook은 요리하다.
1: 맞아요.
0: 네.
1: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you remember?
0: 뭐죠?
1: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0: Yes.
1: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So
0: 그쵸.
1: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불로 막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맞아.
1: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씁니다.
0: Make sandwich.
1: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0: make를 써야 되겠네요.
1: 안전하게는 해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0: That's it.
1: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0: 못 참겠다.
1: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0: 네.
1: That's it. That's it. 오케이?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0: 네.
1: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슈퍼마켓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0: 네.
1: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0: 다예요?
1: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아, 좋아요.
1: Let me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0: 네, that's it. Go to bed.
1: Right. 이거 좀 강하죠?
0: 네.
1: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0: 네.
1: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0: 오.
1: 거기까지.
0: 거기까지야.
1: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0: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분명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오.
1: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

0: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1: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1: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오, 좋습니다.
1: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6: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6: Yeah, that's it. I'm cooking ramen.
1: Ramen?
6: I need to eat it now. Sorry.
1: No, no.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 차곡차곡 퇴적, 쌓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퇴적암에서 측리가 잘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퇴적암은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차례로 쌓이면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퇴적물이 계속 눌리고 단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줄무늬 같은 구조가 생기는데 이것이 측리이다.
0: 정말 그럴까? 측리는 퇴적암이 만들어진 뒤에 생긴 구조일까? 아니면 쌓일 때부터 생긴 구조일까? 퇴적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퇴적 그리고 퇴적물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하죠. 우리 퇴적물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암석이 잘게 부서져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되고 이것들이 물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운반되어서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퇴적이라는 현상은 아무데서나 일어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잔잔한 호수 아니면 강바닥 그런 곳에서 퇴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생물이 막 이동하면 그런 데서는 무언가 쌓여서 퇴적암이라는 그런 바위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을 좀 보자면요. 이렇게 어떤 자갈들, 모래들, 아니면 진흙 등이 퇴적되기 시작하고요.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암. 바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져지는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차곡차곡 무언가 쌓이게 되면 너무너무 누르는 그 압력이 세지니까 점점점 다져질 거고요. 그리고 이거 물속이거든요. 물속에 어떤 탄산칼슘 같은 또는 다른 물질들이 그 사이사이로 침투하면서 이런 돌멩이화, 그러니까 굳어지는 작용이 또 지나쳐야 이렇게 큰 퇴적암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퇴적이라는 작용은요, 이렇게 위에 산 꼭대기부터 강이 흘러서 만들어져서 밑에 하류까지 가는 이런 뭐 계곡이나 강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더 고운 입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무거운 것들은 흐르다가 빨리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겠죠. 가벼운 것들이 멀리 나가서 저 먼 바다 아니면 저 먼 강바닥, 저 먼 호수에 제일 멀리 있는 바닥 이런 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계곡 같은 곳 아니면 산 같은 곳, 육지에 가까운 곳에는 큰 입자들이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 멀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더 고운 입자들이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입자들에 따라서 그 퇴적암의 종류도 달라질 것 같죠? 맞아요. 퇴적암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이런 측리라는 무늬를 좀 볼게요. 퇴적암에서 이렇게 가로줄로 되어 있는 측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퇴적물이 번갈아가면서 쌓이면서 그 성질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류가 다른 것끼리 쌓이면 이렇게 줄무늬 확실하게 나타나겠지만 비슷한 것끼리 쌓이면 줄무늬 나타나겠지만

0: 나타날까요? 아니죠. 비슷한 것끼리 쌓이면 줄무늬가 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층리가 다 모든 퇴적암에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층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층리는요, 뭔가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가로줄. 그렇죠. 가로줄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층리가 생긴다라는 걸 알았으니, 그러면 특징을 좀 볼까요? 이런 퇴적암에는 과거 생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생물의 흔적 같은 이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퇴적이 일어나서 생물의 유해나 뭐 뼈, 이런 것들 쌓여서 다져지고 그랬을 테니, 이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화석이요, 그냥 생물이 묻힌다고 막 생기는 게 아니라요,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자국이 남거나 뼈가 남을 수 있는 거고요. 빠르게 묻혔어야 산소와 좀 접촉하지 않아서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돌멩이처럼 굳어지는 그런 화석화 작용이 있었어야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 다 화석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봤던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적암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화석 어떻게 보일까? 강이나 호수 깊은 곳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퇴적암이 어떻게 내 눈앞에, 이거는 무슨 암이야, 이건 무슨 암이야, 층리야, 이런 걸알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었어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지각이고요. 뭐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다다다음 시간에 무조건 더 배울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으로 습곡 산맥 같은 거 형성이 되면 바닥에 있던 그런 지각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퇴적암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서 미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럴 때 이렇게 융기 될 수도 있는 거. 또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 아니면 수직 운동 등에 의해서 무조건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감입니다. 자갈 역자를 쓴 거고요. 이런 자갈들이 모여서 굳어진 암석이에요. 이런 여감에 또, 사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조금 밝죠. 그리고 이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암은 진흙 이자를 쓰는 거고요. 진흙이 쌓이고 굳어진 암석을 이암이라고 하고요. 석회암이라고 또 있습니다. 석회암, 석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닷물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이 또 굳어지고 암석이 된 것을 또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회암에서는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이게 융기해서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한번 융기해서 올라와서 석회암이 딱 발견이 되면 이렇게 생물의 유해 흔적, 그러니까 화석이 자주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를 알아봤어요. 여감이나 아니면 사암, 이암, 그리고 석회암, 이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변성암하고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무엇이 쌓여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특징과 다음 시간에 배울 변성암을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층리는 퇴적물이 단순히 눌려서 생긴 구조가 아니라 퇴적물이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층으로 쌓이면서 형성된 구조이다. 물이나 바람의 색이, 퇴적물의 종류 등이 달라지면서 퇴적물이 층층이 쌓이고 이것이 굳어지면서 층리가 나타난다.
1: 제가 층리를 단순히 가해진 힘압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구조로 착각했네요. 제 답변을 바로잡겠습니다. 물이나 바람의 세기가 변하거나 들어오는 퇴적물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서로 성질이 다른 줄무늬 모양의 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서 선명한 층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군요.
0: 층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럼 포텐 정리 보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7강이고요. 조동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 한번 쌤이랑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동사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단어들 정도는 꼭 미리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쌤이랑 읽어보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 위주로 지금 바로 기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Smart. Smart. 무슨 뜻이죠? 영리한 혹은 똑똑한 이런 뜻이에요. Smart. 바로 기억하셨죠? 자, 이어서 near. Near. 네, near은 근처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near. 자, 세 번째 단어인데요. dangerous. dangerous. 자, 이 단어에서 앞에 있는 danger 하면 위험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이 명사의 뒤에 ous를 붙여서 상태를 나타내주게 된 거예요. dangerous. 위험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angerous. 네, 좋습니다. 이어서 need인데요. need 하면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need, 필요하다. 다음 단어는 tell. tell인데 말하다 라는 뜻이죠. tell, 말하다. 자, 오늘은 추가 어휘 딱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library. library. 자, 발음을 하실 때 강세는 앞에 강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library. 네,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ibrary. 네, library는 도서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afternoon인데요. 우리 noon이라고 하면 정오, 낮 12시를 의미해요. 그리고 after은 뭐뭐 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낮 12시 이후인 오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afternoon, 오후 기억하셨죠? 자, 이어서 interesting인데요. 우리 interesting이라고 하면 흥미로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teresting. 무슨 뜻? 흥미로운. 자, 여기까지 추가 어휘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면 오늘 내용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문법 규칙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Chapter 5, 조동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조동사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이 조동사라는 이름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조동사에서 이 조라는 말은 도와주다 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즉, 조동사라는 것은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이러한 조동사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동사들이 있죠? 가장 먼저 must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뒤에 can't, 그리고 조동사 may, 이어서 조동사 might까지 한번 완벽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must와 can't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게요. 우리 must부터

컴퓨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It must는 확신을 가진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굉장히 강하게 확신할 때쓸수 있는 조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He must be hungry라고 하면, 그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때 must가 들어감으로써,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an't는 무슨 뜻을 가질까요?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t can't be true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둘다 굉장히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한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로는 must와 can't가 있습니다. must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추측할 때 쓰기 때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can't는 언제 쓰냐? 확신을 가지고 부정할 때 쓰기 때문에 뭐뭐 일리가 없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must와 can't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must와 can't는 조동사이며 must는 긍정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can't는 부정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여기 별표하고 읽어볼게요. 자,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이건 조동사에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키포인트예요.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의 어떤 형태와 쓰인다고요? 원형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e must be hungry는 가능한데, He must is hungry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안 돼요? must라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It can't be true는 되는데, It can't was true.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안 돼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조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말씀드렸어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두 가지 조동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may와 might인데요. 둘다 굉장히 가능성이 낮거나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may be late. He may be at home이라고 했죠? 그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t might rain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낮은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may나 might를 써주는 거예요. 자, 표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약한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입니다. 주로 may와 might를 쓰게 되고요. 자, 둘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약한 추측을 나타내지만 굳이 구분하면 may가 might보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말은 might는 가능성이 더 낮을 때 주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 정리해 볼게요. may와 might는 동사의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고요. 확신이 약한 추측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쵸?

둘다 뭐뭐 아닐지도 모른다로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는 바로 부정문 not을 떠올리면 됩니다. may와 might 뒤에 not을 붙여주면 부정문으로서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바로 문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네 가지 조동사의 의미를 잘 구분하고 조동사의 성질을 잘 기억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조동사의 의미부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A를 보시면 밖이 분명히 추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조동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에 맞는 조동사 한번 골라볼게요. It must be cold outside. 혹은 It can't be cold outside. 무엇일까요?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는 must입니다. 그래서 It must be cold outsid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B로 갈게요. 이번에는 그녀는 10살일 리가 없다 라고 했어요. 부정 확신이잖아요. 뭐뭐 일 리가 없다라는 의미는 can't라는 조동사가 나타내주죠. 그래서 she can't be 10 years old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로 넘어갈게요. 그는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얘는 약한 추측이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may 혹은 might를 써주시면 되겠고, he may be busy now.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뒤를 보시면 오늘 밤 눈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역시 약한 추측이니까 might가 정답이네요. It might snow tonight. 오늘 밤에 눈이 올지도 몰라. 이를 보면 그녀는 아주 똑똑한 게 틀림없어. 뭐뭐임에 틀림없다. 우리 조동사 누구로 나타내요? 바로 must입니다. She must be very smart 하면 그녀는 분명 똑똑한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조동사의 중요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이 뭐였죠? 바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어떤 형태를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였습니다. 따라서 A에서 정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겠죠?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come을 골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확하게 써볼까요? 자, they, 그들은 may come. 올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To the party. 그 파티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스펠링 틀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쌤이랑 정확하게 지금 써봅시다. 자, 이어서 B인데요. 이번에도 조동사 might 뒤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형인 visit를 골라주시면 돼요. 같이 써볼게요. She, 그녀는 might visit. 방문할지도 모른다. 누구를? Her grandma, 그녀의 할머니를. 네, 이렇게 써주셨나요? 이어서 우리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must라는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나와줘야 해요. 따라서 like를 답으로 골라주시고요. 써보면 he, 그는 must like this song. 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분명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뒤로 갈게요. The test can't be easy for you. 혹은 The test can't easy for you 인데요. 당연히 정답은 can't 뒤니까 동사 원형인 be를 골라주어야겠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be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써보겠습니다. The test. 그 시험은 can't be easy. 쉬울 리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누구에게? For you. 너에게. 자, can't는 이렇게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을 갖는 조동사입니다. 자, 이어서 이 볼게요. They must leave near the school인데요. 자, 여기서도 must라는 조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인 leave를 골라주면 됩니다. 써볼까요? They, 그들은 must leave near the school. 자, 여기서 must는요, 강한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 근처에 사는 게 틀림없어. 분명히 거기에 살아.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같이 써주셨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번이고요. 이번에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녀의 가방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조동사 이제 바로 떠올려 주세요. must.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예요.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그녀는 교실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도 이제는 바로 떠올려 볼까요? 바로 can't 혹은 cannot 이렇게 풀어서 써도 괜찮겠죠? can't는 여기서 뭐뭐 일리가 없다란 뜻이니까 she can't be in the classroom 하면 교실에 있을 리가 없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C인데요. 그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조동사는 뭐가 있었죠? 바로 may 혹은 might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약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예요. 자, 이어서 뒤를 보시면 버스가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역시 뭐뭐 할지도 모른다니까 may 혹은 might 둘다 가능하겠죠. 자, 이를 보시면 너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 하지 않을지도라고 했으니까 may나 might만 써주시면 안 되고,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정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not을 붙일 때 중요한 점은 조동사의 바로 뒤에 붙인다는 거예요. 조동사 앞이 아니라 조동사의 뒤에 붙인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A를 보시면 그는 좋은 학생임에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가 필요한데요. 조동사는 must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must 뒤에 be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자체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He must be a good student 하면 그는 좋은 학생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B인데요. 그들은 또 늦을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동사 누구를 떠올릴까요? 바로 can't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can't be

late 하면 늦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They can't be late again. 그들은 또 늦을 리가 없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C로 갈게요. 그 고양이가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을 나타내네요. 이럴 땐 어떤 조동사를 쓰죠? 바로 may 혹은 might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may be hiding 이라고 하면 지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어서 D를 보시면 그것은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어요. 위험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not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may not 혹은 might not be dangerous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may not be dangerous 혹은 might not be dangerous 하면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인데요. 그녀가 지금 자고 있을 리가 없다 라고 했어요. 뭐뭐 일 리가 없다니까 우리는 바로 can't라는 조동사를 떠올려 주시고요. can't be sleeping 이라고 하면 지금 자고 있을 리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비동사와 동사의 ing를 써서 지금 자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시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can't와 may, might 그리고 must의 의미 확실하게 구분되셨죠? 자, 우리 이제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A를 보시면 이것은 네 휴대폰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인데 그냥 It is your phone. 그것은 너의 전화기다 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조동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동사 중에서도 누구를 써줘야 할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must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must be your phone 해주면 이것은 너의 휴대폰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B인데요. 그녀는 화가 났을 리 없다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을 리 없다. 이번에는 어떤 조동사를 떠올려요? can't를 떠올려 주어야겠죠? 그래서 she is not angry가 아니라 she can't be angry 혹은 she cannot be angr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뭐뭐 일리가 없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C인데요. 그 영화는 재미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분명히 재밌을 거야. 분명히 흥미로울 거야 라고 강한 추측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조동사 must인 겁니다. This movie must be interesting 하면 이 영화는 분명히 흥미로울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D 가볼게요. D에서는 이번 주말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우리 이제 바로 may 혹은 might를 떠올려 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It may rain this weeken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might를 써주셔도 됩니다. It might rain this weekend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E입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 있을지도 모른다 이므로 역시 may와 might라는 조동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 may be at the library 혹은 he might be at the librar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0: 보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준다니까 이 뒤에 동사 원형까지 알맞게 써주셨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였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틀린 부분을 찾아서 정확한 문장으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보시면 He must is at school now 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틀린 것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원형은 항상 뭐예요? 네, 바로 be입니다. 그래서 he must is가 아니라 he must be at school now가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분명히 학교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We might not need a jacket 이라고 했는데요. might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부정을 하더라도 그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needed가 아니라 need가 되어야겠죠? We might not need a jacket. 우리는 재킷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might not이니까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C인데요. She can't is telling the truth. Truth는 진실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리가 없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can't라는 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좀 이상하죠? 비동사의 원형이 나와주어야 하므로 is가 아니라 누구? 네, be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She can't be telling the truth 하면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리가 없어. 이러한 뜻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D인데요. This must is good for your health. 자, this must 뒤에 mus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아닌 is가 나왔잖아요.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주면 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This must be good for your health. 이것은 너의 건강에 분명히 좋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good for your health 하면 건강에 좋은 이라는 의미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E입니다. In May is his first time here. 자, 여기서도 조동사 may가 있잖아요. 조동사 바로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is가 아니라 누구? 네,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주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It may be his first time here 이 되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이번이 그의 첫 번째 방문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첫 번째로 그가 온 걸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 그리고 조동사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쌤이랑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must의 뜻은 뭐였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t의 뜻 말해볼까요? 뭐뭐 일리가 없다. 자, may와 might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조동사들을 배울 때까지 이네 가지 조동사 절대로 까먹지 않게 문장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2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0: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추축국이 형성되었고요. 이후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퍼지는데요. 이후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전 유럽의 상황을 볼게요.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침략 전쟁 등을 통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세 나라는 방공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여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라는 명목하에 이 셋이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전체주의는 간단한 구조화를 해보면 그냥 전체, 즉 국가와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에서 두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자본가와 지주 등이고 밑은 노동자와 농민이 있어서 이두 계급이 대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즉, 전체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계급의 대립이 생기니까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우리가 중심의 축이다라고 하는 추축국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독일은 점차 팽창하는데요. 먼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며 유럽 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어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를 침공했다가 서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또 동쪽에서는 소련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독일은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고 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둘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유럽 전선을 볼까요? 이후 독일은 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후 독일은 프랑스 파리도 점령하고요.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볼게요.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니 이에 반발하여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 진주만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중심 기지였는데요. 이곳을 기습했던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고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전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후 연합국이 반격에 들어갑니다. 먼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는데요. 미국이 승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과 독일이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퇴하며 유럽 전선에 반격 기트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어요.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하여 프랑스 파리를 해방합니다. 이후 독일이 항복하죠. 그리고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 건데요. 내용이 정말 많고 복잡했죠.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교환에도 있으니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추축국을 형성합니다. 특히 이들은 방공협정, 즉,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라는 명목하에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의 축이다라고 하는 추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기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죠. 한편 독일은 독소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하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독일은 전쟁이 길어지자 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는데요. 이후 연합국의 반격이 들어갑니다. 먼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독일에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리를 해방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되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괄호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폴란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괄호를 기습 공격하며 전쟁을 확대하였는데요. 괄호는 어디일까요? 네, 진주만입니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추축국을 형성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 전개 과정, 결과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제가 구조화한 교환의 내용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랴.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처리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7강 제1차 세계대전과 변화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시아의 국민국가 수립운동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이전 시간에 서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까지 다 배웠는데 일본과 한국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일본부터 가볼 텐데 일본도 원래 무역을 되게 제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일 하친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해주고요. 미국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최고 혜택 국가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통해서는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해주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되게 됐던 것이죠. 이 개항되는 과정이 일본인들 입장에선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항 이후에 막부가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했고, 에도 막부 타도하는 대신에 천황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때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었는데, 그 천황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수립했으니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목표와 방향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유하고 병사는 강력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근대화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번치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은요,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의 영주가 다스리는 건데 그 번을 없애고요. 천황이 중앙 집권화해서 다스릴 수 있는 현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현을 세우는 패번치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하게 됐고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유럽의 자유주의의 개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신식학교 설립하고요. 상공업 장려하고 게다가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제 모델링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움직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지금 천황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주의 사상인데 자유주의가 말하는 거는 의회를 수립해서 의회 정치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지식인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흐름과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알았으니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도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헌법이다 보니까 헌법의 내용은 천황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제국의회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다른 점은 천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루는요, 바로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제국헌법을 알수 있는 내용은 천황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천황이 많은 권한을 줬다라고 하면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제1조, 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에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국의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한다. 즉, 천황한테 모든 권한이 몰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의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전통적인 국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만 보면요. 그 뒤로 일본도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원래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둘이 대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획득하게 됩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유럽 열강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수 있었지만 랴오둥반도, 만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굉장히 노리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된 3국이 간섭하게 됩니다. 간섭은 내용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돌려줍니다. 아무튼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주와 한반도를 다 장악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요. 한반도에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어떤,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도 되게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바탕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조선 내부에서도 대립이 심했는데 개화 정책을 조선 정부 입장에서 주도하게 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요.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의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개화에도 속도가 있잖아요. 좀 천천히 가자. 온건파가 있었고요. 좀 빠르게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 개화파가 있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았었냐면 온건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급진 개화파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가 결국에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이 급진 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했고요. 하지만 온건 개화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게 됐고 두 국가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됩니다. 너무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조선 정부, 조선에 있었던 백성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1894년에 정치 개혁과 외세 배격을 요구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해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좀 분리시키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자주국권 운동 및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고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국을 건설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면서 이제 의회 수립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대립이 심했었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대립을 했단 말이죠. 유럽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균형에서 이제 위기를 갖고 왔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좀 늦게 통일되면서 식민지 개척이 좀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자, 독일은 우리가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식민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끼어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고 비슷하게 통일되었던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많거든요. 특히 프랑스.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독일의 성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파쇼다 사건 이후에 다시 화해하게 되면서 삼국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협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비밀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딱 시점이 전쟁의 시작이 됐냐면 바로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비슷한 게르만족이 있었고요. 러시아와 비슷한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주의 모여라라고 하는 범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 모여라라고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됐던 것이죠. 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삼국동맹, 삼국협상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독일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느꼈던 게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각각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했었죠.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시작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슬라브족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이 지배한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 부부가 죽었으니까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 국가였거든요. 슬라브족 국가의 큰형님이었던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일도 참여하고 프랑스, 영국이 참여하는 흐름으로 줄줄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맹국과 협상국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죠. 동맹국 측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독일이 같은 편을 이제 맺었었고요. 협상국 측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은 편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만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삼국 동맹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영국이 이탈리아 너네들 필요한 영토 있지? 회복하지 못한 영토 있으니까 내가 그땅 줄게. 우리 협상국 쪽으로 와. 라고 제안을 했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협상국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협상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발칸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노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보스니아에 사라예보에서 암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 즉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요,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쪽에서 싸우고 있었던 게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의 원래 계획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한 다음에 동부에 있었던 러시아와 싸워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이 서부 전선이 장기화됐다라는 거죠.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을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영국이 해상 봉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막히게 되면서 독일은 정말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앞바다에 있는 이제 영국과 독일 앞바다에 있는 배들을 모두 격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루시타니아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여론이 계속 모이다가 미국이 협상국 측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와 동부 전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이 있어서 힘들고 영국이 해상 봉쇄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까지 참전하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게 됐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독일 등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동부 전선이 없어지고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대공세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모든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서부 전선으로 공격을 갔는데 이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 동맹국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됐고요.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됐고 그들이 세웠던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는 황제가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황제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됐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이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독일이 거의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싸우면서 위기를 겪게 됐고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독일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을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또 한 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잘못을 이제 다시 수습해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기를 한번 보면은 독일이 있고요. 서부전선이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서부전선이 있고 러시아와의 동부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탈리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 바로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오스만 제국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특징 부분입니다. 세 가지의 양상이 등장했다라는 게 이전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호전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병사들이 있고 병사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쟁이 엄청 장기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양상인데 참호전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공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탱크와 독가스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선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 남성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남성들은 원래 뭐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가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빈자리가 생긴 걸 누가 메꿨냐? 여성들이 메꾸면서 이 전쟁은 사실상 국가의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총력전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모든 인력들이 전쟁에 이제 배치가 되고 국가의 모든 힘을 다 쏟는 이런 총력전의 모습을 띄었다. 참호전, 총력전, 신무기의 등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 파리

평창회의가 개최됐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는데 14개조 평화 원칙이 어떤 거냐? 여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읽어볼게요. 공개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 이후에 비밀협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3국동맹, 3국협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5조,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그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의 지위가 결정돼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며 모든 식민지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좀 권위를 살려주겠다라는 건데 어디에 좀 한정되었냐면 패전국의 식민지에 좀 한정되었습니다. 제14조,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별한 규약 아래 전체 국가의 연맹체가 결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맹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승국과 독일 사이의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전쟁의 책임은 독일에 있고 식민지 모두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독일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조약을 바탕으로 했었던 게 베르사유 체제였습니다.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요.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과 그 협력국에 넘겨준다. 독일은 연합국과 그 협력국의 최종 청구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산업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모든 전쟁의 책임을 독일한테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무튼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합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서 연맹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목적은요,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다 같이 모여서 평화를 노려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독일과 소련은 가입에서 제외됐고, 침략국을 제재할 군사적 수단이 부재하면서 뭔가 연맹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 미국이 왜 참여를 빠지게 됐냐면 원래 미국은 유럽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쟁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 중간에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명 이전에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 19세기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와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가 유지되면서, 서유럽에 비해서 좀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산업화의 진행으로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게 됐고요. 러일 전쟁 때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 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군중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했고, 군대가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진압하게 됐던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피의 일요일 사건을 진압하면서 계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확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슬라브주의,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당연히 전쟁의 총력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과 노동력을 써야 됐고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로 경제적 파탄까지 오게 됩니다. 많은 러시아의 민중들이 전쟁 그만하자, 우리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만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 전개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크게 두 개로, 두 차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혁명이 3월 혁명입니다. 3월 혁명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니까 전쟁 좀 그만하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와 병사가 소비에트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게 3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 의해서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 차르가 퇴위하게 되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민중들의 요구가 전쟁 그만하자였으니까 임시정부는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전선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전쟁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니까 민중들의 불만이 계속 끝까지 차오르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11월 혁명이었습니다. 이 11월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레닌이 이끌던 당의 이름, 정당의 이름이 볼셰비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붕괴되고요. 노동자 병사가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너무 중요한 잘 나오는 거는 3월 혁명과 11월 혁명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배웠던 피해 1요일 사건까지 더한다면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그 비교하는 문제 딱 보이시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풍자화를 보면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르, 귀족, 성직자, 자본가들을 이제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전 세계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닌의 연설을 한번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제3의 러시아 혁명은 틀림없이 결국은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중들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 끝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라고 연설했던 것이죠. 실제로 레닌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전쟁과 사회주의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신경제 체제를 정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요.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걸 조직하고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끔 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결성되게 됐던 것도 이 시점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소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레닌의 뒤를 이었던 게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소련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소련처럼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한번 할수 있겠다, 혁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러시아, 소련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이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립운동의 상황에서 보면 사회주의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련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이렇게 제수용 입은 거 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1: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100만 원 들어요.
2: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어 인기라는데요. 바로 차례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골라 상차림을 완성해 배송하기까지. 남의 집 차례상이지만 내 가족의 상을 차리듯이 만든다는데요.
3: 내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2: 초석 음식의 꽃 송편.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1: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개만 되지.
2: 80kg의 깨를 묶기 위해 열기와 맞서는 작업자들.
4: 저예요. 입지 나오는 거 안 보여요?
2: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쉽지 않은 송편 소 만들기.
5: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2: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작업 하나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1: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2: 한편 송편 못지않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6: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회사를 주세요.
2: 이 일을 31년째 해온 작업자.
1: 바쁠 때는 네. 몇 천 개 나가요?
7: 그
1: 나는 항상 올해 하루에 오서 3번 가라요.
2: 명절을 앞두고 더 바빠진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고민을 파고든 곳이 있으니 바로 차례상 대행업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작업자들. 집에서처럼 정성껏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차례상과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주니 편리함에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8: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병원 신세도 졌고.
9: 힘드시죠?
8: 지금은, 네. 지금은 이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7년째 제사상 대행 및 차례상 대행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에서 직접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부 세트로 구성해서 객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나가는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고추전, 다음 두부전, 경상도 지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문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은 3동이에요. 40에서 45cm면 돼요.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 자, 지금 한참 바쁜데 소고기 산적을 조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상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 생산해 주시고.
10: 아, 지금 무릎인데 뜨겁지 않으세요?
12: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2: 제수 음식은 다지수가 많아 매일 직접 장을 보는데요.
13: 명절 맞이해서는 얼마나 나가요?
14: 한 달에는 이제 제사상 명절상 합치면은 진짜 많으면은 500상 정도 합니다.
2: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바닷가와 가까운 울산이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생선 찾으러.
16: 요거는 그거 인어종이에요. 예, 예. 조금 큰 사이즈로만 골랐어요.
15: 예, 예.
16: 오신 날이.
15: 네네네.
2: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데요.
17: 봄이 열.

0: 말이
1: 사장님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물건만 해놔요.
2: 감사합니다.
1: 선별도 되게 까다로우시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만 하시거든요.
3: 조기 말고도 여러 생선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4: 70마리, 조개 한 마리는 무조건 올라가고 예전으로 치면 귀한 생선들을 제사상에다 올리다 보니까 민어하고 도움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사장님 돈백이 오늘 맡겨놓은 거 돈백이 좀 찾으러 왔어요.
3: 경상도에서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선 돈백이. 이름도 낯선데 생김새는 더 낯섭니다. 그 정체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어. 이 상어를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돈백이라는군요.
4: 이것도 제사상에 경북지방에는 또 돈백이를 상어고기를 올리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호짜리 10마리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닭이 올라가요. 엄청 큰 거예요.
3: 지역에 따라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챙겨야 하는 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둘러 구입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5: 조기. 좋네. 크기도 좋고.
3: 생선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 저희 울산 부산 쪽은 특히 생선이 작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7: 우리 이제 생선 나듬자.
3: 이미 손질된 생선이지만 이곳에서는 조리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제거인데요.
7: 네, 그래도 조상님 제사상에 놓는 건데 네.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너무 삐죽삐죽하고 네. 보기 싫으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 옆에 아가미 지느러미, 여기 꼬리 지느러미 다 다듬어야 돼요.
3: 아직 추석 전인데 벌써부터 생선을 이렇게 많이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7: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물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3: 지금부터 준비해야 겨우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제수 음식이다 보니 조기를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7: 한 번만 뒤집어야지 위로 올라오는 쪽이 예쁘게 굽혀요.
3: 뒤집는 건 딱 한 번. 손을 댈수록 살이 부서져서 최상품 조기라도 차례상에 오를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합격점. 조상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음은 담백하면서 고소한 두부전입니다. 그런데 두부 한 모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7: 우리 동네 두부 가게에서 만드는 손두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두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3: 부드러운 만큼 충격에 더 약한 두부. 조기보다 부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부의 상태를 살피며 제때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두부 모양을 사수하기 위해 화상 위험도 무릅쓰죠.
7: 뜨거워요. 뜨거워서 참아야 돼요.
3: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7: 근데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두부는. 뒤집개로 하면 깨져요.
3: 그렇기에 마지막 두부 한 장까지 아기 다루듯 옮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소고기 산적. 추석 대비용이라 양이 상당합니다.
7: 오늘 할 때 한 100kg 돼요. 이게 한 장에 한 200g 정도 나간다 치면 몇 장 되나요?
8: 500장?
7: 그쯤 되겠어.
8: 다 구워야 돼요?
7: 네, 오늘 다 구울 거예요.
3: 100kg을 한 장씩 구워내야 하는 대장정. 이번에도 손이 불판 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7: 뜨거워도 네. 합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한 거를 딱 이제 단백질이니까 굳잖아요. 열에서. 굳으니까 그 굳기 전에 형태를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그 형태대로 구워지게.
8: 그럼 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7: 그렇죠.
3: 하나하나 500장의 모양을 잡다 보니 작업자 3명이 붙어도 장장 3시간이 걸립니다.

0: 땀 깨나 쏟을 수밖에 없죠.
1: 정말 많이 덥습니다. 불 앞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0: 공들여 산적을 완성하고 나서야 드디어 불 앞을 벗어납니다. 주문 들어온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들의 특급 안마.
1: 아야야야.
2: 산적 오늘 너무 안 많았어요.
1: 많았지.
2: 미안함도 있고 그 감사함이 크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더 잘 돼서 자리 잡아서 두 분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죠.
1: 그 차량만 받쳐주면 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이제 진짜 명절에는 정말 힘들어요.
0: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아들의 손을 거쳐 포장을 마칩니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오늘 나갈 산차림만 7쌍. 제수 음식이 모두 준비되면 이렇게 통째로 배송된다는데요. 이쯤 되니 가격이 궁금합니다.
2: 20만 9천 원이요.
0: 그럼 가장 비싼 제사상은 얼마일까요?
2: 제일 좋은 거는 57만 9천 원까지 있습니다.
0: 산적, 생선, 전 등 기본 구성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제사상. 명절 대목에는 주문이 몰려 차례상만 만드는데 300쌍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2: 미용실 고사 좀 갔다 올게요.
0: 고사쌍도 배달이 되나요?
2: 제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 개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0: 목적지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 문을 여는 미용실입니다.
2: 제가 어디서 좀 해야 되지?
3: 제가 쪼오바가지고 안녕하세요.
2: 선생님, 네. 저도 잘 되세요.
3: 이제 많이 일로 옮겨가지고.
2: 아, 그러시구나. 네.
4: 정식으로 오픈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5: 잘 되셔야죠.
0: 인근 지역은 아예 병풍, 제기까지 챙겨가 전체 세팅을 해주는데요. 돼지 머리까지 제대로 준비했네요.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그 고사 세트라고 파는 거 검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네. 돼지 머리 대신에 돼지 저금통이 있고
2: 아, 돼지 저금통이요?
3: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맞나.
0: 고사 진행까지 직접 챙기는데요.
2: 향을 피워 하늘의 대박 현재 시작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0: 주문한 사람은 다 차려진 고사상 앞에서 절만 하면 된다는 구요.
4: 대박나게 해주세요.
6: 상당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4: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0: 한편 그 시각. 작업장에서는 또 다른 제수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1: 민어나 돔은 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굽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생선이 마르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정도 찝니다.
0: 노하우로 쪄낸 민어와 돔이 이제 남은 생선은 돔베기뿐입니다. 귀한 돔베기는 특제 간장 양념에 졸여줍니다. 한 토막에 4,000원이나 하는 귀한 재료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익히는데요. 다 익으니 겉보기엔 영락없는 닭고기.
1: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네요.
0: 맛도 닭고기와 비슷할까요?
1: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살처럼 약간 퍽퍽하긴 해요.
0: 경상도 향토 음식인 돔베기 산적도 마무리됐습니다. 차례상 대행,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1: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 제사 음식이 홍보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수제비집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단시간에 그렇게 유명해졌었거든요.

0: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앞을 내다 보니까 수제비를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딱 2년만 장사하고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7년 차가 되네요.
1: 7년 동안 가족을 원동력 삼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
2: 안녕하세요.
1: 이제 명절은 물론 제사 때도 찾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2: 아이고, 제사 음식 시키신 거예요?
3: 네, 하루 두 번 스스로 먼저.
2: 그 전에는 집에서 차리셨어요, 어머니?
3: 12월 달에 제가 제사 때 아들이 막 해야 되나 음식과 보이 마음이 들대요. 그래, 그래 오븐에서 그 이거 막 사는 거 같아. 이제는 뭐 내가 못하기네. 1년에 두 번 쓰는 거 맞춰요.
2: 네, 감사합니다.
4: 네, 추석 다가오는데 직접 준비하시기, 직접 차례상을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깨끗하게 저석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 두 배로 바빠지는 곳 바로 떡집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가게의 찜기는 쉴 틈 없이 떡을 쪄내는데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송편이 뚝딱 나오는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을 거쳐 완성된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거 참기 힘드네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43년 동안 송천을 짓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저는 어려서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떡을 많이 만들고 또 떡을 많이 좋아했어요. 떡을 만들면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이 정성을 다 드려야 맛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송편 만들고 있죠? 송편이 몇 가지예요, 만드는 게 지금?
6: 여기가 콩, 깨, 밤, 녹두, 팥, 다섯 가지 이상 되나요?
5: 이쪽에 우리 강실장은 몇 년 됐죠?
7: 30년 됐죠?
6: 40년 가까이 될까요?
5: 어떻게 나도 40년 동안 일을 할까요?
7: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정도 들어가지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나와달라고 하면 와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5: 지금부터 저희만의 특별한 송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나타난 트럭 한 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을 싣고 온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온 양이 상당합니다.
5: 잡쌀이 지금 20kg짜리가 20개고요.
8: 10kg짜리 80개.
5: 10kg짜리 80개 쌀은. 요새 같으면 한 3, 4일?
8: 3, 4일씩.
1: 오늘 들어온 쌀 1200kg 중 송편에 사용되는 양만 무려 800kg.
5: 오늘 한 6,000개예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다음 날. 아직 컴컴한 골목에서 떡집만 불이 훤합니다.
9: 부장님 출근했습니다.
5: 왔어?
9: 예.
5: 비가 많이 오지?
9: 네, 많이 와요.
5: 그래서 이거 먼저 건지고.
1: 어김없이 시작은 불려놓은 맵쌀 건지기. 떡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이기에 작업에 앞서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잘 불었어요. 부드러워. 먹었을 때 입에서 싹 녹두지 그냥 문질러져요. 요건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송편 한 4,000개?
8: 4,000개? 네.
1: 먼저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해 불린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소금도 따라 들어갑니다.
9: 다 소금 반이니까 맞아야 되니까.
1: 분쇄기를 두 번 거치면 맵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꽃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반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죽기를 이용하지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43년 내공이 담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10: 이제만 봐요. 공유라까지 다 올려야지 얘가 골고루 돼. 말랑말랑해서 반죽이 어느 정도 하면 집밥. 우리 집밥이 말랑말랑하죠?
1: 호수의 손길은 정말 다를까요? 오호,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송편 반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5: 쑥인데요. 삶은 쑥이에요. 쑥이
11: 확 나는데요? 예,
5: 쑥송편이요. 아. 이제 쑥송편인데 팥을 넣고 하고 또 깨도 넣고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해요.
1: 사실 송편 반죽을 만들 땐 무엇보다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데요.
5: 끓는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송편이 만들어서 터지지 않아. 찬물을 넣거나 시원한 물을 넣으면 송편이 갈라지고 터지고.
1: 송편 반죽 하나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자. 덕분에 이곳 송편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을 자랑한다는군요.
11: 송편만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5: 깨송편, 녹두송편, 콩송편, 팥송편, 밤송편 다섯 가지. 그래도 깨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깨 볶으러 갑시다.
12: 가자.
1: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11: 어, 뭐야? 대문이.
5: 깨 먹는데 내려가는데. 어? 다리가.
1: 그리고 마주한 것은 비밀의 공간.
11: 오! 어, 뭐야?
1: 알고 보니 송편 소에 들어가는 깨를 볶기 위한 작업장이라는데요. 바로 오늘 볶을 깨 80kg이 등장합니다.
11: 깨를 직접 볶으세요?
5: 그럼요. 그래야지. 네. 맛있지. 한 번에 다 볶아 넣으면 고소한 맛이 없어서. 네. 내일 쓰고 오늘 볶고. 하루 전날 볶는 거지.
1: 이때 한 번에 다 볶는 것이 아니라 솥 하나에 두 바가지씩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데요. 다섯 명이 일손을 나눠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일. 작업자들에겐 인고의 시간입니다.
5: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어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덥고.
1: 그럼에도 맛을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 43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으로 오늘도 깨를 볶습니다.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5: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깨 볶는 날은 네. 이 천장이 다 더워요.
11: 아,
5: 그거 먹으면서 네. 다 됐나 먹어보는 거.
1: 고소한 깨 냄새가 작업의 끝을 알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 작업.
5: 홍성편, 서리태라 그러죠.
1: 간단한 서리태를 10분간 부드럽게 삶고 나자 때마침 완성된 세 번째 송편 소. 콩은 아닌 것 같고 대체 뭘까요?
9: 깊이 팥이요.
11: 깊이?
9: 네.
11: 깊이가 뭐예요?
9: 아, 이것도 팥의 일종이에요.
1: 네 번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녹두 소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밤뿐입니다.
5: 날밤이에요. 이제 공주밤인데.
1: 날밤이라 기계를 이용해 손질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그런데 나온 밤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속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11: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까서 쓰시는 거예요?
5: 그럼요. 매일 까요. 뭔가 좀 힘들게 해야지 그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까지.
11: 직원들이 힘들겠네.
5: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1: 뭐든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철칙인 만큼 밤도 예외는 없습니다.
11: 깜밤 쓰자고 얘기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5: 있죠. 힘주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 오, 네. 이게 살짝 해갖고 이제 살살살살 해야 돼.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1: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밤 껍질 까기. 매일 3시간 동안 팔과 어깨, 손목을 쉴 새 없이 쓰다 보니 통증을 피할 수 없는데요.
12: 이렇게 뼈지 아프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들어서 못해요.
1: 하지만 송편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0분간 쪄서 빻는데 이때 완전히 곱게 만들지 않고 알갱이가 살짝 씹힐 정도로 빻아야 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12: 맛있다.
10: 약간만 넣어야 돼요.
1: 여기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주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12: 꿀이에요.
13: 꿀!
12: 약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1: 이 단계를 거친 밤은 단맛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번거로워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군요. 밤솥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장.
12: 힘들어서 좀 쉬러 가야 되겠어요.
1: 그런데 쉬러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뭔가를 꺼냅니다.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13: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12: 이거 다 요리책이죠. 이거는 네. 100년, 103년?
13: 네. 103년이요?
12: 네. 또 하나가 있어요.
13: 어, 이거요?
12: 네, 이거는 완전히 막 부서져가지고 113년?
13: 113년이요?
12: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잖아요.
13: 네.
12: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마다 부서지니까
13: 네.
12: 책상에다가 내가 넓은 네. 종이 하나 펴놓고 구해서 책을 봐야 돼요.
13: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리책 더 잘 돼 있잖아요.
12: 잘 돼 있는데
13: 네.
12: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은 이 책자가 정통이야. 아. 이걸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완전 옛날 방법인데 저도
13: 네.
12: 이거를 지켜서 해요.
1: 송편 맛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13: 이 책자는 그러면 어디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12: 요리를 배우러 제가 갔는데 할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아마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감탄을 해요. 이걸 한번 피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돼요.
1: 잠시 후 떡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을 참인데요.
14: 아유, 언제부터 쫑쫑이 어서 날씬한 말을 하고 있어.
1: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 3, 40년을 같이 맞춰온 호흡은 송편을 빚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빠르다 보니 이 인원으로도 하루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데요.
12: 아니 오늘 이렇게만 3,500개.
13: 이거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2: 그때 제가 네. 하는 거는 한 5초에서 6초면 되겠지.
13: 시작.
1: 정말 6초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13: 6초 나오네. 6초. 선생님하고 몇 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15: 글쎄,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13: 시작.
1: 덩달아 긴장되는 순간, 과연 사장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13: 끝. 아, 7초 1. 1초 정도 빠르신데요, 남은 직원분들.
12: 아, 안 돼, 그렇게 가지고. 더 빨라야 돼.
10: 아니, 원장님은 3초는 끊어야 돼, 3초 때.
12: 아이고, 한번 해봐요.
13: 시작.
1: 기세 좋게 송편 빚기에 도전한 담당 PD. 분명 쉬워 보였는데, 반죽 펴기부터 소를 넣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12: 빨리 한 게 아니라 네. 못한 거지. 이게 뭐야.
13: 아, 뭐야,
12: 안 되지.
13: 이거 보세요? 어,
12: 그럼 안 되지.
13: 그래도 오므려서.
12: 이건 비품이야, 비품.
1: 손으로 대충 빚는 것 같아도 소를 넣고 한 번에 오므르기까지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1년을 꼬박 연습해야 한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빚어도 추석된 송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요.
15: 아우, 명절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줄이 저 바깥에까지 서가지고
13: 네.
15: 막 떡 안 준다고.

0: 그냥 쌈도 나고 막 그래. 줄 서는 사람끼리.
1: 아, 그래요?
2: 네.
0: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잖아.
3: 예쁘게 빚은 밤송편의 다음 행성지는 찜기.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옮겨서 쪄냅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불. 전기가 고르게 올라와야 제대로 익는 까닭인데요. 딱 30분을 쪄주면 달콤한 밤송편이 완성됩니다. 송편끼리 달라붙기 전에 서둘러 식혀줘야 하는데요. 다른 송편까지 연달아 나오는 통에 작업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4: 참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3: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2: 밤 하나만 줘요.
3: 송편은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2: 맛있네요.
3: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2: 당실장 홍송편 하나 줘봐.
3: 식감과 맛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군요.
2: 간이 맛나.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3: 송편 나올 시간이 되자 어느덧 모여든 사람들.
5: 그냥 맛 좀 보세요.
3: 갓 나온 송편을 맛보는데요.
5: 맛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3: 노련한 손길로 빚어낸 송편. 어떤 맛일까요?
0: 재료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맛있어요.
6: 추석 송편 정성스럽게 만든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3: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 벌써부터 추석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비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유독 발길이 몰리는 곳 바로 전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누가 만드는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시장에서 전집을 31년 차 하는 유금자입니다. 타이와 딸하고 서희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은 5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꼬디꼬꼬 있네요. 일하고 있네요.
8: 안녕하세요. 딸이에요.
7: 이건 무슨 전인데요?
8: 꼬지전이에요. 꼬지전. 이렇게 일일이 재단해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나오는 꼬지전. 맛있는 꼬지전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7: 엄마가 이제 오래오래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이제 우리 사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위.
9: 예, 안녕하세요. 저 유금자 여사님 사위 조은국입니다.
7: 사위한테 15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물려줬어요. 우리 사위 훌륭한다고 힘든 일을 이렇게
9: 고마워.
7: 잘 이겨내서.
9: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7: 훌륭해요.
9: 네, 나 뜨거워서 못 듣겠어.
7: 여기는 김치전, 메밀전, 이거는 수수빈대 있다. 수수볶음이. 수수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에요. 녹두 갈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파전. 허파전이고요. 봉태전, 꼬지전, 동그랑땡. 세 가지가 명절 때 이게 많이 나가요.
10: 사장님, 안녕하세요.
0: 나 성화. 가족들이랑 먹을 건데 본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듬전으로 많이 싸줘. 잘 먹겠습니다.
11: 예쁘지?
0: 이 집이 똥방땡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왔던 데여가지고.
12: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0: 저 한 5살 때부터 왔었어요. 똥방땡이 간이 정말 잘 돼 있고. 간이 정말 잘 돼 있어요.
3: 전이 이 가게의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수제 식혜. 이것만 찾는 손님도 있다는군요.
0: 매주 하나씩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밥통에다가 네. 한 솥씩 꼭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3: 하하,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다음 날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15년째. 하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일대 주인장입니다.
11: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소르게 잘 하니까.
13: 아이고 뭐가 맨날 이래.
3: 일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데요.
14: 식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11: 보통 2시, 3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5, 6시간씩 걸려, 시간이.
3: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4: 손이나 부어줘야 돼, 이렇게.
11: 이렇게 이 밥통으로 한 7, 8개.
14: 땀 범벅이에요.
11: 그 나는 항상 오래 하루에 오서 3번 가라, 이거.
3: 여든의 장모님이 식혜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위.
15: 아유, 또 아침부터 뭐 하죠? 힘들게.
11: 한대 없어, 떨어졌어, 해야지.
15: 저 그만 좀 하시라니까.
3: 이렇게 만류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5: 연로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14: 네.
15: 3년 전에 이제 저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히는 과정에서 저걸 이쪽으로 푸다가.
14: 네네.
15: 이게 뒤집어졌어요.
14: 아, 냄비. 예. 아, 그쪽으로 식히려고 했다가요?
15: 예. 이게 뒤집어지면서.
14: 네.
15: 그 화상을 크게 좀 당하셔가지고.
14: 아...
15: 한 6개월 고생하셨어요.
14: 장모님이요?
15: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드세요?
11: 손님들이 찾으니까 맛있다고. 그리고 요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거든.
3: 때마침 출근한 딸.
16: 어, 엄마 일찍 나왔네?
11: 어.
16: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뭐부터 할까?
11: 기본이 꼬지 붙이고.
16: 꼬지?
11: 이거 동태 붙이고 동그랗게.
3: 이 세 가지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전이라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요.
11: 바쁠 때는 네. 몇 천 개 나가요?
3: 꼬치전은 밑작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11: 잠깐만요. 3분의 1로 나누면
14: 돼요. 3분의 1? 그럼 크게 딱 맞아요?
11: 네.
3: 3분의 1이 꼬치 하나의 크기. 거리는 자투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눈대중으로 맞춰 자르지만 그게 어려울 땐 자체 제작한 전용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11: 이거 대구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3: 빨리 준비해야 할 땐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파까지 3등분 하면 꼬치전 재료가 다 갖춰집니다.
16: 파 왔네요.
3: 재료가 모이자 본격적으로 꼬치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는 작업장. 다친 걸까요?
17: 꽂을 때 이쪽으로 네. 눌러주거든요. 손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많이 마찰이 가니까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또 햄이랑 다 각각 밀어줘야 되니까 그냥 굳은살을 보세요.
3: 그냥 꽂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의 높이를 맞추면서 꼬치가 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가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일을 대략 500번 반복해야 합니다.
18: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3: 숙련된 작업자 4명이 힘을 합쳐도 2,000개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전 재료가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11: 동태 많이 들어왔어. 여기서 조리 예, 띄워주세요.
15: 오늘 들어오는 건 한 200kg 되고요. 명절에 총 저희가 쓸 물량 자체가 한 1,500kg 정도 돼요. 이제 참 붙이기 전에 네.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3: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소금을 뿌리는데요.
14: 간은 약간 손맛인가요, 선생님?
15: 네, 20년 됐습니다.
14: 20년이요?
16: 명절에 여기 일할 때.
14: 2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감이 오시나 봐요.
15: 예.
3: 꼬치전에 비해 수월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15: 내장 감싸고 있는 칼. 그쪽은 무조건 가시가 있어요.
3: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부위인 셈인데요. 가시가 워낙 많아 포를 떠도 남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15: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14: 아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15: 이건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저희 시장에서도 포를 떠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14: 네.
15: 그런 분들 아니면 잘 모르죠.
3: 동태포 2,000장의 가시를 100% 없애진 못하지만 최대한 잡아내려 애쓰는데요. 꼬박 2시간을 몰두하니 땀 범

0: 이제부터는 속도 전환. 간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재빨리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빠른 손놀림에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1: 이거 하나에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2: 20에서 22 요 사이인 것 같아요.
0: 정말 손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야, 다시 해봐도 20에서 22g. 손이 아니라 저울 아닌가요?
1: 정확하신데요?
2: 몇십 년간 딱 쥐었던 손의 감각이라 네. 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안 있잖아요. 개수로는 한 1300개 정도
0: 많이 만드는 만큼 사용하는 달걀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3: 50판이요?
1: 아, 50판이요? 네.
3: 명절 때 네. 한 380 정도.
0: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골프공. 아하, 달걀을 깨는 용도였군요. 오래 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는데요.
4: 계란 길이 붙이면 약간 계란 파편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1: 아, 네네.
4: 예, 근데 이게 골프공 자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네.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0: 골프공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그랑땡을 붙일 준비를 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잡는데 이곳만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1: 손으로 안 딛고 이렇게 거기다 컵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시네요?
2: 크고 작고 하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있고 이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걸 균일하게 하느라고
5: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네. 가만히 있어봐. 따라.
1: 뭔데요?
5: 맨 처음에는 네. 이 종이컵에다 눌렀어.
1: 아,
5: 하나 넣어서. 하나 넣어서 내가 해볼게.
0: 네. 딱 맞는데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5: 위에가 종이는 종이고 이거는 물기가 있잖아. 네. 이렇게 떨면 안 떨어져. 이렇게.
1: 아.
5: 애로사항이 많아. 시장에 가서 저 플라스틱 컵을 사다가 했어.
1: 네.
5: 플라스틱 컵을 다니까 이제 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1: 아.
5: 수도 없이 이거를 하다가 중국 가서도 컵을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몇 센치인데요? 이게 원하는 딱 사이즈.
5: 근데 몇 센치인지는 몰라.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아.
1: 아, 종이컵하고?
5: 어. 그래서 푸딩 같은 거 담아져 있는 디저트 통.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네. 양해를 얻었어.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그냥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2: 이거 3개 정도 얻었어요.
1: 아, 3개요?
2: 네. 그래서 저 애지중지.
0: 3개밖에 없다니 애지중지할 만하네요. 용기 덕분에 크기가 똑같아진 동그랑땡. 달걀물을 거쳐 불판 위에 올라가는데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떠날 수 없고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도 견뎌야 하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붙이는 작업자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5: 명절 때는 한 100바구니 붙이니까 한 만 개 정도.
1: 아, 만 개 정도. 네.
0: 이외에 배추전, 버섯전, 메밀전 등 명절이 아니어도 방금 붙여낸 전을 살 수 있다 보니 급할 땐 이 집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6: 오늘 제사인데 일하러 가야 돼서 제가 사가서 집에서만 데펴서 저희 시아버지 드렸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버님이 네가 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답은 안 했어요.
0: 아, 이거 아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죠?
6: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5: 앞으로 내가 내 몸만 건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또 해서 우리 사위랑 딸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7: 서울 시군이 제일 편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3학년 1학기 뉴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 편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 우리 확인하고 부지런히 또 오늘의 목표를 향해서 가볼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볼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 당연히 내용은 같고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드디어. 그리고 나서 서술형 대비를 조금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항이 전반적으로 좀 계산도 많고 문항수도 좀 있어서 오늘 조금 서술형 대비까지 좀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7번 문항입니다. 자, 17번 문항은요. x제곱분의 1과 y제곱분의 1을 더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요 xy를 무리수로 주었습니다. 고민이 되시죠? x를 바로 대입할 것인가? 아니면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해 보시는 게 맞고요. 저라면 이 주어진 식을 조금은 계산을 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제곱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 또 분모에 들어가니까 유리화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일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어진 식을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통분의 작업을 먼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y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뭐 x제곱, y제곱 더한 거는 순서 바꿔서 쓰나 똑같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바꿔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우리는 요걸 계산을 할 참인데요. 우선은 xy를 곱한 거, 그리고 분자를 계산하려면 더한 거의 제곱이랑 뭐 관련 있고 뭐 요런 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약간 여기다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xy 대입하지 말고 우선은 첫 번째 xy 곱한 것부터 구해볼까? 이런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요. 루트 5 빼기 루트 3과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완전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5의 제곱인 5에서 루트 3의 제곱인 3을 빼게 되고요. 따라서 곱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x 더하기 y도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요. x 더하기 y를 하면 요 분자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x 더하기 y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더하기니까 루트 3, 루트 3. 그리고 나면 이 루트 5만 남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의 분자를 구하러 갑시다. 분자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한 거에서 제곱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더한 거의 제곱에서는요. 제곱제곱에 2xy니까 저라면 2xy를 뺀다라고 먼저 조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한 거의 제곱은 4, 5, 20이 되고요. 곱한 거가 2니까 이 뒷부분에 2를 넣어서 마이너스 4 해서 16이 된다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곱제곱은 아주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제가 구해놨고요. x제곱, y제곱은요. 다만 이 1번에서 구한 이 값을 xy를 전체에 제곱하면 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제곱하면 돼요. 따라서 4가 되는 거고요. 이걸 계산하고 나면 정답은 4야 라고 정리해서 실제 보기 중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계산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고민을 처음에 바로 대입하면 더 계산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합이나 곱을 구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조작을 통해 계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18번으로 갑니다.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개를 하시오 하면은 당연히 연필을 대고 쭉 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특정한 개수를 물어본다? 그렇다면 무조건 쭉 달리지 마시고 원하는 걸 구해주시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x제곱의 개수를

구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제곱을 한 경우에는요, x제곱의 개수는 앞에 거 제곱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4x제곱에서 나올 겁니다. 4x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도 x제곱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이거 3모양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겠죠? 따라서 6이 12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2가 되거든요. 단 유의하셔야죠. 가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2의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x제곱과 마이너스 12x제곱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8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만 궁금했던 거니까 x제곱은 빼고 써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x의 개수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에 또두 배를 해야 돼요. x의 개수 쓰시고요. 마이너스 18에 또두 배를 하니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뒷부분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3모양의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따라서 6x와 이렇게 3모양을 하면 마이너스 24x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에요. 마이너스 18x.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더하기 18로 바뀌게 되죠. 플러스로.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을 오히려 또 더해라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을 다 더하시면요. 마이너스 26이야라고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6 하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겠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를 제가 시험에서 출제했다. 그러면 좀 약간 정답률이 아주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일단 시키는 게 많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마이너스 이런 거 처리하는 게 은근 실수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완전히 정답에 갈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요거 전개해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AB를 구하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앞에 거 3x 똑같고요. 뒤에 거 A가 똑같은데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하차 공식이죠. 자, 그렇다면 요거 전개하시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렇게 계산한 게 BX의 제곱에서 64를 빼게 된 거고요. 따라서 1대1로 비교 들어가시면요. B가 바로 9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64거든요. 따라서 A 제곱이 64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a 제곱이 64면 a는 8도 되지만 마이너스 8도 되거든요. 그치만 이 문제는 단서로 잡아줬습니다. a는 양수만 생각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8만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구했고요. a 더하기 b를 구한다면 따라서 정답은요 17이야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인 경우를 모조리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20번입니다. 이번에는 합과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다. 만들어주는 공식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라는 이 식은요, 내가 문제에서 준그 식, x 더하기 y의 제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너희가 만들어봐. 이 얘기예요. 당연히 똑같지 않을 거고요. 이 친구는 제곱제곱이 있으면서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곱제곱은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exy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제거하고 또 마이너스 xy를 하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y가 돼야죠. 따라서 빼기 3xy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벽하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걸다 외운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만들어주는 공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0을 가져와서 제곱을 해볼까요? 100이 되고요. 8 가져와서 곱해볼까요? 8, 3, 24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면요, 76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값은 76이야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21번으로 갈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험에 문제를 낸다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저도 꼭 하나씩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x제곱에 10x 더하기 16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곱근 기호를 줬어요. 그럼 우선은요, 여러분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에 이제 요 x를 넣어서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방법 첫 번째는요, 당연히 x를 대입해서 여기에 제곱하시고, 여기에 넣고, 계산하고, 루트 씌우고 하시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엄청 오래 걸린다거나, 뭐, 너무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문제를 보면요, 두 번째 이제 방법으로 저는 풀 건데요. 바로 대입하는 거 말고. 사실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어떻게 많이 주냐면요. 요걸 무리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5를 살짝 넘기면 문자는 무리수가 드러나 있진 않으니까 그냥 문자는 두시고요. 유리수를 문자 쪽으로 옮기시고 요 무리수 부분은 그냥 두세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좌변은 우변인 3, 3은 9, 2, 18이 되고 마이너스 9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좌변을 정리해 볼까요? x제곱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앞에 거, 뒤에 거두 배거든요. 더하기 10x에 그리고 더하기 25가 18이야.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고 나니 내가 원하는 x제곱 더하기 10x 부분이 내가 원하는 여기에 일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싹 끊어주면 요거 살짝 넘겨주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7인 거거든요, 지금. x제곱 더하기 10x가. 맞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7을 넣고 더하기 16을 계산해서 루트 9가 되죠. 그러니까 3. 정답이 3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x 자리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루트 1을 직접 대입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요, 간접적으로 무리수 부분을 남기시고요. 그리고 유리수 부분은 문자와 한 팀을 만들어서, 원팀을 만들어서 제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일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 간접적으로 구해서 대입해서 끝냈어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많이 낼것 같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문제 출제자는요, 요 10x, 요걸 제곱했을 때그 10x까지가 한 큐에 해결이 되게 숫자를 그런 느낌으로 많이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출제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게 문제를 많이 주고요. 따라서 요거는 무리수 부분은 따로, 그리고 유리수를 문자와 함께 제곱을 해서 내려오다가 요 부분을 대입하는 식으로 푸는 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아시겠죠? 또한 가지 방법은 직접 대입한다. 직접 대입도 괜찮아요. 그치만 요걸 풀고 나면 아마 이렇게 풀고 싶어질 겁니다. 계산의 실수도 적고요. 바로 눈에 보이니까.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2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할때 y분의 x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제곱근 부분에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5가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2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가 대략적으로 루트 5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판단해 볼게요. 2는 4 하니까요. 루트 4부터 루트 9까지 사이가 되기 때문에요. 2부터 3 사이의 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2 더하기 루트 5라는 건, 2 더하기 루트 5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4부터 5까지의 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4점 얼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지금 방금 봤듯이 4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소수 부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원래 있던 수치에서 원래 있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줘라.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 y분의 x란 말이죠. y분의 x. 그러니까 이거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제 실행에 옮겨볼 건데 이거 살짝 자리만 바꿔서 루트 5 빼기 2로 해서 대입하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x고요. 이게 y니까요. 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자는요, 4가 되고요. 분모는요, 루트

2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모 유리화 시작할게요. 루트 2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곱해주시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어서 5 빼기 4가 되고요. 분자는 4에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1이 되니까 그대로 정답은요. 4 루트 2 더하기 8 이렇게. 요거 전개 안할 이유 없죠?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놓으셔도 틀렸다라고는 못하지만 뭐 마지막에 전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 루트 5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23번 문항은요, 이 전개식에서 xy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가 모두 마이너스 16이다. 여기 또 이제 원하는 항만 계산해도 되는 상황이 됐네요. xy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라고 했으니까, xy의 계수 먼저 찾아볼까? xy의 계수를 찾아보자. 그렇다면 요거는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면 되겠네. 그쵸? 따라서 abxy. 그 다음 요렇게 하면? 4xy 하니까 요게 xy의 계수예요. 그런데 둘다두 개를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각각 둘다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6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y제곱의 계수입니다. y제곱의 계수는 저기서 누구? 그렇죠. 요 y끼리 곱하면 y제곱 나오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4by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4b가 돼요. y제곱의 계수니까 이 앞에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면 이 친구도 마이너스 16이래요. 따라서 이 아래에서 먼저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b는 마이너스 4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을 여기에 넣으면 a값 도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b를 가지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6이에요. 따라서 이때 A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넘겨서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A는 5가 되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A는 5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요. 2를 더하게 되니까요. 5에서 4를 빼게 되니까 1이 되겠네요. 정답은 1.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어요. XY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사실상 요거는 다 전개해서 x제곱의 계수까지 구한 다음에 뭐 ax제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4개의 항을 다 정리해 놓고 요걸 계산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요거는 전개해도 항이 4개밖에 안 나오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습관을 들일 때 그렇게 다 전개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골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볼게요. x 더하기 3, x 더하기 a를 전개하면 x의 계수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은 이때 x의 계수는 또 이렇게 된다.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전개하자고. 납득이 가시죠? 따라서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a를 전개했을 때 x의 계수만 구하고 싶다. 3 모양으로 만나보자. 됐죠? 따라서 x의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3x의 3과 AX에 A를 더해서 3 더하기 A의 X 이렇게 되겠죠. 요게 X의 계수인데 그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 2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경우를 전개했을 때 역시 X의 계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X제곱이니까 요렇게 3 모양으로 전개하면 또 역시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의 X니까 마이너스 2A이고 요렇게 끝에 것끼리 전개하면 3b의 x거든요. 그러니까 3b만 남겠습니다. 그렇게 전개한 거에 계수는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a 값은요. 요거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그쵸?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신다면 정리 들어갈게요. 10. 더하기 3b가 1이 된다. 따라서 3b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a값, b값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해 주신다면 그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8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됐나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든 걸리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무조건. 그치만 내가 원하는 것만 직접적으로 X의 개수만 끄집어내서 하는 게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이 중단원의 마지막 문제 맞죠? 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예, 서술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 또한 서술형이긴 하네요. 어렵다기보다는 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유형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런 식을 준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거는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4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걸 살짝 쿵 응용해 보신다면 2X의 제곱에 이 X분의 2의 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괜찮아요? 오, 좋아요. 요게 요렇게 해석이 되신다면 그럼 이걸 구해볼까? 2X 더하기 X분의 2를 제곱한 거랑 이 친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한마디로 X제곱에 뭐 X분의 1의 제곱에 아니면 뭐 X제곱분의 1에 요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제곱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봤잖아요. 빼기 제곱 제곱의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팀 원팀 2라고 생각한다면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있고요.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없애면서 8이 되네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8을 없애면 되겠네요. 이게 어려워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주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외워준다고 생각하면 이걸 8이라고 끄집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외우다시피 하면 얘가 그냥 2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자. 이게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이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식에서 주어진 식에서 2x 더하기 x분의 2만 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2x제곱이 있으니 등식의 양변을 x분의 1을 곱하기를 해보자. 즉 x로 나눠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x, 2x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리고는 x분의 2가 되고요. 는 0 이렇게 되나요? 괜찮죠? 제가 원하는 건 사실상 2x 더하기 x분의 2였어요. 요거. 그게 넘겨주시면 5가 되잖아요. 요게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확히 5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25에서 5의 제곱이니까 8을 빼서 정답은 17이야 라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7이고요.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여기서 오류가 났다. 그러면 아마도 이 8이었을 거거든요. 그 원인이. 근데 이 8이 오류가 난 원인은 그럼 뭘까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 x,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뺐어. 그러니까 얘도 a제곱, a제곱분의 1, 뭐 이렇게 하면은 제곱한 거에서 2를 뺐어. 해서 여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2라고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오류의 원인이었을 거고요. 절대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는 제가 20강 단기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고 수학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더 만들어주는 연습. 왜냐하면 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서 끝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수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만들어주는 공식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오늘의 목표인 서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많이는 안 풀 거고요. 오늘 한 두어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보실까요? 7x 더하기 ay랑 bx 마이너스 3y를 전개했어요. 그럴 때 x제곱의 개수가 14고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9래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건 y제곱의 개수네요. 그러면은 시키는 거 일단 다 해보자. x제곱의 개수,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구분 좀 해볼게요. x제곱의 항은 요렇게 계산한 거네. 7bx제곱이네. 오, 좋아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7b네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14라고 했으니까 잘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b는 2네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파트를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은 XY항이래요. 그러니까 X랑 Y를 곱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3 모양으로 곱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7X랑 마이너스 3Y 곱한 거첫 번째 등장했고요. AY랑 BX 곱한 거두 번째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21에 더하기 AB가 되고요.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 개수가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밝혀준 거죠. 그러면 AB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21을 넘겨서 1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일단 1번과 2번 과정에 의해서 요 A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에서 B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 2를 넣어주시면 A는 6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 자리에 6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y제곱항은 이제 새로운 y제곱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y제곱은 어떻게? 이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3a의 y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a의 y의 제곱이 되니까 y제곱의 개수는 결국 마이너스 3a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구한 6을 가지고 와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18이야라고 해서 문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EX 더하기 A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고요. 그럴 때 A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예쁘게 잘 전개해서 우변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완전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가주시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전개 한번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친구가 요거랑 완전히 같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들어간 거예요. 우선은요, 4AX가 마이너스 20X니까 4A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 다음은요, A제곱이 B랑 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은 B야. 요렇게 일단은 쓰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A 값이 바로 도출이 되죠? 4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거든요. 4, 5, 20. 그쵸? 그리고 나면,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제곱을 해주면 B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곱을 한 25가 그 다음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끝났어요. A랑 B를 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였고요. B의 값은 A 제곱인데 그게 25였단 말이죠. 그래서 25를 또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더해주시면 그렇죠. 20.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0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전개해서 우변과 비교해서 개수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냥 물어본 문제라서 그걸 이제 서술형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런 개수를 구하는 각각의 과정에 점수가 들어올 거고 그 이제 전개했을 때 그리고 나서 개수를 비교해서 A값 구하고 B값 구하고에 각각 점수 들어오고 마지막에 더한 거에 들어오고 약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 조금 더 풀어볼 거거든요.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뒤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 풀 거니까 문제량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쓰면서 하나하나 과정을 보면서 또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북원에서 독서 감상문 계속 또볼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독서 감상문. 그럼 이번 시간의 공기템은 똑같지롱, 똑같지롱. 맞아요. 이번 공기템도 독서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쓰는 독서 감상문. 그런데 이번 독서 감상문은 조금 달라요. 아주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아주 모범적인 독서 감상문 한 편을 우리가 감상을 했죠. 자, 기억나요? 일단 제목이 아주 멋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대표할 만한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제목을 여기 딱 넣었었어요. 나도 발표하기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썼죠. 자, 그 다음 무엇을 썼더라? 책의 내용을 대강 써주었어요. 왜? 이 책을 안 읽어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을 찾아서 써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점.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결심했던 것, 깨달았던 것, 뭐, 바람, 이런 것들 또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죠? 인상 깊었다는 건 기억에 남는 것,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자, 이러한 짜임새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기템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보는 이 독서 감상문은, 아주 흔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인데 어떤 점에서 약간 아쉬운가? 예,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아, 여기가 좀 아쉽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자마트를 읽고요. 괜찮아요. 이런 제목도 아주 흔하죠.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여기다 먼저 탁 넣어주는 거예요. 요걸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사자마트를 읽었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다.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씨의 이름이래요. 그, 이 마트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마트 주인 이름이 사자예요. 사자. 아, 사자? 사자마트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야. 야, 우리 저기 가서 사자. 야, 우리 이것도 사자, 저것도 사자, 그 사자. 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었죠. 마트 이름을 진짜 잘 지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 마트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면서 이제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 씨의 겉모습을 보고 이 겉모습을 보니까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약이 뭐예요? 나쁘다, 안 좋다. 이게 고약이에요. 험사부터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군. 얼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구석게 생겼다. 인상이 안 좋다. 이런 거죠.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전기가 나갔대요. 우리 보통 정전됐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럴 때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자씨가 고약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다정하고 물건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면서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예,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잘 표현해 줬네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사자마트라는 책을 한권다 읽은 것 같아. 와우. 굉장히 그 세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내용을 잘 풀이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마트의 이 사자씨가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 줄 알고 손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기가 모두 나갔을 때, 즉 정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자씨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자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내용인데? 내용을 아주 잘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자마트를 어떻게 해서 읽게 되었는지 이 까닭이 없네요? 그죠? 곧바로 문제인데? 인상 깊은 장면도 여기 안 나타났네? 그리고 사자마트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없네? 그냥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어. 뭐, 여기서 끝났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 봐요. 제목을 보라고요. 사자마트를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감상문이죠? 근데 이건 감상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의 감상이 없으니까. 감상이 뭐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독서 감상문 할때그 감상이 뭐냐면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낌, 요런 게 바로 감상이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감상문의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점인데, 여기에는 내용만 있고 감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쉽지. 근데 보통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감상문 써봐. 그러면 여기에 힘을 많이 주고 그냥 정말 느낀 점은 한두 줄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 독서 감상문의 제목과 읽은 책의 제목을 각각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사자 마트를 읽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읽고 감상 써야 되는데 감상이 없네. 예. 읽은 책의 제목은 사자 마트.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글쓴이가 읽은 책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쓴이가 읽은 책 사자마트죠? 사자마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사자씨가 연 가게 이름이 사자마트.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사자씨의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네의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고, 그럼 다 맞네? 그럼 5번이 정답인가 보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지 못했다. 오해. 잘못된 이해지? 예.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끝까지 풀지 못했다. 사자씨는 고약할 거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나중에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5번. 이 독서 감상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거는 없네. 어디 갔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다야? 막 이렇게. 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골라볼까요? 일단, 책의 내용. 아주 잘 썼어. 이만큼이나 썼어. 자, 책을 읽은 까닭. 없네. 부족한 부분 쓰라 그랬지? 에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예, 이거 안 부족해. 정말 많이 썼어요. 부족한 부분. 책을 읽은 까닭을 어디에 봐도 없어. 그쵸?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넣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요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감상문이 아니라 그냥 독서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요 부분.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 이게 바로 감상이니까. 이게 감상이잖아요. 그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네. 크게 보면 인상 깊은 장면도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기억할 만큼 굉장히 깊게 생각한 거니까. 네. 요게 크게 보면 감상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이 글쓴이라면 내가 이 아까 그 사자마트를 읽고 이그 독서 감상문을 쓴그 글쓴이라면 기억을 읽고, 요거 사자마트죠? 요걸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뭐, 여러분 생각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뭐, 예를

주제는 뭘까요? 주제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주제는 이거 쓰면 돼요. 글쓴이의 뭐 생각.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를 쓴 작가 있잖아요. 작가의 생각과 연관이 되는, 네, 관계가 있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의 그 주제, 사자마트에서 이글쓴 사람,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련돼서 쓰셔야지. 이건 내 생각 쓰면 다 맞나? 그럼 막 엉뚱한 얘기 막 쓰시는 친구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자마트에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써주셔야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은 사자마트를 읽고 다른 친구가 썼어요. 아, 이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내가 써볼게! 하고 다른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대요. 자, 다 글을 읽고 물음에 한번 답해볼게요. 독서 감상문 제목은요, 이렇게 정했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가 제목이에요. 그러면, 사자마트를 읽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충 제목이라고 해요. 보충 제목. 자,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뒤에다가, 보충해주는 제목을 넣어준 거예요. 나 사자마트 읽었거든? 하면서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자, 까닭도 여기다 넣어준대요. 도서관에서 사자마트라는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게 됐어.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 사자마트? 오, 이건 도대체 무슨 제목이지? 끌리는데? 뭐 이렇게. 표지 그림도 있는데, 와, 표지 그림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된 거야. 여러분도 보면 제목에 끌리는 그런 책이 있고, 책 표지를 보니까, 오, 이거 재밌겠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책을 제목, 아, 뭐라고 쓸까? 책을 읽은 까닭, 뭐라고 쓸까? 아, 내가 이걸 왜 읽었다고 할까? 뭐, 멋진 이야기 없을까? 어떤 드라마틱한 뭐가 없을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재밌어서요. 제목이 재밌어서요. 그림이 좋아서요. 그냥 그거 써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책의 내용 쓴다고 했죠?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하지만 사자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며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어느 날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됐지.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단다. 이게 내용이야. 더 간단하죠?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지만 있어야 될건다 들어갔어. 그죠? 여기 정전은 뭐, 아까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잖아요. 이 정자가 재밌어요. 한자로 이 정자가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멈춘다. 머무른다. 전기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오다 멈춘 거야. 우리 집에 안 와. 이게 정전이에요. 예, 네, 재밌지 않아요? 전기가 오다가 멈췄어.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정전이에요. 어쨌든. 앞에서 제목 넣었고, 그 다음에 까닭, 책을 읽은 까닭 넣었고, 책의 내용까지 넣었어. 오, 잘 나가고 있어.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넣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와, 정말 기뻤다?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그림에 사자씨 모습이 꼭 사자처럼 생겼더라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써주면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려고 해. 뭐 이런 말들. 예. 굉장히 그 책에 나타난 교훈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준 거죠. 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난 보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어. 그 사람을 좀더 오래 두고 볼 거야. 뭐 이런 것들. 예. 맞아요. 사람이요. 얼굴만 보고는 몰라요. 그왜 있잖아요. 그 요만한 유치원, 어린이들.

애들한테, 얘들아, 니네, 예, 유괴범을 그려봐. 이런 애를 해본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유괴범 한번 그려봐. 유괴범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린대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요. 이러고 있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지금 이막 어떤 애 뿔도 그린대. 막 이렇게. 이 유괴범이요. 그런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유괴범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야? 착한 사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마트만 봐도 이해가 되죠? 글쓴이가 기억을 잃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뭐예요? 사자마트죠? 자, 왜 잃게 됐대요? 표지 그림이 귀여워서, 책 제목이 재밌어서, 뭐, 요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가와, 또, 나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 뭐였지? 예, 그냥 찾아 쓰면 돼요. 외울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요런 거 여러분 많이 쓰죠? 뭐뭘 읽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사자마트는 책 제목이고 그 책을 보고 내가 글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글을 하나 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독서 감상문에 쓴 책의 내용에 알맞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네, 사자 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어. 요거 다다. 맨 끝에 있어야 된다. 그죠? 가게 문을 열었다. 요거 가. 맨 앞에 있네.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해서 가게를 안 찾아갔어.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어. 뭘까요? 예, 겉모습만 보고 가게를 찾아가지 않았다. 요거죠? 문을 열긴 했는데,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발생했어. 그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사자씨가 촛불을 다 켜놓으니까, 마지막에, 가게를 찾아가게 되고,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 보고, 오해가 풀렸어.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이 글의 제목은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예, 책의 주제. 이 말은 작가, 여기서 글쓴이, 책 글쓴이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또는 작가의 생각. 요걸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주제라고 한다. 주제. 예, 이 주제란 말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 책의 주제가 뭐야? 이 말은,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작가의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거잖아요.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 오, 글쓴이는 사람들이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 이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병우가 아주 예, 훌륭한 말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짜임을 한번 훑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자.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독서 감상문의 짜임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아, 난 말이야. 주인공이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의 책을 읽었거든. 나도 주인공처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뭐야? 아, 그러니? 나는 말이야.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었거든.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주인을 찾아 여행하는 동물의 이야기를 읽었어. 우리 집 강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지금 먼저 거치고 있나요?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서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벌써 내용을 딱딱딱 먼저 첫 부분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했어. 이거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책의 내용과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잘 공유를 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계속 우리 얘기한 거죠? 제목 써라, 까닭 써라, 내용 써라, 인상 깊은 장면 써라,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 써라. 이건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과정이 있나 또 볼게요. 자, 1의 그림에서 새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봐라.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아름답습니다. 자, 1의 그림에서 친구가 기억과 같이 신기했어.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기했다라고 했죠? 책에 나온 인물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생각. 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 가장자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내용 써야죠. 까닭도 써야죠. 제목 써야죠. 생각이나 느낌 써야죠. 다 써야 돼요. 알맞지 않은 것은 횟수. 나 이거 100번 읽었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 내용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을 썼을까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 이런 뜻일까요? 뭐 어쨌든 정답은 3번. 자신이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 제목과 그 까닭을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쓴 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내가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을 누군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머니와 하얀 집을 읽었거든요. 왜이 독서 감상문으로 이 책을 쓰고 싶냐면요. 호기심이 많은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잘 살려서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 집이 그 고양이를 그세 마리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에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까닭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뭐 저는 이거 말고요. 강아지 똥 읽은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강아지 똥 쓰고 그 다음에 강아지 똥이 자신을 희생해서 민들레 꽃을 피운 게 정말 기억에 남아서요.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사실 강아지 똥이 멋있죠. 강아지 변 그러면 아니야. 그죠? 똥이 뭐야 똥이. 아이 변이라고 해. 이거 아니잖아. 그쵸? 그말 맛이 안 나요. 강아지 똥이어야 해. 그죠? 예,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죠. 자, 이제 점검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아까 우리 그 독서 감상문 쓰기까지 봤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딱 공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기 내용이 나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쓴 것을 한번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잘 썼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나?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기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해 본다. 자,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예, 아니오. 갑니다.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네.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나요? 네.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나요? 그럼요.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어요? 아우요. 그렇고 말고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아니요. 그럼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책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네, 알았어요. 책을 읽은 까닭 썼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었는지 생각해 봐요. 네.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어요? 아니요. 아유, 그러면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서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자, 인상 깊은 장면 썼어요? 아니요. 아, 세상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책을 읽고 떠오른 장면, 생각, 느낌 썼어요? 아니요. 아,
도대체 뭐야?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있고 깨닫거나 타지만 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고쳐 써야죠.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으면 고쳐 쓸것 있으면 고쳐 쓰고 발표까지 하세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는지 확인하고, 읽은 까닭이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는지 확인하고,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썼는지 확인한다. 요게 조금 아니죠? 간단하게 보다는 감상문이란 말이죠. 독서 감상문. 책의 내용에 비중을 너무 두지 말고, 생각이나 느낌, 요걸 감상이잖아. 그쵸? 이 감상에 힘을 좀 실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면 더 좋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기억. 이것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란 얘기잖아요. 책을 사서 읽은 것을 떠올려야 될까요?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될까요? 2번이요.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70번. 다음은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정 쭉 봤어요. 독서 감상문으로 쓸, 일단 책을 정해야겠죠. 읽은 책.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쓰면 되는데, 쓴 것이 다가 아니야. 독서 감상문을 일단 검사해 봐야 돼. 한번 쭉 읽어 봐야 돼. 이걸 우리는 점검한다 라고 표현하죠. 독서 감상문을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 보충할 부분은 고쳐 쓰고 발표하면 끝! 공기문입니다.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뭘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어서 이 책을 골랐다고요. 책을 읽을 까닭일까요? 생각하고 난 느낀점일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었다? 이런 건가?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에는 상실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번아웃 중에 간병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또는 다른 아픈 자녀 이걸 돌보는 사람들을 가족 간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에서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많이 입는데 또 그거를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병의 스트레스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대 여성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까지. 쉽게 말하면 감정노동의 극단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에 탈 때처럼 해라. 비행기 안내방송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류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니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돌보겠다는 그 지속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자매 다른 가족하고 역할을 나누세요.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데는 물리적, 경제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요. 돈도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시간 여유 있는 형제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한두 번쯤은 다른 형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며칠은 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나누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고 노부부,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은요,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 불효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간병을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시간, 휴가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실은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인 거죠. 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애증이 섞여 있는 관계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도 많고
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서로 주고받다가 사이가 아예 틀어진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7순, 8순, 9순 넘어가고 자녀들은 30살, 40살,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안 됐고 안쓰럽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노쇠를 목격하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도 비슷해요. 근데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존재론적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늙고 힘이 빠져가는, 등이 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불안한 거 잊어버리려고, 막 젊은 척하고 안 늙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우연하게 찍었던 뇌 영상 MRI 사진에서 아주 중대한 암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서 3일 후에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좋은 암으로는 안 나와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마지막을 예상할 때 내 삶에 진지해지죠. 근데 내 부모를 돌볼 때 성인 자녀, 특히 50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 도망가고 싶음,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 보호만 받던 자녀였던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겁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낯설고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 모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 본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저한테 다니세요. 늘 볼 때마다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여유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품이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한 거 괴로움 본인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면서 마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50대 우리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대에는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최근에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결혼 청첩 무지 많죠. 그리고 특히 지인 부모님들 부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서 정말로 미남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에우리디케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걸 못 찾고 부인을 찾으러 저승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프 리라를 연주해서 저승의 신들을 그냥 울게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 나올 수 있게 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인은 너를 따라갈 테니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오르페우스가 등 뒤에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영화도 보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니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는 다시 먼 저승으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잡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수록 그거는 더 사라질 거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실의 심리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요 애도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퀴블러 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처음 부정을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고는 화를 내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누구나 다 늙어지는 거니 타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에 빠졌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복잡성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난사고와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1, 2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그 상실에 잡혀 있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가장 흔한 원인은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자체가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약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복잡하게 애도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물론 그 와중에 주변에서 그 슬픔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슬퍼하라고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슬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 중에 일본의 긴스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도자기 같은 거 그릇들 깨지면 우리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인 기법이래요. 그러면 수리한 게 더 귀해지는 거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요.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내 건강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경험, 나의 상실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통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 상실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인생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50대가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논픽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에도 우리 재밌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논픽션 비문학 책을 만나보았는데 오늘도 그런 유사한 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 하, 우리 추억 속에 우리 친구들은 추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그런데 무지개를 쫓아가 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볼까요?
1: What Makes a Rainbow? By Debbie Villardi.

0: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1: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Rainbows, 무지개입니다.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라고 되어 있네요. 무지개라는 것은 is a curved lin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Curve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를 curve 해볼게요. 오, 휘어집니다. 휘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curve라는 것은 구부리다 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cur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부러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지개라는 것은 구부러진 선입니다. 혹은 띠라고 할 수 있겠죠. Of colo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색의 구부러진 선이나 띠 같은 것이 됩니다.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happen이라고 하면 발생하다, 일어난다, 생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after rain,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Sunlight, 햇빛이 hits, 탕 때리게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다라는 것이겠죠. 햇빛이 쫙 때리게 됩니다. 무엇을 때리냐면 water drops. water drop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을 at an angle, 어떤 특정한 각도로 때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햇빛이 하늘에서 쭉 내리쬐는데 물방울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어떤 각도로 물방울 속으로 물방울을 탁 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요. Beautiful colors of app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angle 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설명드렸었죠. 각도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 colors.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을 탁 때리고 나니까 햇빛이요. beautiful colors.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appear.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2. Light. 이제 빛입니다.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As a wave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이런 파장, 물결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이런 물결이 보이진 않죠. 바다에 가면 파도는 물결이 치지만 혹은 우리가 물에 돌을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이런 물결이라는 게 보이지만 빛이 물결을 이루면서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햇빛이 참 좋다. 이 빛의 물결을 봐. 이 물결이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결로서 우리에게 온다. 물결로서 빛이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hits objects on earth. it hits 그것은 이 빛들은 때립니다. objects 물체를 때리겠죠. 물체요. on earth 지구에 있는 물체를 때리게 됩니다. 그쪽 빛이 쫙 내리쬐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체에도 그 빛이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 objects, 이 물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absorb. absorb는 바로 흡수하다가 되겠죠. 흡수하게 됩니다. Some of the light.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빛이 쫙 내리쬐게 되면 이 리모컨이 어떠한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they reflect. 그리고 저기 있는 the objects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요 아래줄에 있는 the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들은 reflect. reflect는 무엇이냐면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0: 빛이 쫙 내리쬐고,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떤 빛은 흡수한 반면에 이 어떠한 빛의 종류들은 반사를 튕겨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하게 됩니다. The rest of it. 나머지 빛들을 다 튕겨낸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냐면 in different wavelength, 다른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바로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이루고 있는 이런 물결 무늬의 그런 파장, 이런 움직임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이런 것들이 are the color, 색깔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색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색들,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는 모든 색깔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책 표지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색깔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그래서 다른 물체들은, objects 하면 물체죠. 다른 물체들은 absorb는 흡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물체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은 이런 빛을 흡수하고 이런 빛을 반사하고 튕겨내고, 그리고 어떤 물체들은 아까 전에 또 다른 물체가 흡수한 것을 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물체들이 흡수하는 빛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반사하는 그런 빛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자, 예를 들어서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do not see the light,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an object absorbs. 어떤 물체가 흡수한 그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The light, 빛을 보는데요. That is reflected. 반사된 빛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 앞에 케이크 있고요. 피자가 있고요. 불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 두 가지를 흡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반사,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단순히 제가 맛있다, 다 먹고 나서 나뭐 먹을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자, 즉 제가 반사한, 제가 거부한 그 음식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특정한 색깔의 빛은, 특정한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흡수한 빛 이외의 반사한 빛들은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겠죠. 왜? 그 물체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검정색인 이유는, 혹은 여기 있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흡수하고,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배우는 즐거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For example, a leaf is green. 예를 들자면, 나뭇잎은 초록색이에요.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이 나뭇잎은 reflects, 반사합니다. 무엇을 반사하냐면, the wavelength, 파장을 반사하는데요. People see as green. Green, 사람들이 보는, 초록색으로 보는 파장을 반사하는 것이겠죠. 즉, 초록색의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나뭇잎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나뭇잎은 초록색 파장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튕겨낸 이 초록색이 어디 가는가? 우리 눈으로, 공기 중에 막 있겠죠.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0: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햇빛은 is made of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흰색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빛이죠. It appears colorless. 흰색 빛인데 그러나 햇빛은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colorless. colorless라고 하면은 바로 무색의 color이라는 것이 색이고요. less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아무 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But it contains wavelength of all colors. 하지만 그 햇빛은 contains, contain은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avelength,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Of all colors, 모든 색의 파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의 그 빛이 다 섞이면 햇빛처럼 햇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색이죠. 투명같이 흰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색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무색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이라고 되어 있죠. 햇빛은 흰색빛, white light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치사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table is made of wood.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톡톡톡 두드려보니까 콩콩콩 나무 소리가 나요. 딱 보기에도 나무예요. 그러면 The table is made of wood.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가 되겠죠. Of라는 것은 어떤 구성품,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에 보니까 이게 또 소리 들리시죠? 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의자의 일부분이 바로 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의 일부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be made of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를 형태나 성질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table is made of wood라는 것은 테이블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나무라는 것이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자르기만 해서 나무라는 그 원래의 성질은 그대로 있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paper is made from wood라고 하면은 종이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이는 우리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나무인가? 이건 종이인데. 그래서 원래의 성질을 잃은 것이 바로 be made from입니다. from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처음 시작 지점부터 즉 원래 시작은 나무였지만 최종 종착지인 종이가 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 좀 변했다. 거리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ke is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 라고 되어 있죠. with라는 것은 가지고 제가 제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바로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케이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밀가루랑 그 다음에 flour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와 설탕이랑 그 다음에 달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쓸 때는 be made with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럴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of랑 from 그리고 with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사하지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일단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urve, curve.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Absorb, absorb.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Reflect, reflec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Colorless, colorless. It appears colorless. Contain, contain.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less라는 표현입니다. less라는 것은 뭐뭐가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ss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두 개의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colorless가 되겠죠. color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색입니다. 색이 less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olorless라고 하면은 색이 없는 바로 무색의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speechless에서 speech는 말입니다. 말, 연설이라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peech, 말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eechless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말문이 꽉 막힌,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 의미로는 말문이 막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less라는 것은 없는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이걸 본다, 이런 의미구나 참고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까지 하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주요 내용은요, 물론 윤희가 설명해야 되지만 미리 말을 하자면 자연환경, 인문환경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 이 개념들은요, 여러분들 4학년 때 배우고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상윤쌤이 잠깐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덧셈, 뺄셈을 배워야지 나중에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또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점점 더 내용이 커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우리 친구들 그냥 4학년 때 배우고 이제 앞으로 나랑 안 만날 개념이네. 안녕. 이게 아닙니다. 4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배우게 될 자연환경, 인문환경은요, 나중에 여기에 살을 더 보태고 보태서 더 어려운 개념,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치자면 오늘 우리가 덧셈 뺄셈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기를 차곡차곡 다져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는 누구와, 그렇죠, 윤희와 함께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윤희, 컴온 컴온.

입문환경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눈을 크게 번쩍 뜨고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유니유니 가이드의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장소는요.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입니다.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 오늘 정말 영행 온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로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 산이 많은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소에서는 어떻게 들이 펼쳐진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 즉, 들이 펼쳐진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유니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요 내용들,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 만큼 이 가이드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무엇부터 빠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첫 번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아까 상윤쌤이 잠깐 말을 했는데, 아, 그 좋은 멘트를 가져가 버리다니. 우리 친구들, 자연환경, 인문환경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 사회 공부할 때 엄청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을 하자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까지 오늘 잘 이해를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또 어떻게, 내가 또 어려운 내용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자랑을 또 뿜뿜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 집중해서 지금부터 설명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자연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환경입니다. 이게 교재에 설명만 봤을 때는 뭐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짚어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즉, 사람들이 뭔가 직접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겨난 환경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산이나 바다, 들, 하천과 같은 것들.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등장하죠. 지형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땅의 생김새. 사람이 바다를 뭔가 빵하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뭐 상윤쌤이나 윤희가 갑자기, 바다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구가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생겨난 것들. 혹은 산, 들, 하천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모두 무엇이다? 자연환경이다. 우리 교과서, 사회,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이 무엇? 자연환경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땅의 생김새나 지형과 관련된 것들, 혹은 어떻게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들,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바람, 기온과 같은 것들이 모두 무엇이다? 자연환경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우리 사회를 공부하는, 특히 이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인들이 만들지 않은, 뭐 선생님 같은 개인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냥 지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겨난 이런 땅의 생김새, 지형이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자연환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산, 바다, 들, 비와 같은 것들을 뭐, 사람, 상윤쌤이라는 사람이, 어이, 산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큰, 높은 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다, 오늘은 바다를 만들어봐야겠어. 이야, 빵!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 들, 비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다? 자연환경에 속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자연환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무엇이다?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연환경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문학

인문 안경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인문 안경은요, 인자를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 안경은 사람이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건데, 인문 안경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문 안경은 사람들이 만든 장소나 시설들로 이루어진 안경이다. 즉,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손을 타서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과 밭, 항구, 건물, 목장, 도로, 양식장 등이 인문 안경에 속한다. 우리 친구들, 논, 밭. 논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벼농사 짓고 쌀을 수확하죠. 밭에서 뭐 합니까? 뭐 상추 같은 거 심잖아요. 자연적으로 뭔가 상추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논과 밭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논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심잖아요. 사람이 직접,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논과 밭은 무엇이다? 인문환경에 속한다. 건물, 항구도 마찬가지죠. 자연적으로 지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건물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시설. 목장 무엇입니까? 그렇죠. 양과 같은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울타리를 탕탕탕 설치하고 목장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죠. 도로도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도로를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깔아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양식장은 뭐 미역이나 굴, 뭐 혹은 물고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바다에 그물 같은 것들로 가둬놓고 키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간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문환경에 속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인문환경은 자연환경과는 달리 어떻게 사람들이 만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건물, 밭, 항구, 양식장 같은 것들이 인문환경에 속한다라는 것. 저요. 지금 어때요? 지금 윤희가 살짝 낮은 텐션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연환경은 어떻다?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바다나 산을 빵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들은 자연환경입니다. 반면에 인문환경은 어떻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좋아, 건물 한번 올려봐야겠어. 지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건물을 올려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뚱땅뚱땅뚝딱뚝딱 만들어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사람들이 만들고요. 밭. 특히 밭은 많이 헷갈리죠.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뭔가 자연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 밭은 사람이 직접 심은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환경에 포함이 된다는 것. 항구 어떻습니까? 여기 항구에다가 방파제 같은 걸 쌓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환경이다. 양식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양식장의 시설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인문환경이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또 나오고 고등학교 때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100%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 인문환경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마지막 3번.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죠? 하고 넘어가겠지만, 또, 윤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시야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아마 이것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이야, 이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뭐, 인문환경 볼게요. 인문환경 대표적인 거, 방금 말했던 건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 건물 지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환경 그대로의 그 땅을 파서 건물을 짓죠. 지하까지 또 만들면 두두두두두 파서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었죠. 건물을 만들 때.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자연환경, 비나 바람 같은 것들 혹은 뭐 태풍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건물이 영향을 받죠. 그 말입니다.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쉬운 예를 통해서도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건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요.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헷갈릴 만한 내용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 이 내용은요. 아까 윤희가 말했던 이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헷갈려하는 내용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넓은 들은, 들이 무엇이냐? 뭔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입니다. 이 들은, 자연 상태의 들은, 평평한 그 땅은 자연 환경에 속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논이랑 밭, 과수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에 속한다. 그냥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뭐 당연히 그렇지 뭐 나 이제 인문환경 자연환경 아니까 라고 하는데 왜 나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헷갈려 하느냐 보세요. 밭 이야기 했었죠.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뭔가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이거 뭐야 자연환경이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실수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논이나 밭은 어떻게 사람이 심은 거고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탔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문환경에 속한다라는 것.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냥 자연 상태의 들,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이 트인 땅은 그냥 자연환경이지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의 뭔가 직접 만들지 않은 땅이지만 그냥 자연환경이지만 논, 밭, 과수원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문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저기서 뭔가 화면 넘어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 아, 뭐 이해했어. 뭐 쉬운 걸 왜 자꾸 강조해? 왜 이렇게 뭐 강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정신이 번쩍 뜨이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중간에 코너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이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야지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5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해 보세요. 무엇이 자연환경에 속하고 무엇이 인문환경에 속하는지 지금부터 시작! 5, 4, 3, 2, 1 너무 빠르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들은 무엇입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의 들,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 들은 그렇죠. 자연 환경에 속하겠죠. 자연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밭. 이것은 인문 환경. 마찬가지로 줄여서 인문이라고 쓰겠습니다. 논은 무엇입니까? 논도 똑같죠. 벼농사 짓는 논. 논도 사람이 직접 만든 사람의 손을 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과수원 무엇입니까?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인문환경, 인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들, 자연환경, 밭, 논, 과수원, 인문환경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이 내용 잘 이해했으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입니다. 우린 앞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공부했고요. 두 번째 개념에서는요.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입니다. 산이 많은 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산을 올라갔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봅시다. 울창한 숲, 산봉우리, 계곡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등산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런 울창한 숲, 나무, 산봉우리 계곡 등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아무래도 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목재를 만들거나 목장에서 우리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뭐 양떼 목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소나 양을 기르기도 합니다. 소나 양을 기르는 곳이 무엇이다?
목장이다. 그럼 깜짝 퀴즈. 우리 친구들, 방금 배운 개념인데, 목장은 자연환경일까요? 인문환경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목장은 인문환경에 해당이 되겠죠. 인문 줄여서 그냥 인문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목재를 만들거나 목장에서 소나양을 기른다.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기가 있다. 아무래도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산비탈의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도 한다. 산비탈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 뭐 산에서 경사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밭을 만들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직접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요, 이 경사진 부분을 어떻게 조금씩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농사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 이런 데 깎으면은 평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 있다. 높은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물을 저장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혹은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댐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요 특징 정도는 기억해 주고 있어야 된다. 좋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산이 많은 지역의 변화 모습입니다. 아, 산이 많은 지역은 뭐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이 산을 어떻게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뭐 스키장, 캠핑장, 산림욕장 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뭐 스키장, 캠핑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고 산림욕장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 숲속에서 힐링 타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숲의 이 나무의 향과 이 자연 그대로를 느끼면서 어떻게 쉴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다. 아마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이다? 산림욕장이다. 다시 한번 더. 산이 많은 곳은요, 어떻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키장, 캠핑장, 산림욕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스키장 주변은 당연히 뭐 하루만 타고 가면 아쉬우니까 뭐 2박 3일, 3박 4일 해야죠. 그래서 숙박시설 짓고 맛집 같은 것들 만들어서 식당 같은 것도 산이 많은 지역에 지을 수가 있겠죠. 좋아요. 요런 내용들 함께 짚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요, 들이 펼쳐진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입니다. 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들. 그렇죠. 뭔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들이라고 합니다. 평평하죠. 지금 그림 봤을 때. 이런 곳은 어떻다? 하천이나 저수지 주변은 농사 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농과 밭을 볼수 있다. 평평하니까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농사 지을 때 유리하겠죠. 굳이 내가 막 힘들게 허리를 굽히고, 아이고,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평평한 곳이니까, 그래,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있으면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에도 좋겠죠. 저수지 어떻습니까? 저수지가 무엇이냐? 이것도 그냥 뭐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고 넘어가겠지만 누굽니까? 이또 꼼꼼한 윤희 아닙니까? 저수지는 물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한번더 말해주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만든 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땅을 파요. 그리고 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럼 물이 여기 촉촉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겠죠? 그럼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인문환경이다. 이렇게 또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사 짓기에 유리하다. 들이 펼쳐진 곳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에서는 뭐 벼농사 짓는다. 지난 강의 때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리고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는 채소 과일을 재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는 뭐 우리 어디 여행 가다 보면 혹은 뭐 우리 동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비닐하우스, 비닐로 덮인 약간 집 형태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아놨다 보니까 밖이 뭐 덥건 춥건 간에 안쪽에서 온도를 조절하면은 다양한 식물, 다양한 뭐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비닐하우스까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들이 펼쳐진 지역은 어떻다? 농사 짓기에 유리해서 논과 밭. 논은 벼농사, 밭은 무엇? 채소, 과일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빠바밤. 들이 펼쳐진 지역의 변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요 최근에는 또 이 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변화하고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이 들은요. 평평하고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왜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물론 산에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뭔가 농사도 잘 짓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들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많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 들이 펼쳐진 지역은 도시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다양한 상점이나 문화시설 등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 같은 것들 혹은 뭐 영화관 같은 것들 아무래도 땅이 평평하다 보니까 여러 시설들 많이 생겨나겠죠. 어떤 특징인지 그림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밭 아까 이야기했었죠. 농사 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방금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 아무래도 땅이 평평하다 보니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도로나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화점과 같은 상점, 영화관 같은 시설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요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도시를 배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요런 변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만 해 주시면서 무엇을? 그렇죠.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리 친구들 오늘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집중력이 바닥이 날 것 같아서 또 밑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등장해 보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좋아요. 우리 1번부터 풀어볼 건데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세히, 최대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자연 그대로 생겨난 환경,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생겨난 환경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자연, 대답해야죠. 중요한 개념인데 자연 환경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반면에 필요한 것을 얻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 자연 그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환경을 무엇이라고 한다? 인자, 사람 인자 떠올리면 된다. 인문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문 환경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2번인데요.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나무 많고 산봉우리, 계곡, 목장 뭐 이런 것들,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이 쑥쑥쑥 떠올라 주면 되는데 물론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안 떠올라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오르겠어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개념을 쌓아가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주면 더 빠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울창한 숲과 산봉우리 계곡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등산했을 때를 떠올려보라. 산이 많은 지역, 숲, 산봉우리, 계곡 맞는 말이 되고요. 넓고 평평한 땅이 많고 논에서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이 많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좀 들 쪽에 관련된, 들이 펼쳐진 지역, 들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가위 표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고요. 3번입니다. 3번 문제. 산이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무엇? 인문환경이다. 인문환경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이 직접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손을 탄 것, 사람이 만든 거다. 산림욕장 풍력발전기가 있군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풍력발전기. 산림욕장 무엇이라고 했죠? 힐링타임. 숲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쉴 수 있는 곳. 이런 데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니은 기억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쉽게 풀 수

0: 풀 수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연환경을 나타낸 자료에 기호를 쓰라고 하고 있고요. 들이 펼쳐진 지역의 모습을 나타낸 자료에 기호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 문제 뭐 틀린 친구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기호를 쓰지 않아서 틀렸을 것 같아요. 뭐 밭이라고 쓰거나 산이라고 쓰거나 하지만 여기선 기호를 쓰라고 했다. 자연환경 둘 중에 무엇입니까? 밭은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인문환경. 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 그래서 니은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으로 들이 펼쳐진 지역의 모습. 논과 밭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 이렇게 기호를 써 주시면 됩니다. 쉽게 풀수 있었고요. 오늘의 무엇? 중요 내용. 자연환경 우리 친구들 인문환경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 숲, 산봉우리, 계곡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이 펼쳐진 곳, 논과 밭과 같은 내용들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도착 만점왕.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다. 사람들이 만든 장소나 시설.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개념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만점왕 100점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도 웃는 얼굴로 만나자고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깊이 있게 감상해요. 그치? 우리가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겉만 훅 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감상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그리고 감동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 맞나요? 두 번째?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빼놓을 순 없죠? 라면 확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던 거 머릿속에 한번 잘 정리를 하면 문제 풀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야기 구조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전개를 향해 가다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이 전개까지 가다가 우와,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고 갈등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그렇지, 바로 절정을 향해 갔습니다. 절정은 무슨 뜻이 있기도 하다고요? 산 꼭대기. 절정은 산 꼭대기의 뜻도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 제일 흥미진진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자, 바로 이 부분이 절정이라고 했어요. 자, 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가장 재미있었던, 가장 흥미진진한 이 절정 부분을 지나서 내려오는, 네, 결말 부분까지. 바로 여기 이 상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야기 구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발단 부분에서 시작해서, 즉 이야기가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전개 부분을 지나 절정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결말까지, 이야기의 마무리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원숭이 꽃신 기억하시죠? 예, 정말 오소리에게 어떻게 보면 속은 것이지. 그래서 결국엔 자기 먹이도 빼앗기고 오소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우리 불쌍한 원숭이. 하지만 다음에는 꼭 꽃신을 스스로 만들 것 같기도 해요. 희망을 안고. 자, 원숭이 꽃신의 줄거리를 간추리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 영화 보고 왔어. 어떤 영화? 뭘 봤어? 야, 어떤 이야기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내가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아, 그건 말이야.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이러하게 전개가 되어서, 이렇게 됐지 뭐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었어. 그런 영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줄거리 간추리기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누군가가 원숭이 꽃신이 어떤 이야기야? 줄거리 좀 알려줘. 라고 물으신다면 이야기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맞춰서 얘기해 줄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야, 원숭이 꽃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던데 어떤 이야기인데? 줄거리 좀 알려줘. 그래. 원숭이 꼴에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는 오소리가 있어. 아, 이게 등장인물부터 알려줘야겠죠? 이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했다? 그래, 꽃신? 그래서 그때는 원숭이가 기뻐했지. 그랬겠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꽃신을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아. 그래서 계속 그 신을 찾았지만 오소리는 처음과 달리 예전보다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신을 주었다? 그랬구나. 그렇게 태도가 거만해졌다면, 나중에는 원숭이에게 더 불친절하겠는데? 맞아! 그래서 오소리는 꽃신 값을 계속 올렸어. 그리고 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원숭이의 부탁을 딱 거절했지. 아, 그 꽃신을 자기만 만들 수 있으면 원숭이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오소리는 겨울이 오자 꽃신 값을 더 비싸게 받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잣이 다 떨어진 원숭이는 언젠가 자기 손으로 꽃신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런 줄거리야. 아, 그렇구나. 야, 너 정말 줄거리 참 재밌게 잘 얘기한다. 비결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그 너처럼 그렇게 줄거리를 잘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말이지. 이야기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아, 그래서 그렇게 줄거리를 재미나게 잘 얘기했구나. 나그 이야기 구조 좀 알려주렴. 그래, 날 따라해봐. 요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 여러분 기억나죠? 너 발전해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발전해라, 정말. 자,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중에서 산 꼭대기를 의미하는 이 절정 부분은 그 이야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고 갈등이 마구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우도 이 절정 부분에 많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야기 구조에 맞게 이번에는 아빠의 희망 마라톤의 줄거리도 간추려 볼까요? 네, 아까 원숭이 꽃신과 맞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잣말로 한번 간추려 볼까요? 아까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간추렸지만,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말을 들은 가족은 피식 웃거나 무시했지.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엄마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글쎄 말이야.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가족은 센트럴 파크로 갔단다. 와, 센트럴 파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바로 절정 부분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 아빠가 약속대로 마라톤을 완주했고 가족과 꼭 껴안았다는 그런 이야기야. 와, 정말 감동적이다. 자, 이렇게 줄거리만 잘 간추려 주면은요, 이 이야기를 읽지 않은 사람의 귀에
굉장히 크게 이 이야기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읽지 않아도 이렇게

잘만 얘기해주면 어떤 줄거리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재밌는데? 나그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나그 이야기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줄거리를 잘 얘기 못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자, 그래서 이야기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발단과 전개와 절정과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발단이고요.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전개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개를 하다가 이야기가 굉장히 갈등이 두드러지고 또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자, 모든 갈등이 대부분 해소되는 것, 즉 갈등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따라서 긴장감도 좀 누그러지는 곳, 거기가 바로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말 부분까지 다 보면 딱 책을 덮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다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구조 다 다시 한번 라면 확인했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소리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어때요? 그전에는, 이거 좀 신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소리가 자기 수염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있어요. 신을 새로 사야겠는데 잣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원숭이는 맥이 풀리고 침이 말랐습니다. 이제는요, 오소리가 그전에는 뭐, 제발 이신좀좀 신어보세요. 선물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원숭이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도와드리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을에 가서 잣을 받기로 하고, 왜? 잣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늦게 받아주겠다. 선심을 쓰는 거죠. 1년에 4켤레를 드리겠다. 대신 가을에 잣 500송이를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유, 잣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이걸 갖고 왔으니까 좀 신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 오소리가 이제는 잣 500송이를 달랍니다. 그것도 뭘 붙여서? 요거 봐요. 이거 아주 말을 잘하는 오소리예요. 500송이를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아니고 500송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500송이만 주세요. 마치 이게 적은 양인 듯.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치밀하고 말을 잘하는 오소리예요. 예? 하고 놀랐어요. 기가 막혔어요. 왜 대답이 없어? 잣을 다 거두어도 500송이가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좀 봐주겠다. 이 말이죠. 잣은 300송이만 주시고, 500송이에서 300송이로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싸게 해주나? 하고 봤더니, 그 대신, 원숭이 나으리께서 날마다 우리 집 청소를 좀 하고, 내가 개울을 건널 땐 업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조건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도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꽃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 이제 이 꽃신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 되라고요? 천만에! 총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서로 맡은 일을 다 하자는 것이죠. 맡은 일이 뭐예요? 나는 꽃신을 줄 테니 당신은 잣과 뭐 청소를 좀 해주고 나를 좀 업어주라. 뭐 이런 거죠. 예. 자, 각자 이렇게 맡은 일을 하는 거다. 오늘도 원숭이는 오소리의 굴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청소가 잘 됐어. 그러면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네주시오. 원숭이는 오소리를 업고 걸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솟고 숨결이 고달파졌어요. 맞아요. 삶이 고달파졌어, 지금. 자, 꽃신을 신은 원숭이의 두 발이 개울가 모래밭을 밟고 갑니다. 오소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왜? 내가 하하하 웃으면은 원숭이가 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비웃네 뭐뭐뭐 뭐, 뭐,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소리 없이 웃는 거예요 혼자. 아,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 정말 원숭이가 정말 불쌍하죠. 자, 이건 뭐예요? 나 이제 성공했다.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원숭이의 먹이를 다 빼앗았다. 그런 웃음이겠죠? 자, 원숭이는 뭐라고 외쳤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네, 속으로.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숭이는 앞으로 뭐 신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이야기 구조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죠? 결말 부분에 해당했습니다. 이야기 구조 가운데 이 글은 어디에 해당한다?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 자, 11번의 답에 맞게 줄거리를 알맞게 간추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즉, 결말에 맞게 줄거리 간추린 친구. 원숭이는 꽃신을 신으면 팔이 아프지 않아 계속 신을 찾았지만, 오소리는 예전보다 거만한 태도로 신을 주었어. 오소리는 갈수록 값을 더 비싸게 받았고, 자시다 떨어진 원숭이는 언젠가 자기 손으로 꽃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뭘까요? 우진이죠? 줄거리를 잘 간추렸고요. 말과 행동으로 할수 있는 오소리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소리 없이 웃었어요. 내가 드디어 내가 계획한 대로 원숭이의 먹이를 다 빼앗았어. 이렇게. 예, 반성 몰라요. 상대를 배려함의 행동 전혀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원숭이를 진심으로 존중했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니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원숭이님, 제가 이 계획대로 하려고 안 했죠. 그럼 정답은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남을 속이는 그런 등장인물,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 바로 오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알수 있는 오소리의 마음, 어떤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이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오소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봐요.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 자, 원숭이가 자기를 업고 있단 말이죠. 원숭이가 자기 앞에 딱 이렇게 있어요. 자기를 업고 가요. 그런데 소리 없이 웃어요. 그러면은 안 돼. 쉿.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걸 원숭이가 알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쉿 소리 없이 웃으면서 어떻게 웃어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와, 이런 인물이었어요. 어떤 속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원숭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웃었다라는 것은 바로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웃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깊게 감상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웃음이었을지 상상도 해보고 자기가 한번 연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이런 것도 괜찮고, 뭐 3번 이런 것도 괜찮고, 그죠? 어떤 웃음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을 쓰시오. 방법, 아까 라면 확인해서 잠깐 복습을 했었어요. 일단,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마구 중구난방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여기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죠? 자, 무엇에 맞춰서 이야기의 구조에 맞추어서 이야기가 싹 흘러갑니다. 자, 그 흐름 가운데에 주요한 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 사건들을 잘 간추리고 그걸 나중에 이어 붙이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실제로 예시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야기의 어디에서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을 찾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죠? 중요한 사건. 자, 다시 말하면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흐름을 잘 찾은 다음에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잘 이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줄거리를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어가 뭐예요? 이야기 구조 또는 흐름. 요걸 잡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찾은 다음에 간단히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 요것이 핵심 단어가 낱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빠의 희망 마라톤 왔습니다. 필립은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말했을 때 자신을 길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어? 정말이야? 이 말이죠. 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뉴욕 마라톤이 뭐 별거냐?
아니, 출발하고 결승점에 걸인 하면 그뿐이지. 네.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자신감만만하신, 네. 자신감이 많으신 아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빠의 말에 엄마는 피식 웃었죠. 엄마는 아빠가 농담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라고 필립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 저는 월드컵에 나가서 해트트릭 하겠네요. 뭐 이런 거. 해트트릭이 뭔지 알죠?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세 골을 넣을 때 우리 해트트릭이라고 했어요. 퍼펙트 해트트릭은 뭐라고요? 머리로 하나. 그다음에 왼발로 하나, 오른발로 하나. 예, 이렇게 세 골을 넣으면 그건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겠죠? 그만큼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는 건 어려운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말을 무시했는데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이었죠. 젊은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포탄을 맞고 그만 두 다리를 잃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농담을 더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필립은.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데요. 이미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 참가 신청 선했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필립이 물었다. 어?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었는데? 왜 그랬을까? 아까 앞에 부분은 이 아빠의 희망 마라톤 가운데? 그렇지! 맞아. 발단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고 뛰어넘었어요. 자, 그래서 수화기를 내려놓자 필립이 물었다. 무슨 전화예요? 오, 자, 뛰어넘고 전개 다음에 무엇이 있지? 절정이 있지. 맞아. 절정 부분으로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확 바뀌었죠. 자,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필립이 물었어요. 무슨 전화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작가가 굉장히 영리해. 아빠가, 어디 뭐 센트럴 파크에 계시다네. 이렇게 안 얘기했다. 숨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진짜? 무슨 전화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필립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건 작가가 대답 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는 엄마의 낡은 자동차 뒷좌석에 필립을 밀어넣었다. 말도 안 하고 엄마가 급히 달려간 곳은 4일 전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뉴욕 센트럴 파크였다. 예, 센트럴 파크라는 걸 여기서 절대 안 가르쳐 준 거죠.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말했다. 필립, 놀라지 마.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대. 뭐 이렇게. 자,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고 궁금하다는 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나 부분은 절정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필립은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말할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 의심했을까요?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왜? 우리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거야? 라고 믿기 어려워했다. 니은의 말과 행동을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이 잘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놓은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위아래로 옆으로 자꾸 움직이라고. 네. 그게 부지런해야지 됩니다. 자. 니은의 말과 행동, 니은!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갸우뚱거렸다가 뭐예요? 이걸까요? 아니죠? 갸우뚱은 이거예요. 응? 뭐라고? 뭐 이렇게 할 때. 자,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 자, 그리고 말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는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뉴욕 마라톤 대회 지금 출전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정말 필립은 에이 설마 하면서도 정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우리 아빠가 출전해 하셨는지 텔레비전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에이 그럼 그렇지 이랬잖아요. 기억나죠? 자,
이미 끝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말이, 말 부분입니다. 즉, 이 행동과 말 또는 말과 행동을 보면 무엇을 할수 있다? 이것은 국어 공부에서 마치 수학처럼, 공식처럼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공식이야. 항상 나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말안 나오지 않아. 계속 나오죠. 네. 인물의 마음은 무엇으로 할수 있다? 그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알수 있는 인물의 마음은 뭐냐? 기쁜 마음, 궁금한 마음, 서운한 마음, 화가 난 마음, 자신 있는 마음. 정말요?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그쵸? 갸우뚱거렸다. 여기서 끝났어. 뭐예요? 궁금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실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우리 친구나 어른들 잘 봐요. 그 사람의 성격, 그때의 마음은요, 말과 행동으로 대충,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빠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빠. 야, 뉴욕 마라톤이 별거냐? 별건데. 별거냐? 아니, 그냥 출전했다. 결승전까지 갔다. 끝. 굉장히 쉽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소심하다, 쉽게 포기한다, 자신감이 있고 도전적이다, 남의 말을 일부러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예, 알맞은 성격은 뭘까요? 요거죠. 자신감이 있고 도전적이다. 그래서 기호를 쓴다면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심하다가 있어요. 여러분, 저 소심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도 좀 소심해요. 네. 진짜 소심해요. 네. 자, 소심이 뭘까요? 재밌어요. 작아요. 뭐가 작아요? 마음이 작아요. 심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작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뭔가 일을 하려 하면 좀 주저하게 되고 이럴 때 내가 좀 소심한가? 뭐 이러기도 하죠.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네, 대담하다. 대담하다. 이 담이 뭔지 알아요? 담. 예, 크다. 맞아요. 크다. 담이 쓸개야, 쓸개, 사실은. 예. 왜 우리가, 아이고, 제가 잘 됐네. 아이고,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폐가 아프다더니.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마음이 우리 오장육부에 있다 생각하셨나 봐. 자, 어쨌든, 이 대담하다. 예, 마음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뭐, 대범하다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대범하다. 대담하다. 그 다음에 뭐, 반대말은 소심하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글 나에 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랍니다. 자, 사건은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데 글 나는 절정 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 절정 부분. 아, 우리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결말을 향해 가는데 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은 뭘까? 예,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어요. 마라톤 대회가 갑자기 취소됐다. 아빠가 마라톤을 포기해버렸다. 가족이 아빠에게 화를 냈다. 아빠 왜 마라톤에 간 거야? 마라톤에 참가한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다. 자, 보세요. 가장 큰 일이에요.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일.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큰게 뭐냐? 바로, 가족이 아빠를 자랑스러워 했다. 왜? 아빠가 드디어 정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그 1급 장애인이시지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빠를 자랑스러워 했다. 굉장히, 알맞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이야기 구조 가운데에서 글 나를 절정으로 나눈 까닭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 자, 글 나를 절정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전개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전개예요. 자,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갔잖아요. 엄마와 필립이 갔죠. 가족이 센트럴 파크로 가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막 높아졌어요. 진짜일까? 진짜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 게 맞을까? 우리 한번 확인하러 가자. 뭐 이런 거. 근데 이 뉴욕 마라톤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라고? 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이게 바로 긴장감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나가 맞아요. 그 까닭을 알맞게 잘

0: 얘기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건이 시작된 부분 뭘까요? 사건이 시작됐어. 이제 막 시작했어. 옛날 옛적에 나무꾼이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장화홍련이 살았대요. 이거 뭐예요?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아빠의 희망 마라톤의 내용을 생각하며 제목을 바꿔보세요. 아빠의 딕 마라톤. 네. 우리 깊이 있게 감상해요. 깊이 있게 감상해요. 맞아요. 깊이 있게 감상했다면 아빠의 빅 마라톤에서 요 가운데 부분 어떻게 달리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깊이 있게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까요? 네, 꼭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넣어주기 바라고요. 친구들 것도 같이 보세요. 아, 선생님 톡톡도 보시고요.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올인원 중학영어 292강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은 우리가 월요일날 배웠던 내용을 읽기로 반복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제 우리 이제 가정법 공부했기 때문에 가정법을 활용해서 자, 오늘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복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먼저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한 다음에 자, 그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개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if절의 내용이 가정 상황이냐 아니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순 조건의 상황이냐를 동사를 통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if절이 지금 문장 끝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now가 보여요. 근데 now와 호응을 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직설법으로 보면 now가 왔으면 당연히 현재 시제가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거 동사가 와 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죠? 자, if절이 자, 이제 뭐다? 가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면 이것은 지금 실현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아니요.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녀는 현재 그 동네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녀가 그 이웃 동네 지역을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요 부분은 당연히 MD가 되겠습니다. 자, 주절은 어디에 돼 있나요? 바로 she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가정법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알고 있다면 앞으로 뭐뭐 할 텐데, 앞으로 뭐뭐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뭐뭐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뭐뭐

A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녀가 이 동네를 잘, 만약에 하나라도 잘한다면 방문할 장소를 추천할 텐데, 에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추천 못해. 라고 하는 한 가지의 팩트를 가정의 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 would를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른 조동사를 썼을 때 어떤 뉘앙스인지를 따져보면요. 여기에 제가 이제 might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might는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동네를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알면 방문할 장소를 추천해 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지만 그 안에서도, 낮은 가능성 안에서도 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트까지의 실현 가능성이 자, 순서대로 그렇게 자, 나타나진다.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말입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들, 포인트는 가정법의 룰을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것인데요. 적용하셔서 한번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she would recommend. recommend가 추천하다죠. a place to vis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할 장소를 추천해 줄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은요, if she knew the neighborhood, now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웃 사람을 말하고요. 자, 네이버후드는 자, 이웃 동네 지역을 표시하는 단어다. 이렇게 두 가지도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번에 여러분들 가정법의 현재를 가정법의 과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자, 조금 더 어제 배운 내용들이 정리가 좀잘 되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요거 질문 안에서 제가 뽑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If there's ginseng inside. 자, 안쪽에 말이죠. ginseng이라고 하는 거는 인삼이죠, 인삼. 자, 인삼을 ginseng이라고 하는데요. 자,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니까. 만약에 안쪽에 여기는 이제 닭의 안쪽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안쪽에 인삼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건 컨디셔널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건의 현재고요. 만약에 진생이 있으면 it is cold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 지금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운다. 그럼 뒤쪽에 삼계탕은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인삼이 들어 있으면 닭을 갖다 우리가 삶는데 그배 안에다가 뭘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인삼이 있으면 삼계탕이라고 불리우지만 똑같아요. 뒤쪽 구조도 no 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 없으면 그것이 뭐라고 불려요? 주어 동사에 마찬가지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백숙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 저도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재밌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 똑같이 물에다 끓이는 거 어떤 건 백숙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삼계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삼의 유무로 이렇게 구분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자, 그런 지문 안 했어요. 뽑아온 건데요. 매우 흥미로웠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없으면 뭐라고 부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정의 법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없죠. 직설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설법이 사용됐을 때는 여러분도 굳이 여기에다가 뭐, would, should, 뭐 이런 거 쓸, will,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맥에 맞춰서 미래 시점이 필요하면 미래로 쓰고 미래 시점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재로 써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 전혀 이상 없이 자연스럽죠? 자, 그러시면 먼저 구문 분석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들이 맨 앞에 자, but을 중심으로 해서

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보어로 구성된 동일한 시스템이 자, but 앞뒤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자, 복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If there's ginseng inside. 만약에 인삼이 있으면 it is called 삼계탕. 이렇게 돼 있죠? 네. But if there's no ginseng. 자, 진생이 없으면 it is called 백숙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 원어민들 만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되게 실용적인 그런 문장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복기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if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부모님들이 전화하고요.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if는 항상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if를 드려봤어요. 자, if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명사절에도 쓰일 수 있죠? 자, check가 타동사예요. 그럼 타동사 이하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if다. 자, 그땐 뜻이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뭐인지 아닌지에 명사절 접속사로 if가 쓰였는데 그 안에 가정법이냐? 단순 조건이냐를 논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사절에 사용된 if 이하에는 단순 조건이냐, 가정이냐를 아예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자, 그런 직설법 시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 요게 요 if를 제가 좀 집어넣어 봤어요. 자, 요 전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전화한대잖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점검해보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요맨 뒤에 아이는, 자, 바로 MD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 if는 이제 접속사니까 당연히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요. 자, 그들의 아이들이 어때요? have attended. 출석을 해 왔는가? 자, attend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딴 거보다도 타동사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을을로 번역되진 않지만 자, 그래서 class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수업에 참여를 계속 잘 해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don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have까지가 중복 생략된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have done 행하다죠? 행하여 왔는지 현재까지 뭐를요? their coursework가 되겠습니다. 자, coursework는 일종의 숙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homework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과의 그런 과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과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계속 잘 해왔는지, 숙제를 잘 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if 다음에는 무조건 단순 조건이나 혹은 가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명사절의 if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기 한번 해보셔야죠. 자, some parents call us. 우리에게 전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to check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뭘 점검하는 거죠? 자, their children have attended classes and done their coursework.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if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왔고요. 뒤쪽에 지금 will이 나와 있어요. 아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단순 조건인 거죠, 지금.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손을 씻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With this hand wash입니다. Hand wash는 여러분들 손 세차를 말하기

0: 돼요. 손을 가지고 자 워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손을 닦는 것도 핸드워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손 닦는 물건 있죠? 핸드워시 프로덕트를 줄여서 핸드워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 세정제 정도로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 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닦으시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끝. 자, 뭐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even if는 만일 뭐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자, put on은요, 여러분들, 착용하다. 몸에 뭔가를 갖다 착용하고 입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핸드크림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죠? 바르다로 번역하실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put on은 해석이 다양하게 될수 있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입다로만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더라도 손이 부드러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반대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세정제로 손을 닦지 않으면 소프트하지 않을 것이고, 닦으면 소프트할 것이고, 두 가지 가능성이 여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상황을 현재 동사로 이렇게 if절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요 문장도, 자, 이렇게 저희가 구문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sh your hands, 뭘 가지고요? 자, with this hand wa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씻으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Your hands will be soft. 부드러워질 거래요. 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 you don't put on hand cream.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됐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단순 조건의 현재, 자, 문장 하나 다시 한번 좀 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자, now라고 하는 현재 시점이 나와 있는데, 동사가 과거로 쓰여져 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실현이 불가능한, 자, 희망 상황이다. 내가 사전을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요거는 지금 M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우드를 썼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 앞으로 뭐뭐 할 텐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가능성에 따라서 would를 쓰기도 하고 could, might, should까지 여러분들 써보실 수 있겠어요. lend는 빌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목적어가 왔고, 그 다음에는 md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가정법의 과거, 자, 문장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셨습니다. 좀더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구문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 여러분들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If I had a dictionary now, I would lend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She would recommend a place to visit if she knew the neighborhood now. If there is ginseng inside, it is called samgyetang. But if there is no ginseng, it is called baekseuk.

0: Some parents call us to check if their children have attended classes and done their coursework. If you wash your hands with this hand wash, your hands will be soft even if you don't put on hand cream. If I had a dictionary now, I would lend it to you.
1: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제 배우셨던 가정법, 그 다음에 단순 조건의 현재, 자, 다섯 문장으로 연습을 좀 해보셨어요. 자, 좀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필요한 복습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아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두 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은 조선 중기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조선 중기라고 하면 16, 17, 18세기를 말하고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화, 붕당, 탕평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조선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조선을 보통 500여년의 왕조라고 불러주죠. 자, 우리는 그걸 100년 단위로 끊어서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나눠봅니다. 여기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종, 세종, 성종, 그리고 영종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유명할까요? 일단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마련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6, 17세기는 왕이 없었느냐? 당연히 그 부분은 아니겠죠. 이게도 분명히 이제 왕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거지만, 이때는 정치 집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와 18세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서열 관계를 보자면 왕, 관료, 명확한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쯤이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한 100년 정도가 됐죠.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것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학교도 더 다양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자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학풍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훈구 사림, 사림 안에서 동인, 서인, 북인, 남인이란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16, 17세기를 이해하는 방법과 18세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게 이미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6세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독학사 국사 강의입니다. 이 독학사 파트에서요,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조금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6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구와 사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훈구 사림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훈구는 언제부터 그 세력이 형성되었냐라고 보면, 조선 전체 임금 중에서 일곱 번째 임금이 세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왕위 서열에서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 있죠. 네, 실제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이분이 이제 기록상에 보면 참 좋은 분이래요.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부모 형제 위하고 무엇보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약점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즉위하고 몇 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문종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바로 단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조는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 왕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세조는 그걸 성사시켰죠. 당연히 그의 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보상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공신반열에 올라갔을 것이고 훈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훈이라고 하는 게 공훈, 훈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고위직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일단 강력한 왕 밑에서 서열 관계 명확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국강병 추진으로 설명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림들은 언제부터 정치판에 나오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면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조와 성종의 관계를 보시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성종이 통치를 할때 할아버지 측근 세력이었던 이 훈구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겠구나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종과 세조는 여러 가지 면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성종 같은 경우는 세종과 비슷합니다. 공부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적인 아주 성군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훈구들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종직입니다. 이 성종과 김종직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김종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김종직은 학풍을 쭉 쫓아가 보면 정몽주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몽주 아시죠? 이 정몽주는 고려 말의 신하로서 조선 건국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피살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주와 어떤 결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했던 사람 중에 길재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길재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한 대학자가 고향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들이 따라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풍이 이어지는데, 김종직의 아버지가 길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집안 이런 건 아니고요. 학풍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종직 같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성종 시기 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종은 성군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고, 특히 이제 훈구들에 대한 어떤 견제의식이 조금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바로 뭐냐? 비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책에 기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게 이제 성종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림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무엇을 지향했는가라고 할 때 왕도 정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덕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종은 이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자 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유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를 조직으로 나타낸 건데, 일단 여기 보이는 의정부와 육조가 가장 기본 조직이에요. 여기 가면 지금 이제 총리급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장관급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정원과 의금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쪽이고, 여기는 대법원이나 헌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연결되는 3사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대상이 누가 되냐면 왕도 되지만 고위 대신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보기에는 이 3사가 사림들이 근무하기에 딱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훈구와 사림의 기본 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종 시기 때는 그래도 이들의 세력이 조금 비등비등했었어요. 그런데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성종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연산군에서부터 이제 명종 시기까지 모두 4개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 그 4개의 사건이 아까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사화라는 겁니다. 저 사화라고 하는 건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구도에서 본다면 훈구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림을 탄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호갑자 김효을사, 무호갑자 김효을사 사화가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호사가 첫 번째 사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구도는 이러합니다. 평상시에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이 훈구 세력이 어느 날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입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대상은 중국이 되는데, 김종직 그 당시로 봤을 때도 한 1500년 전 중국의 이야기예요. 회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우의 배신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회왕이 어느 날 김종직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서 죽었어. 그리고 나의 시신이 강에 던져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꿈에서 깨어나고도 김종직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담아둔 글이 조의제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선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연산군에서부터 흐름을 한번 가보자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고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예요. 그리고 세조는 누구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자, 이 상황을 빗대어 본다면 단종은 회왕의 비유를 할 수 있고 세조는 항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군 입장에서는 우리의 증조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산군은 괴팍하다 못해 되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중심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연산군은 이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림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연산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시 갑자사화라는 걸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연산군은 10여 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중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종이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연산군과 달라야 된다라는 의식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뒷받침되게 되고 그렇다면 살인들이 등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연산군과 중종 같은 경우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예요. 근데 연산군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복 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종 같은 경우는 반정의 과정에 전혀 개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라고 중종에 권유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즉위하고 대략 10년 동안 중종은 공신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줘요.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 중종의 마음속에는 난 좋은 임금이 되고 싶어, 도덕적 임금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0년 차가 되었을 때 살인을 등용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짚은 점은 잡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인물은 누구라고요? 살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살인 세력이 나올 텐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입니다. 아, 조광조는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를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 잘생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교과서에서 볼만한 아주 완벽한 사람. 성략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 생활하기 전에도 되게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중종에게 일종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요. 당연히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는 배하 그러셔야 됩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챙겨주실 게요. 조광조의 핵심 개혁 세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고 특히 그 중에 성략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교 외적인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교라고 하면 조선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사상으로 써먹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게 이제 소격사라는 곳인데 조광조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략의 나라에서 도교 관련된 기관이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밤마다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중종을 설득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현령과라는 제도를 왕에게 제안합니다. 조광조와 같은 사람 좀 많아야지만 세력화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오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파들이 등용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광조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아서 왕의 면접을 보면 되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령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0여 명 정도가 등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문제는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훈이라는 게 훈장, 공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위가 붙으면 바로 뭐냐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가짜 돈을 위조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광조 일파는 이 훈구 세력 120여 명 중에서 상당수에 해당하는 70여 명 이상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명단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거의 15년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훈구들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그들이 15년 가까이 공신반열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갑자기 위훈 삭제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면전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중종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중종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된다? 훈구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그래서 조광조를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의 큰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인종은 좀 일찍 사망해요. 통치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명종이에요. 근데 명종은 즉위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인데요.
앞서 있는 사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국 왕이 주도하죠. 근데 을사사화는 조금 달라요. 명종이 어린 나이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님, 윤원영으로 대표되는 왕비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왕비 집안 안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들 간의 갈등 과정 속에서 살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무엇 같죠? 기묘 을사사화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결국 권력은 훈구가 잡았을까요? 살인이 잡았을까요? 결론은 살인입니다. 자, 그래서 명종 다음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선조 시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전체에서 한 가운데가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살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동인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 A는 하나의 세로 갈까요?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면 개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친땡게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이번엔 B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당 안에서 같이 세력이 공고해질까요? 시간이 나가면 다시 나눠집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훈구와의 갈등 속에 살인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조가 왕이 되고 그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 안에서 세력이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인서인 북인 남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 그래요. 붕당.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첫 번째 붕당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할 자리가 이조전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요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조전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조전랑은 일단 이조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중간직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부장 아니면 국가에서는 국장 정도가 되는 조직이 됩니다. 관직이 됩니다.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그 삼사라는 조직이 있었죠. 왕이나 신하들을 상대해서 쓴소리를 막 할 수 있었던 그 삼사, 삼사 관리를 왕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문과를 통과한 김땡땡이가 있는데 실력이나 인품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 너무나 괜찮은 친구입니다. 폐하, 이 사람을 삼사 관리로 등용하시죠.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본인의 후임자를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중에 알자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김효원에 대해서 심혜겸이 옛날에 행실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벌어졌겠죠? 이번에는 몇 년 후에 심혜겸의 동생이 또 그 자리에 추천을 받았을 때 김효원이

의지반 반대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여원이 한양의 동쪽에 살았고 심의겸이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세력이 서인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북인 남인으로 나뉘어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옆에는 이 표를 본다면 조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독학사가 최근 2, 3년 사이에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한국사 관련된 시험들, 뭐 공무원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올드한 그런 성향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지엽적인 것도 많고, 문장도 너무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2, 3년 사이에 최근에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약간 교양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흐름별로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단 하나, 광해군이 폐위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 시기 때 요즘으로 말하면 집권 여당이 누구냐면 북인입니다. 그럼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북인 세력도 몰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낸 세력은 누구일까요? 서인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크게 반대 세력이 되죠.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또 외란과 호란이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연합 정권을 구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종, 숙종 때가 되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이 느낌을 잡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손과 황극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사 문제가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손과 황극이 그런 거구나라고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긴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요 예손이라고 하는 건 예법 다툼입니다. 요 예법 다툼 이야기하려면 인조와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계비를 들이는데 그 계비가 15세에 인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인조가 사망했어요. 그럼 25세였겠죠? 다시 그리고 이제 효종이 통치할 때 10여 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비는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래서 현종 즉위년에 효종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조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그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성리학에 나가다 보니까 단순한 그냥 논리싸움이 아닙니다. 자, 일단 서인들 같은 경우는 1년만 입어도 된다. 반면에 남인은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기간이 좀 짧죠. 짧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 효종이라고 하는 분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계비 입장에서도 결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되죠. 둘째 아들이 사망했을 때는 상복을 1년만 입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인들은 주장한 거고, 남인들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을 대하는 예우의 자를 3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서인의 입장으로 반영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15년 후에 효종의 왕비가 사망합니다. 그때도 조대비는 생존을 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짧고 긴 기간의 입장 차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입장을 달리해서 여러분이 현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긴거 원할까요? 짧은 거 원할까요? 네, 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귀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흐름이 다시 숙종 시기로 가면 환국으로 이어져요. 환국 같은 경우는 경신, 기사, 갑술을 달달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의 이름은 있을 것 같아요. 장희빈. 남인 출신의 여인이었고 후궁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결국은 왕비까지 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왕국 과정 속에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국이라고 하는 건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한번더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또 누가 몰락할까요? 남인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재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숙종 시기 때세 번에 걸쳐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일련의 이러한 사건은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왕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1차적인 방법이겠죠. 이게 바로 영정조의 탕평정책이 되겠습니다.
탕평이란 말은 이제 고르게 힘을 분산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국정

주도권을 왕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영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당평비 세웠다.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혹시 아십니까? 영조 시기 때 일어난 반란 중에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이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서인 보셨죠? 서인이 다시 또 세력이 나뉘어져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론 쪽입니다. 근데 영조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고르게 인재를 등용시켜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워낙 요직이다 보니까 붕당 간의 싸움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조전랑이 갖는 권한을 축소를 시킴으로써 그 다툼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도 영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 영조가 정말 늦게 얻은 아들인데 이 사도세자가 결국 28세에 사망한 사건이죠. 그것도 결국 아버지와의 갈등 과정이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론, 소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조와 사도세자는 기본적인 기질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고르게 인재를 등용한다 하더라도 영조는 기본적으로 노론 베이스가 되고 반면에 사도세자는 소론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쪽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됩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로 가자라면 이제 연산군 같은 시기라면 엄청난 살해가 뭐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살인 사건이 벌어지겠지만 정조는 그러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추진합니다. 요 규장각과 초계문신들은 좀 들어보셨을까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정책 자문 기구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람을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는 젊은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진 관료들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진 관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원 화성을 통해서 정조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이상을 구현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주안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모두 세 문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024년에서 임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은삭제를 주장했고요. 현량과 실치와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금방 답이 보이시죠? 네, 조강조입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요. 일단 이해하면 선조 시기 때 활약했었던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이고요. 김종서. 앞서 제가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때 숙청당한 인물이 바로 김종서입니다. 최재공. 바로 앞페이지에서요. 정약용 바로 옆에 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재공 같은 경우는 또 정조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신해통공이라고 있는데 그걸 제안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을 이렇게 분다라면 한양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은 시전이라서 좀 한정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었는데 그걸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동대문, 남대문에서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상행인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시전이던 난전이던 한양에서 상행인을 하도록 허가를 했고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시켰어요.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자, 2023년 문제입니다.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사림과 훈구 간의 대립되는 특징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봤던 삼사가 보이고 왕조 정치가 보이고 향촌 이게 지방입니다. 그렇게 묶어본다면 1에서부터 3번까지는 사림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4번에서 부국강병 그리고 부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훈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5년입니다. 해당하는 관직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삼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다?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어서 붕당이 형성되었다. 답은 너무 빨리 보이죠? 네, 답은 이렇게 해서 2번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사 문제를 풀 때 선지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문화시중과 도병말살도 있어요. 참고로 저 두 개의 개념은 고려시대 개념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문화시중은 관직이에요. 고려 최고의 관직으로서 총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조직인데요. 혹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 장거리 미사를 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NSC 열리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성균관 다들 아시죠? 지금으로 비유하자라면 서울대학교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총괄하는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보험 가액 금액이 책정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자, 이 보험료가 또 이제 각 품목별로 또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보험료는 우리 가입자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이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닥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뭐다?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율은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 요율. 내가 이 가입을 금액을 할 때는 그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책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은요. 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서 더 보장받는 게 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자,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건강보험 같으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농가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별로 보통 요율을 산출하는데 이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워낙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좀더 세분화하여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료는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 그러면 아마 영업 보험료를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영업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순 보험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 보험료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서 이제 위험 보험료는 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로 보험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인데 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은 손해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보험회사인 자, 손해보험 사업자가 이게 부담을 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이 보험료는

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품목별로 지원하는데 아마 조금씩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데서 경영비랄지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보험회사는 뭐 땅파소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지고 장사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면 농가가 형편이 되나요? 안 되죠. 가입을 못 해. 그래서 보험료를 좀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이걸 낮추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입자인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보통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부분 다 순보험료. 자, 이 순보험료의 자, 50%를 지원해줍니다. 거의 이제 절반 지원해주죠. 그 다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같으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가 이렇게 과수, 사종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다시피, 보장 수준에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걸 보장 수준으로 보면 90% 보장, 85% 보장인데, 그럼 90%만 보장해준단 말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 10%는 뭐 해라? 자기가 부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 자, 여기는 20%, 자,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장 수준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 수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해줄 때 33%예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렇게 33, 38, 50, 60,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같으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수준에 따라 또 35, 38, 50, 55, 60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요. 그외 나머지는 자, 이런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다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재정이 탄탄하다 그러면 좀 많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좀 재정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예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은 이제 도움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자, 방금 자, 우리는 순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보험료에서 정부, 국가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 것을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그래서 만약 자, 정부가 여기 50% 지원하고요. 지자체가 한30% 지원한다. 그러면 80%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얼마만? 예, 20%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해는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상이 어렵고, 또올 여름도 폭우나, 그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받게끔 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별로 할인과 할증이 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 할인 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고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달라요. 자, 먼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가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별로 보험금을 타간 횟수가 많아. 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보험료로 비율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이 말은 조금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놓고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방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방제 시설은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줄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때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인데 자, 보험 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5년으로 해서 최근 5개년 자, 수령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요. 그래 가지고 자, 이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만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자, 얼마? 한 70%가 나왔다고 해보면 자, 70. 그럼 이제 70%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5년간 가입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아, 이 사람은 5년 동안 가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수한 고객이 될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DC해 준다. 근데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자, 180% 했다고 해봐요. 5년간 가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방제 시설에 따른 할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인밖에 없는데요. 자, 밭작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요. 자, 방조망을 설치했다, 전기시설물 설치했다, 관수시설, 뭐, 경음기, 자,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또 배수시설. 자, 이런 방제시설을 설치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퍼센테이지별로 할인이 되는,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우리 이제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이 이제 방제시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일부만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드 품목을 예를 들자면, 방제시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방제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걸 다 할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이걸 합산하여 최대 30%까지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해 주면 보험료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밭작물과 이렇게 과수작물,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과수 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인데, 자,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손해 보통약관,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해주는 이제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 산출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시군구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요율이 있어요. 이걸 곱하는데 자, 특히 이 과수사정 품목에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보장, 한정보장이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상품은 그렇잖아요. 과수사정이 자, 우리가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자, 여기는 종합형 그런데, 나 이거요, 다 보장 안 받고,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싶어요라고 특약을 가지면. 그래서 나 다섯 가지 한정해서 그것만 보장받을래요. 또,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 특정 위험 중에서도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피해가 있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특약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보장 범위가 축소되죠.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이 과수사죠. 자, 여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그 퍼센테지가 높게 나오면 할증이 되고 적게 나오면 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갖췄을 때 할인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 가액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 이것은 공통인데, 자, 이 상품만큼은 특별하게 이 할인 적용되는 게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자, 특약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 약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액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요. 좀 특이한 게, 자, 복숭아, 자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 우리가 가액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이건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추가돼, 이게. 자, 그래서 부보장 할인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에서도 호두와 망감류 감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망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이걸 가리키는데,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장이 원래는 되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비과잉 과수 같은 경우죠. 자, 비과잉 과수 이제 포도, 대추, 찬달입니다. 자, 이들 품목은 보통 이제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비과잉 시설을 해주니까 비과잉 과수라고 하는데, 자, 이들도요 보면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 시설 이건 이제 공통인데, 특히 신규 과수원 할인인데 이 신규 과수원 할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아,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자,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리고 이제 이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 자, 보통 이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벼 같은 경우도요. 자, 가액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농작물인데 벼, 보리, 밀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지시설 할인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에만, 자,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고요. 자, 여기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파 재배 할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어때요? 사람 먹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들 치지 않고 자, 무농약 재배랄지 유기 재배랄지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면 어때요?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을 안 치니까 병충해 피해 이런 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상을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또 직파란 말은 우리 벼는 모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벼씨를 그냥 뿌리는 게 직파재배인데 이런 직파재배는 어때요? 벼가 벼씨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한쪽은 비어 있거나 해가지고 좀더 생육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줄으니까 보상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걸 일단 같이 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에다 농업용 시설물 요율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요율이, 자, 지역별 우리가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별 요율은 방금 했던 그 지역별로 책정된 요율이고요. 종별

자, 단기 효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5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개월, 5개월로 짧게 그 작물을 키우는 과정만 가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에 대한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또 자, 수지이연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의 90% 적용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하우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좀 평평한 지역이죠. 즉 어때요? 아, 강변이랄지 이런데 어때? 그런 쪽이 많이 있어. 우리 산간 지역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짓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변이라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어때?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해서 잔기잖아요. 다시 말해 수재 위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입을 받아주려고 하느냐? 잘안 받아요. 왜? 피해가 뻔히 발생하고요. 보험금 지급될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장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니,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좋다. 나 수재위험은 부보장. 나 보장 안 받겠다. 자, 그러니까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을 안 받대. 보통 우리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비닐이 뜯겨 날아가잖아요. 자, 이건 보장 받을 필요.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에서 주저앉거나 이것은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다른 것은 보장받게끔 받아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이랄지 하천 부지에 있는 하우스 자, 이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나 해일, 호우 등 자, 물에 의한 피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보상받지 않겠다. 대신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자, 이런 것은 보장받게 해달라. 자, 이겁니다. 대신 이제 수재위험 보장을 안 받으니까 어때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료가 10% DC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래서 여기는 10% 할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종별 요율이 반영되나요? 자, 이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요율이 달라지죠. 아니 그 피해 이게 달라지니까 요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자, 작물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키우니까 그 단기 요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자, 90%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종별 요율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별 요율이 이제 이건데, 자, 4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바람이 불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내지행 설계 기준에 자, 100% 미만이면서 눈 같으면 7.9cm 이상. 그리고 풍속 같으면 10.5m per sec, 그러니까 초당 10.5m란 얘기인데 이 정도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우스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자, 100% 미만인데 100% 이상, 1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 다시 말해 아하, 10% DC 되는 얘기.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종은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하네요. 더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20% DC. 그리고 경량철골조 같은 유리온실 아주 튼튼하죠. 자, 이런 경우는 30% DC.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용 적설심이 자, 7.9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에요. 또 허용 풍속도 자, 10.5m per sec 미만입니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1점이란 말은 아하 10% 할증이 된다는 얘기, 할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자, 이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단기율 적용한다는 얘기했는데, 자,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단기는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단기니까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자, 4월

자, 30일까지 나는 딱이 4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기 요율, 이 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4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단기 요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월까지만 나 가입할래요 했을 때 이제 요율이 얼마예요? 50%네요. 자, 그러면 자, 50%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중에 얼마만? 50%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가 됐어요. 자, 이런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자, 이 단기 요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포인트씩 가산합니다. 자, 10%포인트란 말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월, 자, 1월, 2월, 3월, 4월인데 여기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4월 그리고 자, 5월은 없어요. 4월, 5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9월이고 10월은 없네요. 아하. 10월하고 4월, 5월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4월, 5월은 봄 중에 계절이 가장 좋을 때, 피해가 가장 적을 때. 또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어때요? 피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월은 다 10%포인트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산할 때, 자, 여기 1월, 2월, 3월은 가산하는데 4월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10%, 10%, 10%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 30%를 가산해서, 자, 50% 플러스 30%에서 얼마? 8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무려 80%를 부담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보험료 꽤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화재 위험 이제 특약이 있어요. 자, 화재는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 이건 이제 가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가산하지. 화재는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는데 그게 비용이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자,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1월 1일부터, 자, 내가 이제 만일, 6월 30일까지. 자, 그럼 총 6개월이죠. 자, 6개월 단기로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자, 6개월까지 보세요. 얼마예요? 70%네요. 자, 그럼 일단 단기율 70%가 있고요. 자, 여기에 10%포인트씩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하는데, 자, 여기 방금 4월, 그 다음에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는죠?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고, 1, 2, 3, 6, 4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 그렇죠? 자, 40%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110% 나오네. 그러면 자,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걸 짧게 가입했을 때는 훨씬 더 어때요? 보험 받아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이걸 솔직히 좀더 높이겠다 이건데,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데 단기로 계약하는 게 100%보다 더 나오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를 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100%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잖아요? 가입 금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요율 적용할 때, 자, 여기에 이걸 반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종별 요율, 방금 봤듯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그걸 이제 0.9, 0.8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액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두 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은 조선 중기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조선 중기라고 하면 16, 17, 18세기를 말하고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화, 붕당, 탕평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조선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조선을 보통 500여 년의 왕조라고 불러주죠. 자, 우리는 그걸 100년 단위로 끊어서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나눠봅니다. 여기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종, 세종, 성종, 그리고 영종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유명할까요? 일단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마련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6, 17세기에는 왕이 없었느냐? 당연히 그 부분은 아니겠죠. 이게도 분명히 이제 왕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거지만, 이때는 정치 집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와 18세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서열 관계를 보자면 왕, 관료, 명확한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쯤이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한 100년 정도가 됐죠.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것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학교도 더 다양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자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학풍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훈구사림, 사림 안에서 동인서인, 북인, 남인이란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16, 17세기를 이해하는 방법과 18세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게 이미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6세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독학사 국사 강의입니다. 이 독학사 파트에서요,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조금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6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구와 사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훈구사림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성정치인과 신진정치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훈구는 언제부터 그 세력이 형성되었냐라고 보면, 조선 전체 임금 중에서 일곱 번째 임금이 세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왕위 서열에서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 있죠. 네, 실제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이분이 이제 기록상에 보면 참 좋은 분이래요.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부모 형제 위하고 무엇보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약점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즉위하고 몇 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문종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바로 단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조는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 왕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세조는 그걸 성사시켰죠. 당연히 그의 직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보상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공신반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훈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훈이라고 하는 게 공훈, 훈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고위직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일단 강력한 왕 밑에서 서열관계 명확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국강병 추진으로 설명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림들은 언제부터 정치판에 나오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면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조와 성종의 관계를 보시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성종이 통치를 할때 할아버지 측근 세력이었던 이 훈구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겠구나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종과 세조는 여러 가지 면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성종 같은 경우는 세종과 비슷합니다. 공부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적인 아주 성군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훈구들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종직입니다. 이 성종과 김종직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김종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김종직은 학풍을 쭉 쫓아가 보면 정몽주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몽주 아시죠? 이 정몽주는 고려 말의 신하로서 조선 건국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피살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주와 어떤 결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했던 사람 중에 길제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길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한 대학자가 고향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들이 따라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풍이 이어지는데, 김종직의 아버지가 길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집안 이런 건 아니고요. 학풍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종직 같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성종 시기 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종은 성군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고, 특히 이제 훈구들에 대한 어떤 견제의식이 조금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바로 뭐냐? 비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책에 기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게 이제 성종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림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무엇을 지향했는가라고 할때 왕도 정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덕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종은 이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자 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요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를 조직으로 나타낸 건데, 일단 여기 보이는 의정부와 육조가 가장 기본 조직이에요. 여기 가면 지금 이제 총리급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장관급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정원과 의금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쪽이고, 여기는 대법원이나 헌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연결되는 3사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대상이 누가 되냐면 왕도 되지만 고위 대신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보기에는 이 3사가 사림들이 근무하기에 딱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훈구와 사림의 기본 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종 시기 때는 그래도 이들의 세력이 조금 비등비등했었어요. 그런데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성종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연산군에서부터 이제 명종 시기까지 모두 네 개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 그네 개의 사건이 아까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사화라는 겁니다. 저 사화라고 하는 건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구도에서 본다면 훈구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림을 탄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호갑자 김효울사, 무호갑자 김효울사 사화가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중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호사화가 첫 번째 사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구도는 이러합니다. 평상시에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이 훈구 세력이 어느 날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입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대상은 중국이 되는데, 김종직

그 당시로 봤을 때도 한 1500년 전 중국의 이야기예요. 회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우의 배신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회왕이 어느 날 김종직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서 죽었어. 그리고 나의 시신이 강에 던져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고도 김종직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담아둔 글이 조이제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선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연산군에서부터 흐름을 한번 가보자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고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예요. 그리고 세조는 누구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자, 이 상황을 빗대어 본다라면 단종은 회왕의 비유를 할수 있고 세조는 항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군 입장에서는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산군은 괴팍하다 못해 되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 중심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연산군은 이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림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연산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시 갑자사화라는 걸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두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연산군은 10여 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중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종이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연산군과 달라야 된다라는 의식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도덕성이 뒷받침되게 되고 그렇다면 살인들이 등용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연산군과 중종 같은 경우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예요. 근데 연산군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복 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종 같은 경우는 반정의 과정에 전혀 개입한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라고 중종에 권유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즉위하고 대략 10년 동안 중종은 공신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줘요.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 중종의 마음속에는 난 좋은 임금이 되고 싶어. 도덕적 임금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0년 차가 되었을 때 살인을 등용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줄인 점은 잡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인물은 누구라고요? 살림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살림 세력이 나올 텐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를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 잘생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교과서에서 볼만한 아주 완벽한 사람. 성략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 생활하기 전에도 되게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중종에게 일종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요. 당연히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는 폐하, 그러셔야 됩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챙겨주실게요. 조광조의 핵심 개혁 세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고, 특히 그 중에 성략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교 외적인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교라고 하면 조선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사상으로 써먹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게 이제 소격사라는 곳인데 조광조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략의 나라에서 도교 관련된 기관이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밤마다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중종을 설득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현령과라는 제도를 왕에게 제안합니다. 조광조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지만 세력화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오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판이 등용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광조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아서 왕이 면접을 보면 되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령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0여 명 정도가 등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문제는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훈이라는 게 훈장, 공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위가 붙으면 바로 뭐냐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가짜 돈을 위조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광조 일파는 이 훈구 세력 120여 명 중에서 상당수에 해당하는 70여 명 이상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명단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거의 15년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훈구들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그들이 15년 가까이 공신 반열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갑자기 위훈 삭제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면전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중종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중종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된다? 훈구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그래서 조광조를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의 큰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인종은 좀 일찍 사망해요. 통치 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명종이에요. 근데 명종은 즉위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인데요. 앞서 있는 사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국 왕이 주도하죠. 근데 을사사화는 조금 달라요. 명종이 어린 나이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님, 윤원형으로 대표되는 왕비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왕비 집안 안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들 간의 갈등 과정 속에서 살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무오갑자 기묘 을사사화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결국 권력은 훈구가 잡았을까요? 살인이 잡았을까요? 결론은 살인입니다. 자, 그래서 명종 다음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선조 시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전체에서 한 가운데가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살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니까 동인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 A는 하나의 세력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면 계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친땡계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이번엔 B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당 안에서 같이 세력이 공고해질까요? 시간이 나가면 다시 나눠집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훈구와의 갈등 속에 살인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조가 왕이 되고 그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라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 안에서 세력이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인서인 북인남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 그래요. 붕당.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왜이첫 번째 붕당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할 자리가 이조전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요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조전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조전랑은 일단 이조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중간직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부장 아니면 국가에서는 국장 정도가 되는 조직이 됩니다. 관직이 됩니다.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그 삼사라는 조직이 있었죠. 왕이나 신하들을 상대해서 쓴소리를 막할수 있었던 그 삼사 관리를 왕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문과를 통과한 김땡땡이가 있는데 실력이나 인품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 너무나 괜찮은 친구입니다. 폐하 이 사람을 삼사 관리로 등용하시죠.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본인의 후임자를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중에 알자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김요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김요원에 대해서 심의겸이 옛날에 행실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벌어졌겠죠? 이번엔 몇년 후에 심의겸의 동생이 또그 자리에 추천을 받았을 때 김여원이 그 집안 반대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여원이 한양의 동쪽에 살았고 심의겸이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세력이 서인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0: 북인남인으로 나눠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1: 네.
0: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이 표를 본다면 조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 그건 아니에요. 독학사가 최근 2, 3년 사이에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한국사 관련된 시험들, 뭐 공무원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올드한 그런 성향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지엽적인 것도 많고, 문장도 너무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2, 3년 사이에 최근에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약간 교양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흐름별로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은 안 쓰셨대요. 단 하나, 광해군이 폐위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 시기 때 요즘으로 말하면 집권 여당이 누구냐면 북인입니다. 그럼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북인 세력도 몰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낸 세력은 누구일까요? 서인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크게 반대 세력이 되죠.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또 외란과 호란이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연합 정권을 구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종, 숙종 때가 되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이 느낌을 잡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손과 황극이에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사 문제가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손과 황극이 아, 그런 거구나라고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긴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요 예손이라고 하는 건 예법 다툼입니다. 요 예법 다툼 이야기하려면 인조와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계비를 들이는데 그 계비가 15세에 인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인조가 사망했어요. 그럼 25세였겠죠? 다시 그리고 이제 효종이 통치할 때 10여 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비는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래서 현종 즉위년에 효종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조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그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성리학에 나가다 보니까 단순한 그냥 논리싸움이 아닙니다. 자, 일단 서인들 같은 경우는 1년만 입어도 된다. 반면에 남인은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기간이 좀 짧죠. 짧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 효종이라고 하는 분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계비 입장에서도 결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되죠. 둘째 아들이 사망했을 때는 상복을 1년만 입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인들은 주장한 거고, 남인들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을 대하는 예우의 자를 3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서인의 입장으로 반영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15년 후에 효종의 왕비가 사망합니다. 그때도 조대비는 생존을 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짧고 긴 기간의 입장 차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입장을 달리해서 여러분이 현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긴거 원할까요? 짧은 거 원할까요? 네, 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귀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흐름이 다시 숙종 시기로 가면 환곡으로 이어져요. 환곡 같은 경우는 경신, 기사, 갑술을 달달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의 이름은 있을 것 같아요. 장희빈. 남인 출신의 여인이었고 후궁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결국은 왕비까지 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환곡 과정 속에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곡이라고 하는 건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한번더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또 누가 몰락할까요? 남인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재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숙종 시기 때세 번에 걸쳐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일련의 이러한 사건은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왕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1차적인 방법이겠죠. 이게 바로 영정조의 탕평정책이 되겠습니다. 탕평이란 말은 이제 고르게 힘을 분산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국정주도권을 왕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영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탕평비 세웠다.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혹시 아십니까? 영조 시기 때 일어난 반란 중에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이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서인 보셨죠? 서인이 다시 또 세력이 나뉘어져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론 쪽입니다. 근데 영조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고륵의 인재를 등용시켜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워낙 요직이다 보니까 붕당간의 싸움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조전랑이 갖는 권한을 축소를 시킴으로써 그 다툼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도 영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 영조가 정말 늦게 얻은 아들인데 이 사도 제자가 결국 28세에 사망하는 사건이죠. 그것도 결국 아버지와의 갈등 과정이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론, 소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조와 사도 제자는 기본적인 기질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고르게 인재를 등용한다 하더라도 영조는 기본적으로 노론 베이스가 되고 반면에 사도 제자는 소론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쪽에서 이제 사도 세자가 죽게 되고 그 사도 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됩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로 가자라면 이제 연산군 같은 시기라면 엄청난 살해가 뭐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살인 사건이 벌어지겠지만 정조는 그러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추진합니다. 요 규장각과 초계문신지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적책 자문기구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람을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는 젊은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진관료들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진관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원 화성을 통해서 정조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이상을 구현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주요 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모두 세 문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024년에서 임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은삭제를 주장했고요. 현량과 실치와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금방 답이 보이시죠? 네, 조강조입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요. 일단 이해하면 선조 시기 때 활약했었던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이고요. 김종서. 앞서 제가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때 숙청당한 인물이 바로 김종서입니다. 최재공. 바로 앞페이지에서요. 정약용 바로 옆에 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재공 같은 경우는 또 정조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신해통공이라고 있는데 그걸 제안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을 이렇게 분다라면 한양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은 시전이라서 좀 한정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었는데 그걸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동대문, 남대문에서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상행인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시전이던 난전이던 한양에서 상행인을 하도록 허가를 했고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시켰어요.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자, 2023년 문제입니다.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사림과 훈구 간에 대립되는 특징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봤더니 삼사가 보이고 왕도 정치가 보이고 향촌 이게 지방입니다. 그렇게 묶어본다면 1에서부터 3번까지는 사림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4번에서 부국강병 그리고 부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훈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5년입니다. 해당하는 관직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삼자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다?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어서 붕당이 형성되었다. 답은 너무 빨리 보이죠? 네, 답은 이렇게 해서 2번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사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문화시중과 도병말살도 있어요. 참고로 저 두 개의 개념은 고려시대 개념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문화시중은 관직이에요. 고려 최고의 관직으로서 총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조직인데요. 혹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 장거리 미사를 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NSC 열리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성균관 다들 아시죠?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서울대학교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총괄하는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보험 가액 금액이 책정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자, 이 보험료가 또 이제 각 품목별로 또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험료는 우리 가입자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이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닥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뭐다?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율은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 요율. 내가 이 가입을 금액을 할 때는 그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책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은요. 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서 더 보장받는 게 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자,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건강보험 같으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농가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별로 보통 요율을 산출하는데 이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워낙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읍면 동 단위로 좀더 세분화하여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료는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 그러면 아마 영업 보험료를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영업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순 보험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 보험료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서 이제 위험 보험료는 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로 보험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인데 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은 손해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보험회사인 자, 손해보험 사업자가 이게 부담을 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이 보험료는 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품목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조금씩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보험료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 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데서 경영비랄지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해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보험회사는 뭐 땅파서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지고 장사 넣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면 농가가 형편이 되나요? 안 되죠. 가입을 못 해. 그래서 보험료를 좀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이걸 낮추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입자인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보통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부분 다 순보험료. 자, 이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거의 이제 절반 지원해 주죠. 그 다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같으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가 이렇게 과수 4종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다시피 보장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보장 수준으로 보면 90% 보장, 85% 보장인데, 그럼 90%만 보장해 준단 말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 10%는 뭐해라? 자기가 부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 자, 여기는 20%, 자,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공개한 나머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장 수준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 수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해 줄때 33%예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렇게 33, 38, 50, 60,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같으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수준에 따라 또 35, 38, 50, 55, 60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요. 그외 나머지는, 자, 이런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다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재정이 탄탄하다 그러면 좀 많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좀 재정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예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또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자, 방금, 자, 우리는 순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보험료에서 정부, 국가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 것을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그래서 만약, 자, 정부가 여기 50% 지원하고요. 지자체가 한30% 지원한다. 그러면 80%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얼마만? 예, 20%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주의보험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입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해는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예상하기 어렵고, 또올 여름도 폭우나 그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받게끔, 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제 또그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별로 할인과 할증이 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 할인 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고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달라요. 자, 먼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가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별로 보험금을 타간 횟수가 많아. 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보험료로 비율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이 말은 조금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놓고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방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방제 시설은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줄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때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인데, 자, 보험 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5년으로 해서 최근 5개년, 자, 수령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이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만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자, 얼마? 70%가 나왔다고 해보면, 자, 70. 그럼 이제 70%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5년간 가입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아, 이 사람은 5년 동안 가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수한 고객이 될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DC해 준다. 근데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자, 180% 했다고 해봐요. 5년간 가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방제 시설에 따른 할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인밖에 없는데요. 자, 바짝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요. 자, 방조망을 성취했다. 전기시설물 설치했다. 관수시설, 뭐 경음기. 자,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또 배수시설. 자, 이런 방제 시설을 설치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퍼센테이지별로 할인이 되는.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우리 이제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이 이제 방제 시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일부만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드 품목을 예를 들자면 방제 시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방제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걸 다 할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이걸 합산하여 최대 30%까지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해주면 보험료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밭작물과 이렇게 과수작물,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과수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인데, 자,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손해 보통약관,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이제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 산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시군구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요율이 있어요. 이걸 곱하는데, 특히 이 과수사정 품목에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보장, 한정보장이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상품은 그렇잖아요. 과수사정이. 자, 우리가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자, 여기는 종합형 그런데, 나 이거요, 다 보장 안 받고,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싶어요라고 특약을 가지면 그래서 나 다섯 가지 한정해서 그것만 보장받을래요. 또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 특정 위험 중에서도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가 있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보장 범위가 축소되죠.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이 과수사정 자 여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그 퍼센테지가 높게 나오면 할증이 되고 적게 나오면 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갖췄을 때 할인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 가액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 이것은 공통인데 자, 이 상품만큼은 특별하게 이 할인 적용되는 게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자, 특약금. 이건 이제 특별약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따른 요일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요. 좀 특이한 게, 자, 복숭아, 자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 우리가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이건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추가돼, 이게. 자, 그래서 부보장 할인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에서도 호두와 망감류 감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망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이걸 가리키는데,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장이 원래는 되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과잉 과수 같은 경우죠. 자, 비과잉 과수 이제 포도, 대추, 찬달입니다. 자, 이들을 품목은 보통 이제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비과잉 시설을 해주니까 비과잉 과수라고 하는데, 자, 이들도요 보면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건 이제 공통인데, 특히 신규 과수원 할인인데 이 신규 과수원 할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아,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자,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리고 이제 이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 자, 보통 이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벼 같은 경우도요.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농작물인데 벼, 보리, 밀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지시설 할인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에만, 자,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고요. 자, 여기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파 재배 할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어때요? 사람 먹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들 치지 않고, 자, 무농약 재배랄지 유기 재배랄지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면 어때요?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을 안 치니까 병충해 피해 이런 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상을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또 직파란 말은 우리 벼는 모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벽씨를 그냥 뿌리는 게 직파재배인데, 이런 직파재배는 어때요? 벼가 벽씨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한쪽은 비어 있거나 해가지고 좀더 생육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수확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줄으니까 보상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걸 일단 같이 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에다 농업용 시설물 요율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요율이, 자, 지역별 우리가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별 요율은 방금 했던 그 지역별로 책정된 요율이고요. 종별이란 말은 뭐냐?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어떻게 지었냐? 자,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냐, 좀 약하게 지었냐? 그 종별에 따른 요율 상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영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경우 자, 가입 금액에다 요율만 곱하고, 여기는 이제 종별 요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별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만 있다? 네,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다. 즉 하우스에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 앞에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은 보통 자,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들어가 이제 이쪽 파트는 자, 단기 요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에서 잠기잖아요. 다시 말해 수재 위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입을 받아주려고 하느냐? 잘안 받아줘. 왜? 피해가 뻔히 발생하고요. 보험금 지급될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장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니,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좋다. 나 수재 위험은 부보장. 나 보장 안 받겠다. 자, 그러니까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을 안 받대. 보통 우리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뜯겨 날아가잖아요. 자, 이건 보장받을 필요.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에서 주저앉거나 이것은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다른 것은 보장받게끔 받아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수재위험 보장 특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이랄지 하천 부지에 있는 하우스 자 이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나 해일 호우 등자 물에 의한 피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보상받지 않겠다. 대신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자, 이런 것은 보장받게 해달라. 자, 이겁니다. 대신 이제 수재위험 보장을 안 받으니까 어때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료가 10% DC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 할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종별 요율이 반영되나요? 자, 이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요율이 달라지죠. 아니, 그 피해 이게 달라지니까 요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자, 작물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키우니까 그 단기 요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자, 90%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종별 요율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별 요율이 이제 이건데 자, 4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바람이 불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내재행 설계 기준에 자, 100% 미만이면서 눈 같으면 7.9cm 이상, 그리고 풍속 같으면 10.5m/s, 그러니까 초당 10.5m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우스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자, 100% 미만인데 100% 이상 1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 다시 말해 아하 10% DC 됐는지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종은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하네요. 더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20% DC. 그리고 경량철골조 같은 유리온실 아주 튼튼하죠. 자, 이런 경우는 30% DC.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용 적설심이 자, 7.9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에요. 또 허용 풍속도 자, 10.5m/s 미만입니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1점이란 말은 아하 10% 할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자, 이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단기율 적용한다는 얘기 했는데, 자,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단기는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단기니까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자, 4월 자, 30일까지 나는 딱이 4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기 요율, 이 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4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단기 요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월까지만 나 가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요율이 얼마예요? 50%네요. 자, 그러면 자, 50%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중에 얼마만? 50%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가 됐어요. 자, 이런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자, 이 단기 요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 포인트씩 가산합니다.
자, 10%포인트란 말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월, 자, 1월, 2월, 3월, 4월인데, 여기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4월, 그리고, 자, 5월은 없어요. 4월, 5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9월 있고, 10월은 없네요. 아하, 10월하고 4월, 5월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4월, 5월은 봄 중에 계절이 가장 좋을 때, 피해가 가장 적을 때, 또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어때요? 피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월은 다 10%포인트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산할 때, 자, 여기 1월, 2월, 3월은 가산하는데 4월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10%, 10%, 10%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 30%를 가산해서, 자, 50% 플러스 30%에서 얼마? 8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무려 80%를 부담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보험료 꽤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화재 위험 이제 특약이 있어요. 자, 화재는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 이건 이제 가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가산하지. 화재는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는데 그게 비용이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1월 1일부터, 자, 내가 이제 만일, 6월 30일까지. 자, 그럼 총 6개월이죠. 자, 6개월 단기로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자, 6개월까지 보세요. 얼마예요? 70%네요. 자, 그럼 일단 단기율 70%가 있고요. 자, 여기에 10%포인트씩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하는데, 자, 여기 방금 4월, 그 다음에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는죠?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고, 1, 2, 3, 6, 4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 그렇죠? 자, 40%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110% 나오네. 그러면,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걸 짧게 가입했을 때는 훨씬 더, 어때요? 보험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이걸 솔직히 좀더 높이게 되건데,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데 단기로 계약하는 게 100%보다 더 나오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를 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100%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잖아요? 가입 금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요율 적용할 때, 자, 여기에 이걸 반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종별 요율, 방금 봤듯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그걸 이제 0.9, 0.8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